0: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배우 한혜진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희은 진행자는 눈 수술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자리를 비우고요. 요즘은요, 어딜 가나 AI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 AI가 캐릭터도 만들고 대본도 쓰고 영상도 만들어서 영화나 드라마도 그냥 뚝딱 만들어낸다잖아요. 배우인 한혜진 씨 어때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1: 아, 많이 불안하죠. 우리 자리를 AI가 대체한다는 거잖아요.
0: 네.
1: 연기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AI가.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도 AI 때문에 사라지는 직업이 많다는 얘기 자주 듣는데 사실 배우도 정말 그 속에 들어가거든요. AI 때문에 영화인들도 일자리를 잃을 거라는 의견과 AI를 잘만 이용하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이 다 있지만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AI로 영상 작품을 만들고 또 AI 영화제가 따로 열리기도 하잖아요.
0: 네네.
1: AI와 어느 선까지 협력할 것인가 논의와 논쟁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럼 김일중 씨 동료들은 예. 그 일자리와 AI 어떻게 보시나요?
0: 이미 많이 뺏겼죠.
1: 그렇죠.
0: 예. 실제로 뭐 저 AI 앵커들 많이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예예. 예.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예 뭐. 저희 쪽이라고 하긴 저도 이제는 뭐 아나운서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1: 왜요?
0: 아, 많이 힘듭니다. 예, 각자의 그래서 개성 네. 예,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해지더라고요.
1: 네.
0: 어느 분야에서든 우리는 그 우리만의 인간만의 향기가 더 진하게 나도록 그거를 좀 집중해야 되더라고요.
1: 네네.
0: 자,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는 소식, 또 전국 10여 개 대학이 오늘 저녁에 시국선언을 한다는 소식, 또 오늘은 1987년에 반독재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60 민주항쟁 기념일이라는 점도 기억하면서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우리 ENL 하루틴,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휴원스 글로벌, KB국민은행, 저축은행

0: 제자리로 보낼까요? 양손을 깍지 껴서 뒤통수에 댑니다. 숨을 깊게 내쉬면서 고개를 아래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목 뒷덜미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걸 느끼셔야 해요.
1: 네.
0: 이번엔 엄지손가락 두 개로 턱을 받치고 고개를 하늘 위로 쭉, 눈도 같이 천장을 바라봐주세요. 위에서 누르기 10초, 턱 아래에서 올리기 10초, 딱 두 번씩만 반복해주세요.
1: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무조건 산책도 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목적지는 어디냐고요? 가까운 IBK 기업은행이죠.
0: 아.
1: 월간 여성시대 6월호가 나왔거든요. 자, 혜진 씨도 지금 받으셨죠? 월간 여성시대 6월호.
0: 네. 아니, 근데 표지부터 정말 예뻐요.
1: 저희 매월 표지 참 예뻐요.
0: 그렇죠.
1: 네.
0: 초여름에 뭔가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창가에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듯한 우리 당당이님을 그리신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아, 초록초록하고요. 예, 실내에서 이렇게 딱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편지를 쓰는 옆에는 이거 빨간색 장미겠죠, 그죠?
0: 네, 장미예요.
1: 예, 제가 꽃을 잘 모르지만 왠지 장미인 것 같고.
0: 진짜 평화로워 보이네요.
1: 창 밖으로는 아주 그냥 푸르름이 아주 싱그럽습니다.
0: 네.
1: 네. 아, 그리고 책자 안쪽에는요 더더 향기롭고 아름다운 글들이 실려 있어요. 6월호는 신춘 편지쇼 특집이거든요. 장려상 두 작품 그리고 입선부터 최우수상까지. 2016 신춘편지쇼 수상작 시리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0: IBK 기업은행으로 가시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까?
1: 아, 그럼요. 누구나 무료로. 그래서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이죠.
0: 요즘은 스마트 뱅킹을 많이 하니까 은행 지점에 간 지 사실 좀 됐어요.
1: 맞아요.
0: 오늘은 한번 가까운 기업은행을 찾아봐야겠네요.
1: 맞습니다. 산책할 겸.
0: 네.
1: 아, 그리고 오늘도 특별 진행자 한혜진 씨와 함께 또 여성시대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들께 향긋한 모닝커피 두 잔씩 보내드리고요. 문자 번호 기억하시죠?
0: 네. 문자 샵 8001 우물정 800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1: 자, 벌써부터도 이렇게 문자 미니로 이야기 나눠주시는데요. 4254님이 아, 짱구다! 크크크크크! 이게 왜 아까 저 으라차차 부분에서 약간 짱구 목소리였나?
0: 오, 약간 그랬네요.
1: 아, 그래요? 기억이 안 나는데?
0: 그랬다.
1: 오늘 좀 맘먹고 으라차차 외치신 것 같아.
0: 맞아요. 오늘 좀 어제보다 더 활기차게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1: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던데.
0: 네.
1: 4630님도 한혜진 씨 으라차차 너무 귀여워요.
0: 감사합니다.
1: 0355님도 한혜진 씨가 쏴주는 주몽의 소선호 기운 받았어요.
0: 네.
1: 아침부터 목소리가 되게 우렁찬데요. 하셨습니다. 확실히 어제 처음 인사드리고 이제 두 번째라 이거죠?
0: 네네. 네,
1: 좀 많이 편해지셨지?
0: 네.
1: 우리 최경훈님 문자도 소개해 주세요.
0: 네. 어제 병원 간다고 여성시대 못 들었는데 주위에서 한혜진 씨가 진행하셨다는 소문에 다시 듣기로 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확실히 MC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일도 안 떠시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세상에.
1: 그러니까 긴장이 어딨어. 워낙에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잘해주시죠.
0: 그래도 생방인데 조금은 긴장했죠.
1: 아, 네네. 네,
0: 우리 그렇구나. 김일중 씨가 워낙 옆에서 잘해주셔가지고 묻어갔습니다.
1: 아, 소문 못 들으셨어요. 여성시대는 저만 잘하면 되는 프로예요. 저만 잘하면. 뭐 항상 옆에 계신 분이 잘해주시니까. 이정림님께서 혜진님 어제 방송 기성용 선수는 들으셨나요?
0: 아~
1: 어떻게 잘하셨다고 칭찬받았나요?
0: 사실 저희 남편이 지금 멕시코에 가 있어요.
1: 아하.
0: 첫 경기 보러.
1: 오, 그렇구나.
0: 그리고 아직 못 들었는데
1: 예.
0: 다시 듣기로 아마 들을 거예요. 제가 나온 모든 방송, 모든 것들을 다 모니터 하거든요.
1: 진짜?
0: 네.
1: 야, 여전히.
0: 네,
1: 그
0: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1: 관심과 사랑이. 그거 불편해요?
0: 아니 그렇진 않은데
1: 좋잖아 솔직히.
0: 네, 좋죠.
1: 그래.
0: 네.
1: 그렇게 안 하는 남편 많을 텐데. 이야, 이런 아직까지 따뜻한 관심.
0: 네.
1: 내 아내의 방송을 모두 모니터하는.
0: 정말 모든 것들을.
1: 야, 기서방. 네. 대단하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혜진 씨와 함께 여성시대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우리 혜진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윤현진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안양에 사는 40대의 남자아이 둘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아이들과 매일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0: 16년 막내 녀석은 얼마 전 놀이터에서 놀다가 팔꿈치에 미세하게 금이 갔어요.
1: 아이고 아이고.
0: 줄넘기 학원은 아프다고 홀랑 쉬면서도 놀이터 출석은 안 하면 큰일 나는 놀이터 귀신입니다. 중학교 1학년 큰아들은 요즘 사춘기가 왔는지 말도 하기 싫다. 숙제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잠만 잡니다. 중학교 입학하고 학기 초에 반에서 친구들하고 문제가 좀 있었나 본데 저한테는 별일 아니라고 해놓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학폭 신고를 했더라고요. 왜 그랬냐 물었더니 같이 있던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랬다는 말에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제는 엄마 아빠 말보다 친구들 말이 더 영향력이 있는 건가 싶더군요. 중재위원회가 열렸고 아들이 사과를 받으면서 그 일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아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학원에서는 숙제가 미흡하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불안한 마음에 제가 잔소리를 하면 고분고분 착했던 아이는 이제 눈을 무섭게 부릅뜨거나 네, 아니요, 차갑게 단답으로만 답을 합니다. 얼마 전엔 아이 방에 들어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가벼운 몸싸움까지 했어요. 다정하고 엄마 말 참 잘 듣던 착한 아이였는데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너무 속상하네요. 사실 저는 난소 쪽 문제로 수술을 받고 현재 호르몬 약을 먹고 있어요. 큰애는 저녁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저에게 약을 챙겨주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모습에 몸이 힘든 건 그나마 참겠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남편도 저도 아이 눈치만 보게 돼요. 며칠 전엔 청소하려고 아이 방에 들어갔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아이 책상에 앉아 정말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주변 엄마들이 사춘기가 오면 투명인간처럼 취급해야 한다.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고 무조건 기다려줘라 많은 조언을 했었는데 그땐 다 저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 같았어요. 아이가 정말 고분고분 너무 착했거든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 없이 표정과 행동이 갑자기 변해버린 아이를 맞닥뜨리니 뭐랄까 배신감도 들고 미안함도 들고 안쓰럽기도 하면서 짠하기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저를 짓누릅니다. 숨막힘에 잠까지 설치고 우울감과 무력감이 오는 것 같아요. 하루는 막내 아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1: 엄마, 형아 중2병 때문에 속상하지. 근데 형아 아직 중1인데 왜 그러지? 나는 절대 중2병 안 걸릴 거야. 엄마 안 힘들게 할 거야.
0: 담비 같은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샘이 고장난 사람처럼 엉엉 울며 아이 앞에서 제 속마음을 다 들켜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가족들 눈치를 보게 하는 큰 녀석과 저는 언제쯤 이 고난의 시기를 끝내고 다정하고 사이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갱년기가 오려고 해서 사춘기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다 이런 감정을 느끼시나요? 갱년기 나무에서 사춘기 열매가 자란다면? 그래서 썩은 과일이 된다면? 그건 정말 최악이네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큰아이의 사춘기를 무탈하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1: 아, 그러시구나. 아.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사춘기가 온 것 같습니다.
0: 힘들다, 힘들어.
1: 그걸 워낙에 또 저기 옆에서 곰살 맞고 네. 예, 착했던 우리 아이인데.
0: 그러니까.
1: 하, 이렇게 친구들하고만 어울리고 집에서는 그냥 네, 아니요 이러니까 더 상실감이 드시는 것 같아요.
0: 너무 속상하죠. 다정했던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변하니까요.
1: 그런데, 아, 네. 그런데. 아. 저희 첫째 아들도 그랬고 둘째도 이제 중3 되면서 좀 사그라들었고 특히 둘째가 조금 세게 왔었는데
0: 그래요?
1: 네, 중학교 1학년 지나면서 다 그렇게 지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애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렇게 지나는 거니까 아유 그래 우리 애가 건강하게 사춘기가 왔구나 건강한 아이구나
0: 이게 사춘기가 보니까 네. 언젠가는 오더라고요
1: 아 와요
0: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도 오고 이게 인생에 한 번쯤은 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위로해 드리자면 빨리 왔다.

0: 있다가 좀 빨리 지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요.
1: 학부모 입장에선 차라리 중학교 때 왔다가 사라지는 게 낫지. 그 한참 예민한 고등학교 그쵸. 막 이럴 때 와가지고 힘들면은
0: 갑자기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 봐야 되는데 갑자기 공부를 놔봐.
1: 아 중1 때 온 거 차라리 좋은 거야.
0: 그쵸, 그게 낫겠죠. 예.
1: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요. 너무 저기 상처 안 받으시면 됩니다.
0: 한 진짜. 어느 정도 걸리나요?
1: 그렇지, 한 1년 진짜 그랬던 1년? 것 같아.
0: 왜냐면 힘들어.
1: 저희도 가면은 우리 저 애 엄마랑 둘째가 막 항상 말다툼을 하는데 둘째는 그냥 막 그거 있잖아. 말대꾼 안 하는데 손이 막 부르르 떠는 거 있지 막. 네, 고개 숙이고 막. 막. 어우.
0: 중간에서 아빠도 힘들었겠다.
1: 그럼요. 그럼 조용히 저는 이제 거실로 나가는 거죠.
0: 아마 또 우리 윤현진 님이 그 난소 쪽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호르몬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또 이 호르몬 때문에 더 아이의 이런 반응들을 또 민감하게
1: 좀 더
0: 민감하게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간다고 하니까 너무 상심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둘째가 있잖아요.
1: 아 그럼요.
0: 세상에 말을 너무 예쁘게 하네요.
1: 얼마 초등학교 2학년 우리 둘째 얼마 말 예쁘게 해.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아이도 변해요.
0: 슬퍼.
1: 그 아이도 변하는데 예 네. 한 번에 둘이 다 안 그러는 게 어디야.
0: 그렇죠.
1: 그리고 반드시 첫째도 변할 거고요. 다시 돌아올 거고.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마음에 상처 받으시면 힘들어요.
0: 그렇죠.
1: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더라고요.
0: 네.
1: 아니 지금 우리 네. 혜진 씨도 딸이 있죠?
0: 네, 지금 5학년이에요.
1: 초등학교 5학년.
0: 네.
1: 오, 사춘기는 아직인가 보다.
0: 아직은 이렇게 명확하게 오지는 않았는데 조금. 어허 이거 봐라. 약간 요런 게 잦아졌어요.
1: 그래?
0: 네.
1: 예전에 그래서, 안 그러던 녀석이.
0: 이거 봐라. 약간 들킬 거짓말도 살짝씩 하고.
1: 왜?
0: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1: 그치.
0: 그런 것들 하고. 자꾸 휴대폰 고장 났다고. 바꿔야 된다고.
1: 아 진짜 고장 난 건 아닌 것 같은데.
0: 네. 멀쩡한데.
1: 막
0: 이런 것들 하면서.
1: 새로운 모델 나오면 바꾸고 싶으니까.
0: 네.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1: 참 이런 말씀도 귀엽다.
0: 귀여운 네, 정도.
1: 아직은
0: 거죠?
1: 귀여운 단계다.
0: 네, 맞아요. 예. 이 사춘기 오면 엄마들이 한강에 이 선캡 쓰고 나가셔서 밤에 선캡 안 쓰시잖아요.
1: 보통 안 쓰죠. 어두운데.
0: 이렇게 선캡 쓰신 분들은 다 사춘기 온 엄마들이라고
1: 왜,
0: 하더라고요.
1: 왜?
0: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밤에 한강을 걸으신대요.
1: 진짜?
0: 네. 속상해요.
1: 눈물을 감추려고 그 저녁에 선캡 쓰시는 거였어요?
0: 네. 이게 윤현진님만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렇게 성장의 과정이니까 힘내시길 그래. 바라겠습니다. 저도 곧 선캡 쓰고 걸어 다니겠죠?
1: 웬일이야. 진짜. 아 근데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 주시면
0: 네.
1: 또 이렇게 돌아와요.
0: 네. 네.
1: 공구 이사님도 질풍노도의 시기 어머님 마음 단단히 가지셨으면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7139님도 그런 배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듯 만듯 하세요. 누구나 옵니다. 그걸 속에 담고 꽁꽁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냥 무시하세요. 이렇게 응원의 네. 문자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 말씀들 다 기억하시고.
0: 네.
1: 그래 돌아온다. 다시 다정한 내 아들로 돌아올 거야.
0: 그러네요. 시간이 약이고 다 지나간다. 이 말씀이네요.
1: 그리고
0: 네.
1: 지금 우리 아들 지극히 정상이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정은지의 노래 준비했어요. 하늘바라기.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곶.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롯 디바 서지호,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곶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소식을 살피다 보니 요즘 인도에서는 청년 정치운동단체인 바퀴벌레 국민당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당 지지자들은 바퀴벌레 가면을 쓰고 시위한다는데 1995년부터 2007년 사이에 태어난

인도의 Z세대가 주도하고 있대요. 하필이면 바퀴벌레라니 싶어지죠. 그 나라 대법원장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을 바퀴벌레와 기생충에 빗대자 그에 항의하면서 자조적인 뜻도 담았다고 합니다. 그쪽도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고 물가는 높고 또 최근에는 입학시험 부정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그들의 가면은 사회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가면을 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배우가 배역을 맡는 일도 페르소나 가면으로 표현합니다. 배우들은 캐릭터에 몰두하기 위해 저마다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관련되는 책도 읽고 그 인물에 대해 상상도 하고 기술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배우죠. 저도 백제를 세우는데 앞장선 소선호 역을 할 때는 여전사이기도 하니까 말타기를 배우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어쩌면 가면 쓰는 일 같기도 합니다. 가면이 거짓된 느낌으로 다가온다면 역할로 바꿔 생각해도 좋겠어요. 저만 해도 엄마, 딸, 며느리, 아내, 배우라는 직업인 옆집 사람에게는 좋은 이웃이 되고 싶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우정 깊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여성시대 가족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편지와 문자도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역할이 부드럽게 연결되고 자연스럽게 전환되면 좋겠습니다. 어느 편지를 보니까 일터에서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고 상사나 동료, 선후배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적지 않겠죠. 우리 모두 부디 본래의 나와 현실에서 여러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나 사이에 너무 큰 괴리는 없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서로 배려해야 하는데 내 마음 같지 않은 상황이 많으니 쉽지 않죠. 저는 이번 주에 여성시대 가족들 편지와 문자를 통해서 살면서 맡게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법과 그러면서도 마음 깊은 곳과 큰 갈등 없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법에 대해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오늘은 배우 한혜진입니다.

0: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함께 들으셨고요.
1: 네.
0: 아, 우리 혜진 씨가 네. 여성시대 하는 동안 많이 배우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가르쳐주세요 하셨더니 강대성 님이 아유 한혜진 님은 이미 우리 당당이님들과 친해지셨습니다.
1: 와.
0: 친밀감이 그냥.
1: 네. 아우, 감사합니다. 친해진 거죠, 이제?
0: 아, 그러니까요.
1: 아우, 감사합니다.
0: 7493님 문자 봐요. 양희은 씨 뒤를 이을 진행자 한혜진님 환영합니다.
1: 아이고, 아이고. 아유, 큰일 날 소리. 이거 안 예. 됩니다. 네.
0: 이번 한 주 네, 네, 책임져줄 네, 우리 배우 예, 한혜진 씨입니다.
1: 감이요, 제가.
0: 강윤아님, 저도 매일 가면 쓰고 살아요. 아이들한테 무서운 엄마인데 알바할 때는 엄청 친절해요. 아이들이 가끔 가게 나와보면 제 모습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1: 나랑 너무 똑같아.
0: 아, 진짜?
1: 네. 제가 뭐 배달시키면 네. 우리 딸이 엄마.
0: 엄마 목소리 왜 그래?
1: 엄마 왜 배달시킬 때는 그렇게 친절해? 깜짝 놀라더라고요.
0: 그럼 우리에게 만난 음식을 가져다주는 분이시잖니. 너 엄마가 그 항 저기 빨래 그렇게 뒤집어 놓지 말라 그러지. 어, 여보세요?
1: 어, 맞아,
0: 네.
1: 맞아.
0: 네. 뭐 이런 거잖아.
1: 똑같아요. 와.
0: 어, 저 이거 궁금해.
1: 네.
0: 김경주님이 배우가 하는 그 가면 쓴 그런 연기를 통해서 간접 경험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1: 네.
0: 혜진님도 근데 네. 빌런 역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라고 질문
1: 주셨어요. 이게 너무 아쉬워요.
0: 악역을
1: 못 해봤어요.
0: 오호.
1: 너무 욕심나는 거 있죠?
0: 아니, 해보시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1: 나 잘할 수 있는데.
0: 그러니까.
1: 예.
0: 야.
1: 악역으로 좀 불러주세요.
0: 아니, 세상 진짜 얼굴이 저 옆에서 네. 보고 있잖아요. 진짜 그냥 인형처럼 생겼어.
1: 아유.
0: 눈 동그랗지, 이마 동그랗지,
1: 아이고,
0: 그냥 코는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네. 생긴 사람이 악역하면
1: 더 서늘하지 않을까요?
0: 마지막 반전으로 빡.
1: 안녕하세요, 김일중 씨. 이랬다가 막 뒤에서 막.
0: 네? 어, 소름 돋.
1: 그런 거.
0: 배우는 배우다.
1: 네.
0: 어, 갑자기 좀 감정 잡는 거 봐.
1: 아, 탐납니다.
0: 자, 우리 한혜진 씨가 네. 악역 탐내고 있습니다.
1: 연락 주세요.
0: 네. 저는 형사역 탐내고 있습니다.
1: 오, 잘 어울린다. 연기 몇 번 하셨잖아요.
0: MC. 와, MC 역할만.
1: 잘하실 것 같아요.
0: MC 역할만.
1: 언제 같이 한번.
0: 아, 감사합니다.
1: 네, 네.
0: 예, 예.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의 백서진 님이신데요. 편의점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피곤해 보였고 부은 눈가가 내 마음을 말해주는 듯 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있었을까? 스스로에게 묻는다. 1984년 내가 세상에 나왔다. 대학과 대학원을 거쳐 작은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밤이 깊도록 원고를 쓰고 인터뷰를 위해 골목골목을 뛰어다니던 시절이었다. 매번 새로운 현장을 마주할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 시절 나는 살고 있었다. 작은 신문사를 떠나 홍보 기획사로 이직했다. 지금 생각해도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다.

0: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지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열심히 사는 건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열심히 살면 인생은 탄탄대로일 거라 믿었다. 2015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 2018년에는 아들도 낳았다. 출산 일주일 전까지 회사에 나간 나는 배가 불러 계단조차 오르기 힘든 몸으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내 계획은 단순했다.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친 뒤 다시 복귀해 일하는 거. 하지만 세상은 내 계획과 다르게 흘렀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거치는 동안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내 자리가 사라졌다. 처음에는 잠시 쉬는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를 키우며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책을 펼치고 아이가 잠든 밤 새벽까지 공부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땄다. 성취감이 생겼고 열심히 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아이는 자주 아팠고 양가 사정상 맡길 데도 없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세상은 더 좁아졌다.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길을 찾았고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다. 사회복지법인의 시간제 사회복지사. 월급은 적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도움받은 아이의 웃음이나 어르신의 한마디가 피로를 녹였다. 그러나 조직이 어려워지면서 시간제 근무자인 내가 가장 먼저 정리 대상에 올랐다.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함과 함께 자괴감이 들었다. 예전에 반짝반짝 빛나는 사회인으로 나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을까?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시간이 생겼다. 이제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녔다. 하지만 면접장의 시선은 차가웠다. 경력 단절, 어린아이, 공백기간. 말로는 이해한다고 해도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1: 좋은 분이지만 이번엔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0: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아이 생각이 났다. 성실하게 일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남편, 학교에서 씩씩하게 생활하는 아들. 나는 그들이 자랑스럽고 정말 행복했다. 그런데 내 마음 한쪽은 공허했다. 내 자리, 내 역할, 내 존재감,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어느 날 면접에 떨어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몇 번의 면접을 거치며 나는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었다. 오늘 면접도 떨어졌구나. 집에 바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았다. 충동적으로 차가운 캔맥주를 하나 샀다. 쌉싸름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때였다. 허리가 조금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옆에 앉았다.
2: 아이, 춥지 않아요?
0: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나를 힐끗 보며 물었다.
2: 무슨 고민이 있어 보여?
0: 나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망설였다. 하지만 입이 열리자 지난 수년간 쌓였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를 키우느라 멈춘 사회생활, 열심히 했지만 되돌아갈 길이 막힌 현실, 떨어진 면접, 느껴지는 사회적 시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2: 아가씨,
0: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0: 저 아가씨 아니에요. 40 넘은 애엄마인걸요.
1: 아이, 내 눈에는 영락없는 아가씨인걸. 아가씨 같은 청춘이면 나는 뭐든 하겠다.
0: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청춘? 내가? 나는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를 보고 청춘이라 했다. 시간도 있고 기회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그분이 나에게 상기시켰다. 사소한 사건이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이 달라졌다. 편의점 유리문에 비친 얼굴도 눈이 부어올라도 낯설지 않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나는 다시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새로운 길을 찾는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한다. 누군가는 나를 경단녀라고 부를지 몰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다시 시작한다. 우와.
1: 아.
0: 야, 이거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 에피소드 아닙니까?
1: 진짜요?
0: 웬일이야. 그래, 그 젊은 시절. 네. 그야말로 싱글이었을 때는 얼마나 정말 치열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1: 네네.
0: 근데 아직까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게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면 네. 실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더 많이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죠.
1: 많이 힘들어지죠. 내 자리가 없어졌다는 그런 공허함이 막 밀려 들어오거든요.
0: 뭐 남편은 여전히 쭉 그 회사 다니면서 어느 정도 자리도 올라가고.
1: 맞아요.
0: 그 아이 나도 키워서 그 아이도 이제 혼자서 잘 씩씩하게 학교 다니고 이제 나는 집에 남아서.
1: 그러니까 뭔가 나만 손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
0: 야, 그 말씀을 너무 현실적으로 써주셨는데.
1: 네.
0: 8613님. 아, 너무 공감되네요. 저도 40대 중반. 용기 내서 이력서 낼 땐 바로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용기 내봐야겠어요. 너무 예쁠 나이 맞죠? 우리.
1: 그럼요.
0: 청춘이잖아요.
1: 아니, 그 할머니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네요.
0: 그러니까.
1: 난 뭐든지 하겠다.
0: 그 나이면.
1: 오늘이 가장 젊은 나이인데요. 그렇죠?
0: 맞아요. 아, 저 갑자기 드라마 그 도깨비 생각났어.
1: 도깨비?
0: 네. 마치 공유가 네네. 그 할머니로 이렇게 쓱 나와갖고 인생에 뭔가 조언이 되는 한마디를 딱 힘이 되는 한마디 딱 해주는 그래. 나 청춘이지?
1: 그러니까요.
0: 이게 아마 다음 면접부터는 들어가는 얼굴부터가 다를걸요?
1: 네.
0: 이미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겼는데?
1: 하늘에서 뭔가 위로자를 보내준 것 같은 느낌. 힘내라고.
0: 맞아.
1: 와.
0: 김두래님 딱 그 말씀 해주시잖아. 이 말이잖아. 네. 경력 단절 아니고 우리는 경력 보유자.
1: 어머 세상에. 맞네요.
0: 이 단어 하나 차이로 주는 그러네요. 힘이 크잖아요.
1: 야, 진짜 이렇게 바꿔서 불러야겠다. 경력 보유자.
0: 맞아요.
1: 강은민 님이 저도 54세 준마입니다. 오늘 11시에 면접 갑니다. 화이팅!
0: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와, 54세신데 면접 가시는 거예요?
0: 네.
1: 정말 멋집니다.
0: 새로운 도전 응원하고요.
1: 네.
0: 자신감. 면접은 자신감. 기세다. 기세. 네, 나는 이미 여기 붙었다. 네, 그 마음가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 네.
0: 예. 저희가 소개되신 분들께 여성시 대표 커피 두 잔씩 특히 강은미 씨를 비롯해서 응원 필요하신 분들께는 응원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 여성시대입니다.
0: 감사해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0: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0: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11: 슬웨이.
12: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5: 혹시 TVX 멤버십?
1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키노피 7cm 운동화 타린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1: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1: 네, 여성시대 오늘도 사연 주신 분들께 선물 챙겨드려야죠.
3: 네, 첫 번째 사연, 사춘기 아이 때문에 속상하신 윤현진님, 홈스토랑 꾸러미 보내드릴게요.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간식, 간편식 많이 들어있으니까 아이들과 드시기 좋을 거예요.
1: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연, 경력 보유자, 청춘, 우리 백서진님께는 집에서도 카페 분위기 낼 수 있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보내드리겠습니다.
3: 네, 9780님. 육아 중에 힘든 시간 보내는 우리 딸 조서영에게 야, 일주일간 한혜진이 나온단다. 좀 들어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엄마, 여성시대 들으며 유은이랑 보니까 좀 마음도 편안해지고 진짜 주부처럼 느껴졌어 하더라고요. 너무 완벽한 육아를 한다고 이유식 준비하는 걸 보고 저는 아이고 속으로 그러고 왔답니다. 요즘 육아는 너무 지나치다 싶지만 매번 딸과 부딪혀서 간섭을 좀 자제합니다. 그래도 엄마로 최선 다하는 우리 딸 화이팅입니다.
1: 아, 와, 네네. 네. 자, 지금 육아에 한창인 우리 따님에게 네. 여성시대 또 추천을 해주셨고 아마 첫째니까 이러겠죠. 막 이유식부터 입에 들어가는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3: 예. 아유, 대단하시네요. 아이 재우고 뭐 설거지하고 막 이유식을 그 만들 새가 없을 텐데.
1: 몸에 좋다는 거 막 이런 거 참 영양소 그러니까. 막 들어있는 거 참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아이고 참 유별나다.
3: 엄마는 또 내 딸 고생할까 봐 걱정돼서
1: 그러니까.
3: 그렇게 하시는 건데 야 이게 이렇게 대를 이어서 방송을 듣네요. 3대가 그러니까. 듣네요 지금.
1: 지금 그러는 상황이죠.
3: 애기까지.
1: 애기까지 들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방송입니다. 여성시대가 네. 말이죠. 예. 자, 3, 4부에는 저희 님과 함께 상담도 해드리는데 아세요? 우리 성진 스님과 또 목사님, 김진 네. 목사님 나오시거든요.
3: 네, 네. 하,
1: 우리 인생의 또 힘든 부분을 예, 이렇게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십니다. 자, 실시간으로 고민 있는 분들도 문자 미니로 사연

0: 주시고요.
1: 네.
0: 이 노래를 한혜진 씨가 또 내레이션을 했어요?
1: 제가 했습니다.
0: 제주 소년의 노란 수첩?
1: 예예예. 예, 예. 어 이거 어떻게 아셨지?
0: 아 또 우리 또 담당 PD가 다 알지. 이거 빨리 들어볼게.
1: 어 추억 돋네요.
0: 어느 부분에 우리 한혜진 씨 목소리 나오는지 들어보겠습니다.

0: 너의 눈빛과 마음이 맞닿은 바로 그 순간
1: 너의 동네를 지날 때
0: 여름 새벽의 공기와 고요함 속의 발소리뿐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한치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또는 누워서 고개를 돌릴 때 세상에 빙글 도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어지럼증 단순 피로나 빈혈로 생각하기 쉽지만 귀 안의 평형기관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 잠깐씩 빙글도는 어지럼은 이석증, 하루 종일 심하게 지속되는 어지럼은 전정신경염, 그리고 귀 먹먹함이나 이명이 함께 있다면 메네르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지럼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불편하다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의 평형기관을 담당하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어제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했던 코스피가 오늘 다시 800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197.16포인트, 2.43% 내린 7899.77로 거래를 시작한 뒤 낙폭을 일부 줄인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2.9원 오른 1525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0: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외환 변동성이 커지자 당국이 외국환 은행을 대상으로 시장 교란 행위 점검에 나섭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외국환 은행을 대상으로 외환 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외국환 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고정하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파치 헬기가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이란을 향해 자위권 차원에서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미 동부시간 오늘 오후 5시부터 이란에 대한 자위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이 이제 어제 미 육군 아파치 헬리콥터가 격추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이번 작전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이란의 공격 행위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언론들은 반다르 아바스 등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파치 헬기 추락에 대응해 이란 남부 지역을 공격한 데 대해 어떤 공격도 반드시 응징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미국의 공격 이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기로 선택했다며 우리의 강력한 군대는 어떤 공격이나 위협도 묵과하지 않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페르시아만에 침입한 외부인들이 비참한 운명을 맞은 많은 역사가 있다면서 미군을 향해 안전을 바란다면 우리 지역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1박 2일간의 북한 국빈 방문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귀국 당일인 어제 보낸 감사 전문에서 방북 당시 김 위원장 부부와 북한 주민들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면서 두터운 친선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1.3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법은 간단합니다.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면 인기를 끌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상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곳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입니다. 가격은 비싼데 음식의 질이 떨어져서 비판을 받곤 했는데요. 정부가 조사를 해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로공사와 입점업체 사이에 중간 운영사가 끼어서 수수료를 챙긴 건데요. 심한 곳은 음식 가격의 40%가 수수료였다고 합니다. 거품이 묻어있는 휴게소 물가, 운영 구조를 개혁해서 바로잡으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4: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8: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입니다.

0: 혜진 씨도 요거 요거 쓰시죠?
1: 요거 요거가 뭘까요? 오늘 사소함은 혜진이가 모시겠습니다.
2: 처음으로 여성시대에 문을 두드려요. 저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은 오프라인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알림이한테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정말 한 두 분 얘기를 하면 알림이가 짜증을 내면서 엄마, 엄마도 해야지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AI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미나인데요. 제미나이가 이런 제 마음을 얘기했더니만 아유 그럴 때는 딸내미한테 얘기하지 말고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잘 될 때까지 저한테 물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상품 판매가 하나씩 둘씩 되니까 정말 기인같이 느껴져요. 사소한 일도 요즘은 상의하게 되고 운동하고 와서도 운동 체크도 받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0: 야, 웬일이에요. 이렇게 AI를.
1: 그러니까 귀인같이 느끼신다고.
0: 활용을 정말 잘하시네요.
1: 와, 빠르시다.
0: 자, 우리 음성 남겨주신 구영희님 대단하십니다. 네. 처음에는 한번 해봐. 네, 딸의 그런 잔소리에 시작을 해보셨는데 이게 하다 보면 진짜 는다고 그러더라고.
1: 이야.
0: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1: 그러게요.
0: 어떻게 AI 이런 챗봇이나 이런 거 좀 써보셨어요?
1: 저 쓰는데
0: 네.
1: 그 아이가 수학 문제 물어볼 때
0: 아.
1: 이거 제가 봐도 좀 못 풀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요새 애들 수학이. 그래서
0: 맞아.
1: 잠깐 엄마가 좀 볼게 이렇게 하고 착각 찍어가지고 이미지 보내서
0: 네.
1: 이거 풀어봐.
0: 그럼 이렇게 쭉 풀이 과정까지 나와요?
1: 풀이 과정 나오고 이렇게 더 쉽게 풀어줄까요? 이러면서 또 다른 방법들도
0: 대단하다.
1: 여러 개 막 내놔요. 그럼 그거 갖고 내가 딸한테 가르치는 거야.
0: 아 이제 그걸 보고
1: 내가 푼 것처럼.
0: 그렇지. 그건 괜찮네. 예. 네. 아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구나.
1: 네.
0: 진짜 AI가 이제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맞아. 이렇게 활용 잘하시는 게 좋은 거지.
1: 네. 아이고.
0: 저희 저 선물 드려야죠 우리 구영희님께.
1: 네. 구영희님께는 여성시대표 활력 충전 세트 보내드릴게요. 몸에 좋은 유산균이랑 맛있는 사과 묶어서 챙겨드립니다.
0: 남들은 관심 없고 재미없다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이야기들 여성시대 열린 사소함에서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내가 어제 뭘 샀고 뭘 먹었다. 오늘은 이게 별로였고 저게 괜찮았다. 이렇게 소소한 일상 이야기 편하게 남겨주세요. 전화 끊기 전에 꼭 성함과 연락처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선물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다 하실 말씀 하시고 제 이름은 뭐고요? 연락처는 뭡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딱 제작진들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방송은 나가지 않고 꼭 말씀해 주세요. 열린사삼 참여번호 02789-1000, 02789-1004번입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요. 성진 스님이랑 김진 목사님 모시고 종교 대화합 고민상담소 함께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앱 켜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0: 네. 여성시대 3, 4부 고향가구박람회 유니베라 청혼아이스 데이팩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KB국민은행 안터지는 맥스부탄 노무법인폐 모빌코리아 윤활유 백조싱크 롯데렌털과 함께합니다.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4: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리라 믿으면서
1: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아, 저 이 시간 진짜 기대했습니다.
1: 네.
0: 여성시대의 님과 함께 시간은 4대 종교 성직자들을 모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할 것인가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불교계의 성진 스님, 원불교계의 박세웅 교무님, 가톨릭 하성용 신부님, 개신교 김진 목사님, 이 네 분은 만남 중창단을 결성해서 노래를 통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기도 하죠. 오늘은 스님과 목사님 오시는 날이네요.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두 분.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두 분째 배우 한예진 씨.
2: 네.
1: 하고 또 예. 여성 시대를 통해서 처음 뵙는 거죠?
2: 아, 그렇네. 네, 그렇습니다. 네.
1: 저도 한예진 씨 여기서 처음 뵙습니다.
2: 예. 화면상으로 많이 뵀는데.
0: 오, 정말요?
2: 반갑습니다.
0: 아,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2: 화면에서 뵙다가.
1: 아, 그러니까.
2: 우리 김희중 씨께 굉장히 오늘 편안해 보이셔가지고.
1: 제가요?
2: 예, 양현 선생님이 계실 때
1: 그런 말씀 이렇게.
2: 학생다운 모습이셨는데. 아,
0: 학생 같은 느낌.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1: 아니, 실은 네. 제 옆자리로 대타로 이제 간혹 오시는 네. 분들 다 누님들이 오셨었거든. 아. 김원희 누님,
2: 아, 그렇죠.
1: 정영주 네. 누님.
0: 오, 진짜 네. 네.
1: 그러다가 저의 이제 동생이 좀 와가지고. 네. 스페셜 진행자들이. 아, 네. 아, 우리 혜진 씨가 좀 편합니다.
0: 오,
1: 개인적으로는. 아유.
0: 그렇습니다. 네. 자,
1: 지난 시간에 우리 만남 중창단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만남 중창단 TV를 개설했다라는 아, 네. 얘기를 나누셨는데 확실히 당나인들이 많이 좀 방문해 주셨나요? 어떻습니까?
2: 네, 그날 우리 그 개국 소식을 듣고
1: 네.
2: 그 시청자분 우리 당당인들께서 정말 많이 양 찾아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맞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1: 오, 너무
2: 그래서 제가 굉장히
1: 거.
2: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0: 굉장히
3: 저는 아직도
0: 있으시다.
3: 배는 고픕니다.
1: 아직 배는 고픕니다.
2: 네.
1: 역시 이렇게 뭔가 하나 채널을 이렇게 개설하고 나면 네. 우리 성직자분들도 욕심이 나시는 거죠. 구독자 수는 욕심이 나시는구나.
3: 비울 매일. 수 있게 좀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2: 매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 매일
0: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게 돼요.
3: 함부로 비운다는 말 하면 안 되겠다.
1: 아니 목표하는 구독자 수가 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2: 아, 올해 안에 제가 실버 버튼.
1: 실버면 20만.
0: 10만.
1: 아, 10만. 아,
2: 네. 목표 아. 잡았는데
1: 예.
2: 그건 목표고요.
1: 예.
2: 목표 바람당이요.
0: 이게 10만 되기까지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2: 진짜 500대기도 힘듭니다 지금.
1: 오, 네.
3: 저희는 뭐 소박하게
1: 예.
3: 만 분이라도 오셨으면
0: 만 분. 아. 저도 오늘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또 한 분 추가됐네.
0: 네. 네.
1: 아 근데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시는데 네. 박미경님이 화이트와 그레이의 대통합. 어, 컬러부터 느낌이 좋네요. 해주셨는데.
2: 어, 네.
1: 하긴 저기 지금 4분할 아니죠?
0: 그러네요?
1: 2분할로 위아래 이렇게 보이는데.
0: 오.
1: 저희 그 혜진 씨랑 저는 약간 화이트.
0: 아,
1: 두 분은 이제 그레이 톤.
2: 네, 네 약간
0: 그러네요.
2: 톤? 파란 톤. 네, 그렇죠.
3: 이게
2: 네.
3: 화면상에는 거의 저하고 목사님 톤이 네. 같이 나오네요.
1: 상의가 비슷한 네. 톤으로 좀 나오고 네. 있습니다.
0: 약간 하늘색 계열 지금 입고
2: 그렇죠.
0: 계신데 목사님은
2: 네, 네.
1: 하나 걸쳐야지. 추워서 하나 걸쳐야지 나는. 너무 화이트니까 나는. 자, MBC 스마트 어플 미니 네. 다운 받으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1: 자, 저희 이제 두 분 모시고
0: 네.
1: 사연을 좀 나눠 볼 텐데요.
0: 네.
1: 감사하는 사연이 예, 도착을 했네요.
0: 그러네요.

0: 참 많이 왔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1: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혜진 씨가.
0: 네.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디오를 귀에 꽂고 산을 올랐어요. 다람쥐가 나타나서 얼른 사진 찍어 아들 둘에게 보내니 답장이 연달아 날아옵니다.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과 햇살이 기분 좋아요. 흙과 돌과 신선한 풀내음. 내려오는 길에 만난 동네 아줌마. 내 문자에 답해주는 아들들. 모든 것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1: 이 마음속에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이 감사한 순간. 네. 참 행복한 순간이죠. 또 다른 감사 사연이 있습니다. 출근길 비가 와서 아 이런 날은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생각하니 남자가 집구석에 계속 있는 것도 고역이라 그래도 이렇게 출근할 때가 있는 게 다행이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오니까 커피도 마시게 되고요. 돈 벌고 그 돈 쓰며 살아가는 것도 고맙고 일이 돈 버는 외에 살아갈 동력도 되니까 불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실 뭐 허리도 뻐근하고 뒷목도 묵직하지만 50대 남자인 이 사람 이만하길 감사하다고 마음 달래봅니다. 이 말씀도 맞으시죠?
2: 네, 일상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네. 마음의 힘이 있다는 게 굉장한 행복이죠.
0: 그러게 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1: 물론 날 좀 찌뿌드드하고 이러면 그냥 네. 들어눕고 싶지.
0: 그쵸.
1: 그럼에도 매일 어딘가 갈 수 있는 네. 이거 행복입니다.
0: 세 번째 사연은요. 두님 돌아보니 부도가 나고 그 문제로 남편이 못 갈 곳에도 가고 빈털터리가 되어 두 딸과 누울 자리가 없어 막막한 때도 있었어요. 버티다 보니 세월은 흘러 웃을 수 있는 날이 왔네요. 욕심을 내기 시작하니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도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감사할 일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건강함에 감사하고 남들 보기에는 작은 집이지만 이 보금자리는 편히 쉴 수 있는 나의 집이기에 감사하고 삼시세끼 따스한 밥 여름에 틀 에어컨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1: 이야, 이런 자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3: 그럼요. 이게 예. 그 내가 그냥 당연하게 그냥 누리는 거에서
0: 맞아요, 맞아요.
3: 감사함을 발견한다는 거는 굉장한 힘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볼 때 정말 네. 그 내면의 힘이 굉장하신 거다.
1: 예. 맞습니다.
3: 그래서 저는 우리 세 분의 감사 사연을 보면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자신을 향한 에너지 예.
0: 없는 것만 찾는데 나한테 없는 그치. 것만 찾잖아요.
1: 늘 불편하고 내가 못 가진 거 네. 남이 가진 거 막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도 네. 오늘 감사한 일을 하나씩만이라도 좀 예,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0: 감사한 일
1: 예, 감사한 일 오늘 네. 내가 감사한 일
0: 저는 여기 여성시대 네. 제가 스페셜 DJ를 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다고 어제 오늘 생각했어요.
1: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0: 예, 정말 예. 감사합니다.
1: 진짜 감사하시죠?
0: 진짜예요.
1: 일요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감사한 일. 이거 뭐 자식 자랑일 수 있는데 우리 둘째가 네. 소리 소문 없이 네. 성적표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갔는데 아, 참 감사했어요.
0: 잘 나왔구나.
1: 감사했어.
2: 그 뉘앙스가 약하네.
1: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아니 이 친구가
1: 참 소리 소문 없이 예 성적표를 그냥
0: 그걸 숨기지 않고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당당함.
1: 예, 감사했습니다.
0: 배아파라.
1: 주님께서는
3: 예 아니 예.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아침에 딱 이렇게 눈 떠서 이제 저희 사채 강아지가 있는데 이제 강아지가 좀 마주치는데 그 강아지들 항상 이렇게 보면 웃어주잖아요.
1: 맞아. 표정 있어요.
0: 있어요.
1: 아, 강아지들이 예. 있어.
0: 꼬리 올라가 예. 있어.
3: 정말 제가 계단에 내려오면 저기 툭 웃고 있거든요.
1: 예.
3: 이게 참 세상에 꼭 사람 말고도 살아가면서 이게 감사한 존재라는 게 웃어주는데 굉장히 그 친구에 감사한다.
1: 나를 반겨주는.
3: 지금 생각해도 내가 딱히 뭐 어제 많이 준 것도 없는데.
1: 그래도 그냥 우리 반려견들, 우리 강아지들은 그냥 이렇게 반겨줘.
0: 그러니까. 예.
1: 목사님은 감사한 일 어떤 게 있어요?
2: 오늘 우리 만남 중창단에게 예. 감사할 일은 오늘 저희가 그 방송 끝나자마자 공주에 공연을 하러 가요. 축하 공연. 그런데 그 공연하는 장소가 공주에서 처음으로 종교 성지 네. 순례하는 길을 열어서 우리가 축하하러 가거든요. 저희를 불러 참 감사합니다.
1: 진짜 거의 아이돌처럼 움직이세요.
0: 네, 진짜.
1: 지금 유닛으로 두 분 나오셨죠.
0: 네.
1: 좀 있으면 이제 네 분 완전체로 이제 딱 공연도 가시고.
0: 이야, 네. 그런 느낌이시다.
1: 만남 중창단.
3: 네. 예, 그 설명을 드리니까 있어 보이긴 하네요.
1: 아, 실제로 있으세요. 네. 아주 멋 있으세요.
0: 아이돌 스케줄이네요.
1: 어이군요. 전국을 돌시면서 이야. 이제 채널도 점점 예, 급상승하실 거고.
0: 네.
1: 자, 이렇게 정말 말씀드리니까 감사하는 일 매우 네. 중요하고 우리에겐 다 감사할 일이 있다. 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두님께 또 궁금한 점, 의논하고 상담하고 싶은 문제 역시 여성시대 홈페이지 님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휴대폰 문자로 보내실 때는 #8001, 짧은 걸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문자 보내실 때는 언제든 무료입니다. 이제 상담 청하신 편지를 좀 볼까요?
0: 네. 아빠와 즐거운 대화를 하고 싶어요. 4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 혼자 지내십니다. 제가 토요일에 아빠를 찾아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빠를 뵙고 오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기분이 좋질 않습니다. 심지어 또 가야겠다는 마음보단 안 오고 싶다는 마음이 더 들어요. 얘기하다 보면 남들 흉보고 욕하는 게 아빠 말씀의 90%는 됩니다. 옆집, 앞집,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남자들만 사는데 나이도 비슷하니 잘 지내면 좋은데 이웃 두 분은 잘 지내는데 아빠는 그러지 못하세요. 솔직히 그 두 분이 아빠보다 부족한 게 없는데 아빠는 두 분을 무시하고 욕하고 모이면 아랫사람 다루듯 합니다. 두 분이 착해서 그렇지 성질 있는 분들이라면 아빠를 그냥 두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빠는 전에 했던 말을 처음 하는 것처럼 반복하고 동네 다른 사람들 욕도 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정치인 욕도 하십니다. 듣기 불편할 정도고 말씀의 대부분이 남들 욕입니다. 언니는 아빠가 남들 욕할 때마다 맞아, 아유 그 사람이 잘못했네 하면서 맞장구를 쳐준다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큰아들이 한 번은 할아버지가 난민에 대한 방송을 보고서도 무시하고 웃더라고 공감하지 못하는 점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상식에 벗어난 말씀을 하는 아빠랑 대화하는 것이 싫어져서 말수가 줄었어요. 그렇다고 아빠가 술을 좋아하시거나 폭력적이진 않아요. 항상 당신이 옳다고 하시는 게 문제죠. 혼자 지내시니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싶은데 갈 때마다 이런 대화만 하게 되니 점점 가기 싫어집니다. 목사님, 스님, 아빠를 자주 찾아뵙고 즐거운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1: 지금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데 그쵸? 주변 모든 사람들을 그냥 예, 좀 아, 욕을 하고
0: 욕을 하시니까
1: 네, 대화는 잘 안 통하는 것 네. 같고 나만 옳다. 이런 건 약간 독불장군 스타일이신가 봐요.
3: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0: 네.
3: 굉장히 유연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어떤 오래된 습관은 굉장히 강해지고 굉장히 방어적으로 됩니다. 방어적으로 되긴다는 게 이게 방어적으로 된다는 게 오히려 이제 이 공격형으로 보여줄 수 있고
0: 네.
3: 하는 건데 저는 아 아버님 우리 당당히 아버님이 네. 좀 다른 취미를 가졌으면 생각해요.
0: 예.
3: 저희가 특히 이런 분들에게 권하는 게 이제 네. 정말 지인 중에 어떤 종교도 괜찮으니까 좀 이렇게 종교를 좀 한번 이번 기회에 경험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1: 네, 네.
3: 왜 종교인들은 만나 보면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감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0: 네네.
3: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종교 신념들을 갖고 살아요.
0: 네.
3: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하고 있으면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습관 옆에서 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좀 주변에 집 근처 말고 네. 네. 집 분들과는 뭐 요리오신 같으니까 좀 다른 분들
0: 떨어져서
3: 네. 이런 분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게 안 바뀐다는 전제는 좀 가지시고 자제분이 아버지를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0: 쉽지 않죠.
3: 이거는 네. 예, 정말 삶에 한번 흔히 옛날 어른대로 죽다 살아나는 경험 한번 안 하면 사람 그 마음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바꾸기보다는 이런 분들은 그냥 아버지가 좋아하는 네. 곳을 가서 그러니까 네. 뭐 걷는 걸 좋아하지 같이 걷고 먹는 걸 좋아하지 같이 드시고 이런 식으로 좀 아버지가 좋아하는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짧게 만나 헤어져야 됩니다. 네, 이렇게 네. 막 그냥 한 공간에 막 사람은 이렇게 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그럼 대화의 거리가 없어요. 공통점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자식과 가까이고 싶어도 하는 표현은 이제 정신이 습관된 표현으로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환경으로 가셔라. 그리고 이런 때는 그냥 짧게 만나고
0: 짧게
3: 예, 그리고 헤어지고 또 짧게 만나고 이렇게 좀 해야 접점이 있어야 대화거리도 있다.
1: 맞습니다. 네. 네.
3: 너무 한 번에 바꾸려고 하시면 서로 힘드니까.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딱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잘 안 바뀔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지 한번 좀 태도랑을 다 바꿔봐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쉽지 않으실 거고
0: 나도 안 바뀌는데 뭐 네. 그렇죠.
1: 그리고 우리 아버지 기분 좋은 장소에서 정말 짧게라도 네. 네. 같이 대화하시고 기분 좋게 또 헤어지시고
0: 맞아요. 어떤 취미 네. 활동을 하나 심어드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 맞습니다. 네. 우리 김진 목사님 말씀은 저희가 광고 후에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버지, 어머 줄까?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3: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3: 괜찮아요.
2: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4: 예, 119죠?
2: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5: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수요일 여성시대 님과 함께 김진 목사님, 성진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광고 전에 말씀 나누던 사연이 상식에 벗어난 말씀을 하시고 항상 당신이 옳다고 하는 아빠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싶은데 점점 가기 싫어집니다 였습니다.
0: 네네. 네. 거기에 우리 성진 스님은 아버님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서로 기분 좋게 짧게라도 짧게 만남을 만나고. 하시는 게 네. 좋다는 말씀 주셨고요.

0: 이제 우리 김진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1: 저는
0: 보세요?
1: 저는 이분이 지금 4년 전에 네. 부인을 잃으셨다 그랬잖아요.
2: 네. 네.
1: 그런데 아마 이게 사실은 남자분들한테는 굉장한 심리적인 큰 상처거든요.
2: 그렇겠네요.
1: 아마 자식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한쪽이 무너진 네. 그 어떤 경험이기 때문에
0: 네.
1: 저는 우선은 네.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분들이 아, 아버지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그러니까 물론 이제 4년 전 그러니까 어머님 살아 계실 때도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4년 이후에 4년 지나서 지금 또 그렇게 불만 또 남에 대한 비난 이런 거 많이 하신다는 걸 보면 쟤는 저는 지금 볼 때 이분이 마음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네. 불만이 있고 네. 이런 것도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2: 비관적인 상황이시나 네.
1: 불만이 강고
2: 네.
1: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기절을 먼저 좀 따님이 좀 이해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일단은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이렇게 남을 공격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관심을 더 촉발시키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2: 네, 네, 네.
0: 그 외로운 그러니까, 마음에 그렇죠. 오히려 더 관심 받고 싶은.
1: 자극하는 거죠. 남들에 대한 비난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언니, 네네네. 언니분 하는 것이 저는 우선적으로는 좀 좋다.
2: 아, 언니처럼.
1: 언니처럼 그냥.
2: 맞아, 맞아.
1: 예, 좀 받아주다가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좀 그러면 이제 아버님도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 조금 더. 그럴 때 그 대화의 내용을 바꾸는 거죠. 여러 가지로 뭐 아까 신님 말씀하신 대로 뭐 좋은 아버지 뭐 네. 하고 싶으세요? 뭐 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러면서 네. 어떤 주제를 바꿔가면서 마음을 좀 놀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그런 어떤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0: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네요.
2: 아까 스님 말씀 중에 그 나이가 들면 더 유연해질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셨는데요.
0: 그러니까.
2: 사실 우리도 좀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근데 왜 이렇게 거슬리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0: 불평불만 많아지고. 예.
3: 일단 우리 뇌의 회로가
2: 네.
3: 뇌의 회로는 예전에 한번 그렸던 회로도 그 회로도가 그려지면은 그쪽으로 그냥 아주 편하게 에너지를 쓰고 싶지 새롭게 회로도를 그리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쓰고 싶지는 않아요.
2: 익숙한 것만 쫓아가고 예. 싶군요.
3: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계속 그냥 해왔던 회로도대로 네. 자꾸 흐르려는 습관이 있어서 이걸 멈추게 하려면
0: 네.
3: 굉장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건 엄청난 자각이 있지 않으면 내 생각이 글로 가는 거를 멈춰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뇌를 새롭게 회로도 그릴 만한 동기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0: 예.
3: 사실은 그러니까 상황 맞고 변하잖아요.
2: 네네네.
3: 내 회로도가 그려졌을 때보다는 자꾸 변한데 근데 그게 이제 걸릴 수밖에 없죠. 나는 안 변하고 내 생각은 안 변하고 그래서 오히려 연세가 드시면 드셔서 걸림이 많고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이 많고
2: 맞아 이게 네. 다 그러니까 체력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0: 하긴 매너는 체력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다정함이나 이런
2: 그쵸?
0: 것도 예.
3: 그럼요. 우리가 등산 같은 거 하고 너무 힘들 때는
0: 네.
3: 퍼지잖아요.
2: 네. 네.
3: 그러니까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0: 남 챙길 겨를이 어디 있어. 네. 내가
3: 그 힘들면 못한 것처럼 마음도 체력이다.
0: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내가 경험해보고 겪어본 일들이 많으시잖아. 저런 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겪어봤을 때는 저거 저렇게 가다가는 안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으시니까 뭔가 좀 인자하게 아유 뭐 그럴 수 있어. 그래 그 나이엔 뭐 그런 것도 해봐야지가 아니라 그거 안 돼. 이건 안 돼. 약간 좀 오히려 그렇게 좀 생각이 가시는 거 아닌가.
3: 그 말 뜻은 지금 경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2: 그렇네요.
3: 지금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네. 바뀔 건데
0: 예.
3: 계속 시간이 들면 경험은 안 하고 생각만 그냥 붙잡고 있기 때문에
2: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죠.
3: 경험해야 우리의 사고는 관념은 경험에 의해서만 깨지거든요.
1: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 그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네. 들수록 자기 삶에 대한 그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2: 네네네.
1: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자기 살아온 일에 삶에 대해서 후회가 많고
2: 네.
1: 자책하고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죠. 그러다 보면 과거에 대한 만족은 없으니까 현재에 대한 만족도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자기가 관계하는 사람들한테

0: 자기의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이 보여지기보다는 훨씬 더 불평하고 불만하고 좁은 마음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2: 그렇군요. 참 우리 아버지.
1: 아버님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2: 네.
1: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2: 맞습니다.
1: 네.
2: 그래 꼭 아버지랑 이렇게 오랜만에 봐서 앉아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1: 네. 네.
2: 좋은 기분으로 아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농담을 잘 못 받는 성격입니다. 집안일을 하다가 힘들어지면 제가 힘들어하면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너보다 월급 더 받잖아 라고 합니다. 저희는 맞벌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확 올라옵니다. 스트레스는 오는데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현명한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1: 이거 약간 뼈가 있는데
0: 농담이 아닌데요?
1: 이거
2: 남편분의
1: 받겠는데?
2: 말이 그죠? 내가 월급 더 받으니까 맞벌이라도 네가 조금 덜 벌잖아 집안일 좀 더해 이렇게 다가오면 이거 스트레스죠?
1: 그렇죠.
2: 기분 좀 가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3: 일단 농담은 받는 사람이 통해야 됩니다.
1: 맞아.
3: 즐거워야 농담이지
2: 맞아.
3: 아니 이게 뭐 하는 사람만 즐겁고
2: 그건 농담이 아니지.
3: 받는 사람이 안 즐거우면 이건 농담이 안 되기 때문에
2: 맞네요.
3: 당당이님 남편분께 상황을 좀 이렇게 잘 보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 우리 당당이님 남편분께서 분위기 파악을 못 하셨다. 분위기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네 하시면 좋고 오히려 이제 단지 이제 우리 당당이님이 이 표현을 하신 걸 보면은
1: 네.
3: 그래도 당신께서 요즘 조금 예민하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2: 그래서
3: 오히려 이럴 때는 이렇게 내가 이제 남편의 반응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왜 담지 못할 만큼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좁아졌나 내가 무엇으로 내 마음이 좀 채워졌나 그러니까 다른 걸로 많이 채워져 있으면 조그만한 게 돌이 들어와도 확 넘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 마음 건강을 위해서
2: 네.
3: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뭐 사고 싶은 것도 사시고 약간 그 마음의 공간을 좀 벌려놓으셔야
1: 네.
3: 이 남편의 이 때에 맞지 않는 농담도 뭐 그냥 아유 저 사람이 원래 썰렁해서 저렇다로 넘길 수 있지. 그래서 당당님도 이 기회 때 예. 월급 뭐 예, 마음껏 좀 쓰시는 게 어떨까?
2: 그러게.
3: 좀 써보시고.
2: 네. 그래, 당신보다 적게 버는 건 내가 좀 내 맘대로라도 좀 쓸게.
3: 예, 그쵸.
1: 아니, 근데 이렇게 때에 안 맞게 왜 이런 말을 남편이 했을까요? 하필 그 집안일 하는 중이잖아요.
3: 목사님, 저희 목사님이 가장 네. 잘하시는 파트입니다, 요게.
0: 이 두 분의 대화에 전이해가 없어서 어떤
1: 네.
0: 상황이든 잘 모르겠는데
2: 맞아.
0: 결국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법을 좀 묻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위 이거 발작 버튼이라는 거 있잖아요.
1: 네네.
0: 어떤 순간에 계속 화를 그 부분에 이상하게 화가 나는 것처럼
1: 맞죠, 맞죠.
0: 스트레스도 사실은 그 어떤 부분에서 계속 스트레스가 되면 계속 스트레스가 돼요. 비슷한 유에 아마 이분은 아마 이런 부분이 평소에 이제 그 남편이 돈을 더 자기보다 많이 벌고 또 그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1: 네.
0: 이런 뉘앙스에도 갑자기 스트레스 확 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자신의 스트레스가 어딘지를 왜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잘 알아차려야 돼요.
2: 네.
0: 아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좀 준비를 하셔야 돼. 마음의 준비를. 그럴
2: 나는
0: 때는
2: 이 부분이 취약해.
0: 취약해 하는 부분들. 그래서 아 내가 굳이 한 10개밖에 안 되는데 100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걸 마음을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있으면.
2: 하긴 그런 얘기를 잘못했던 상대방도 놀랄 수 있죠. 아 진짜 별 얘기 아닌데 갑자기 아니죠. 저렇게까지
0: 그렇죠. 네,
2: 또 있을 수 있으니
0: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분이 이제 수입에 관한 거니까
1: 네.
0: 아 내가 수입에 관한 약간 내가 예민하구나 아,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인지하시면 다음에 이런 얘기 올 때 아 그때 마음 준비를 좀 하고 있으면 더 스트레스가 되고요.
1: 그렇죠. 급발진하지 않게 되겠네요.
0: 그렇죠.
2: 이런 농담 할 거면 당신이 더 버니까 만 원씩 줘.
0: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제
2: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0: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2: 네. 나 리액션 해줄 테니까 돈 줘. 뭐 이런 거. 근데 이 남편도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제가 봤을 때 눈치 보여서 그래. 그러니까 막 집안일 하다가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굳이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내가 더 많이 벌잖아 나오는 건
0: 그렇죠.
2: 본인도 해야 되는데 아 약간 눈치 보이는데
1: 그래서 그런 거예요?
0: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요.
2: 네.
1: 네. 네.
3: 옛날 어른들 이런 표현하면 매를 번다고 그러죠.
2: 그러니까.
3: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았을 걸.
2: 왠지 찔리는데 나온 말이 잘못 나온 거지 남편도.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남편도 이런 얘기는 굳이 하지 마시고요.
1: 그래요.
2: 예. 자, 오늘 시작하면서 저희 감사한 일.
1: 네.
2: 이 순간에 정말 소소하지만 그래도

0: 아, 나 참 감사하다. 라는 일 나누자고 했는데 도착한 문자들을 좀 보겠습니다.
1: 네, 8016님이요. 근무 시간에는 눈치 보이고 쉬는 시간이네요. 으라차차 혜진 씨 목소리부터 내내 듣기 좋아요. 스님, 목사님 덕분에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성시대 늘 듣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0: 야, 8016님 덕분에 저희가 감사합니다.
1: 오, 그러네요.
0: 네. 이렇게 늘 듣고 으라차차 앵콜 한번 해주시면 안 돼? 짱구 목소리.
1: 짱구 목소리?
0: 예예. 예.
2: 아마
1: 합니다.
0: 아, 네네.
2: 으라차차차.
1: 짱구 맞아요?
0: 오늘 여성시대를 이렇게 네. 열어주셨어. 아, 혜진 씨가. 예.
2: 직관하니까. 예. 네.
0: 직관. 힘이 나죠?
2: 예. 네.
0: 2951님. 내가 감사한 것은요. 5월 22일에 태어난 우리 쌍둥이 손녀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잘 커서 집으로 와요. 축하해 주세요. 박서진, 박진아 건강하자. 예. 해주셨습니다.
2: 오, 정말 축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할 일이네요.
0: 아이들 건강이 최고죠, 진짜. 네. 이렇게 무사히 건강하게. 5676님.
1: 네. 저는 조금 있다가 여성시대 책 받으러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 기업은행 가시는 건가요?
0: 그러니까요. 여성시대, 월간 여성시대 네, 나왔거든요. 네. 자전거도 탈 줄 아신다는. 네, 6865님. 저는 햇님이 감사합니다. 이 태양, 햇님 받으면서 걷는 게 얼마나 상쾌한지요. 이거 진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1: 정말.
0: 많은 의사쌤들도 그래도 안 돼도 하루에 한 1, 20분 정도는 햇빛을 쬐줘야.
1: 비타민 D.
0: 네, 비타민 D 네. 안 되고 멜라토닌 형성되고 맞아요. 예 잠도 푹 잘 수 있고.
1: 맞아. 이 햇살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사실 그건 아닌 거잖아요.
0: 아니에요.
1: 그렇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0: 감사한 일이죠.
1: 또 3952님이 우리 아저씨 숨 잘 쉬고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남편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야.
3: 제가 듣고 싶은 말인데 이 말은.
0: 그래요.
3: 저도 이 말 좀 듣고 싶어요.
0: 여보 당신 숨만 쉬어서 숨만 쉬어도 감사해요.
1: 그러니까.
0: 예. 근데 얼마 전에 좀 지금은 라디오 시대 무슨 사연 네. 저희 그 생방 전에 나오는 네. 스팟 광고에 야 나는 저 숨 쉰다고 혼났어. 뭐 숨만 쉬어도 혼났어. 뭐 입 나왔다고 혼났어. 근데 이렇게 숨 쉬어도 감사하다. 네. 아, 이렇게 일상 속에서 감사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님께 상담청한 편지를 또 보겠습니다.
1: 저는 37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했습니다. 37년간 회사와 집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근무했고 상장, 표창장, 감사패 등 상도 40여 회 받았습니다. 퇴직에 대비하여 자격증도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취업도 못하고 연금 생활자로 지내면서 뒤를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아 머리가 아파요. 예를 들면 저를 이용한 사람이나 저에게 사기친 사람들이 자꾸 떠오르고 내가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할 걸 하는 후회가 들고 중고등학교 시절과 군 시절에 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도 마구마구 떠오릅니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데 자주 되살아나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나쁜 기억을 선별해서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0: 야, 정년 퇴직하셨는데 네. 이게 후회되는 일만 계속 떠오르시나 봐요.
2: 네.
1: 괴로우시겠다. 네.
2: 지우개가 있습니다.
0: 있어요?
1: 네, 있어요?
2: 이거는, 이거는 뭐 그게 어려운 지우개도 아니고
0: 오.
2: 네, 이, 다행히 참 우리 인간은
0: 네.
2: 이제 이 지우개 내가 어떤 기억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나오는 거지. 지금 이게 왜 그럼 나는 많은 기억 중에 부정적인 것만 가져오지?
0: 오, 네. 네,
2: 거의 지금이 불만이어서 그렇습니다.
0: 아. 현재가 불만이기에?
2: 네. 우리는 기억은 과거의 기억에는 거의 현재의 감정으로 기억을 해석하지 과거 기억 자체가 다시 시간으로 가서 해석할 힘은 없어요. 다 지금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거의 생각을 지금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안 좋은 거야.
1: 아, 그렇구나.
2: 지금 내 그 저희 우리 마음 건강이 자꾸 부정을 붙잡고 싶은 거야.
1: 네.
2: 내가 불만이어서.
1: 네.
2: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권하는 게 있어요.
0: 어떤 걸 권하세요?
2: 무조건 지금을 내가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서 지금 기분을 개선하라고요.
0: 아.
2: 지금 기분을 계산하면은 예. 인간의 뇌는 네. 희한하게 부정적인 걸 일단 지우고 예. 긍정적인 걸 과거에 심지어 야단 맞은 것도 그래 내가 그때는 그랬지만 그 선생이 좋았어. 지금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자신의 그 감정 관리, 마음 상태 관리가 너무 중요한 게 우리는 결국은 수많은 사실 중에 굳이 부정적인 불러다가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는 거니까 반드시 저는 과거의 생각이 옳으냐 그러냐 가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장 나를 조금 긍정적이고 기분 좋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서 그거 하셔야 됩니다.
0: 그렇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도 계속 떠올려봐야 바뀔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어차피 내가 현재의 기분에서 불러옵니다.
1: 네. 맞네요.
0: 내 현재의 기분을 바꾸자.
2: 네. 그래서 과거에 안 좋은 것도 기분이 좋으면 좋은 일 합니다. 내가 그때 그 친구 거 돈 못 돌려줬어. 지금 어디다 내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고가 가는데 그냥 그걸 붙잡는 거는 지금 기분이 문제죠.
0: 진짜 오늘 저희가 했듯이 감사한 일 주변 하나씩 찾아보시면서 지금의 기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3: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37년 동안 아주 모범생으로 너무 성실하게
0: 회사 집 딱 이렇게.
3: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지금 잠시 지금 재취업을 못 하시고 계시는 이 순간을 스스로 못 견디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자기가 편하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이참에 미수님 말씀대로 지금을 행복하기 위해서 좀 지금의 어떤 그 휴식 기간을 자기 쉼의 기간으로 만들고 아 내가 오늘 좀 이제까지 너무 수고했다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좀 이렇게 배려하고 좀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해보시고 이런 어떤 지금 삶에 있어 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과거 일도 다 회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진짜 과거의 기분을 바꾸고 현재의 기분에 저희가 집중해서 행복하게 만들어 보자. 참 그런데 그런 말씀들도 하시잖아요. 너무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는 과거에 좀 잘못했던 거 반성하면서 또 그런 비슷한 일이 닥쳤을 때 과거처럼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또 대비는 할 수 있잖아요.
2: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반성과 후회는 기분 나쁘고 좋은 게 아닙니다.
0: 그건 기분의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니까.
2: 후회가 왜 기분이 나쁘냐. 후회는 다시 안 할 수 있는 알아차림이잖아요.
0: 예.
2: 그럼 내가 지금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반성과 후회를 자꾸 우리가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거로 이렇게 인식을 자꾸 돌리면 안 돼요.
1: 네네네.
2: 이거는 내가 그냥 알아차린 거예요. 그냥.
1: 알아차린 거구나.
2: 알아차린 거니까 지금은 그 알아차림을 해서 안 하려고 하는 행동 전환으로 가는 분들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알아차림에서 이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2: 그런 근거가 된 거지. 이거 자체가 기분이 나쁘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우울로 가는 거는 지금의 감정 건강이 안
1: 그러네요.
2: 좋은 거다.
0: 알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두 님께 배웁니다.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의 추천곡 이번 주에 함께하고 싶은데요. 어떤 곡 듣고 싶으세요?
3: 요새 그 제가 좀 좋아하는 곡인데요.
0: 예.
3: 그 화사의 신곡 So Cute라는
0: 신곡이에요?
3: 네.
0: So Cute?
3: 네네. 근데 이분이 워낙 밝게 부르기도 하다고 하지만 가사 자체도 굉장히 정말 큐트해요.
0: 네. 야, 목사님 저 덕분에 좀 처음 들어볼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0: 저는.
1: 가사를 유익있게
3: 좀 빨리 가사가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1: 네네네.
3: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밝고 긍정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이쁘게 봐주는 삶을 좋은 곡입니다.
2: 저희 수준은 도리 부를 수가 없으니까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노래로 가는 건데
0: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와
2: 불렀으면 좋고 저희도 언젠가는 이런 노래 부를 수 있었으면
0: 어떤 노래죠? 궁금한데 저희 광고 후에 함께 듣겠습니다. 두님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주방의 꽃 남양 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3: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4: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 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3: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4: 두보 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3: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4: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3: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4: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3: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4: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3: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월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6: 이런 노래군요. 오, 화사의 So Cute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김진 목사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저희 인사 나눌까요?
7: 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유머 속에서도 통찰을 남기는 사람 고 전유성 선생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방송계는 믹서기처럼 빠르게 돌아가는데 느림보 같은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말이 느리면 빨리 하라 하고 빠르면 느리게 하라고 하는 게 맞을까? 느리면 더 느리게 해봐, 빠르면 더 빠르게 해봐. 이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엔 느려야 더 빛나는 사람이 있다. 따라갈 필요 없죠. 내 것을 갈고 닦을 때 우린 각자의 재능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일세.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가 추락한 걸 두고 무력 충돌했습니다. 이란군은 현지 시간 10일 새벽 미군의 이란 남부 지역 공습에 대한 대응으로 바레인의 미 제5함대 등 미군 기지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안전을 원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떠나라며 어떠한 공격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의 이 공격 직전 미군은 지난 8일 추락한 육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군에 격추됐다고 보고 이란 남부 시리크,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 지역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1박 2일간의 북한 국빈 방문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0: 시 주석은 귀국 당일인 어제 보낸 감사 전문에서 방북 당시 김 위원장 부부와 북한 주민들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면서 두터운 친선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시 주석은 또 김 위원장과 공동관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일인 오늘 서울대와 전남대 등 전국 16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각 대학 캠퍼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섭니다. 이들은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특별수사단이 지난 3월에 이어 석 달 만에 국토교통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를 담당하는 항행시설과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부서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초기 국토교통부가 로컬라이저의 규정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발표해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를 앞두고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범사업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금액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럽 순방을 위해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9일 X에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적었습니다. 글과 함께 인구 소멸 지역이었던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이후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습니다. 군 당국이 인구 절벽에 따른 현역병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40% 수준인 간부 비중을 오는 2040년까지 63%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의무 복무 기간이 1년 반인 현역병의 계급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이병 계급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주관한 세미나를 열어 군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개편하는 국방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직업군인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해 부대의 안정성을 높이고 현역군인의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보충력의 단계적 감축과 폐지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2.7도입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AI 버금가게 많이 들리는 단어, 바로 양자 컴퓨터 기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수천 년 걸릴 계산을 몇 초 만에 끝내는 엄청난 슈퍼컴퓨터, 이 정도로만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 기술의 핵심은 단순히 속도가 빠르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존 컴퓨터와는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와 함께 양자 컴퓨터란 무엇인지, 왜 전 세계가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지 최대한 쉽고 재밌게 알아보겠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김건모의 스피드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0: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오늘은요, 왠지 과학 중에서도 물리학 하면 조금 더 어렵게 느끼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물리학을 우리 일상 속에 친근한 언어로 설명해 주시는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의 김범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2: 예, 안녕하세요, 김범준입니다.
1: 예, 제가 오프닝에서 김범준 교수님 모신다고 했더니 벌써부터 반응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전시현님이요. 와, 빵 좋아하시는 김범준 교수님 나오셨네요. 유튜브에서 교수님 잘 보고 있어요. 라디오 나오신다니 더 반갑고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빵을 그렇게 자주 드시던데 사실 왜 이렇게 빵을 좋아하시는 겁니까?
2: 빵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자리에서 제 앞에 무언가 먹을 것이 놓여 있으면은 네. 그걸 참지를 못해요. 근데 그 제가 출연하는 채널 같은 곳에서 제 앞에 어쩌다가 빵이 있던 거죠. 그래서 빵을 자꾸 먹긴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네. 제 위에 네. 형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아~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고. 아, 그래서 막 어렸을 때. 네,
1: 전쟁이었군요.
2: 네, 그래서 아마 뭔가 보이면 무조건 빨리 먹어야 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된 것이 아닌가 싶긴 해요. 빵 좋아합니다.
1: 빵이 특히나 좀 간단하게 먹고 이렇게 좋은 음식이니까.
2: 예, 예, 맞아요. 예,
1: 빵 중에서는 혹시 어떤 빵 제일 좋아하세요?
2: 빵은 제가 주로 좋아하는 게 단팥빵, 크림빵 단팥 같은 겁니다. 아, 참 청취자 여러분 지금 제 앞에 빵이 없습니다. 실망입니다. 실망.
1: 다음에 좀 준비 좀 해주세요. 피디님. 저희가 이제 입으로 계속 말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예. 또 단 둘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2: 아무튼 그 아나운서님 얘기하실 때는 그래도 시간이 가끔 나는데
1: 다음에 준비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6449님이요. 아들이 전자공학과인데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들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양자 컴퓨터를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누면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신 거예요. 양자 컴퓨터라는 말 뉴스에 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우리가 쓰는 컴퓨터 중에서 그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컴퓨터가 아닐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되겠죠. 양자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입니까?
2: 양자 컴퓨터는 네. 물리학의 양자 역학에 기반한 컴퓨터입니다.
1: 아니, 오늘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2: 아니, 정말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이게 그, 뭡니까 이런
2: 보통
1: 질문.
2: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들 있잖아요. 네. 뭐 노트북, PC 일종의 휴대폰도 컴퓨터니까요.
1: 그렇죠.
2: 그런 컴퓨터들이 작동하는 방식은 컴퓨터 내부에서 전압이 높고 낮은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압이 어떤 값보다 높으면 1이라는 값을 주고요.
1: 네네.
2: 그 값보다 낮으면 0을 주거든요.
1: 네.
2: 그래서 고전적인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시간에 따라서 CPU에 전달되는 정보가 10011100처럼 네. 긴 숫자의 나열이 한 줄로 들어와요.
1: 그런 숫자의 나열은 전기 신호를 통해서
2: 맞습니다.
1: 만들어내고 네. 1001 이렇게 네. 0과 1로만 네. 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보통의 CPU는 네. 보통 컴퓨터들은 한 번에 주어지는 그 긴 숫자들의 나열을 네. 순서대로밖에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1: 네.
2: 근데 요즘 그래서 많이 각광받는 기술이 GPU 네. 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1: 그렇죠.
2: GPU는 1001 그렇게 주어지는 긴 그 숫자의 나열을 예. 한 번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있어요.
1: 그러니까

0: 우리가 기차표를 산다고 했을 때 한 줄로 쭉 서 있어서 하나 한 명씩 기차표를 사야 되는데 네. 그거를 줄을 100개로 만들면
1: 그거 아주 좋은 비유,
0: 한꺼번에 비유입니다. 100명씩. 네. 네.
1: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는 지금 말씀하신 아주 좋은 비유 같은데요. 네. 그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보통의 GPU 말씀하신 비유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차표를 살 때 네. 줄의 숫자를 생각하면 만약에 창구가 100개였는데 그 사람들이 표를 사는 속도를 두 배로 하려면 창구의 숫자를 200으로 두 배를 늘리면 네. 처리할 수 있는 이 표의 그 표를 사는 구매하는 곳에 처리할 수 있는 게 두 배가 되잖아요.
0: 그렇죠.
1: 100이 200이 되면 두 배가 돼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네. 100이라는 큐빗을 갖고 계산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두 배로 하려면 네. 원칙적으로는 큐빗의 숫자가 200개가 아니라 네. 딱 한 개만 늘면 돼요.
0: 그 큐빗이라고 하는 거는 0인지 1인지 판단하는 어떤 계산하는
1: 예.
0: 한 공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1: 그 보통 고정 컴퓨터는 0 혹은 1 네. 그리고 매 순간은 0하고 1만 가능하지 네. 0하고 1이 섞여 있는 걸 처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0일 수도 있고 이를 수도 있는 두 상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0: 네.
1: 그런 것을 이제 양자 컴퓨터 분야에선 이 현상을 중첩이라고 부르는데요.
0: 네.
1: 그 양자 컴퓨터는 중첩 그리고 여러 그 가능한 큐빗을 한 번에 서로 연결을 줘서 전체를 서로 관계를 주게 만드는 것. 그걸 얽힘이라고 네. 하는데요.
0: 네.
1: 중첩과 얽힘을 이용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큐빗의 숫자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계산의 속도가 두 배가 늘어나요. 근데 GPU는 그 두 배의 계산을 속도를 늘리려면
0: 네.
1: 계산하는 그 GPU 안에 있는 보통 코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창구의 숫자 같은 거예요.
0: 네. 네.
1: 그게 두 배가 되면 계산 속도가 두 배가 되는데
0: 네.
1: 양자 컴퓨터는 큐빗의 숫자가 두 배가 아니라 딱 하나만 늘어나면 계산 속도가 두 배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예를 들어 큐빗이 100개인 양자 컴퓨터로 계산을 하다가 그것 100개에서 큐빗의 숫자를 하나를 늘려서 101개가 되면 101. 계산 속도가 두 배가 되는데요.
0: 아, 그러니까 200개가 두 배가 돼야 두 배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만 딱 100개에서 하나만 늘어나도
1: 하나만 늘어면 두 배씩 늘어요.
0: 두 배씩.
1: 네. 그러면 만약에 큐빗을 100개가 아니라 이제는 100개를 200개로 늘리면 그러면 계산 속도가 2의 100승이 늘어나거든요.
0: 2를 100번 곱한 것.
1: 예. 예. 그럼 그게 약 10의 30승 정도니까 아 글쎄요 이게 도대체 얘기도 30, 아마
0: 10에 30이면 1에다가 공을 30개 붙인
1: 그쵸.
0: 거예요.
1: 그러니까 1조에 1조 배.
0: 아,
1: 그 상상도 못할 정도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0: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로찾기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1: 예, 예.
0: 우리가 일반 컴퓨터는 그냥 성실한 방법을 써서 미로를 가다가 이 한쪽 길로 선택을 해서 가잖아요. 근데 가서 여기 막혀 있어.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길 또 가고
1: 그쵸.
0: 해서. 모든 길을 다 찾았을 때 물론 모든 길을 찾지 않고 중간쯤에 답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 다 찾아봐가지고 정답을 찾는다고 하면 이 양자 컴퓨터로 하면 갈림길에서 분신술을
1: 맞습니다.
0: 펼치듯이 네. 양쪽을 동시에 가볼 수 있는
1: 맞습니다.
0: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1: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최적의 경로를 찾는다.
0: 네.
1: 그러면 갈림길을 마주칠 때마다 그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하죠. 세상에선 왼쪽 길로 갈지 오른쪽 길로 갈지를 결정한 다음에
0: 네.
1: 두 길 중에 한 길만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근데 말씀하신 것들과 정확히 맞아요. 양자 컴퓨터는 왼쪽으로 가는 경로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경로를 동시에 갈 수 있어요.
0: 동시에 갈 수 있다.
1: 그렇다 보니까 그 우리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뭐 홍길동 얘기할 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얘기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게 동에서 번쩍하고 조금 있다 서에서 번쩍하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동시에 번쩍하는 것에 해당하는 거죠.
0: 그러니까
1: 분신술이 정확히 좋은 비유 같아요.
0: 그런데 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제 과학적으로는 분신술이라는 게 현재 이 현실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질문은 있습니다.
1: 그 양자 컴퓨터가 내부에서 작동할 때는 앞에서 우리가 왼쪽 길 오른쪽 길을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1: 왼쪽 경로하고 오른쪽 경로를 동시에 추적할 수는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양자 컴퓨터도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 결과를 낼 때는
0: 네.
1: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0: 네.
1: 사실은 분신 상태로 있는 걸 우리가 관찰하는 게 아니라
0: 네네.
1: 마지막에 결과 단계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명확한 결과를 얻게 돼요. 우리가 익숙한.
0: 네.
1: 그 슈레딩거 고양이 뭐

0: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고양이가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는 상태가 중첩 상태인데요. 상태. 우리가 상자를 여는 순간 네. 고양이는 살아 있거나 죽어 있지 삶과 죽음의 중첩 상태를 보진 못하죠.
1: 네.
0: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양자 컴퓨터의 내부에서 계산이 진행될 때는 마치 상자를 열지 않는 고양이가 들어있는 상자. 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맨 마지막 단계에서 출력 단계에서
1: 네.
0: 거기서는 우리가 측정을 하는 단계가 상자를 열어보는 것에 해당해서 그때는 중첩을 보진 않아요.
1: 그렇다면 우리는 기존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미로 문제라고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답을 알아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0: 예예.
1: 예, 그 복기를 하면.
0: 예예.
1: 그런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계산해라고 해서 딱 엔터를 치고 결과가 딱 나왔는데 그 중간 과정을 우리는 그럼 알 수 없다는 얘기일까요?
0: 이게 너무나도 흥미롭게도 예. 그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법은
1: 네.
0: 양자 컴퓨터 내부에서는 한 경로로 진행한 게 아니에요.
1: 한꺼번에 아까
0: 한꺼번에 분실수. 모든 경로를 거쳐서 한 번에 계산하고
1: 네네.
0: 최종적으로 우리는 맨 마지막 결과만 얻는 거죠.
1: 그게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대단하다라고 네, 하는
0: 그렇죠.
1: 거겠죠. 아, 모든 경로를 다 가보는 걸 순식간에 해볼 수 있는.
0: 네. 우리 언뜻 생각하면 이쪽 네. 경로 가보고 저쪽 경로 가보고를 네. 순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한 번에 한 경로만 우리는 그 확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1: 네, 네.
0: 근데 양자 컴퓨터 동시에 모든 경로를 다 가는 거죠.
1: 네.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걸 또 따로 네.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들고요.
0: 예, 예.
1: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0: 예, 예.
1: 왜냐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처음부터 네. 떨어져 나가 흥미가 떨어진 분들
0: 한 시간 정도 들어도 몰라요.
1: 왜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0: 아, 이게 너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1: 네. 맞아요.
0: 네. 그 물리학자들이 양자 컴퓨터나 양자역학 이해하는 방식이 주로 수학을 이용하거든요.
1: 네네.
0: 근데 수학이 없이 말로만 설명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1: 네.
0: 그냥 말로 설명 듣고 내가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이해하겠다. 라는 분이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1: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수님을 모셔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 네. 계속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건 원래 딱 하나로 결정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아까 중첩 이런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결과를 나중에 까보면은 그게 하나로 결정되긴 하지만
0: 예, 예, 그 순간.
1: 그 중간에 있을 때는 사실은 그 중첩 상태
0: 예.
1: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0: 맞습니다.
1: 상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잖아요. 실제 그런 거고.
0: 네.
1: 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결과를 냈을 때 그게 100% 정확한 건가?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0: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1: 네.
0: 양자 컴퓨터가 내부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결과는 항상 똑같은 결과를 주진 않고요.
1: 네.
0: 양자 역학의 확률로 결정이 되는 건 맞아요.
1: 네. 네.
0: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올 확률보다 더 크다면 이 계산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1: 네네.
0: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을 조금씩 높여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양자 컴퓨터로 계산할 땐 한 번에서 결과를 얻을 수는 없고요.
1: 네네.
0: 여러 번 계산해야 돼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정확하게 50대 50이라는 걸 우리는 아는데 한 세 번만 던지면 두 번은 앞면 나오고 한 번은 뒷면
0: 예.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죠. 결과 값이.
0: 그쵸, 예.
1: 근데 그거를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50대 50에 가까워지고.
0: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결과가 확률이라면
1: 네네.
0: 말씀하신 게 맞죠. 점점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1: 네.
0: 정확한 결과에 수렴하는 건 맞죠.
1: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고 싶을 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여러 번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0: 네.
1: 거잖아요.
0: 그런데 예를 들어 네. 우리가 아까 큐빗의 숫자를 얘기를 했는데요. 큐빗을 예를 들어 늘어나면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한 번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1: 예, 예.
0: 한 번,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을 여러 번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서로
1: 그러니까
0: 한 번 계산하는 데 결과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과 한 번 하면 안 되고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경쟁 관계잖아요. 그런데
1: 예.
0: 그걸 다 고려해도 양자 컴퓨터가 보통 익숙한 고정 컴퓨터보다는 여러 번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계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1: 아, 그거는 절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큐빗의 숫자에 달렸겠군요.
0: 예, 맞아요. 큐빗이 충분히 커야 돼요.
1: 예. 그래서 아까 예. 100개에서 101개로 늘어났을 때 2배가 는다고 예. 말씀하셨던 예를 든 거지만 예, 예. 그래서 100개가 늘어났을 때는 아까 1에 예, 0이 30개 붙는 예, 정도의 붙는 속도가 예. 배로 빨라진다고 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늘어나고 예. 그거는 여러 번을 반복한다고 해도
0: 맞습니다.
1: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0: 그렇죠. 아, 정확히 그 얘기 아까 우리 얘기가 큐빗의 숫자를 100개에서 200개로 늘리면 네. 원칙상 1조에 1조배만큼 빨라져요.
1: 네.
0: 그런데 계산의 양,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계산의 양은 그렇게까지 빨라지 늘어나진 않는 거예요.
1: 네네네.
0: 예를 들어 100만 배. 그래도 1조에 1조배에 비하면 100만 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계산이 가능한 거죠.
1: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예, 그렇죠.
1: 네. 그 큐빗의 숫자를 얼마나 늘려놓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연구되고 있는 거는 과학계에서는 그 부분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겠죠.
0: 지금은 여러 그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방식이 지금은 굉장히 여러 방식이 경쟁하고 있는 단계예요.
1: 그래요. 아직까지도 새로 태어나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0: 그렇죠. 단계.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김범준 교수님과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쉽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김범준 교수님과 함께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 보내주고 계세요. 너무 어려워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4442님께서요. 이 프로 들으면 공대 갈 때 1학점이라도 줘야 할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이제 강의 같나요?
1: 좋은 얘기 같지 않은데요?
0: 약간 수다의 느낌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1학점 드리면 좋죠. 성균관대에서 한번 추진 한번 해보시면
1: 어떨까요? 아, 저는 자연대고요. 공대 가시면 거기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0: 아, 거절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2426님께서요. 양자 컴퓨터 나오면 비트코인은 쓸모 없어진다는데 맞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저도 사실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2: 이게 보통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암호 시스템, 인증 시스템의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그 수학에서 소인수 분해가 어렵다는 것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0: 소인수 분해가 저기죠. 그 소수 2, 3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숫자들의 곱으로만 나타낸 거.
2: 예를 들어 제가 잠깐 계산해 봤는데요. 17 곱하기 31을 계산해라. 그러면 사실 암산은 잘 안 돼요. 어쨌든 하면 돼요.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527이 뭐 곱하기 뭐예요? 라고 하면 이거 거꾸로 똑같은 문제인데 거꾸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17

0: 곱하기 31이 사실 527이에요. 근데 이걸 527을 처음에 제안한 다음에 네. 이게 뭐하고 뭐의 곱이에요? 그럼 계산이 쉽지 않거든요.
1: 그럼요. 맞아요.
0: 그런데 이게 527만 해도 기껏해야 숫자가 세 자리 숫자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긴 숫자가 있을 때 이 긴 숫자가 네. 어떤 두 소수의 곱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두 소수가 주어져 있을 때 곱셈을 하는 문제에 비하면 네.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1: 네.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그게 원인. 그러니까 그렇죠. 무엇이 네. 곱해져서 네.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물으면 네. 아, 그래서
0: 지금 현재 이제 그 사용되는 표준적인 암호 시스템이 바로 이런 소인수분의 어려움에 기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가 사용하는 알고리즘 중에 네. 이미 알려져 있는 게 굉장히 큰 수의 소인수분해를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이미 알려져 있어요.
1: 이게 527이 뭐와 뭐의 곱인지를 생각해 볼 때 1527 뭐 2 얼마 이렇게 두 개를 막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0: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해볼 수 있으니까. 네.
0: 그래서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면 예. 우리가 사용하는 그 공인 시스템, 인증 시스템, 암호 네. 시스템 그런 것들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은 맞아요. 근데 너무 걱정은 저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 휴대폰으로 어떤 인증 받고 할 때 네. 내가 지금 사용하는 인증 시스템이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하지 않고도 암호 시스템을 그냥 이용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밑단에서 작용하는 이런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에 기반한 알고리즘이 이제 양자 컴퓨터가 도래하게 되면 다른 알고리즘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네. 똑같이 사용하되 가장 밑단에서는 다른 알고리즘이 작용하겠죠. 지금 이거를 양자 내성 암호라는 게 있고요.
1: 내성.
0: 예, 양자 내성 암호라는 건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는 미래라고 하더라도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전한 암호 시스템이에요.
1: 아, 우리가 생물학에서 이제 내성을 갖는다랑 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암호를 푸는 그 해킹 같은 것들을 바이러스라고 봤을 때,
0: 예, 예. 맞습니다.
1: 예, 그 해킹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거기에 내성을 갖는 또 암호를 예. 보호하는 시스템을 예. 또 같이 연구하고 그쵸. 있기 때문에.
0: 근데 양자 내성 암호는 양자 컴퓨터가 필요 없거든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 내성 암호는 이미 우리나라에도 어떤 몇 기업이 이미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도래할 미래를 예. 이 암호 쪽에 있는 분들이 걱정하면서 양자 내성 암호가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1: 예.
0: 그 다음에 예. 최종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면 암호 시스템이 더 안전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1: 오히려 안전해질 예. 가능성.
0: 네. 이 양자 역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송신할 때는 네. 중간에 어떤 해커가 몰래 엿들었다. 그러면 정보를 받은 쪽에서 누가 엿들은 것 같네?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양자 컴퓨터를 양자 정보를 그 송수신하는 것이 네네. 현재보다 훨씬 안전해질 여지도 있어요.
1: 그래서 상대방에서 무엇을 봤네 안 봤네를 어떻게 판단해요?
0: 이게 그 아까 우리 고양이 상자 열어보는 네네. 그런 얘기처럼 네. 양자역학에서는 측정을 하면 양자 상태가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1: 예.
0: 그러면 이제 듣는 쪽에서 가만히 보다가 이거 누가 측정한 것 같은데 라는 것만 알면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 다시 보내주세요 하면 되는 거죠.
1: 그래서 누군가가 듣는다는 거를
0: 들었다는 걸 알아요.
1: 그것만 아니까.
0: 그러니까 바꿔서 그 고양이 보내라. 상자 얘기 한번 열어서 그 살아있는 고양이를 봤어요.
1: 예.
0: 그럼 그 다음에는 누가 열어도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열지 않았다면 처음에 상자를 열었을 때 죽은 고양이도 볼 가능성이 있고 살아있는 고양이도 볼 가능성이 있잖아요.
1: 예.
0: 근데 누가 내가 상자 열기 전에 몰래 열어봤다. 그럼 항상 그 상자는 하나의 상태밖에 보지 못하죠.
1: 이미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네, 라는 맞습니다. 게 뜬다는 거죠.
0: 그래서 양자 암호 시스템이 더 안전할 수도 있고요.
1: 네.
0: 양자 내성 암호도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1: 결론은 어쨌든 암호 체계를 금방 풀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돼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예. 막을 수 있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0: 네, 지금 다들 걱정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된다.
1: 알듯말 듯합니다. 4111님은요. 현재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양자 컴퓨터 있나요? 라고
0: 있습니다.
1: 보셨어요. 있어요.
0: 그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연세대학교죠.
1: 네.
0: 연세대에서 그 IBM일 거예요. IBM의 양자 컴퓨터를 들여와서

0: 여기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지금 양자 컴퓨터가 많은 분들이 너무 먼 미래처럼 생각하시는데요. 그 IBM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는 권한을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은 줘요. 그래서 원격으로 네. 양자 컴퓨터에 접속해서 네. 일부 계산은 이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1: 네.
0: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1: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쓴다 그러면 워드 프로세서를 한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컴퓨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뒷단에서는 계산을 계속 그렇겠죠. 함으로써 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내보내고 있는 거겠지만 양자 컴퓨터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컴퓨터의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답을 내는 그런 정도로만 쓰이고 있는 건가요?
0: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그 앞에서 소인수 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범용의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문제들은 가능해요.
1: 네.
0: 하지만 우리가 보통의 컴퓨터처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건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1: 예전에 그 이미테이션 게임인가요? 앨런 튜링을 다룬 영화가 있었는데 뭐 실제 일이니까요. 앨런 튜링이 만들었을 때는 독일군의 암호를 풀기 위한 컴퓨터가 방 한가득 메운 컴퓨터.
0: 예.
1: 근데 지금으로 치면 그게 그냥 칩 하나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0: 그쵸,
1: 스마트폰에.
0: 그쵸,
1: 예. 그 정도의 컴퓨터가. 그럼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몇 가지 문제 특정해가지고 예. 알고리즘을 짜서 문제를 푼다고 해도 이게 발전하고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지금 우리 컴퓨터 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칩처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컴퓨터로 발전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0: 그게 있을 순 있는데요. 네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1: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0: 그래서
1: 왜요?
0: 제가 생각하는 중간 단계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 네.
0: 중간 단계를 요즘은 하이브리드 컴퓨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갖고 있는 일상적인 컴퓨터. 뭐 슈퍼컴퓨터 같은 거죠.
1: 네.
0: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결합하는 거예요.
1: 어.
0: 그래서 계산 중에 네. 양자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계산은 양자 컴퓨터에 수행하고 거기서 계산이 끝난 다음에 가져온 결과는 슈퍼컴퓨터에서 처리하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방식이 만약에 결합이 제대로만 되면
1: 네.
0: 사실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범용인 거죠.
1: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방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까 양자 컴퓨터의 방식 자체가 확률적으로 여러 번 계산하면 예. 정답에 가까운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산을
0: 맞습니다.
1: 한다고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100% 맞는 답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0: 예, 예.
1: 99.99999%가 맞는데 어쨌든 100%는 아닌.
0: 그렇죠.
1: 그걸 네. 검증하기 위해서 일반 컴퓨터를 한 번 더 돌려보는.
0: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1: 예. 그런 방식으로
0: 그쵸, 써도 그것도 가능하겠다는
1: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암호 체계를 얘기할 때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어차피 우리 암호를 만드는 것도 다 조합이니까요. 숫자와
0: 예.
1: 내가 뭐 생각하고 있는 글자들, 그다음 다시 특수 문자의
0: 예.
1: 조합. 이 조합들을 풀어내는 게 암호를 풀어내는 걸 텐데 이런 조합을 풀고 또 조합을 구상하는 데 슈퍼컴퓨터가 많이 쓰일 수 있다면서요. 분자 조합 시뮬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식약품이라든지 아니면
0: 예.
1: 신소재 연구 이쪽에 쓰일 수 있다 뭐
0: 그렇죠.
1: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0: 일단 그 양자 컴퓨터가 지금도 굉장히 잘 그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1: 네네.
0: 그걸 최적화 문제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싶다.
1: 네.
0: 그러면 물질들을 어떤 방식의 물질을 모아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는지에
1: 네.
0: 따라서 답이 달라질 텐데
1: 네네.
0: 그 가능한 가짓수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1: 그렇죠.
0: 아까 우리 미로 탐색처럼
1: 네네.
0: 이런 문제에 양자 컴퓨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최적화 문제에 특화되어 있는 양자 컴퓨터는 있어요.
1: 예.
0: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양자 컴퓨터는 제가 알기로도 이미 굉장히 여러 분야에 실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그 분자 조합 시뮬레이션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사실 분자 그리고 원자 그 수준에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고전 역학이 아니라 양자 역학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물리학자들 100%가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1: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맞습니다. 세계에서는 양자 생각하는 이런 기본적인 물리학, 뭐 예. 때리면 F는 MA로 간다 예. 이런 것들이 예,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0: 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새로운 분자 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처음 시작해야 될 시뮬레이션은 사실 양자 역학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해야만 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컴퓨터로 양자 역학을 흉내내는 시뮬레이션을 하긴 해요.
1: 예.
0: 근데 이 속도가 너무나도 느려요. 근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우리 곁에 오게 된다면 네. 세상 모든 건 양자 역학의 기반화예요. 분자든 원자든 모든 게.
1: 네.
0: 그걸 이제 고전 역학으로 그 억지로 그 단순화해서 계산하지 말고 양자 역학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미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그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거는 분명해요.
1: 네. 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AI 지금 뭐 그 언어 모델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 채로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아, 양자 컴퓨터도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무언가가 있다.
0: 예.
1: 이 정도만 이해해도 사실은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당장은 사용할 수 없겠지만
0: 예.
1: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와도 그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하긴 한데 예, 유승희 님께서는요. 양자 컴퓨터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개인 소장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나쁘게 사용되진 않을까 이렇게 또 궁금증을 보내주셨어요.
0: 가격은 사실은 정확히 알진 못하고요. 엄청 비싼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지금 양자 컴퓨터를 사고 싶어서 샀다고 하더라도 이걸 그 여러분이 운용하기 위해서는 운용 비용도 엄청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중요하게 되냐면 현재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작동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냉각 장치
1: 네.
0: 그리고 이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 이런 것들이 양자 컴퓨터를 사는 비용보다 장기적으로는 더 비쌀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여러분 개인 소장은 어려워요.
1: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럼 양자 컴퓨터의 좀 외형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나 유튜브에서 양자 컴퓨터 사진 같은 거 보면요. 호텔에 이제 걸려 있을 법한 금색의 샹들리에 같은 예. 것들이 거대하게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맨 아래에 있는 가장 하부의 작은 공간에만 칩이 들어있다라고
0: 맞습니다.
1: 하던데 나머지는 다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0: 이게 그 금빛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샹들리에처럼 보이는 양자 컴퓨터는
1: 네.
0: 구글 그리고 IBM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초전도체에 기반한 양자 컴퓨터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1: 네.
0: 그런데 이 초전도체로 이 양자 컴퓨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온도가 너무나도 낮아야만 해요.
1: 그 초전도 현상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큐빗을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외부에 있는 다른 어떤 입자와의 약간의 상호작용만 있어도 양자 역학의 그 상태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1: 네.
0: 그게 외부하고의 상호작용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또 저온이 필요해요.
1: 예.
0: 그래서 이런 장치가 작동하려면 엄청나게 낮은 온도가 필요해요.
1: 예.
0: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커다란 샹들리에처럼 보이는 그런 그 커다란 이 장치의 대부분은 사실은 냉각 장치고요.
1: 네.
0: 냉각 장치 더하기 말씀하셨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양자 컴퓨터의 본체로부터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기 위한 어떤 전선 케이블
1: 아.
0: 같은 것들이 얽혀 있는 게 굉장히 큰 덩어리고요.
1: 예.
0: 사실은 양자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그 소자 자체는 제가 알기로 손바닥 크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1: 손바닥 크기를 위해서 방 안을 가득 네, 메우는 무언가가 네. 필요한.
0: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이 샹들리에를 어디서 전시되어 있는 걸 봤다. 그러면 사실 이거 전시할 때는 그 아래에 그 양자 컴퓨터 파트는 사실 그 전시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 없어요 대개는.
1: 아, 온도를 그렇게 계속 유지하는 게 전력이 엄청 들 테니까.
0: 네.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껍데기만 보고 있는 그런 생각하셔도 됩니다.
1: 네. 근데 그렇게 그 초저온 제가 알기로 예. 영하 273도
0: 예예
1: 예, 절대 영도라고 하는 그 온도까지 낮춰야만 된다고 하던데 그 유지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전력이나 에너지가 들겠어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네. 네. 그럼 비쌀 수밖에 없겠네요.
0: 이게. 네. 근데 그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방식이 지금 경쟁하는 게 몇 가지 방식이 있고요.
1: 네.
0: 현재 가장 뭐라고 할까요? 더 굉장히 많은 수의 큐빗을 구현한 게 이 네. 초전도체에 기반한 것이긴 한데요. 어떤 양자 컴퓨터의 구현 방식은 그 아주 낮은 극저온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아직은 네네. 이렇게 많은 그 큐빗을 네. 이용하는 그런 양자 컴퓨터로 아직은 그렇게까지 발전하진 않았죠.
1: 아, 그렇다면은 상온에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0: 정도
1: 만들
0: 있다는
1: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말씀이시네요. 그거는 초전도체를 이용한 건 아니고 다른 물질을 이용한
1: 건가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정말 초전도 현상이 상온에서 가능하게 됐다.
0: 네.
1: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엄청나게 큰 냉각 장치는 필요 없게 되잖아요. 그 가능성이 하나 있긴
0: 상온에서
1: 한데.
0: 상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가 있다면.
1: 그거는 좀 쉽지 쉬워 보이진 않고요. 네. 그다음에 빛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가 있어요.
0: 빛.
1: 예. 네. 근데 빛은 사실은 그 낮은 온도가 필요는 없거든요.
0: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다 빛이니까. 네.
1: 그래서 근데 그 컨트롤 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아직은 그 초전도체 기반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곁에 오진 않았지만 빛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노력이 성공한다면 네네. 그러면 초저온이 필요 없는 양자 컴퓨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0: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재료 쪽에서도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그렇죠,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또 예.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를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권태우 님이 또다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양자 컴퓨터 상용화는 언제쯤 될까요? 라고는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0: 언제쯤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될까?
1: 그 제가 이렇게 물리학자로 살아가다 보면 예를 들어 30년 전에 네. 사람들에게 양자 컴퓨터가 언제쯤 상용화될까요? 그러면 30년 전에 사람들이 30년 뒤라고 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네. 그때도 30년 뒤라고 했어요. 그런데
0: 아.
1: 지금은
0: 네.
1: 이쪽에 있는 분들에게
0: 지금은 30년 뒤가 아니라
1: 30년이 아니에요. 이제.
0: 예.
1: 이제는 뭐 10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어떤 뜻이냐면 과거에는 이게 그냥 솔직히 30년 뒤라는 얘기는
0: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1: 그렇죠. 그냥 뭐라고 얘기해도 책임 안 져도 되는데
0: 네네.
1: 이제는 그 30년이라고 예측했던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의외로 굉장히 빠른 시기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0: 지금 발전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다음 단계가 어떻게
1: 어쩌면 될지. 10년 안에 될 가능성도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지금 그 물리학계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보면 좀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네. 양자 컴퓨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하는 그 학문 분야가 과거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물리학계라면 지금은 공대 쪽에서 많이 해요. 그것만 보더라도
0: 네네.
1: 아 이젠 순수한 어떤 아이디어 수준에서
0: 네.
1: 이제 구체적인 응용 가능성으로 그렇죠.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0: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정도로
1: 사실 구글과 IBM이 이게 솔직히 공익 단체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자선 단체도 아니고
0: 맞습니다.
1: 그런데도 엄청나게 큰 예산을 투입해서 양자 컴퓨터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걸 보면 이런 대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 접근 가능한 미래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거로 믿는 걸 수 있습니다.
0: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가지고 양자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다음은 양자 컴퓨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미래 패권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1: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미래는 사실 말씀하신 AI하고 양자 컴퓨터가 결합하는 거예요.
0: 결합하는.
1: 그러니까 지금 AI도 어쨌든 컴퓨터에서 작동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AI. 아직은 머릿속에 상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0: 네. 사실 이렇게 기술이 막 발전하다 보면 걱정이 드는 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너무 비싸고 관리도 어려우니까 어떤 특정 국가나 아니면은 거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만 그것을 독점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는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정보와 기술의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이런 것들이 심화되진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1: 사실 이게 예. 어떤 한 국가 안에서의 양극화보다도
0: 네.
1: 국가 간 그 격차를 굉장히 키우는데 이 양자 컴퓨터가 크게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꽤 크다고 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지금도 그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과학을 굉장히 빠르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나라에서
0: 네.
1: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또 양자 컴퓨터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들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후발 주자들은 그 기술의 간극을 극복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0: 네.
1: 이제 어떤 그 양자 컴퓨터 기술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몇 소수 국가에 종속되는 미래 같은 게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0: 8913님께서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양자 컴퓨터 개발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투자가 되고 있나요? 하셨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종속되는 것보다는 우리도 함께 뛰어들어서 같이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1: 지금 그 뭐 미국과 비교하거나 하면 사실 많이 뒤쳐져 있는 것 느낌은 좀 들어요.
0: 네.
1: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가 가지는 경쟁력들은 있거든요.

0: 결국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돼도 만약에 이게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기술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어떤 그 반도체 기술과 네. 연결될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할 부분이 있고요.
1: 네네.
0: 그리고 아까 양자 정보 기술 분야에서 그 양자 알고리즘의 개발 네. 같은 것들은 여전히 그 경쟁력은 가질 수는 있죠. 그래서 전혀 포기할 단계는 전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점점 더 큰 관심을 가져서 너무 뒤처지지 않게 빨리 따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아요. 반도체도 결국에는 양자 역학을 이용한 네, 소자잖아요. 그러니까
0: 이 네, 얘기를 네. 재밌는데요. 이걸 어떤 분은 지금 이제 우리에게 오는 시대를 네네. 퀀텀 2.0이라고 부르더라고요.
1: 네.
0: 퀀텀 1.0은 예.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뭐 LED 네. 뭐 그런 것들이에요.
1: 예.
0: 그래서 양자역학에 기반하지만 실제 작동할 때는 양자역학을 이용하지는 않는.
1: 네.
0: 그러니까 반도체는 물론 양자역학 때문에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렇다고 치면 그렇다고 쳐도 반도체가 양자역학 때문에 반도체가 된다고 쳐도 그 다음에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1: 실제 사용하는데
0: 양자역학을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죠.
1: 그런데
0: 그렇죠. 퀀텀 2.0 시대 이에게 네. 오는 양자 컴퓨터의 시대는 네. 우리가 보는 그 정보를 처리하는 기기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양자역학이 되는 거예요.
1: 아.
0: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다른 미래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중첩이나 얽힘 뭐 이런 양자 법칙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자를 열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근데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0: 그 제가 생각하는 이 양자역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세상은 양자역학이 모든 것이고요. 단지 우리가 익숙한 큰 것들의 세상은 굳이 양자역학을 써서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우리는 큰 것들은 대충 이해해요. 근사적으로만. 근데 사실 밑단은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인데요.
1: 네.
0: 세상 전체가 양자역학이에요. 우리는 양자역학에 기반한 세상에 살고 있고
1: 네.
0: 이 세상에서 양자역학이 허락한 것들을 우리가 더 향유하고 이용하려면
1: 네.
0: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한 거죠.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모실 수 있으면 또 모시겠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1: 네, 광고 듣겠습니다.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 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서명서 및 여권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네,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의 원리가 되기도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주 듣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익숙하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세상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세상이 넓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과학 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9: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8: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SSA.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수요일 MBC 정오, 6월 10일 수요일 MBC 정오 종합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 중이던 미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격추되자 미군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이란 남부 지역의 레이더 기지와 지상 관제소 등을 타격했습니다. 이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미군 측 시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맞대응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인 종전 협상에 또다시 암운이 두리우게 됐습니다.
2: 그제 8% 넘게 폭락한 뒤 어제 다시 역대 하루 최대치인 8.18% 급반등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다시 3% 넘게 빠지며 연일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데 이어 미군과 이란의 보복 공격 소식이 전해진 게 이유로 꼽히는데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코스피의 이른바 현기증 장세가 계속되면서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 거래량은 올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1: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오늘 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선거 전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적인 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의 첫 목적지인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필립 국왕과도 면담합니다. 벨기에와의 정상회담 이후엔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담

0: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도 만나 EU와의 정상회담을 이어갑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추락한 후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했습니다. 휴전 두 달 만에 최고 수위의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중동 상황이 다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백승은 기자입니다.
2: 미국 주요 언론들이 미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의 드론으로 격추됐다고 보도한 뒤 미군은 곧바로 이란을 타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SNS에 군 통수권자, 즉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부터 이란의 자해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이란 방관영 메르 통신은 이란 남부 해안 도시 시리크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 반달 아바스 개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군의 이 같은 보복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재보복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란 외무장관은 SNS에 어떤 공격도 반드시 응징하겠다. 페르시아만 역사인 침입한 외세들의 비참한 운명에 관한 수많은 기록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영내 미국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 핵위기 격추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휴전 두 달 만에 양측이 최고 수위로 충돌하면서 가까스로 유지되어 온 휴전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놓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을 쏘면서 중동 상황은 이미 위태로워진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곧 가시적 성과를 낼 거라고 또 한 번 주장했지만 종전은 고사하고 휴전조차 위태로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3: 어제 8% 넘게 폭등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다시 8,000선 아래로 밀려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오른 1,52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4: 어제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다시 8,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2.43% 내린 7,899로 거래를 시작한 뒤 7,800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4~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2조 2천억 원가량 순매도 중이고 개인은 대부분 받아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 폭락했다가 장 후반 낙폭을 줄이면서 1.93% 내린 채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도 장중 고점 대비 4% 급락했다가 반등하며 0.97%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 개발 업체인 크루소가 개발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지수가 요동쳤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던 미국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투자 심리도 위축됐습니다.
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8.6% 거의 9% 가까이 급락을 해버리고요. 이란과 관련돼가지고 좀 온 건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3: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입니다.
4: 코스닥은 오늘 0.95% 내린 958선에서 출발해 96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2.9원 오른 1,525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3: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외환 변동성이 커지자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시장 교란 행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검사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고정하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재경부는 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나흘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정성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

0: 지방선거 패배에도 장동혁 대표가 거취 표명 요구에 선을 긋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1: 어제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출국 환송에 불참해 여러 해석을 낳았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지방선거 이후 열린 첫 공개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2: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 지난 8일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할 곳을 졌다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정 대표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민심을 살피겠다며 일단 호응한 겁니다. 대통령 순방 환송 불참이 시선을 끈 가운데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번 유럽 순방에서도 국익 외교, 실용 외교의 지평을 열고 금이 환영하기를 바란다고 덕담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송원석 의원 후임으로 새 원내대표를 뽑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정점식 성일종 의원이 출마했는데 과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 김도읍 의원과 친윤계 정점식 의원이 결선 투표로 잠시 뒤 당락을 가리게 됐습니다. 오늘 당선된 새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어 당의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와 연계된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도 맡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3: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오늘 투표소 한 곳을 현장 검증합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4: 법원이 오늘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 51단도 김지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사용됐던 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상황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관련 증거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제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개혁신당 후보가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지 보관 상자 등을 보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아침 8시부터 투표함이 반출됐던 지난 5일 밤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 등을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현장 증거물은 봉인된 뒤 서울 동부지법에 마련된 별도 장소로 옮겨 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지 부족 사태로 2박 3일 봉쇄 시위가 벌어졌고 투표함이 반출된 뒤 일부 시위대가 내부로 몰려들어가 선관위 기물에 손을 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유효한지 판단해달라는 선거소청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 한 유권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낸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60일 안에 선거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전 명령을 내린 대상들이 판단 근거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선거 소청 결과에 소청인이나 당선인이 불복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재선거 여부를 정합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김민전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선거관리 지침을 수정해 인쇄 기준을 축소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늘부터 19일까지 열흘간 법조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추천받은 인사들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해 투표용지 수급관리 전반과 초동조치 적정성 등을 조사합니다.
0: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첫 목적지인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동포와의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늘은 벨기에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브뤼셀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5: 유럽 3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하며 첫 목적지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이 대통령. 첫 일정은 동포 만찬 간담회였습니다. 벨기에 현지 교민들은 우리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진행하는 간담회라며 반겼습니다.
6: 벨기에를 방문하셨던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서 최초로 교민 간담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5: 이 대통령은 재외 공관에 민원 해결사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대사 역시 주민자치센터 동장처럼 교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0: 국가들과의 공급망 및 안보 분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1: 이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유럽 외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뤼셀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2: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3시까지 4시간가량 부분 파업에 돌입했으며 점심시간 전후로 사옥이 있는 경기도 성남 판교 일대를 행진합니다. 다만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는 대부분 운영이 자동화돼 있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구축해 이용자들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업에 참여한 카카오 본사와 4개 계열사 노조 조합원들은 기존에 지급하던 500만 원 상당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과 별개로 영업이익의 13%에서 14% 수준인 1천만 원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시범 사업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금액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럽 순방을 위해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9일 X에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인구 소멸 지역이었던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이후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2: 군 당국이 인구 절벽에 따른 현역병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40% 수준인 간부 비중을 오는 2040년까지 63%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린 가운데 강원 산지를 비롯한 중부 곳곳에 5에서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8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예상되고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한낮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4: 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8대 울산시의회를 마감하는 제264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15일까지 6일간 개회합니다. 오늘 임시회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14일까지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 심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한국해운사 HMM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설 위너호가 오늘 오후 울산항에 도착합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니버설 위너호는 울산항에 도착해 SK에너지의 원유 부위를 통해 시트권 원유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선박은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유일하게 지난달 20일 호르무즈를 빠져나왔습니다. 체류형 관광지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남구 장생포 문화마을의 첫 가족형 관광 숙박시설인 고래 잠이 오늘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남북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고래 잠은 옛 해군 숙소를 리모델링해 조성됐으며 지상 3층 규모로 11개 객실을 갖췄습니다. 이용 요금은 4인 1박 기준 성수기 평일 7만 원, 주말 8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공공돌봄기관인 다시봄센터가 중구 성안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봄센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기관으로 한국난원복지회 울산시 최중증 통합돌봄 24시에 이어 울산지역 두 번째 시설입니다. 이용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행동 정도와 소통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울주군 사연호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상수원 구간 조류경보제는 녹조의 원인인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밀리리터당 1000개를 넘으면 관심, 또 만 개 이상이면 경계, 100만 개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가 발령됩니다. 낙동강청은 올해 사연호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 시점이 지난해는 9월, 2024년 8월과 비교해 이른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담당 요양보호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0: 울산지법 배운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 40대 B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한 노인 요양원에서 80대 와상 환자를 3시간 이상 방치해 노인의 질식사하게 한 혐의입니다. 2027학년도 중학생 신입생 배정부터 원거리 배정을 억제하는 배정이 도입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당초 희망 학교 내에서 100% 추천 방식으로 신입생을 배정했으나 내년부터는 희망 추천 비율을 60%로 낮추고 원거리 억제 배정 40%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27도, 아침 최저 기온 15도가 예상됩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치.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려.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싶다. 그럼 원래 있는 습관에 새 습관을 덧붙이면 효과가 좋답니다. 식사 후에 디저트를 습관처럼 먹는다? 그러면 디저트를 먹은 다음에 30분 걷기 습관을 덧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한 컵 먹는다? 그럼 그때 비타민도 하나씩 먹기. 마음 습관도 똑같이 하면 된답니다. 불평 한번 했으면 얼른 감사도 한번 하고, 괜히 한번 찡그렸으면 바로 또 괜히 한번 웃기. 괜찮죠?

0: 한 번만 더 박성신의 노래로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시작해봅니다. 아니 원래 있던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뭔가 세트처럼 붙인다. 고기 한 점 먹으면 뭐 채소를 꼭 한 입 뭐 먹는다든지 아니면 과식한 날 다음에는 반드시 꼭 러닝 뭐 헬스를 하겠다. 뭐 아침에 꼭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그런 다음에 뭐 물도 한 컵 먹던지 그건 너무 좀 배가 부르려나 싶은데 뭐 마음의 습관에도 이 법칙을 적용하는 게 귀여운데 불평 한 번에 감사 한 번 뭐 괜히 찡그렸다면 얼른 괜히 한번 웃는 게 한 세트 이거 나쁘지 않겠죠?
1: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6: 한얼 사이언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나요? 우리 5995님은 올갱이국 준비 중입니다. 큰 바늘로 알갱이 빼내고 있어요. 손트라 듣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네요. 우리 6587님도 여기는 의류 만드는 공장인데요. 5,60대가 함께 일하고 있어요. 모두 방송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보라 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좋았는데 한 초절 가능하신가요?

방송 탔으니 오늘 좋은 일 많으실 것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 3163님께서 제주도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한라봉 젓갈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덥네요. 시원한 커피가 생각나네요. 아, 그렇죠. 겨울 내내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는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 시원한 커피 생각나시죠? 이 시간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방송 통해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모두 모두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우리 5245님께서 우리 큰언니가 텃밭에서 키운 상추랑 완두콩을 택배로 보내줬어요. 오늘 점심은 완두콩을 넣은 밥과 제육볶음에서 상추에 싸서 먹어야겠어요. 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장윤정의 올레를 신청해요. 이러면서 또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 이게 뭔가 선물을 받게 되면 뭐 반찬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 있잖아요. 고마운 마음에 딱 찍어서 보내주는 거. 나 잘 먹고 있어. 이래서 이거 찍으신 것 같은데, 아, 맛있게 드셨길 바라고요. 뭔가 언니가 이거 완두콩 보내줬으니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올래? 라면서 이 노래를 보내주셨나요? 장윤정의 올래 띄워드릴게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우리 몇 개 더 소개해 드릴게요. 724 하나님께서 우리 집 강아지들이나 깎아주자 생각하면서 애견 미용 학원을 다니는데 다닐수록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아점 먹고 학원 가는 중입니다. 3개월 후 일취월장 하겠죠. 아우,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죠. 지금 초반에 너무 많은 정보, 새로운 정보 때문에 그리고 안 해본 거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뿐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잘 하실 거라 믿고요. 우리 1112님은 청소일을 하다 보니 벌써 땀으로 옷이 젖어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유독 더위를 많이 타는 제겐 이 여름이 그닥 반갑지만은 않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파이팅 해봅니다. 아우, 아 진짜 많이 더우실 텐데 이거 그 너무 무리해서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좀 너무 덥다, 뭐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잠시 쉬어가면서 일하시길 바라고요. 그럴 때 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좋겠지요. 우리 2628님께서 수박 한 통 사려고 마트 갔는데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몰라서 직원에게 골라달라고 했거든요. 맛없으면 다시 들고 오라고 자신 있게 골라주셔서 샀는데 와 진짜 완전 설탕 수박이에요. 직원분 최고. 성리 알랑가 모르겠어 신청합니다. 아니 좀 그런 거 있어요. 뭐 수박 옛날에 이렇게 때려가지고 통통통 소리가 더 뭔가 영롱한 그런 그 울림의 소리가 나면 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선 줄무늬가 진하고 선명한 그런 수박을 고르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수박 꼭지가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배꼽 그 수박 아랫부분 있잖아요. 그 꽃자국이 있는 거 이 조금 작은 게 수박이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이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갑자기 수박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까 봐 조금 팁을 좀 드렸고요. 우리 이 노래 또 신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7096님 처음 보내시는데 안녕하세요. 출근하면서 듣던 손트라를 오늘은 바닷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느긋하게 듣고 있네요. 오늘은 동생과 저 딸내미 넷이서 2박 3일로 을왕리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딸들이 크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서 좋아요. 맛있는 점심을 먹으려고 가면서 좋아하는 노래 신청해봅니다. 성리의 알랑가 모르겠어 오늘은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띄워드릴게요. 성리의 알랑가 모르겠어.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배양규, 배호영, 비뇨의학과 전문의 두 분을 모시고 전립선 질환과 배뇨장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중장년 남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전립선 질환과 배뇨 불편의 원인부터 생활 속 관리 방법까지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읍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손트라에서 한 잔해.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일상 이야기도 나누고 어제 뭐 하셨는지 내일은 뭐 할 건지 오늘 뭐 하셨는지 그냥 시시콜콜 그냥 수다 떨고 있었습니다. 또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나가고요. 문자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5798님께서 오늘은 울산 강동밭에서 참깨 심고 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호 해주세요. 호 아 이러면 좀 나아지실까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다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8125님께서 안녕하세요. 38년 만에 가족여행 제주 여행 갑니다. 김포공항 탑승 대기 중에 연락합니다. 탑승 전에 문자 소개되면 좋겠어요. 아 38년 만에 가족들과 이거는 뭐 그냥 오랜만에 여행이 아니고 그냥 첫 여행 아닌가요? 거의 그러실 것 같아요. 얼마나 설렐까요? 아, 좋은 시간 꼭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 좋은 시간에 이 문자 소개까지 된 거 되게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0306님께서 원주에서 시니어 사서 서포터즈로 유치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 집중을 잘한 이유는 우리 0306님이 이거 읽을 때 되게 그 뭐라 그러지 몰입감 넘치게 읽어주시는 거 아닐까요? 예, 네, 그러실 것 같아요. 7954님께서는 어젯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비빔면

라면 떡볶이 생각에 잠겼어요. 위장에 좋지 않아 매운 음식 끊어야 하는데 좋아하는 것과 이별하기는 참 어려워요. 오늘 점심도 마음을 다 잡으며 밥 먹으러 갑니다. 이게 참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날까요? 예, 저녁에 야식이 이렇게 맛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그냥 야식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자기 전에 그냥 먹고 싶은 음식들이 막 떠오르는 날이 있는데 저는 대부분 떠오른다 해도 저는 나름 그 안에서 건강을 찾으려고 괜히 그냥 막 튀긴 거 말고 구운 걸로 막 그런 식으로 이왕 시킬 거 시키되 그래 너가 먹고 싶은 거 이 야밤에 먹되 조금 그래도 그 죄책감은 갖고 그러니까 그 책임감도 있어야 되니까 괜히 구운 거 먹고 뭐 좀 양념 안 된 거 먹고 그러는 편이긴 합니다만 진짜 맛있는 건 이런 거죠. 그냥 자극적인 거요. 한 번씩 그렇게 먹다 안 그러면 저는 아는 친구 중에서는 지인 중에서는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먹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못 먹었던 거를 조금만 참고 잔 다음에 아침에 먹어야지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러셔도 좋습니다. 우리 0554님께서 안녕하세요. 손틀어 정겹게 잘 듣는 대구 청취자입니다. 데프리카라는 별명답게 여긴 아주 덥네요. 지금 알뜰시장에서 열심히 만두 쪄서 파는데 땀인지 눈물인지 땀이 줄줄 납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열일합니다. 우리 신랑과 화이팅 해볼게요 해주셨어요. 아우 좋은 노래 들려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6611님께서 정미의 여행 갑시다 들려주세요 라면서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는 어떨까요? 바로 띄워드릴게요.

우리 이어서 6546님의 신청곡 소개해드릴게요. 2월에 손목 골절로 쉬고 있는데 두 달 깁스할 땐 병이 날 것만 같더라고요. 이젠 뼈가 붓고 재활치료 중이라 이렇게 이쁜 하늘도 보고 마음 치유를 해봅니다. 강문경의 배 들어온다 부탁드려요 하면서 보내주셨네요. 아니 근데 하늘이 정말 예쁘긴 예쁘네요. 아니 근데 전 그 손목 골절 어땠을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모든 게 불편하죠. 혼자 씻을 때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드디어 이제 풀어냈는데 정말 재활 꼭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약간 고질병이 돼가지고요. 지금 흐르고 있죠. 강문경의 배 들어온다 함께 듣고요. 우리 이제 슬슬 2부 마무리할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랍습니다.

0: 골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시원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부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개 더 좀 소개해드릴게요. 9332님께서 제천에서 파주 도착! 오랜만에 볼 일이 있어서 신랑하고 함께 나왔는데 일이 아니라 나들이라 생각하니 조금은 신이 납니다. 이렇게 문자 쓰면 방송 나오는 거냐고 남편이 옆에서 계속 물어보네요. 제 기 좀 한번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렇게 문자를 뭐 엄청 막 잘 풀어서 이야기를 뭐 어떻게 더 특별하게 쓸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그냥 그 일상의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또 신청하고 싶은 노래도 있으면 같이 보내주세요. 3838님께서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팔고 있어요. 단팥이랑 크림치즈 있는데 오늘은 유난히 크림치즈가 많이 나갔네요. 개인적으로 하나 고백을 하자면 제가 크림치즈에 호두과자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에. 호두과자는 늘 팥 아닌가요? 에, 무조건 팥이잖아요. 에. 저 붕어빵도 그 크림 붕어빵을 많이는 안 먹어봤어요. 그냥 그 오리지널이 진짜 중요하다. 죄송합니다. 뭐 저 크림치즈도 다음에 꼭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92님께서 박상규 친구야 친구 신청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때 같은 반 친구들과 교실에서 담임선생님과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 모두들 보고 싶습니다. 졸업한 지도 벌써 50여 년이 되었네요. 이런 곡들이 있죠. 뭔가 그때는 그냥 지나가듯이 불렀던 노래인데 평생 기억에 남는 그 어떤 순간과 얽혀있는 그런 곡이요. 바로 이 노래 박상규의 친구야 친구 띄워드리고요. 우리 뉴스까지 듣고 1시 5분에 안전하 선아 트롯 생각 아시죠? 정민재 작가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조은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일선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곳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김민전 의원이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선거관리 지침을 수정해 인쇄 기준을 축소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똑같이 고쳤는데 이 과정에서도 공식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곳은 전국 91곳 투표소로 집계됐으며 부족한 투표용지는 7,194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최소한 승리는 아니다라고 평가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지방선거 뒤 처음으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며 백서 발간을 약속했습니다. 정 대표는 4선을 하는 24년 동안 느낀 건 야당이 야당다울 때,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은 만큼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3월에 이어 석 달 만에 국토교통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를 담당하는 항행시설과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부서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초기 국토교통부가 로컬라이저의 규정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발표해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를 앞두고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0: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외환 변동성이 커지자 당국이 외국한 은행을 대상으로 시장 교란 행위 점검에 나섭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외국한 은행을 대상으로 외환 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외국한 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고정하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조별리그 경기 일인 모레 오전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응원전이 열리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 체코 경기가 진행되는 모레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 응원전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응원전 당일 출근 시간대부터 광화문 광장 일대와 세종대로 종로 일대에 많은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등 교통 혼잡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에 최대 30mm, 그 밖에 중부지방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8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0: 얼마나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 시작합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우리 6798님께서 미스트롯4의 홀려라 듣고 싶어요.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손님이 없네요. 손님을 좀 홀리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노래 띄워드리면 뭔가 홀린 듯 손님들이 막 끌어 들어올까요? 미스트롯 4 이소나, 허찬미, 홍성윤, 길려원, 윤태화가 함께 부르는 노래고요. 우리 잠시 후 안즈나 선아 트롯 생각 정민재 작가와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0: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트로트부터 영화까지, 발라드부터 드라마까지, 콘서트, 연극, 클래식, 스포츠 이벤트까지 재미있는 것, 뜨거운 것, 힙한 것 다 모아서 입에 쏙 넣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최신 엔터 뉴스.

0: 물론 소개 이후에 한 번도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1: 아 그들이요?
0: 네 그들이 아. 어떻게 있는지 네네네. 궁금합니다.
1: BTS 일단 뭐 투어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고 있고요. 네. 뭐 가는 곳마다 진짜 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고 뭐 네. 경제 효과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아, 지금 세계를 순회하고 있는데 네. 이번 주에는 부산에서 공연이 열립니다.
0: 예,
1: 아. 12일과 13일인데요.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월드투어 부산 공연이 열리고 공연 일정 이게 발표되자마자 부산 일대 숙박 요금이 막 급등하고 뭐 그런 소동이 있었죠. 7만 원짜리인데 갑자기 뭐 6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간 그러니까요. 소동이 있었습니다.
0: 아,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BTS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이 좋은 얘기만 해도 모자랄 텐데 뭔가 이 바가지 요금 좀 큰 이슈가 된다는 게 좀 씁쓸하긴 합니다.
1: 네.
0: 근데 참 이게 그 또 어떻게 뭐 법적으로는 그게 뭐 불가능한 부분 어떤 제한들이 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 네네네.
0: 이게 아무래도 수요가 많아지면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갈 변동은 올라갈 있죠. 수는 있다. 그거는 마치 우리가 성수기 때 비행기 타는 것과 맞아요, 동일한데 맞아요. 근데 그래도 7만 원짜리 숙소를 100만 원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조금 더 한 다음에 그거를 마치 안표 막 이렇게 팔듯이 본인들이 또 그렇게 또 부풀려서 파는 경우도 네네네. 있고요.
1: 그런 해프닝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네. 정부까지 나서서 좀 주의를 줄 만큼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0: 네.
1: 이 지역사회가 직접 대응에 나섰어요. 그래서 부산에 위치한 범어사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사찰과 교회, 성당, 뭐 종교시설들이 공공 숙박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나섰고요. 부산대, 뭐 국립부경대, 고신대 등 대학들이 게스트하우스와 기숙사를 정가에 제공하겠다. 총 15개 기관이 100여 개의 객실을 정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0: 아, 조금 그 몇몇 분들은 머쓱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정말 이렇게 나서서 외국분들에게도 외국 관광객들이 엄청 몰릴 거라는
1: 맞아요.
0: 얘기죠.
1: 네네.
0: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좀 좋은 이미지가 될 것 같긴
1: 네네.
0: 합니다.
1: 네.
0: 자, 관광은 다시 방문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한번 실망하면 다시 또 안 올 수도
1: 맞아요.
0: 있으니까
1: 다시 가고 싶지 않죠.
0: 저 이번에 또 부산시도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네네.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 중요한 거는 또 역시 대규모 공연은 이런 안전관리가 중요하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경찰과 소방 측에서도 대대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0: 네.
1: 외국인 관람객이 아무래도 많을 걸로 예상해서 이 긴급 상황 대응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배포하고요.
0: 네.
1: 소방 측에서도 지금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비수도권 중에 유일하게 열리니까 부산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공연 되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0: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이다. 오는 12일, 13일
1: 네.
0: 부산에 가시는 분들 만약에 공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여행이다. 왜 사람이 많은가? 네. BTS 공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우리 두 번째 소식도 어떻게 보면 부산과 관련이 있는데요.
1: 네.
0: 이미자의 명곡 동백 아가씨 악보에 대한 특별한 뉴스네요.
1: 네, 우리 가요의 위대한 유산이죠.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0: 네.
1: 진짜 문화유산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0: 야.
1: 이미자의 1964년 불멸의 히트곡 동백 아가씨 악보가 부산시의 등록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0: 아니 그냥 말로만 수식어로 하는 유산이 아니라 이제는 부산시의 찐 등록 문화유산.
1: 네네.
0: 근데 이게 왜 동백 아가씨하고 부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1: 아, 동백 아가씨 만든 작곡가 부산 출신 작곡가인데요. 부산의
0: 네.
1: 작곡가라고 불리는 백영호 그리고 작사가 한산도 두 분이 만들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 등록 문화유산이 된 악보는 1964년 5월로 표기된 악보부터 89년 3월에 쓰인 악보까지 총 35건 157점과 가사지 3점이라고 합니다.
0: 아니 이게 이 노래 자체가 이미 저희한테는 어떤 문화유산 같은 그런 곡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근데 실제로 그렇게 등록이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런 악보 같은 게 엄청 소중한 자료예요.
1: 맞아요.
0: 네, 뭔가 몇백 년, 몇천 년 된 것만 유산이고 막 비교적 뭐 최근 건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1: 그렇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 이전에 수기로 작성된 음악 기록물로 이 당대의 대중음악사 연구 그리고 대중가요 제작의 이 세밀한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콘텐츠이기 때문에 네. 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하고요. 이 악보는 부산 근현대 역사관이 소장하고 있대요. 근데 광복

0: 이후에 나온 대중가요 자료가 이 문화유산에 등록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뭐 편곡도 많아지고 버전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원곡이 때로는 약간 좀 변질돼서 혹은 뭐 바뀌어서 이렇게 등록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국에서는 특히나 이런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때 되게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서 올린단 말이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우리도 이런 노력이 진짜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0: 우리 대중가요가 문화유산 된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대중가요가 하나의 근현대사 자료이자 문화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번을 계기로 좀 뭐 신중현이라든가 조용필이라든가 우리 한국 대중음악사의 수많은 레전드가 남긴 뭐 친필 악보, 마스터 테이프 이런 것들이 문화유산 등록되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 시점에서 수백 수천 년 이어질 위대한 유산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우리 이렇게 이야기 나눈 김에 한번 듣고 올까요? 네.

0: 악보가 부산시 등록문화유산이 된 명곡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듣고 왔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안즈나 선아 트롯 생각 정민재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세 번째 주제는 성악가 조수미 씨 소식이네요.
1: 네,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올해로 세계 무대 데뷔 40주년을 맞았습니다.
0: 네.
1: 조수미 씨는 전설적인 지휘자 카라얀 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신이 내린 목소리 막 극찬했다고.
0: 네.
1: 또 한국 최초의 그래미상 수상자이자 아카데미상 주제가상 후보에도 올랐던 그야말로 국가대표 소프라노죠.
0: 그렇죠. 그냥 한국 클래식 성악의 위상을

0: 높은 공로 정말 대단하고요. 네.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냥 뭐 유명한 성악가 정도가 아니고 소프라노계의 어떤 탑을 찍는다는 그렇더라고요. 게 네. 대단하고 또 이게 때로는 좀 멀게 느껴지는 클래식을 성악 대중화의 또 역할이
1: 맞아요.
0: 크기도 하고요. 아니 가요를 냈는데 OST 뭐 나가거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성악가가 그런 히트곡을 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스타 성악가의 대표 선수잖아요.
1: 네네.
0: 세계 무대 데뷔 40년.
1: 맞아요. 40주년 기념해서 얼마 전에는 스페셜 앨범도 냈습니다. 이 그간 해왔던 클래식 레퍼토리가 아니고 동시대 작곡가들의 새로운 음악을 수록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지금 현재 진해형이다 이런 거를 강조했고요. 최근에는 호암재단으로부터 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프랑스에서는 제2회 조수미 국제 콩쿨도 열리고요. 뭐 비인이나 베를린에서도 공연과 마스터 클래스를 한다고 합니다.
0: 국내에서 지금 전국 투어 공연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데뷔 네. 40주년 전국 투어 시작했는데 서울 공연에는 리베란테의 진원 씨가 게스트 나와가지고 붉은 노을하고 아모르 파티 불렀다고 해서 화제였고요. 네. 전국 투어는 지금 12월까지 인천, 대구, 광주, 부산, 대전 뭐 등등 이 전국 주요 도시로 이어지고요. 9월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특별 리사이트를 열린다고 합니다.
0: 아, 제가 또 이렇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우리 진원이 제 사촌 동생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몰랐지만 불과 한 달 반 전에 또 조수미 선생님 잠깐 뵀었는데 네. 또 인사하면서 갑자기 너 사촌 동생이랑 같이 공연하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제가 그 선생님께 그냥 얘기한 게 많이 혼내달라고 너무 그냥 유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그냥 많이 가르쳐달라고 말하면서 네네.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사랑리에 잘 끝났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따라 거장들 뭔가 전설들의 소식들이 많은데 이번엔 연극 쪽으로 갑니다. 좀 흐뭇한 뉴스예요.
1: 네 신구 선생님하고 박근영 선생님 네. 영화 뭐 드라마 연극 무대를 넘나드는 큰 어른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 두 배우가 청년 연극인을 위한 기부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0: 현역의 뭐 최고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연을 열어준다.
1: 네. 이 두 분이요. 2025년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기부 공연을 계기로 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청년 연극인을 위한 연극 내일 기금을 조성했어요. 그리고 신진 배우 육성 프로그램 연극 내일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올해 그 두 번째 기부 공연을 엽니다. 바로 셰익스피어 원작으로 한 베니스의 상인인데요. 한 회차를 아예 통으로 기부 공연 지정해서 입장권 수익 그리고 현장 모금액 전액을 청년 신진 연극인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0: 공연 수익금과 이렇게 모금까지 한다.
1: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대선배랑 같이 연기하는 것도 굉장한 자산이잖아요.
0: 아우 그렇죠. 경험이기도
1: 그럼요.
0: 하고요.
1: 그럼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는 이 연극 내일 프로젝트 출신의 청년 연기자 5명이 같이 무대를 한대요. 그래서 더 의미가 깊고 신구 선생님이 올해 89 박근영 선생님은 85이에요.
0: 네.
1: 근데 연극의 열정이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신구 선생님은 인공 심장 박동기를 지금 삽입한 상태인데도 연극을 계속하고 있어서 후배들에게 정말 귀감을 주고 있죠.
0: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열정이죠. 이거는 열정입니다. 그냥
1: 네.
0: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현역 선배들의 마음이 정말 멋있습니다.
1: 네.
0: 존경스럽고요. 아니 우리 연극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저는 좀 있는데 영화 친구에 삽입돼가지고 또 다시 주목받았던 노래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듣고 올까요?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관.
1: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곶.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로티바 서지우,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곶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듣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트로트부터 가요, 성악, 영화, 연극까지 요즘 이런 게 핫하고 힙하다면 나도 좀 알아야죠. 안제나 선아 트로트 생각이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퀴즈 내야 할 시간이 왔죠. 오늘은 뭘 맞힐까요?
2: 오늘은요 노래 제목을 맞히는 겁니다.
1: 노래 제목이요?
2: 아까 성악가 조수민 씨가 했잖아요. 조수민 씨가 드라마 주제곡을 불러서 아주 크게 히트한 적이 있습니다.
1: 아 얼핏 뭐 계속 우리 3부 때부터 함께 하셨다면 그러면 제가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네네네. 드렸네요. 네네네. 네, 살짝 얘기도 해드렸지만 네. 그 당시에 또 이미연 씨가 주연한 드라마였죠. 명성황후.
2: 맞습니다. 이 네. 드라마 노래가 2001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25년 지났대요. 야. 와, 저는 이거 너무 생생한데 벌써 25년이나 지났구나. 야. 정말 강렬하고요. 네. 특히 이 노래는 여러 번 리메이크도 돼서 요즘 세대에게도 잘 알려졌습니다.
1: 과연 성악가 조수미가 부른 드라마 명성황후의 주제곡 제목이 오늘 퀴즈입니다. 네. 제목 보기 있죠?
2: 네. 보기는요. 네. 1번 나가거든, 2번 나 알거든, 3번 나 카더거든.
1: 아,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그래요. 조수미의 유명한 히트 가요. 드라마 명성황후의 주제가 1번 나 가거든, 2번 나 알거든, 3번 나 카더가든.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인데요. 정답 아시는 대로 보내주세요.
2: 네, 당첨자 5분 뽑아서 타월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정답 보내주시고 우리 잠시 후에 퀴즈 정답 다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부에는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노래와 그 노래 이야기를 따라가는 시간인데요. 오늘 네. 주제 궁금합니다.
2: 오늘 주제는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된 노래, 뭐 들썩들썩 응원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뭐 이유는 뭐 다 아시죠?
1: 아 당연하죠. 우리 월드컵이 이제 다가오고 당장 내일 모레 금요일에 대한민국의 첫 경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지나가는 얘기로 뭐 제가 홍보 아닌 홍보를 하자면 뭐 얼마 전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 제가 만든 요리 저의 그

0: 상품이 출시가 돼가지고
1: 네네네네.
0: 아 이게 또 월드컵 때 맞춰서 치킨 시켜 먹기 좀 뭐 힘들 때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거 바로 에어프라이기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먹으면
1: 나도 해야겠다.
0: 괜찮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게 뭐 광고가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어떤 곡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나오면 뭔가 옆에 있는 사람과 어깨 동무하면서 좌우 흔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2: 그러니까요. 스포츠 응원가로 가장 유명한 노래 곡은 역시 이 노래 같고요. 아리랑 목동이죠. 대중가요 응원가로 가장 오래된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건 코요테 버전입니다.
0: 근데 이 노래를 우리가 다 따라 부를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이 노래를 누가 불렀지?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2: 네네.
0: 뭔가 구정가요랑 비슷한 느낌도 있고요.
2: 맞아요. 이게 원래는 1955년에 나왔습니다. 작곡가는 이미자, 패티김, 남진 등등과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박춘석 선생님 노래고요.
0: 아.
2: 원곡 가수는 박단마라는 분인데 이게 60년대대로 들어서 김치캣이라고 하는 2인조 여성 리메이크가 있었어요. 이때 조금 더 신나게 갔거든요.
0: 네.
2: 이때 세상에 잘 알려졌습니다.
0: 야, 그렇게 역사 길이 남을 응원가가 됐는데 노래 형식이 충분히 흥을 잘 낼만하죠.
2: 원래 응원가는 신나게 같이 불러야 하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야야야야야야 하는 것도 신나지만 아리아리 동동 아리아리 동동 이 부분
0: 떼창 같이 하면서
2: 그러니까요.
0: 왔다 갔다
2: 이게 주고받는 부분이 압권인데 이게 음악 형식에서 콜 앤 리스폰스라고 하거든요. 부르고 받는다 콜 앤 리스폰스 이게 아주 잘 살아있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0: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다른 또 그 이후에 새로 생겨난 콜앤리스폰스는 뭐 대한민국 하면 짝짝짝짝짝 하는 그 이게 그 그냥 동물적인 반응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거 있죠. 그 차 운전하다가 그냥 막 앞을 꽝꽝하면서 누군가가 저기 경적을 그렇게 울리면 그냥 괜히 대한민국 외치게 되는
2: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0: 그런 것처럼 콜 앤 리스폰스가 정확히 나타나는 그런 노래인데 아마 이번 그 월드컵 때 좀 많은 분들의 또 응원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근데 이게 프로스포츠가 나오면서 좀 시작되었나요?
2: 그러니까 더 많이 알려진 거는 이제 82년도에 프로야구 출범하면서 응원가로 쓰이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미자, 나훈아, 하춘아 수많은 가수가 리메이크 했는데 지금 이 노래는 코요테가 2002년 월드컵 앞두고 부른 노래였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6월 12일 금요일 11시 대한민국 그리고 체코 첫 번째 경기 정말 우리 모두의 응원이 우리 태극전사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곡 어떤 곡이죠?

0: 어깨 동무하면서 좌우 흔들었다면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1: 손에 잡고
0: 잡게 되는 네.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1: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인데요. 88년 서울올림픽 주제곡이었습니다.
0: 네.
1: 아, 노래 만든 사람은요. 뭐 도나 서머와 함께 위대한 디스코 곡들 만들고 영화 플래시댄스, 탑건 등등의 음악을 만들었던 이탈리아 작곡가 조르조 모르더의 노래였고요. 유럽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던 우리 혼성 그룹 코리아나가 불렀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제가 또 태어난 88년도 올림픽의 주제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당시에 경쟁했던 곡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1: 맞아요. 예전에 한번 소개한 것처럼 원래 서울올림픽 주제곡으로 예정돼 있던 곡은 김연자의 아침의 나라에서였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조르조 모르더의 이 손에 손잡고로 변경이 됐고요. 세인스팝 스타일의 스펙터클한 반주 그리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코리아나와 조르조 모르더의 주요 활동지였던 유럽에서는 차트 상위권까지 올라갔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유럽 차트 상위권에도 올랐다. 그거는 사실 몰랐네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 할 때마다 역대 최고의 올림픽 주제곡 뭐 이런 것들을 외국 방송국들도 많이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는 정말 꼭 나오는 대표적인 명곡이고요. 같은 앨범에 있었던 빅

0: 스토리도 이 스포츠 관련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 우리가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주말에 또 양지훈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에서도 이 월드컵, 아, 월드컵이죠. 우리 올림픽, 88년도 올림픽 주제가를 노리고 어떤 외국 분께서 또 작곡한 노래가 있었는데, 네. 아, 그만큼 그렇게 많은 노래들을 뚫고 손에 손 잡고가, 물론 너무 다행스럽게 올림픽 뭐 주최 나라잖아요.
0: 맞아요.
1: 거기에 또 이제 대표적인 또 코리아나가 또 이 노래가 울려 퍼져서 지금도 전 뭔가 그 당시에 없었지만 그냥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0: 벅찬 감정이 막 들죠.
1: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마저 들어볼까요?

0: 스포츠. 아, 우리 월드컵 앞두고 응원가 주체로 쭉 나아가고 있는데요. 손에 손잡고 이어서 이 노래 어떤 노래죠?
1: 아, 지금부터 월드컵과 관련된 노래 세 곡 소개할 건데요. 진짜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명곡입니다. 클론의 월드컵송. 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월드컵이 98년 프랑스 월드컵이거든요.
0: 맞아요.
1: 이때 좋은 노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리키 마틴 노래가 주제곡이었고 한국에서는 이 클론의 월드컵송이 나왔죠.
0: 특히 그 저도 그 프랑스 월드컵에 이게 트로피가 늘 다르거든요. 약간 비슷한데 달라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프랑스 월드컵 트로피가 제일 예뻤어요. 뭔가 제일 예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1: 프랑스 월드컵 임팩트가 있었다니까요.
0: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그때 뭐 우리가 아는 뭐 지금 뭐 전설적인 선수들이.
1: 맞아요. 최영수 선수가 지금 그때 뛰었잖아요.
0: 맞아요. 그때 뛰었던 선수 중에 하나죠.
1: 맞아요.
0: 근데 이게 2002년 환희 월드컵이 아니라 그 전 대회 98년도입니다.
1: 네네. 98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86년 멕시코부터 쭉 본선에 진출을 했었고 이 96년에 우리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가 확정이 돼요.
0: 네.
1: 그러니까 98년 월드컵이 얼마나 관심 많았겠어요. 프랑스
0: 맞죠,
1: 월드컵이.
0: 맞죠.
1: 이때 그래서 그 행사 기념하는 응원곡들이 많이 나왔는데
0: 네네.
1: 클론은 그때 이미 도시탈출, 뭐 빙빙빙 여러 노래들이 히트했었거든요. 이 3집에선 돌아와가 메가 히트했었고 이 돌아와가 실린 3집에 월드컵송이 실리고요. 월드컵송이 좀 먼저 나와서 프랑스 월드컵 때 응원곡으로 많은 사랑받았죠.
0: 갑자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면서 막 이제 그 공들도 늘
1: 공인구가 있잖아요.
0: 공인구가 있잖아요. 네. 그 우리 때는 그 2002년도 피버노바라고
1: 맞아요. 피버노바.
0: 그게 있었는데 하여튼 클론 자체가 그 당시에 이 노래뿐만이 아니고 그 대표적인 또 어떻게 보면 월드컵 주제가로 또 뭐 같이 들렸다 그렇죠. 할 수 있을 네네. 정도로 유명한 게 발로차.
1: 맞아요. 2002년 월드컵 때 나왔는데 네. 이 비하인드가요. 원래 배우 박영규 씨랑 개그맨 박명수, 지석진 씨가 같이 부르려고 했대요. 발로차를. 클론이 아니고.
0: 네.
1: 그러니까 한일 월드컵송 만드는 프로그램 같이 하다가 박영규 씨가 개인 사정으로 하차하면서 프로그램이 없어졌고 그때 준비하던 노래 발로차가 클론에게 갔다고 합니다.
0: 뭐 주인은 늘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주인은 있고요.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노래 또 발로차까지 포함해서
1: 맞아요. 네.
0: 2인 1조 느낌으로 클론 소개해드렸습니다.

0: 우리 이 노래 빨리 나와야죠.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죠. 이것 또한 우리 두 손을 뻗고 검지를 어딘가 가리키면서 그냥 계속 이러고 맞아요, 있게 되는
1: 바로 이 노래 들으면 진짜 너무 막 이 애국심이 막 끌어당기는 그렇죠. 그런 노래 같은데요. 스포츠 네. 노래 월드컵 노래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윤도현 밴드 YB의 오필승 코리아. 원래 이 노래 있는 노래였대요. 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축구팀의 응원단 붉은 악마가 사용해온 응원가였다고 하고 그러니까 오필승 코리아 오 대한민국 이런 게 한일 월드컵 이전부터 있었대요. 네. 그리고 원래는 90년대 K리그의 한 팀이 쓰던 응원가였다고 하고요.
0: 월드컵 한참 전에 이미 국가대표가 아니라 특정 팀의 응원가로 그게 어떻게 널리 퍼져서 이렇게 또 응원송이 국가대표 응원송이 됐을까요?
1: 그러니까 이렇게 한일 월드컵 앞두고 응원을 위해서 만들었던 앨범 꿈은 이루어진다. 아 그때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 네. 진짜 많이 썼는데 그래서 여기에 실리면서 전국적인 붐이 됐고요. 가수가 윤도현 밴드 크라잉넛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네? 두 버전 다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YB 버전이 대표적이었죠. 윤도현 씨 목소리에 오필승 코리아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네. 전 국민이 다 불러봤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도 그 크라잉넛 또 그거 있잖아요. 아, 뛰어라 내 다리야. 저 그거
1: 있어요. 아예 벌스가 따로.
0: 벌스가 아예 따로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 오필승 코리아 본인 윤도현 씨 본인도. 본인이 부른 노래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오피스 코리아다.
1: 왜냐면 히트곡이 너무 많지만 네. 아 이거는 진짜 거의 애국가 아니에요.
0: 아 이거는 애국가 수준이죠.
1: 그러니까요.
0: 애국가가 많고요. 참 그 우리한테는 익숙한 목소리와 딱 그 버전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월드컵의 감동을 다시 뭔가 음악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노래인가요? 또 있나요?

0: 아 지금 온몸에 지금 막 닭살 이 소름이 막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1: 빨리 뛰어나가서 응원해야 될 것 같죠.
0: 예. 아 그리고 이건 또 그 게임 주제가이기도 해요.
1: 아 그래요?
0: 예. 이게 그
1: 축구
0: 게임의 그 배경 음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게임을 키면 이 음악이 흘러요.
1: 아 그렇구나. 네,
0: 그래서 여러모로 축구와 정말 직관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이 노래 트랜스픽션의 승리의 함성인데요. 나중에 오마이걸하고 같이 부른 버전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0: 아, 네.
1: 트랜스픽션 사실 내게 돌아와도 있고 승리를 위하여도 있고 너무 많은 노래가 있죠. 2002년 월드컵 열기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2006년 독일 월드컵만 기다렸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오피슨 코리아 같은 노래 만들려고 뭐 붉은 악마의 응원 앨범이 또 나왔어요.
0: 네.
1: 그래서 버즈의 Let's Go Together 뭐 인순이 김종서 부활 여러 가수가 노래를 냈었죠.
0: 다들 2002년까지만 많이 기억하는데 그 뒤에도 월드컵 송으로 뭔가 계속 나왔다는 얘기죠.
1: 맞아요.
0: 근데 그 중에서 이 곡은 좀 어떻게 좀 특별했나요?
1: 이 곡이 진짜 인기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독일 월드컵 때는 승리를 위하여라는 노래가 인기가 대단했어요.
0: 네.
1: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빅뱅하고 같이 했던 승리의 함성. 원래 오리지널이 빅뱅이랑 같이 했어요. 트랜스픽션 이 노래가.
0: 네네.
1: 근데 지금도 국가대표 응원곡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 노래고요. 이 노래가 알려진 계기가 MBC였대요.
0: 아 MBC였나요?
1: MBC에서 이제 경기 끝나고 클로징에서 이 노래 틀었는데 가사도 간단하고 따라 부르기 쉬운 코러스 구간이 있어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다고 하고 뭐 2018년 러시아 월드컵부터 해서 뭐 카타르 월드컵 등등 꾸준히 애창됐고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많이 불릴 것 같습니다.
0: 제가 봤을 때 많이 불리고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승리의 함성 정말 그런 그 승리의 맛과 우리의 환호가 또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1: 네.
0: 가슴이 웅장해지는 노래 우리 끝까지 들어볼게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7: 키 성장에 할 타임
8: 키가 크고 싶다면
9: 키 성장에 할 타임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2: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12: 탄탄방수
13: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4: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15: 안찌나 서나 트롯 생각 오늘도 다양한 소식 뭔가 가슴 웅장해지는 그런 노래 특히 4부에는 응원가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네. 아, 저 이번 그 음악평론가지만 이번 월드컵 어떻게 보시나요?
16: 사실 축구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네. 아,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또 오전 시간에 하잖아요 경기를 네. 좀 응원 좀 하려고 그래요.
15: 그러니까요. 아, 정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때야말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16: 맞아요.
15: 순간이거든요. 네. 진짜 이게 스포츠라는 거는 응원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게 힘이 진짜 이게 전달이 되거든요.
16: 그래서 막 거리 응원도 한다고 하더라고 이번에도 네. 여의도에서 왜냐면 직장인들 출근할 시간이지만 네. 출근하고 나서도 거리 응원 할 수 있게 뭐 여의도 이런 데서 세팅을 하겠다 이렇게 와. 지금들 하고 있어요.
15: 그럼 오후 출근은 어떻게 되나요?
16: 이제 보고 가는 거죠.
15: 제가 봤을 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응원 잘해서 대한민국이 이긴다 그러면 오후 출근이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16: 그럼 그냥 그럴 수도
15: 있죠. 야, 오늘 그냥 반차 내고 아니 반차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쉬자.
16: 쉬자.
15: 야, 그러는 곳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기 전에 이제 잠깐 퀴즈 정답 알아보고 마칠까요?
16: 네, 국민 성악가죠. 조수미 씨가 불러서 크게 히트했던 드라마 주제가 명성황후의 OST 뮤직비디오도 임팩트가 대단했는데 네. 그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5: 자, 나 알거든 아니죠. 나 카더가든 아니에요. 1번 나 가거든이 정답이었습니다.
16: 네. 아까 갑자기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15: 아, 그러니까. 아, 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우리 작가님이 지금 표정이 약간 좀, 당황한.
16: 술렁술렁해.
15: 표정이 느껴져가지고 뒤에 보니까, 네. 아, 오늘 퀴즈였군요.
16: 아, 그때 이제 막 내가 조선의 국모다. 네. 대사도 진짜 유행어 되고 했었는데요. 아, 조수미의 나가거든. 아주

0: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성악가로서 진짜 대중가요 히트를 한 게 조금 이례적인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0: 그때 월드컵 때도 챔피언스가 대단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만큼 그 응원가까지 갔어도 좋았겠네요. 자, 우리 이 노래 조수미의 나 가거든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아, 참고로 퀴즈 당첨자 손트라 홈페이지에 올려둘게요. 오늘 함께해 준 정민재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우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5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2시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김민전 의원이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선거관리 지침을 수정해 인쇄 기준을 축소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선거절차 사무편람도 똑같이 고쳤는데 이 과정에서도 공식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곳은 전국 91곳 투표소로 집계됐으며 부족한 투표용지 규모는 7,194장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가 추락한 것을 두고 무력 충돌했습니다. 이란군은 현지 시간 10일 새벽 미군의 이란 남부 지역 공습에 대한 대응으로 바레인의 미 제5함대 등 미군 기지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안전을 원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떠나라며 어떠한 공격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의 이 공격 직전 미군은 지난 8일 추락한 육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군에 격추됐다고 보고 이란 남부 시라크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 지역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3선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원내대표 선거 결과 결선 투표에서 정점식 후보가 총 투표수 103표 중 55표를 받아 48표를 얻은 김도읍 후보를 꺾고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후보는 우리에게 격파, 분열, 대립이 있을 수 없다며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고 의원총회의 집단지성을 통해 원내 운영을 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결선 투표에 앞서 김도읍, 정점식, 성일종 후보에 대한 1차 투표가 진행됐고 과반 득표자 없어 상위 득표자인 김도읍, 정점식 후보가 결선에 올랐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최소한 승리는 아니다라고 평가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지방선거 뒤 처음으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며 백서 발간을 약속했습니다. 정 대표는 사선을 하는 24년 동안 느낀 건 야당

0: 야당이 야당다울 때,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은 만큼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재판에 다시 출석하면서 특검의 목표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갔다며 명태균 씨 등을 기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로 들어서면서 민중인 특검은 악질적인 특검이라며 명태균 일당의 사기죄를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늦었지만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에 최대 30mm, 그 밖에 중부지방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5도, 광주 28도, 대구 29도 등 전국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초록입니다. MBC 2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0: 밖에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얼마 전에 6.3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1: 네.
0: 내선으로 직접 나라의 일꾼을 뽑는 이 당연한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1: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네요. 바로 1987년 오늘 6월 10일부터였습니다.
0: 그때 당시 거리를 가득 메웠던 사람들 중에 넥타이 부대라고 있었습니다.
1: 네.
0: 아, 평범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넥타이를 맨 채로 거리로 나와서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 그러니까 호헌을 철폐해달라.
1: 아.
0: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죠.
1: 대학생, 고등학생, 주부, 어르신 할 것 없이 모두가, 국민 모두가 소중한 투표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0: 그 덕분에 지금 우리는 투표소에서 후보를 고르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1: 투표지에 도장 한번 찍는 일이 누군가가 목숨 걸고 지켜낸 권리를 이어받는 일이라는 걸 39년 전 오늘을 떠올리며 꼭 되새겨봐야겠습니다.
0: 자, 우리에게 소중한 권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확 깨라 시작합니다.
1: 첫 곡 소녀시대가 불러줍니다.
0: 다시 만난 세계.

0: 네,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1: 네.
0: 이 노래가 또 이렇게 쓰일지는 몰랐습니다.
1: 그러게 말입니다. 소녀시대도 몰랐을걸요.
0: 그렇습니다.
1: 자,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0: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2848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요.
1: 네.
0: 음중 티켓 나눠드리고 있는데.
1: 그렇습니다. 아. 6월 14일에서 15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에서 함께하는 다른 공연들은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또 가시면 되는데요. 선착순 좌석제고 티켓이 현장에서 배부가 되지만 이 음중 티켓은
0: 그쵸.
1: 티켓이 반드시 있어야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0: 음중 녹화는 월요일에 있습니다. 월요일에.
1: 그렇습니다.
0: 네, 그리고 네.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주차장이 조금 변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요일
1: 네?
0: 공연은 뭐 돗자리들 가지고 오셔서 즐겁게 먹거리 즐기시면서 공연 관람할 수 있는데 둔치 주차장.
1: 네.
0: 남구 둔치 주차장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중구 쪽에 차를 대시고 다리를 건너서 오시던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꼭 좀 지켜주시기
0: 그리고
1: 바랍니다.
0: 그리고 그 공연장 근처에 저기가 있었잖아요. 공항버스 임시 주차장,
1: 그렇죠.
0: 임시 정류장이 있잖아요. 그 임시 정류장이 남구 둔치 입구의 혼잡으로 인해서 김해공항버스 임시 정류소가 남구 둔치 입구 쪽으로. 입구 쪽 도로로 바뀐다 그럽니다.
1: 네.
0: 그러니까 혹시 공항 이용하실 분들은 죄송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공연이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9837번님이 뮤직 페스티벌로 이름이 변경돼 있다는데 맞나요? 하셨는데 네, 울산 뮤직 페스티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늘 하던 페스티벌이 지금으로 이제 건너온 건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샵 2848번으로 음중 가고 싶으신 분들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저희가 티켓 뽑겠습니다.
0: 티켓 받으러 오실 분은 금요일부터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1: 네, 신분증 지참하셔서 금토일 울산 MBC 정문에서 본인 오셔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0: 자, 잠시 후에는 베리굿 콘서트로 여러분 찾아옵니다.

0: 생각만 많다? 찾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내가 내 맘대로 하는 대로
2: 질러보는 거야. What you believe. Very good.
3: 콘서트.
2: 클래식 오페라 국악 트로트 발라드 댄스 록롤 모든 장르를 흡수하는 목청계의 습자지 배와 리가 왔습니다.
3: 음지에서 갈고 닦은 저희의 노래 실력을 마음대로 멋대로 신나게 불러 제껴보겠습니다. 배와 리의 콘서트에 꼭 베리 굿을 외쳐주세요. 제발.
2: 자, 지금부터 저희가 즉흥적으로 편곡을 해서 원곡과는 전혀 다른 멜로디로 노래를 부를 겁니다. 멜로디가 네. 아닌 가사에 집중해서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3: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노래부터 여러분 들려드릴게요. 제목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0: 훌라 훌라 훌라 훌라 훌라 춤을 춘다 탬버린.
1: 오늘 밤도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0: 네온불로 유혹하는 도시의 밤거리
1: 빠밤. 여기까지. 자, 우리 울뮤페 못 가시는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위로가 1도 안 되죠? 죄송합니다. 자, 샵2848 짧은 문자 야.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이 노래 제목 과연 어떤 곡인지 이 명곡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 못 가는 사람들을 방송에서 대놓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1: 아니요, 나도 가고 싶어요. 저도 알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2: 자,
1: 저는 박남정 씨 따님 보고 싶단 말이에요. 스테이지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2: 근데 거기 뭐 예쁜 분들이 한두 명 나와야죠.
1: 그러게 말입니다.
2: 근데 구별할 수 있어요?
1: 아, 구별은 가능해요. 아직은.
2: 아직은? 전 구별이 안 되던데. 예.
1: 자, 4485번님이 신청곡 주셨습니다.
2: 아, 예. 아이디의
1: Imperfect 듣고 올게요.

0: 네, 아이닷의 Imperfect.
1: 네. 아, 듣고 왔습니다.
0: 음악이 팝송에 팝송.
1: 아이딧입니다.
0: 아이딧이 내가 뭐라 그러죠?
1: 아이닷.
0: 아이닷이라고 했어요? 아, 아이닷 아니고 아이딧. 예.
1: 아, 노래 제목도 너무 어려워. 한글로 적어줘요. 예.
0: 이게 우리나라 노래 맞죠?
1: 아, 근데 진짜 와. 아, 왜 빌보드에 이렇게 올라가는지 알겠네요.
0: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다 내놔도 이거는
1: 팝송인데.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와, 근데 대단하네. 이분들이 이제 음중에 이번에 온단 말이잖아요. 야. 아이디도 옵니다, 여러분.
0: 아, 아이다 아니고 아이디시죠? 네.
1: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안 까먹고 알아가는 거죠.
0: 아, 곡 소개하기도 힘들고.
1: 네. 왜냐하면 그룹이 진짜 하루에 한 팀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아, 우리 양 작가님은 I'm perfect를 해주셨대요.
0: 아, 예,
1: 나는 완벽해.
0: 나는 완벽해.
1: 아, 왜냐면 아이돌 얼굴들 보면 진짜 완벽하거든요.
0: 예. 어, 혹시 그거 아닐까요? 제가 잘못 읽는 거 아닐까요?
1: 저도 사실 읽고 약간 걱정했었다니까요.
0: Imperfect가 아니라.
1: 예.
0: 아, 맞아요.
1: 아.
0: 어. 그냥 중의적인 표현으로 I'm perfect인데.
1: 모든 세대가 들을 수 있게 괄호 열고 한글로 써줘야 돼. 예. 너무 좀 또 의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미가.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 또 표도 드리고 있는데요.
0: 아, 문제 정답이 뭐였죠?
1: 정답은 바로 현숙의
0: 춤추는 탬버린이었습니다.
1: 아, 오답 중에 현숙의 훌라훌라가 많이 왔습니다.
0: 훌라훌라.
1: 네. 짱, 많이 보내주셨어요.
0: 짱구 없습니까? 짱구?
1: 아, 짱구는 없었습니다.
0: 훌라훌라. 훌라훌라. 훌라훌라.
1: 자, 보내주신 3001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두 번째 노래도 맞춰보세요.

0: 것도
1: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정답 남겨주세요.
2: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의 정답곡, 네, 현숙의 춤추는 탬버린 듣습니다.

0: 네, 현숙의 춤추는 탬버린.
1: 네, 듣고 왔습니다.
0: 홀라홀라 탬버린 아니고요.
1: 아, 네. 두 번째 노래 정답도 많이 도착했는데요. 네. 약간 혼란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0: 워낙에 가사가 예. 아주 인상적이라서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맞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온 트위스트는 아니었습니다.
0: 상하이 트위스트 아니고요.
1: 네, 정답은
0: 제목은 사랑의 트위스트였습니다.
1: 맞습니다. 보내주신 7496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날도 더운데 야외 전축 틀어놓고 한판 뛰고 싶네요.
0: 야 전축 오랜만에 듣네요. 전축.
1: 예전에 많이 추셨나 봅니다. 그죠?
0: 예, 야외 야전이라고 했지 야전.
1: 자, 샵 2848번으로 다음 노래도 맞추실 수 있습니다. 한 문제 더 남아 있으니까요. 한 문제 더 여러분께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아, 너무 슬프네요.
1: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노래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 두 번째 문제의 정답 곡 나갑니다.
1: 사랑의 트위스트.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3: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기억력 찾아오기 퀴즈.
1: 그거 있다 아이가 그거. 네,
0: 그거 있다 아이가 하기 전에.
1: 네.
0: 아 베리그 콘서트 마지막 문제의 정답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1: 정답은 바로 비목으로 불러드렸지만 노래는 예. 비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0: 현철의 사랑의 이름표가 정답이었습니다.
1: 네, 정답자 6147번님께 선물 갑니다.
0: 축하합니다.
1: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0: 자, 요즘 대화

0: 과의 반 이상이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1: 네.
0: 그거 있다 이거.
1: 그 있잖아. 그 뭐더라.
0: 아, 기억이 안 나네.
1: 그 이름 뭐더라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혼까지 기억력을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저희의 대화를 잘 듣고 그게 뭔지 맞춰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안 되네. 안 돼, 안 된다.
0: 어머머, 가스나 니 와인이 성질이고.
1: 아, 짜증나.
0: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1: 아니,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산소 50점 맞아가지고 야는 누굴 닮아가 이래 계산이 안 돌아가는지. 아, 참말로.
0: 누굴 닮기는 딱 널 닮았네.
1: 무슨 소리고. 내가 계산은 빠르다 이 사람아.
0: 빠르긴 뭘 빨라. 너 맨날 산수 틀려가. 그나마 찍어서 30점 맞고 그랬잖아.
1: 야, 누가 듣는다.
0: 그래도 니네 아들은 반이나 맞췄으니까 엄마보다는 낫네.
1: 야, 내가 그때 30점 맞고 들어가가 엄마한테 얼마나 먼지나게 부지깽이로 맞았는 줄 아나. 우리 엄마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학원을 끊어줬잖아 그 시대에. 니도 생각나지 그 학원?
0: 학원은 무슨 학원? 가스나 말을 똑바로 해봐라.
1: 아, 그거 있잖아. 그 네모난 틀에 박히갖고 막대기 드르르르르게 바자자자자자 갈색깔 툭툭툭 튕기면은 얘 다 나오는 거 있었다 아이가.
0: 아, 그래 그 학원. 니는 그거 가지고 하라는 계산을 안 하고 양쪽 발에 고무줄로 꽁꽁 묶어가 롤러스케이트처럼 학교 복도에서 신나게 타고 다녔다 아이가.
1: 내가 그래 창의적이었다.
0: 그래가 선생님한테 억수로 혼났다 아이가.
1: 그거 재밌었거든. 요새 아들은 그거 타는 재미를 모를 끼다. 야, 내만 탔나? 니도 탔다 아이가.
0: 그래도 나는 급수 따고 탔거든.
1: 어머나매.
0: 이래봬도 나는 3급이야 3급. 3급 딴 여자라고.
1: 잘났다 진짜로 마. 그럼 마노 지금 아무 쓸모도 없는데 마 배추포기 잘 세고 계산만 잘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리고 딱 계산기가 하는데 무슨 상가 이거.
0: 아기사 그렇다. 아유, 근데 그 이름 진짜 생각이 안 나네.
1: 아,
0: 계산할
1: 그래.
0: 때 그 손가락으로 그슬 퉁퉁퉁퉁 튕기가. 그 있다 그 먹고.
1: 아, 드르륵 착착착착 하던 거 그 참 잘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 같이 하고 그랬잖아. 그게 뭐더라.
0: 여기까지입니다.
1: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요거 요거 좀 잘하던 분 있으신가요? 요 추억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옛날에는 집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는데
1: 그리고 학원에도 다 다녔습니다. 여기.
0: 근데 요즘에는 집에 있는 집이 있나요 이게?
1: 근데 그 아이들 방과 후에 요게 아직도 있는 학교가 많아요. 두뇌 활동에 좋다고.
0: 아, 두뇌 활동에 좋다고?
1: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
0: 근데 글쎄요 필요한가? 별 사는 데는 도움이 안 되던데.
1: 아, 예. 정말 그거 뭐지? 그 대출 계산법이나 좀 알려주면 좋겠어.
0: 핸드폰에 계산기 다 있는데 뭐.
1: 어쨌든 그 이렇게 AI가 나와도 예전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신청곡이 또 들어와 있네요.
1: 9887번님의 신청곡입니다.
0: 네, 둘째 이모 김다비의 주라주라 신청하셨습니다.
1: 여러분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1: 아 너무 슬프게 부르네요. 내 가족이 집에 있다고.
0: 김신영 씨의 부캐였죠. 둘째 네. 이모 김다비의 주라주라. 근데 이게 이거 신청하신 분이
1: 네.
0: 음중 티켓 달라는 의미였대요.
1: 아 그러니까요. 주라주라. 네. 주라주라. 제발 좀 주라.
0: 제발 좀 주라.
1: 조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주라주라주라.
1: 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주셨는데요. 예전에 한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언니들은 이 학원을 보내줬는데. 저는 못 갔어요. 이게 서운할 수 있습니다. 왜 동생은 안 보내주셨습니까, 어머니?
0: 약간 이 저는 어렸을 때 이 학원을 다니고 싶었어요.
1: 아
0: 워낙에 암산이 느리고 계산을 하면 제가 제 계산을 못 믿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아 이 학원을 한번 다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1: 아니 저 보내달라고 하시지 그랬어요.
0: 아 집이 어려워가지고요.
1: 아. 나는 산수 시간에 20점 맞고 그 주판으로 선생님께서 머리통을 막 문질러가지고 열받았었다. 그 열받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5331번님.
0: 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1: 어. 아,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는 말씀이셨나봐요.
0: 그때가 좋으니까.
1: 우리 3658번님은
0: 국민학교 때
1: 그쵸?
0: 엄마가 주판 집을 만들어서 주산학원에 보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1: 엄마가 이거 넣는 한 집을 만들어주셨구나. 왠지 뜨개로 떠주셨을 것 같은데.
0: 예전에는 그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걸 넣어가지고 다닌 기억이 나네요.
1: 와, 제가 45년 전에 주신 고등학교 때 가지고 다녔던 주산 이거 주판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0: 아, 진짜요?
1: 손이 기억하더라고요 하셨어요.
0: 와 정말요?
1: 와 요즘은 할머니 댁에 가면 있어요. 심심할 때 장난감처럼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똑똑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라고
0: 제가 이거를 롤러스케이트처럼 타고 다니다가
1: 아.
0: 그 주판 알이 다 깨져가지고 뒤지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어릴 때 뒤집어서 발에 끼고 슬라이딩으로 발가락으로 좀 튕겼습니다. 아. 좀 나가셨네요. 잘하셨네요. 이분 잘하셨다.
0: 고등학교 시절에 3단까지 땄습니다.
1: 와
0: 암산 그때 배운 암산 실력이 60세가 넘은 지금까지 어지간한 건 암산이 돼서
1: 효과 있네.
0: 숫자 계산 특히 돈 계산에는 누구보다 빨리 머리 회전이 지금까지 잘 돌아가고 있어요.
1: 대단하시다.
0: 와.
1: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방과 후에 있는 거예요.
0: 그 지금도 저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하면 못 믿고 계산기를 또 두들겨봐요.
1: 야, 그래서 지금도 이 수업 시간이 주산 시간이 빨리 그 매진이 된다니까요. 수업이. 아, 이유가 있네.
0: 암산 빠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1: 우리 학교 다닐 때 2급까지 땄어요.
0: 2급까지.
1: 0420번님.
0: 그러면 3단, 아까 3단이라는 분은 엄청 빠른 거네.
1: 그러니까요. 학원 엄청 다녔습니다. 학원 다니신 분들 많네요.
0: 맞다 맞다. 예전에
1: 예.
0: 묘기대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MBC에서. 그때 변웅전 씨가 사회를 보던
1: 너무 오랜만에
0: 거기에 진짜 암산 신동이라 그래갖고 막 나와서 계산하고 그랬던 기억 나네.
1: 맞다. 모두하기 모두하기를 네. 그대로 하는
0: 그 계산기하고 막 경쟁하고 막 이랬었는데.
1: 맞네요. 보세요.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AI랑 그거 급이에요. 사람이랑 하는 거 맞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4원이요, 4원 올리고 5원 내리고 맞아요. 0110번님.
0: 딱 그 톤이었는데.
1: 요 억양. 선생님들이 오 억양으로 하셨잖아요.
0: 이남희 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아 저도 주산학원 다녔어요.
0: 나랑 동갑이죠.
1: 저 2학년 때 엄마가 보내줬던 기억 나는데
0: 예.
1: 지금은 왜 그러셨는지 알겠어요. 부모님도 수포자였더라고요.
0: 아하.
1: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내셨지만 저도 수학이 제일 싫었습니다.
0: 부모가 되면
1: 예.
0: 자신의 한을 자식들한테 푸는 경우가
1: 자꾸
0: 있어요.
1: 자꾸 투영합니다. 이게 그렇거든요. 아 옛날 생각 나네요. 머리 그걸로 많이 밀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드르륵드르륵 하시는 분 많았어. 드르륵. 무슨 괄사처럼.
0: 그 더 화나면 그걸로 이렇게 때리잖아요. 진짜 아파요.
1: 자 진짜 오랜만에 듣는 얘기 많습니다. 자 5197번님도 신청곡 주셨거든요.
0: 요것도 좀 의심스러운데 가요.
1: 예. 전유진입니다.
0: 가요.

0: 네. 전유진의 가요 가요. 이거 신청하신 분이 이제 음중 가요 가요. 라는 의미로 보내시지 않았을까?
1: 아, 지금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4323번님이십니다.
0: 초등학생 때 주산학원 암기 1단을 땄는데 우와. 그 당시 웬만한 거는 머릿속으로 다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들은 이야기도 깜빡깜빡합니다. 예. 지금은 방금 전에 들은 얘기도 깜빡깜빡합니다.
1: 아,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 뭐 하러 왔더라? 뭐 이런 것도 많아요. 거기 아, 서가지고.
0: 맞다. 이 주산으로 계산하는 것도 몇 급 몇 단 이런 게 있지만 네. 그 학원에서 암산으로 계산하는 것도 몇 급 몇 단을 따지더라고요.
1: 아, 맞네요. 맞네요. 네,
0: 그렇게 하더라고요.
1: 네. 저 주산 학원 다녔어요. 울산 여상 다닐 때 로타리 옆에 있던 학원. 아, 어딘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네.
0: 공업탈 로타리 근처에 학원들이 많아요.
1: 저도 여상에서 주판 처음 배웠습니다. 아직도 암산과 계산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0: 너무 부럽다.
1: 멋있다.
0: 너무 부럽다.
1: 80년대 시절에 격리학원이 붐이었죠. 자격증 예. 따려고요.
0: 근데 이게 부기하고 그 암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1: 아, 아니 근데 이분은 어느 학원인지 정확하게
0: 아, 이거 학원이 지금,
1: 지금
0: 있나요?
1: 지금 없겠지, 없겠지.
0: 신정 주산 속셈학원 출신입니다.
1: 신정동인가?
0: 아, 이 속셈학원이라는 말도 참 오랜만에 듣는데.
1: 네.
0: 암산은 확실히 빨라졌는데 고학년이 들수록 서술이 많아져서 도움이 안 되는 듯요.
1: 그죠. 근데 이제 연산만 빨리 해놔도 다른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0: 아, 도움 되죠.
1: 그럼요.
0: 도움 되죠. 다른 사람은 그 계산 안 하고 시간 다 잡아먹는데.
1: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수업이 있는 거겠죠. 아, 아유, 저도 1원이요, 2원이요 하던 생각이 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아, 암산 실력이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진짜.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4323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1: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0: 광고 듣겠습니다.
2: 울산 화계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계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3: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울굿 기름 오일 구도일 S5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 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

0: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1: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 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고향의 맛 추억의 맛 전통 민물고기 원조집 북구 매곡동 현진 민물 매운탕에서 식사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확계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철새의 왕 철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3: 든든한 내일로요.
12: 네?
1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2: 제대로 가시네요.
1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네, 화끼는 라디오. 오늘 주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15: 주판은 뭐

0: 국민학교가 잘 어울리죠.
1: 아 그렇습니다.
0: 초등학교의 주파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도 요즘 많이 배우고 있다니까요.
0: 아, 배우고 있다고요?
1: 아이들 그거 메고 나오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어쨌든 수학은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매한가지네요. 예. 네.
0: 이남희 씨가 스테이시
1: 네, 너무 보고 싶다 그랬어요. 예.
0: 그래서 스테이시의 마지막 곡.
1: 네, 1, 2부 끝곡이죠. 예. 0823번님의 신청곡입니다.
0: 이거 ASAP인데.
1: 네, ASAP.
0: 아싸비 as soon as possible를 줄인 거 아닐까요?
1: 아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예. 예. 음중에 오는 스테이시의 노래 1, 2부 끝곡으로 듣고 저희는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KBC.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6: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3시 뉴스입니다. 제8대 울산시의회를 마감하는 제264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15일까지 6일간 열립니다. 오늘 임시회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를 열고 회의 결정의 건 등 안건을 의결했으며 14일까지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 심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공공돌봄기관인 다시봄센터가 중구 성안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봄센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기관이며 한국나눔복지회 울산시 최중증 통합돌봄 24시에 이어 울산 지역의 두 번째 시설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며 행동 정도와 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울주군 사연호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상수원 구간 조류경보제는 녹조의 원인인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밀리리터당 1000개를 넘으면 관심, 만개 이상이면 경계, 100만개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가 발령됩니다. 낙동강청은 올해 사연호 지점의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 시점이 지난해 9월, 2024년 8월과 비교해 이른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부터 원거리 배정을 억제하는 배정이 도입됩니다. 울산교육청은 당초 희망학교 내에서 100% 추천 방식으로 신입생을 배정했으나 내년부터는 희망 추천 비율을 60%로 낮추고 원거리 억제 배정 40%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담당 요양보호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배원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B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16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한낮 시간대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 지방 현재 기온은 27.5도입니다. 박성훈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달짜 정근우입니다. 악마의 이루수 악바리도 제 별명이고 선수들은 저를 달짜라고 불러요. 다리가 짧다고요. 참 못됐죠. 저는 청소년 유망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키 때문에 프로에 지명받지 못했는데 바로 이 핸디캡이 저를 더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매일 저녁 달빛 아래서 초시계를 들고 베이스러닝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배준마, 그 알 실한 걸로 달걀 한 판 줘봤어. 얼만고?
1: 아니, 등단 30굴짜리 한 판에 7,980원이에요.
0: 뭐라카노? 달걀 한 판에 7,980원? 다음 거한테도 바가지 씌우고 안 되겠네.
1: 바가지가 아니라 요즘 달걀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아유, 그나마 단골이라 20원 깎아줬잖아요. 다른 데서는 8,000원 넘게 판다고요. 아, 싫어 말아요. 아유, 이것도 싸다고 다 사가서 한 판밖에 안 남았는데.
0: 기가 차네 참말로. 언제 달걀 값이 이래 올랐노?
1: 2월까지만 해도 달걀 30구짜리 한 판에 6,000원대였거든요.
0: 아이 그렇지. 내 입장에서는 6,000원도 비싸다 캐티만어. 아이 언제 8,000원이 됐붙는겨?
1: 이번 달 들어서 7,000원 중후반대로 올랐다니까요.
0: 아이고 뭔 산다. 달걀 값이 왜 이래 비싸노? 내 주식장은 맨날 흘러내리더만 벌어이. 어이?
1: 아니 요즘 웬만하면 다 오른다는데 혼자만 내리는 것도 능력 아니에요?
0: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니 지금 달걀 값 얘기만 하자 이 말입니다. 예?
1: 아 주식 얘기는 자기가 먼저 해놓고서.
0: 달걀이 주식이다고 마. 주식인데 내가 열심히 먹잖아. 단기간에 이래 많이 오르면 뭐 먹고 사노?
1: 내가 바로 하고 싶은 말이라고요. 아무래도 올해 초에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AI 영향이 큰가 보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1: 전체 산란계 13.7%가 살처분이 됐는데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이 살처분 됐대잖아요.
0: 아이고 그래가 달걀값이 많이 올랐는가 배.
1: 지금 달걀값 내리라고 그 태국산 달걀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래도 역부족인가 보더라고요.
0: 와, 나 이제 태국에서 달걀까지 수입해 모아야 되는겨.
1: 아마도 다음 달은 돼야 안정이 된다고 하는데. 에휴, 기다려봐야죠 뭐. 그래서 달걀을 살 거예요, 말 거예요.
0: 아 이거 이거 다음 달에 내리면 다음 달에 올게.
1: 아유, 네, 저럴 줄 알았다니까. 어우 얄미워,
0: 기지한 게 주소 얄미우니까.
1: 배째는 퀴즈 나갑니다. 최근 달걀값이 오른 데에는 올해 초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이것의 영향이 큰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0: 1번
1: AI
0: 2번
1: GPT
0: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정답 남겨주이소.
1: 에스파가 부릅니다.
0: 8717번님의 신청곡 레모네이드.

0: Wait, hold up, stop.
1: 네, 네 에스파의
2: 레모네이드 함께 들었습니다.
1: 아,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AI가 정답이었습니다.
2: 이게 헷갈려요, 맨날.
1: 예. 아니, 근데 너무 많이 계란값이 올라가지고 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네요.
2: 이럴 때일수록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1: 이럴 때 또 계란이 되게 먹고 싶거든요.
2: 그러니까, 아, 이럴 때 먹고 싶어, 진짜. 그게 문제야.
1: 이게 제일 문제예요. 아, 제일 속상합니다.
2: 자, 당첨자 발표해야 되겠죠?
1: 네, 0949번님께 선물 드립니다.
2: 축하합니다.
1: 네, 잠시 후에는 울산 가수분들과 함께 노래 대결로 돌아옵니다. 잠시만요.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0: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 시장 운영.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울산 가수 납시오.
3: 전국으로 활활 납시오.
2: 자, 대한가수협회 소속 가수들이 찐 가수 타이틀을 놓고 학계라에서 정면 대결 노래 대결을 펼칩니다.
3: 울산이 배출하는 명가수들 고복수 윤수.

0: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두 분의 모습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자,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이 각각 두 번의 노래 대결을 펼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자유곡, 그러니까 기성곡을 부르시고 있고요. 두 번째 곡은 본인들의 노래, 본인 곡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합산 점수가 높은 분이 우승을 거머쥐게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유경님은 첫 출연이신데 네.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2: 좀 많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떨려요.
0: 아유,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1: 아니 근데 그 아주 임박하게 출연 네. 섭외를 받으셨다면서요?
2: 아, 아니요. 한 달 전에
0: 그렇죠.
1: 받았어요?
2: 예. 받았긴 한데 한대.
0: 제가 그 중간에 일이 있으셨다고
2: 갑자기 이빨
1: 아, 이가 안 좋아서
2: 임플란트
0: 아, 이거 제일 힘든데 네. 안 아프셨어요?
2: 지금 없어요. 제가
1: 아, 없어요?
0: 아, 전혀 모르겠어요. 다 있어 보여요.
2: 근데 임플란트 오늘 솔직히 예.
0: 가야 되는데.
2: 예.
1: 못 가셨어요?
2: 2시 반에 예약인데.
1: 아이고.
2: 네. 어제 제가 갑자기 출연이 연락을 받아가지고.
0: 아니 한 달 전에 그 뭐지 이미 수락을 하셨기 때문에.
2: 아니요 제가. 이제, 예. 9월달부터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0: 아, 대표님한테?
2: 네. 저희 지부장님한테.
1: 지부장님한테.
2: 근데 이제 지부장님은 제가 여기 상담하시는 분하고 연락이 됐는 줄 알고 그냥 계셨대요. 근데 저는
1: 지부장님 이름이 뭐죠?
2: 좀 모르죠.
1: 지부장님 이름이 뭐죠?
0: 자, 이미 출연하셨기 때문에 네. 즐겁게 아유. 하시면 됩니다. 없는 네. 건 아무도 모릅니다. 네. 예, 걱정하지 마시고.
2: 그럼 노래
0: 화면에도 있어 보이게 나옵니다.
1: 아, 예. 예. 아, 노래 연습도 안 하셨어요? 네, 진짜 본인 실력이네.
0: 예, 오늘 그럼... 즐기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2: 네. 네, 즐기는 마음으로.
0: 좋습니다. 네. 우리 박지수 가수님.
3: 네.
0: 네, 4승 도전입니다.
1: 어, 진짜 4승이네요.
2: 예. 아, 벌써요?
0: 아, 지난주에 어떻게 밥 좀 더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3: 네, 많이 샀죠. 많이 샀고, 뭐.
0: 아니, 재정에 오히려 더 문제가 가는 시기가 아닌가.
3: 아 조금
0: 아 이제 좀 예. 버거워지기 시작했군요.
1: 예. 아, 표정이 되게 어두워지셨어요.
0: 지난주에서 어두워졌어요. 느껴집니다.
3: 아 그래도 즐거워요.
0: 아 예. 어떤 친구들이 가장 좀 비싼 메뉴를 원했는지
3: 뭐 민물장어.
0: 아. 아니 지금 가수가 노래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먹겠다고.
3: 그 친구 아, 친구들도 다 가수니까.
1: 아 그래요. 아. 그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네.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3: 아니 그래도 친하게 지내야
1: 아, 친하게
3: 돼요.
0: 아니 물장어는 네 명 걸 사면은 이게 굉장히 진짜 만만치 않은데.
3: 네,
1: 뭐 한 2-30만 원 나왔겠는데.
3: 네, 그 정도 나오죠. 네.
0: 남편분이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3: 네, 근데 남편한테는 장어 사줬다 얘기 안 했어요.
1: 아 진짜? 오늘 듣고 있을 텐데.
3: 지금 뽀록 났어요.
0: 자, 오늘 다 어려움이 있으신 가수분들이 나오셔서 노래 대결을 펼친 텐데요. 누구는 장어 사주고 어머. 본인은 못 얻어 드셨나봐요.
3: 아, 예, 블루가이님. 아,
0: 블루가이님께서 지금 서러워하십니다.
3: 네. 네. 네. 다음에 사드릴게요.
0: 예.
3: 네.
0: 그러니까요. 부담 주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샵 2848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도 치과 예약이 셋인데 못 가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느라고.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방송 들으시느라고.
0: 오늘 치과 예약 취소가 저희 때문에 많았네요. 예. 자,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 대결을 한번 해볼 텐데.
1: 치과 옆에서 별로 안 좋아하시겠는데?
0: 자, 먼저 우리 지수님 어떤 노래 부르고 싶으세요?
3: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요. 예. 그 박상철 가수님이 작사 작곡하신 노래인데 선물이라고
0: 네.
3: 저희 그 대한 가수 협회 지부장님 신대양 가수님 노래예요.
1: 제가 이름이 여쭤봤던. 예.
3: 네. 네, 그래서
0: 출연을 밀어 주지 않으셨던.
3: 아, 예.
0: 신대양 그래서, 가수님의 선물.
3: 네, 네. 이 노래를 이제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도 되게 좋다고 잘 따라 부르시고
0: 이번
3: 하셔서.
0: 기회에 신대한 가수의 노래를 뺏겠다.
3: 아 뺏는 건 아니고 예. 이제 그 이 노래 커버곡을 또 그 미스 김?
0: 네.
3: 예, 미스 김이 가수가 또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신대한 지부장님이 박지수도 한번 불러봐라 이래서
1: 신대한 가수님이
3: 네네 어, 그래서
0: 불러줬으면 좋겠다.
3: 제가 그 전에 그래서 커버곡을 한번 했었는데
0: 네.
3: 미스김보다 잘하네
0: 라고
3: 라고 얘기를 해서
0: 야.
3: 오늘 제가 또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계기도 뭐 대한 가수협회 지부장님이나 이렇게 뭐 사무국장님이나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시고 하셔서 네. 그래서 선물 선물로
0: 네.
1: 박지수님은 그 신대한 지부장님한테 굉장히 은혜를 입었는데 유경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한이 많으실 것 같아요.
0: 마음 좀 상하셨거든요. 네.
3: 어떻게?
0: 예, 자 괜찮습니다. 이렇게 친해지는 거죠. 자 네. 그렇다면 우리 박지수 가수님의 선물 먼저 네.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자,
0: 갑니다.
1: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0: 가수 박지수님의 선물 함께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두 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0: 자, 우리 유경님, 박지수 가수님 노래 들으셨어요? 어떠셨어요?
2: 너무 잘하시죠.
3: 감사합니다.
0: 이제 긴장이 많이 풀리신 것 같은데요.
2: 아니요, 더 긴장.
1: 더 긴장이 된다면?
2: 노래 듣고. 저는 또 아우
1: 예.
2: 죄송하지만 이 보고
1: 하죠. 아 보고 하시면 돼요.
0: 아무도 예, 모릅니다.
1: 상관없습니다.
2: 연습을
1: 연습 못 하셨어요?
0: 원래 기본 실력으로 하시는 거죠.
1: 무슨 노래 하실 건데요?
0: 예.
2: 해룡포.
1: 해룡포.
0: 굉장히 그때, 어려운 노래인데.
2: 그때 해놨었었는데.
0: 예, 맞습니다. 예.
1: 그때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저 음원을 받은 게
0: 한 달 전
1: 한 달 전이었어요. 네, 네. 한 달 전.
0: 이미 출연이 예약돼 있었을 때.
1: 신대양 지부장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 달라 그랬더니 한꺼번에 미리
0: 가수님들이
1: 4-5명분의 음원을 한꺼번에 주셨어요.
0: 아니 유경님은 왜 이 노래를 좋아하세요? 많은 노래 중에.
2: 저요?
0: 예.
2: 그냥
0: 이 노래가
2: 네.
0: 와닿는 이유.
2: 긴장이 돼요.
0: 예.
2: 그냥 노래가 좋아요.
0: 이 노래 자체가. 예, 예, 예. 근데 이 노래는 많은 분들이 또 되게 애창곡으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뭐 거두절미하고 들어볼까요? 예. 예, 가겠습니다. 유경님의 회룡포 듣겠습니다.
1: 자,

0: 듣게 들었습니다. 아, 제가 오늘 들어본 결과는 유경님은 엄살이 좀 심하시네요.
1: 네. 예. 아니 어떠셨어요? 노래를 직접 하셨으니까.
2: 저 너무
3: 잘하셨는데.
0: 그죠?
2: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
0: 지금 박지수 가수님은 거의 저희 스텝이신 것 같아요. 의자 빼주시고 마이크 잡아주시고.
3: 아 너무 너무 못해가지고
0: 긴장을 하셔. 유경님 어떠셨어요?
2: 예. 아, 너무 긴장이 돼가 노래가 안 돼.
0: 이게 안 된 거라고요?
1: 안 된 거예요.
0: 제가 볼 때 이분은 화법입니다. 안 된다, 못 한다, 이가 없다. 이거 지금 화법이에요, 아, 보니까. 예.
3: 아, 그런 것 같아요.
0: 예, 지금 보니까.
1: 다른 건 몰라도 이가 없는지 몰랐어요.
3: 아, 이거 진짜.
0: 1449번님이, 1449번님이 생방이에요. 예. 임플란트 이슈 중이라 걱정했지만, 이 하나 없이 새는 소리가 없어요.
1: 그러니까요.
0: 진짜 좋았습니다. 아, 유경님.
1: 네. 이런 문자가 왔다니까요.
0: 진짜. 이 없이도 투온투지.
1: 역시, 실력은 아, 치아 개수와 무관한 겁니다. 이렇게 왔어요.
0: 아 정말 우리 울산 가수분들은 못 말립니다. 아네 아, 블루가이님이 아 지수님은 아, 출연을 많이 하시니까 아, 스텝으로 고정된 것 같네요.
2: 꿈이었으면 좋겠어.
0: 아 좀 꿈이었으면 좋겠다.
1: 아, 꿈이었으면
0: 네 현실이고요.
1: 아니 근데 유경님은 그 의상은 준비하시는 의상인 것 같다.
2: 네네.
1: 이런 문자도 네. 왔어요.
2: 예예. 예.
0: 아니 굉장히 아름답게 하고 오셨잖아요.
1: 예예. 예. 왜 이렇게 웃으세요?
2: 아니 저는 아우 죄송한데 이 프로그램도 처음 봐가지고
0: 보이는 라디오인지 잘 모르셨죠? 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아 그렇다면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나오는 본인 모습 어떤 것 같으세요?
2: 네, 아우 좀 창피한.
1: 창피하고 부끄럽고 꿈이었으면 좋겠고.
0: 아, 네. 네. 지금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음악 중심 티켓도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한 분당 두 매를 드리는데 두 분이 다 오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한 분이 오셔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네. 예, 한 분만 오셔서 티켓 수령 신분증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3557번님께서 유경님 너무 열심히 부르시네요.
0: 회룡표가 네. 좀 먹혔습니다. 네. 네.
1: 회룡표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 아니죠?
2: 없어요.
0: 혹시 가보셨어요?
2: 아니요.
0: 아, 네. 유경님 쓰러지실 것 같아요.
1: 아무 이유 없이.
0: 저희 광고 듣고
1: 있습니다.
0: 이어가겠습니다.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7.5 MBC 라디오.
3: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4: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5: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자, 울산 가수 모시고 네. 노래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1: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있고요. 샵 2848번으로 1번 박지수, 2번 유경 여러분들 투표해주시면 투표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자, 울산 가수 납시오. 이제 두 번째 노래 대결을 펼칠 텐데 이번에는 네. 본인 곡을 불러보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박지수 가수님은 신곡이 나오자마자 저 출연하셔가지고 네. 또 신곡을 본의 아니게 많이 부르셨어요.
2: 네, 많이 불렀어요.
1: 아,
2: 네.
1: 어떻습니까?
2: 너무 영광입니다.
0: 저희들만 해도 네 번째 이제
1: 예. 요게 이제 예. 또 특권이거든요. 우승하시면 아, 네. 자기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는 거.
2: 그렇죠. 아, 너무
1: 자,
2: 재밌...
1: 그래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노래 사랑 좀 해주시죠.
2: 아, 이 노래는 그 26년 2월에 발매됐고요. 그 제목은 조금 더 많이. 작사 작곡이 안희연 선생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노래 내용은 저희가 그냥 서로 서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아껴주고 끝까지 손잡고 잡은 손 놓지 말고 같이 가자는 야. 이런 의미의 노래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안희연 작곡가님 하면 알기도 아시지만 또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노래 또 지으셨는지 살짝 얘기해 주신다면
2: 안희연 선생님은 작곡가님은 뭐 이렇게 여러 노래가 많아요. 근데 그 아직 이제 조금 뜨진 않아서
1: 많은 노래를 또 네, 만드셨군요.
2: 네, 네. 많았는데 뭐
1: 조금 더 많이가 이제 1번이 되는 거 아닙니까?
2: 그럴 것 같아요.
1: 그러기를 또 원하고 계시는
2: 아,
1: 거죠?
2: 아, 그럼요. 예. 예.
1: 자, 여러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소리의 가수 1번 박지수, 2번 유경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박지수 님은 워낙에 이제 자주 출연을 하시다 보니까 네. 곡 소개가 훨씬 더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1: 유경님 걱정하지 마세요. 박주순도 처음에 나오실 때 보고 읽으셨거든요. 네. 예, 전혀 그렇습니다.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0: 자, 유경님도 노래는 뭐 좀 이따가 예? 신청을 소개를 해주시고요.
1: 네.
0: 자, 박주순님 조금 더 많이 연습을 하십니까?
1: 어떻습니까?
0: 네, 이제는 저는 뭐 네 번째 나오시니까 연습 없이 나오시지도
2: 아니요,
0: 되지 아니요,
2: 저는
0: 않을까요?
1: 그냥 자연스럽게
2: 매일 연습.
0: 아, 매일 하세요?
1: 아, 이 노래를
2: 네.
1: 부를 때마다 어떠세요?
2: 좋아요.
1: 아, 훨씬.
2: 네, 질리지도 않고.
1: 아, 네. 느낌에. 네. 여전히 춤 연습도 계속.
2: 네.
0: 아, 율동이 달라졌었어요.
1: 율동이 좀 있으니까.
0: 처음에는 예. 위로 뻗다가 예. 나중에는 이게 앞으로 뻗어서 이제 끝냈는데
1: 본인 오늘은 필대로 하시거든요.
0: 오늘은 어떻게 끝낼지.
1: 네.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2: 그냥 느낌 오는 대로.
1: 필대로.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박지수 가수의 조금 더 많이 라이브로 청해 듣습니다.
0: 고마워 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은 위로 향했습니다.
2: 아, 너무 좋아요. 유경님이 또 칭찬해 주셨어요. 네. 네. 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1번 박지수, 2번 유경,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목소리 칭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이제 후렴을 다 외웠습니다.
3: 아, 그렇죠. 예.
2: 이 중독성이 있네요. 아, 네.
0: 나중에 맞아요. 좀 불러주세요.
2: 제가 무슨 수로 이 노래를
0: TV에서
2: 제가요?
4: 그 문자로는 실력이 더 느셨다고.
3: 진짜요?
2: 네, 네, 더 느셨다고.
4: 실력이 지금 점점 좋아지시는데요. 이렇게
2: 이러는 동안 유경님은 사례가 걸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유경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5: 아, 너무 좋아요.
2: 이 노래.
5: 네. 감사합니다. 네.
4: 유경님은 라디오 방송을 좀 해보셨어요?
5: 아, 저는 옛날에 교통사고 나기 전에. 예. 10몇년 전에
4: 그래서
5: 크게 나가지고 그때는 전국 방송도 나가고 다 했었는데
4: 그랬었는데.
2: 방송을 또 많이
5: 10년 동안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오늘 첫 방송인데 최악의
2: 아니에요. 회령포 너무 잘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0: 예. 노래 너무 잘하셨어요.
4: 이 없다는 거 빼고는 뭐.
2: 하지만 아무도 괜찮습니다. 모른다는 거. 아니, 어떤 곡인지 본인 노래 좀 자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5: 제 노래는 2013년도에 1집은 이제 서울에서 내고 2집은 울산에서 작곡가
4: 제목이?
5: 네, 님의 사랑.
4: 님의 사랑.
5: 이건 제 인생곡이에요. 제가 작사한.
2: 작사하셨어요? 원래 그런 소질이 있으세요?
5: 제가 이제 작사를 두 곡을 했는데 1집에 당신이란 노래 하나 하고 2집에 님의 사랑.
2: 이게 누구를 향한 내용입니까?
5: 그 이제
2: 님에 대한
5: 님의.
4: 첫 줄만
5: 말 그대로 님의 사랑.
4: 첫 줄만 제가 읽어볼까요? 나의 모든 걸 버리고 힘겨워할 때 내 손을 잡아준 당신.
5: 네.
2: 실합니까?
5: 네.
4: 혹시 지금 듣고 있을까요, 이분이?
5: 아니요.
4: 아니 못
5: 제가 최악이라서.
4: 안 알려서 알리지 않았네요.
2: 네, 네. 근데 알면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5: 아무도 몰라요.
2: 아, 지금 나오신 거. 네. 괜찮습니다. 우선 저녁에 몰라요.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만 모르는 거.
4: 아니 근데 자꾸 지금 최악이라고 최악이라고 아니, 하는데
5: 나오면 안 되는데
4: 최악인데 지금. 이기면 박지수 씨는 뭐가 되는 겁니까?
5: 아니요. 제가 아니요. 제가 자신이 없다
2: 마음에
5: 기보다
2: 원래 어떠세요?
5: 워낙 잘 하시니까
2: 늘 좀 이렇게 난 좀 자신이 없어 이런 편이세요? 아니요. 아니면 그런 난 다 된다 이런 오늘만 만약에 오늘 이가 다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만약에 모든 이가 내 안에 있었다면
4: 근데요
5: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2: 아니야 진짜 만약에 내가 오늘 이 고통이 없었다
5: 근데 그리고 또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오고 이랬으면 괜찮은데 저는 제 노래를
4: 이남희 씨랑 저랑 이가 다 있는데도 잘 못 보거든요.
2: 저희는 다 있습니다.
4: 다 있어요.
2: 패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5: 이 노래를 발표한 지가 지금 13년 됐는데
2: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5: 노래를 10년 동안 노래를 못 해가지고 제가 제 노래를 안 불렀었어요.
4: 와 그러면 진짜 오랜만에 라디오 출연하신 거고 오랜만에
5: 10년 만에
4: 노래를 부르시는 건데 이제 최악의 상태이긴 하지만
5: 맞아요.
4: 그래도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5: 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2: 했습니다. 해령포 부를 때도 너무 좋았거든요.
4: 좋았어요 정말. 잘 듣기
5: 부르셨어요. 좋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 저는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 없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노래 잘하셨단 말이에요. 자,
4: 아니 실제로 그런 문자가 온다니까요.
2: 문자도 왔어요.
5: 네, 문자 아니야 아까 노래 하는데 안 되던데.
0: 아니요 진짜.
4: 본인이 생각하는 거 그 기준이 또 다르겠습니까?
2: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경님의 화법입니다.
5: 아니요. 지금 생방이라서 또 첫 출연의 생방이라서 떨림도 굉장히 있고 거기다가 또 사성까지 도전하신 분도 계시니까 주눅이 많이 들었죠.
2: 야, 그럼 이제 님의 사랑으로 한번 촥 한번 불러주셔야 됩니다.
5: 그냥 부를게요.
2: 좋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네. 유경님의 님의 사랑 여러분 라이브로 청해 듣습니다.
4: 주세요.

0: 사랑 청해 들었습니다. 아. 어머 음색이 너무 예쁘십니다 유경님 하고 오늘 두 분 박빙입니다 라고 아. 남겨주셨습니다.
1: 예, 네. 그렇습니다.
0: 자 1번 박지수 2번 유경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더 마음에 드는 목소리의 주인공에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아니 유경님은 노래 부르실 중간중간에 뭘 이렇게 혼잣말을 하세요?
0: 내레이션이었나요?
1: 예. 예 무슨 얘기를 하신
0: 뭐라고
1: 거예요?
0: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까?
2: 안 했는데요?
1: 아, 안 했어요?
0: 아니요.
1: 아니요. 아니요.
0: 아니요.
2: 아니요.
0: 아니요.
2: 아니요. 긴장이 너무 많이
0: 돼서. 옹알이를 조금 하셨어요. 네. 네.
2: 아니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아니
1: 뭐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혼잣말 하시길래 뭔가 불편하신가 해서.
2: 아 그랬어요?
0: 네.
2: 다 돌렸구나.
1: 안 했다면서요.
2: 아니요. 저는 예. 제가 순간적으로 행거를 잘 모르니까.
0: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지금 긴장했다고 보내 주셔야 되는데 블루가이님이 김장을 했다고.
2: 김장.
0: 김치알처럼 아닌데요. 예. 예.
1: 아니, 김장 긴장 푸시라고 저렇게 보내 주신 것 같아요. 네. 긴장을 하셔서.
0: 박지수 씨는 진한 감성이고 유경 님은 소녀 감성이라고.
1: 아, 진짜.
0: 아, 목소리가 진짜 그렇습니다.
1: 네. 동의하십니까, 유경 님?
3: 아. 목소리 네. 너무 그냥
0: 그러니까요 네. 진짜 소녀 스타일이세요. 예. 예. 자, 자 두 분의 노래 저희가 이렇게 또 청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저희가 또 발표할게요.
4: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5: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끼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4: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고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5: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4: 진짜 최고다.
5: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4: 와우!
5: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4: 우후!
5: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 공간 에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4: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5: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4: 진짜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재난 안전화 스타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4: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네, 오늘 두 분께 많이 투표해 주셨는데요. 유경님 투표해 주신 4664번님 그리고 박지수 씨 투표해 주신 1440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4: 예. 자, 박지수 가수님은 편안한 모습이네요 하셨는데,
3: 네.
4: 저분은 1회 때부터 편안했어요.
3: 유경 가수님 올해 좀 시간이 아쉽지 않으셨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예, 너무 좀 긴장하셔가지고.
4: 네.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네. 느낌이 좀 괜찮으시죠?
3: 어떠셨어요? 네.
4: 네. 앞으로 계속 출연하셔도 괜찮겠죠?
5: 네, 이제 오늘은 처음이라.
3: 네.
5: 근데 다음에는 조금.
4: 그러니까.
3: 기대하겠습니다.
4: 너무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하시면.
3: 맞아요, 그럴 네. 수 있습니다.
4: 저는 일주일 휴가만 갔다 와도 떨리거든요. 예.
3: 블루가이님이 네. 저도 오늘 치아 치료였었는데 미뤘습니다.
4: 그러니까요.
3: 다음 주 수요일로 3시로 예약을 바꾸셨다네요. 예. 자세한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발표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박지수냐 유경이냐, 유경이냐 박지수냐, 오늘의 우승자를 발표할 텐데, 이 우승자는요 누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오늘 이 목소리가 마음에 들었다 투표해주신 분들의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4: 이 코너는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이 좀 더 울산 네. 그 팬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자리지 누가 이기고 지는 거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3: 그런 의미로 박지수, 유경 가수님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오늘의 우승자는요.
4: 오늘의 우승자 바로 박지수님 사승 축하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박지수 가수님 축하드립니다. 어떠세요?
6: 네,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드려요.
3: 어, 울컥하셨어.
4: 네, 네. 네. 울컥하셨어요?
3: 유경님 아까 노래 들으시고 너무 잘한다고.
6: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집에 이제 더 이상 다음 주부터는 못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3: 네.
6: 너무 감사드립니다.
4: 횟수를 거듭할수록 좀 떨리시나 봐요.
3: 맞아요. 네. 유경 가수님 아쉽습니다. 어떠셨어요?
4: 어떠셨어요?
3: 오늘 출연하셨는데.
5: 그냥 오늘 마음 피우고 어차피 마음 피우고 왔기 때문에 네. 괜찮은데 너무 잘하셨어요.
4: 그 신대양 네. 지부장님한테 항의 좀 하세요.
5: 아니요. 제 잘못도 있죠. 제가 전화를 제가 메시지를 했는데 답이 네. 없으시면 제가 전화를
4: 해야 되는데
5: 했는데 저는 아닙니다. 아무 듣고 저렇게 해 주셨겠지 이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4: 유경님 앞으로 뭐 계획
3: 활동 계획
4: 있어요?
5: 저는 이제 앞으로 예. 이제 계속 활동을 좀 해보려고
3: 네
4: 그러니까요.
3: 저희도 님의 사랑 열심히
5: 이빨 치료 다 하고
4: 예? 예, 공사 다 끝나면
3: 지금 하셔도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 네. 자, 님의 사랑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박지수 가수님과는 다음 회차에 또 만나서 또 노래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자, 그럼 마지막 곡으로요.
3: 네.
4: 3824번님의 신청곡 조항조의 고맙소 들으면서 저희들은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어제 생일이셨대요.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2시 5분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4: 두 분 나오셔서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세이.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배양규, 배호영, 비뇨의학과 전문의

0: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당권파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비난과 비판을 하기는 참 쉬운 일이다. 그러나 침묵하는 이의 고뇌가 더 무겁다는 것을 국민과 당원들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정 대표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간 당권 경쟁이 예상되면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계파 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빗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위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당에 부담을 주었다면 그것 자체로 대변인으로서의 역량 부족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어제 이 대변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를 찍어 당대표 시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욕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방부가 12.3 계엄에 연루된 국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 안보수사 기능을 모두 분산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고강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방첩사 고유의 방첩 및 방산 사이버 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게 되며 안보수사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넘어갑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에 최대 30mm, 그 밖에 중부지방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8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충남 이남 지역의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헬스장에서 애용하는 러닝머신의 정식 이름은 트레드밀이죠. 디딜방아란 단어의 뜻처럼 원래는 빙빙 돌아가는 원통 계단을 끊임없이 밟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서 곡식을 받거나 동력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영국에서 처음 만든 죄수들의 형벌 도구였죠. 힘들게 하는 건 여전히 똑같지만 지금은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훌륭한 목적으로 바뀌었으니 올 여름도 애증의 기구 러닝머신 힘차게 달려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은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정선입니다.
4: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5: 아, 함성 소리 기가 막히죠?
4: 아, 흥이
5: 와, 힘차고 반짝반짝 막 빛이 나는 게 느껴지는데 네. 오늘 어디서 견학을 오신 거예요?
4: 오늘은요. SBC 상암중학교 방송부거든요. 23명 학생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아, 역시 방송반 학생들이라 기가 막힌 순발력과 어떤 재치가 느껴져요.
4: 그러니까요. 네.
5: 아니 보니까 여기 건물 끝자락이 보여.
4: 상암중학교니까 네. 바로 코앞이에요.
5: 맞아요. 저 뒤에 있어요.
4: 그리고 방송부잖아요. 그 학생들 나중에 방송 쪽 일에 관심 있는 거예요?
6: 네.
5: 나중에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0: 드릴게요. 네. 네. MBC로 와서 함께해요.
1: 아, PD 되면 아저씨 좀 써줘요.
2: 네. 이 친구들이 저희의 연금이고 저희의 보험입니다.
0: 네. 아 근데 최근에 저 진짜 되게 신기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요즘 중학생들은 뭐 물론 여러 가지 컨텐츠 뭐 예능 방송 얘기하겠지만 주식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1: 어, 진짜요? 와, 하긴 뭐 10대도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주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0: 그렇죠. 미국에서는 한 증권사의 통계를 쫙 내봤더니 네. 예전보다 청소년 보호 계좌가 33%나 증가했대요.
1: 미국도 그렇구나.
0: 그러니까.
1: 근데 저는 저도 아이 둘 키운 아빠지만 솔직히 그렇게 일찍 시작하는 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0: 어, 전문가들도 의견이 반반이에요. 어허. 한쪽에서는 금융의 이해력을 높이는 훈련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어른들도 그 수익에 일희일비하는데 한참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1: 그럼 이 문제는요 나중에 그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 우리 이진우 형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0: 맞아요. 우리는 좀 얕아 너무.
1: 어, 우리 학생들 어때요? 친구가 주식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3: 네.
1: 오 혹은, 진짜구나.
0: 어, 저는 주식 계좌 관리하고 있어요. 이런 친구 있어요?
3: 저요.
1: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정도.
0: 와. 와. 어때요? 요즘 어떻게 해? 상한가예요? 어. 어, 상한가. 오, 알아들어.
1: 어. 요 며칠 장이 안 좋죠?
0: 그건 몰라. 네. 아, 그래도 이런 그 훈련은 전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 그렇죠. 알면 좋죠.
0: 맞아. 네. 자, 오늘 이렇게 MBC 라디오,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함께한 이 시간 추억으로 곱게 간직해 주시기 바라고. 네.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마워요.
1: 고마워요.
0: 안녕.
1: 다시 꼭 만나길 바라면서 첫 곡 소개해 주시죠.
0: EXID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까 어떤 친구가 이 노래 맞춰서 춤 가능하다고 하는데
1: 어, 진짜?
0: 어떻게 우리 춤 사회 좀 볼 수 있나? 위아래 첫 곡으로 들으시죠. 네.

0: 네, 6월 10일 수요일 첫 곡으로 EXID의 위아래 듣고 오셨고요.
1: 박종희님이 중3 딸이 친구들이 모여서 모의 투자한 적 있다고 자기도 주식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2: 있어 없어 엄마. 10년에 2천씩 총 4천.
1: 긴장된다 진짜. 아니, 네. 모의 투자까지.
0: 안주환님. 아, 오늘 주식은 참고로 새파랗게 진료했습니다. 하면서 눈물 유유 보내셨습니다. 주환씨 힘내십시오.
1: 아, 여기 안정권에 있는 때가 혹시 이렇게 격동의 세월이지?
0: 이게 쭉 올라가다가 좀 전에 저는 주식을 잘 모르는데 조정? 뭐 이런 게 있대요.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서.
1: 나라에서 좀.
0: 네, 한번 이렇게 조정.
1: 보이지 않는 손 아니야? 예전에 우리 배웠는데.
0: 나 작전이에요?
1: 아니, 근데 사실 그런 시대의 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뭔가 좀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0: 모두가 다 만족할 만한 그 재테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1: 나는 사고는 유연한데 주식은 안 할 거예요.
0: 네, 쉽지 않죠. 그죠?
1: 나 생방 못 할 것 같아. 네. 천식아 가만히 있어봐. 야 지금 광고 끝나고 멘트 네가 해. 누나 지금 이 장 그래프 좀 봐야 돼. 이럴 것 같아.
0: 야 한학장이야 천식아. 누나 누나 지금 미친다 지금 이럴지도 몰라요.
1: 맞아.
0: 하지 마십시오.
1: 네, 그렇습니다. 안 할 겁니다. 네. 자 오늘은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분은 상한가 하한가 이런 거 챙겨볼 시간도 없을 것 같은 손수호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0: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4부에 함께할게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문자 샵 8001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합니다.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0: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1: 하이퍼스
0: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1: 우리 ENL 하루틴
0: 신젠타 코리아
1: 안투지는 맥스부탄
0: 올품
1: IS 동서
0: 성원 에드피아
1: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0: 백조싱크
1: 키움증권
0: 브람스 안마의자
1: SK케미칼
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0: 하늘 사이언스.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제조.

0: 판타싸는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타짜요.
2: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3: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쓰기만 하시면 웃음을 얹어드립니다.
2: 예를 들어 고라니, 매미, 그리고 달빌 만났어요. 이 한 문장을 쓰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3: 오!
1: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2: 아, 아! 무엇을 쓰시건 상상 그 이상의 연기. 아, 여러분은 쓰기만 하세요.
3: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2: 사연은 지라시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3: 어떤 사연도 웃음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4: 지라시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렛츠고.
5: 제목 그와의 전쟁. 경기도에서 이용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정선혜 씨, 문천식 씨.
5: 굉장히 비장하신데요.
6: 사건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5: 네네.
6: 출근하려고 아파트 지상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제 차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하얗게 긁혀있더군요. 처음엔 뭐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 다음날도 비슷한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이것은 분명 누군가 내 차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다. 그러다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는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차 문을 열렸는데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휙 날아오더니 제 차 사이드미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녀석은 까마귀였어요.
5: 현타 온다.
6: 확실히 데뷔 30년 차가 넘은 정승희 씨가 리얼한데요. 꼭 저런 소리였습니다. 그 녀석은 갑자기 제 사이드미러를 불효로 미친듯이 쪼아대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데뷔 30주년. 내국이 다른데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녀석은 저와 눈까지 마주친 뒤 유유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버젓이 차주가 옆에 있는데 내 차를 쪼고 사라지다니. 저는 인간을 무시하는 이 조류의 건방짐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저는 그날부로 까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거죠. 녀석은 매일 저 멧돼에서 내려와 제 차를 공격하고 마치 나 잡아봐라를 외치듯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드미러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봤는데 잘한다.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와 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부시기 일부러 반짝이는 CD를 매달해봤어요. 설마 정수혜 씨 오늘 대사 저거 하는가요? 테크노를 추더군요. CD 위에서 춤을 춰도 저를 비웃었어요. 이런 보통 놈이 아니고 전 인터넷에서 까마귀 퇴치법도 찾아봤습니다. 뭐 독수리 모양도 있고 반사 테이프도 있고 호루라기도 있고 가짜 뱀까지 온갖 방법이 나오더군요. 저는 전장에 나가는 장군처럼 주말마다 철물점과 마트를 돌아다니며 장비를 사모았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3: 당신 지금 새하고 싸우니?
6: 싸우는 게 아니야. 방어하는 거지. 내 차의 사이드미러를 지키겠다는 거야.
3: 그래. 누가 들으면 뭐 국가 안보 지키는 줄 알겠다.
6: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까마귀가 점점 저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 자식이 말이야. 어느 날은 출근하려고 나가니까 녀석이 제 차 지붕에 떡하니 앉아있습니다. 마치 어서와, 네 차 위에 막 까마귀 똥은 처음이지 하는 분위기였어요. 사람을 봐도 도망가기는커녕 더 당당히 우려대는 까마귀라니. 참고 참던 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7: 마, 이 자식아, 내려와! 내 차, 임마! 할부도 안 끝났어! 내려와, 음식기야!
6: 여성은 마치 고숨을 치는 것처럼 느긋하게 전봇대로 날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경비 선생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8: 아이고, 사장님 이제 친구 다 되셨네요.
6: 친구 아닙니다.
8: 매일 보면 친구지 뭐.
6: 아, 선생님까지 왜 그러세요, 진짜? 내 친구 아니라고요!
8: 예, 알겠습니다. 예.
6: 아, 왜 저러셔, 진짜. 그날 이후 저는 아파트에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심지어 주민 단톡방에는요,

0: 702동 까마귀 아저씨 또 출몰이라는 제목과 함께 제가 전봇대를 노려보는 사진까지 올라왔어요.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전 어느새 피해자가 아니라 동네 구경거리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놈의 까마귀 때문에 말이죠. 자존심 상한 저는 CCTV까지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까마귀는 이상하게도 차 전체가 아니라 이상하게 운전석 사이드 거울만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장에 까마귀의 출현 시간과 행동 패턴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5월부터 현재까지 까마귀의 개체 한 마리가 내 차를 쪼기 시작한다. 그것이 이 전쟁의 서막이었다. 까마귀 개체는 거의 매일 나의 출근 시간대에 내 차량 주변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체는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착지한 후 불효로 거울 표면을 수차례 가격한다. 행동 지속 시간은 약 30초에서 3분가량이며 차주가 접근 시 코웃음을 날린 후 이탈한다.
1: 참 가지가지한다.
0: 뭐가?
1: 아니 지금 52살 먹고 까마귀 보고서 쓰는 거야? 아우 좀 빨래나 개고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마.
0: 까마귀의 공격이 심해질수록 지금 들었다시피 아내의 무시도 심해져간다. 잠깐만, 그렇다면 까마귀는 혹시 아내가 보낸 첩자?
1: 아니 어떻게 집에 오면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까딱안 하니? 당신 내 아들이었으면 내가 그냥 진짜 가만 뒀어. 그냥 등짝을 몇 번 날렸지.
0: 역시나 이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아내와 까마귀는 어떤 형태든 한패? 대박.
1: 선생님 걱정되는데.
0: 여기까지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옆에 쓰고 나니까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니 더더욱 까마귀를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내려가 차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녀석이 나타났죠.
2: 아!
0: 녀석이 차 위에 내려앉는 순간 저는 영화 속 형사처럼 뛰어나갔습니다. 야! 꼼짝 마라! 너는 이미 보였다! 니놈을 내가 꼭 잡아주마! 에이! 자! 겁나 빠르네. 아, 놓쳤습니다. 전봇대 위에 앉은 까마귀는 저를 멀리서 내려다보면서 침을 뱉듯이 조롱하며 울더군요. 에? 저, 아, 저 뭐 미친 거 뭐?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지리한 싸움은 뜻밖의 형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동물 관련 일을 하는 후배가 그러더군요.
3: 아 선배님, 아무래도 까마귀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경쟁자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거울만 안 보이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0: 어허, 그래서 속는 셈치고 저는 그 사이드미러를 천으로 덮어왔습니다.
3: 오.
0: 어떻게 됐을까요?
3: 어떻게 됐어요?
0: 다음날부터 공격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 와.
0: 예, 몇 주 동안 이어졌던 전쟁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아침 제 차 앞에 호두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엔 누가 흘렸나 했습니다. 그런 다음날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굴까?
1: 까마귀가 놓고 갔네.
0: 어?
1: 까먹으라고. 그 제비 박씨 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 호두 좀 타 슬근슬근. 당신 친구가 화해 선물 준 것 같은데 우리 떼부자 되겠네. 야 신나.
0: 진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전봇대 위에 앉아있는 그 까마귀를 보면 괜히 인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승부. 다만 확실한 건 이겁니다. 이젠 아파트 주민들과 아이들이 저를 와 까마귀 아저씨다로 기억한다는 사실이죠.
2: 와 까마귀 아저씨다.
0: 어?
2: 아저씨랑 까마귀랑 친구예요?
0: 아니 친구 아니야. 절로 가.
2: 까.
0: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2: 까마귀 아저씨. 까마귀 친구다.
0: 너 절로 가. 아, 지금 전국에서 정선혜 씨 이 까마귀 소리에 대한 칭찬이
1: 감사합니다.
0: 4736님 어머 뮤지컬 데스노트 보는 것 같아요. 까마귀 소리 대박. 역시 선희 언니 최고 막 하셨고요.
1: 너무 짜릿하네요.
0: 이게 여러분 20년 차도 이렇게 안 돼요. 보통 30년은
1: 진짜 가끔 불행했으면 좋겠다.
0: 그렇죠. 네. 아, 2757님. 와, 저 진짜 까마귀 소리 MBC 효과음으로 들려준 줄 알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1: 여러분 놀라운 건 지난번에도 아시겠지만 MBC에 물개소리도 있고요.
0: 다 있어요.
1: 까마귀 소리도 있어요.
0: 있어요.
1: 안 씁니다.
0: 예.
1: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0: 우리 지라시 가족분들께서 전자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1: 아, 그래서 그렇구나.
0: 생목.
1: 아.
0: 예.
1: 국악인 버금가는 좀 생목을 쓰는 이제 그렇죠. 그런 개념이네요.
0: 8577. 와, 딱따구리만 잘하신 줄 알았더니 까마귀도 까치까지 진짜 조류 박사님이네요. 감탄. 와, 까치 까마귀랑 대화도 될 것 같아요 하시면서.
1: 뭐 프리토킹은 되지 않을까요?
0: 프리토킹이요?
1: 프리.
0: 아, 프리 프리. 예.
1: 프리 AKA 프리.
0: 아.
1: 예. 5065님. 예.

0: 아니 선현이 까마귀 소리에 우리 집 푸들들 짖고 난리 부르스.
1: 그렇지.
0: 아 우리 또 푸들들
1: 변하죠. 너무 리얼하니까.
0: 어 그렇죠 그렇죠. 그 8248님이 네. 정선현 씨 할머니 됐을 때도 까마귀 소리 듣고 싶다.
1: 어 그럼 어떻게 그 할머니 까마귀 소리에도 되십니까?
0: 입금되면 다 해요.
1: 그래요?
0: 왜 안 되겠어?
1: 여긴 직장.
2: 아! 아!
1: 와.
0: 후두염 아닌 이상은 언제든지 꺼냈을 수
1: 다르다,
0: 있어요.
1: 다르다 진짜.
0: 네. 아. 만 원만 더 줘요.
1: 이렇게 예 네, 선배님께 또 하나 배웁니다 제가. 예.
0: 그래요.
1: 존경합니다, 선배님.
0: 예. 그래요. 실컷 까마귀 소리 나한테서 뽑아 듣고 노래 봐봐. 예. 노래는 지들이 쏙 챙기느라.
1: 한때 유행했던 난리 났던 노래죠.
0: 예. 예. 그럼 한번 첫 서두만 좀 불러주면 안 돼요?
1: 아, 뭐야! 이건데요.
0: 예, 지금 예. 내 목이 난리야.
1: 그렇습니다.
0: 666이에요.

0: En este segundo, la mató en diez, se va la bomba estalla. Todo el mundo. En este segundo, la mató en diez, se va la bomba estalla. Todo el mundo.
1: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2: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탑주 태화루
3: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Moonlight Festival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0: 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2: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3: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이놈 자식아, 성 내려와. 내 차부도 안 끝났는데 말이야. 내려오라고.
2: 진짜 산재 신청할 거야.
0: 네, 치열한 사투를 벌인 이야기였죠.
2: 이거 여기까지 끌고 올 줄은 몰랐다요.
0: 진짜 옛날에 그 이미자 선생님 그 성대에 너무 귀하다고 보험 들어라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2: 맞아, 이혜영 씨도 다리 보험 들었잖아요.
0: 그런 것처럼 정선희 씨 목도 지라 씨 우리 가족분들께서 보험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2: 불이라고 하지 왜 또.
0: 자, 오늘 동물과 에피소드 받아보겠습니다. 동물과의 신경전.
2: 아, 이거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뭐 일상이 신경전이고,
0: 그쵸.
2: 뭐 지나가는 동물과 있었던 얘기도 좋습니다. 5, 6월에는 왜 새들이 조금 둥지, 알, 네. 그리고 이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예민할 때거든.
0: 그래요.
2: 새들과의 전쟁도 만만치 않아요.
0: 예전에 그 사연 있었잖아요. 여름에 연주회를 갔는데 잠자리만한 모기가 드러머를 계속 물어가지고 박자를 이상하게 쳤다고.
2: 맞아. 네. 그래서 노래를 고추 잠자리로 틀었는데 윤천씨 씨가 고추 잠자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0: 실수잖아요. 예? 네? 실수할 수 있잖아요.
2: 기억에 있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0: 또는요, 해외여행 가서 원숭이를 만났는데 갑자기 잘 놀던 원숭이가 나를 보더니 이렇게 비웃듯이
2: 이걸 왜 했지 내가?
0: 예, 좋아하니까. 동물의 언니로서 20년 넘게 활동했고 지라시에서도 지금 10년 차.
2: 오늘 알았네요. 예. 제가 이 소리
0: 저쪽에선 동물 언니지, 여기는 동물이잖아요.
2: 아, 부정을 못하겠네.
0: 횡단보도 앞에서 있던 비둘기가 초록불 바뀌니까 내 앞으로 걸어가면서 길을 막았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2: 맞아요. 네. 자,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문자 소개되시면 간편식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저녁에 되시면 진짜 좋은 원두커피 세트도 보내드릴게요.
2: 아니, 왜 야외 전원주택 사는 게 로망인 분들 계시잖아요.
0: 많죠.
2: 근데 간간이 뱀을 만난대요. 뱀이랑 같이 상황일 때가 있대요.
0: 벌레는 기본이고, 그죠? 저도 들었어요.
2: 화장실에서 그 약간 화장실이 따뜻하잖아요. 네. 뱀이 그렇게 껍질 벗으러 온대.
0: 아, 진짜.
2: 그런 얘기도 있죠.
0: 그리고 또 농사 짓는 분들은 고라니랑 멧돼지. 신경전.
2: 동물과의 신경전이 솔찬히 있네요.
0: 그렇습니다.
2: 터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검은 고양이.

0: 세상 사는 이야기 동물과의 신경전 보고 있는데요. 강은하님, 여행간 언니가 맡긴 고양이가 얼마나 영악한지요?
1: 네.
0: 하자는 거 다 해주는데 언니 오자마자 그 고양이가 막 서럽게 울면서 저를 째려보는데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언니가 막 나 의심하고 너무 억울했어요.
1: 요망지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리광 부리는 건데 왜 애들이랑 똑같아요. 엄마 보고 싶었다는 어리광을 그런 식으로.
0: 저 언니가 나 홀대했다고 막.
1: 약간 그런 뉘앙스도 없잖아요. 여우짓해요. 고양이는 얼마나 또 요망지인데. 근데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막 이렇게 소리인데요. 애들처럼. 고양이 그 혀 구조가 인간이랑 되게 흡사하대요. 그래서 야옹 야옹이 아니라 진짜 이래요. 이래요.
0: 궁시렁대는 거야.
1: 궁시렁대. 얼마 웃긴데. 엄마, 언니가 얼마 이뻤을 거야. 근데 배려해주고 케어해준 사람은 섭섭하지.
0: 섭섭하죠.
1: 9943님. 30여 년 전 물레동 한 아파트 공원에 일본 원숭이가 있었는데
0: 네네.
1: 과자를 줄 듯 안 줄 듯 이걸 반복하니까 나중에
0: 왜요? 왜?
1: 원숭이가 제 따구를 때리고 도망가.
0: 아 진짜?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했더니 야
1: 너무
0: 신기하다.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야 숭어 걸어 보셨네.
1: 아니 예전에 뭐 사원 원숭이 막 태국이나 어디 관광지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원숭이들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엄청 영악하니까.
1: 선글라스 이렇게 뭐 꼈다 뺐다 자기가 막 농락하다가 도망가서 휙 버리고.
0: 아 진짜.
1: 재밌어요 원숭이도 진짜. 네. 0886님 한 달 전에 시골에서 상추를 보내주셨는데
0: 네네.
1: 달팽이도 같이 묻어왔어요.
0: 달팽이가요?
1: 아우 이 녀석이 집 청소해주려고 꺼내면 꼭 죽은 척을 하네. 새로운 야채로 바꿔주고 넣어놓잖아요. 그럼 그제서야 움직여요.
0: 우와.
1: 아우 나 이 달팽이 상전이 따로 없네. 유리병 우와. 안에 달팽이 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0: 꺼내면 죽은 척하고.
1: 제법 커. 그죠? 이거 봐봐.
0: 진짜 병에 한 숟가락 두 마디 정도 되네요.
1: 인달팽이가 아니라 집이 있는 달팽이.
0: 키우셨나 보다.
1: 와 만화에 나오는 그 달팽이 같아.
0: 근데 꺼내면 우리가 먹으려는 줄 알고 죽은 척하고.
1: 대박이야.
0: 저기 넣어주면
1: 신선한 채소를 넣어주면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먹고.
0: 야 신기하다.
1: 모르긴 몰라도 지금 사연자님 주무실 때 잠깐씩 나와가지고 체조하고 들어갈 거예요. 뚜껑 뻥 따가지고 베란다 한번 샥 갔다가.
0: 그죠. 민다무가 만남 사이처럼 나 옛날에 전생이 인간이었어 이것들아 이럴지도 몰라 그죠.
1: 내가 겪어보니까 유리병이 편해 이러면서. 유아름님.
0: 어제 집 근처 공원에 운동 나갔다가 길을 가로지르는 너구리랑 마주했는데요.
1: 와우.
0: 순간 너무 겁이 나서 멈췄더니 너구리가 길 건너다 말고 저를 째려보듯 쳐다보더라고요. 눈빛 싸면서 신 저는 두 손으로 어서 가세요 했더니 알아들은 듯 유유히 길을 건너가더라고요.
1: 와.
0: 너구리가 있구나.
1: 너구리 한 마리 물고 가세요. 근데 너구리가 요새 많아요. 공원 산책길에 네. 반려견들 이렇게 산책시키다가 너구리랑 만나고 너구리가 왜 길냥이들 그 생각해서 사료 이렇게 놓아두는 데 있잖아요. 보급소. 네. 그런 거 습격해가지고 너구리랑 오소리랑 얘네들이 다 먹고 막 이런.
0: 아 걔네가 약간 상위 포식자니까.
1: 그리고 개발들을 많이 하니까 도로들 걔네들이 서식지가 점점 좁아지니까.
0: 그렇죠.
1: 사실 공생의 길을 찾아봐야 돼요. 박상아님 아침에 둘레길

0: 하는 산책하는데 청설모가 많아요.
1: 검은 다람쥐요?
0: 네, 맞아요. 네. 한 번은 계속 따라오면서 먹이를 달랐는데 내 팔을 잡아당기더라고. 없다고 등산 가방 속을 보여줬더니 다른 데로 갔어요. 아. 어떡해. 나 얼마 전에 그 한참 가뭄 심했을 때 한여름에 작년이었을까? 네. 그 인별그램에 쇼츠가 하나 떴는데.
1: 네, 작년에.
0: 어떤 분이 그 탈진해가지고 탈수 직전에는 다람쥐가 이렇게 바지가랑이를 잡은 거야.
1: 오, 진짜.
0: 그 사람이 먹던 그 물을 이렇게 계속 따라서 손바닥에 놓고 애를 물을 마시게 했어. 네. 그랬더니 얘가 그 사람 여기 품에 안겨가지고 한숨을 쉬고 자는 거야. 그제서야 우와. 막 낙원을 만난 것처럼 애기같이. 아, 그거 보고 또 광광 울었네. 나는 뭘 보고 우는 건지 울다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순서를 모르겠어.
1: 그렇고 정선 씨 눈물이 나는구나. 저 아저씨라 그런가 그냥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마는데.
0: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일에 민감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저도 동물들 일에 아이들 일에 민감하고.
1: 아, 키우시다 보니까 또.
0: 네, 뭐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0: 자, 우리 1172님. 우리 집 반려묘는 제가 여행만 다녀오면 그렇게 제 이불에 오줌을 싸요.
1: 네?
0: 지 혼자 뒀다고 시위하는 거지.
1: 아, 그렇구나. 여행 가지 말라고.
0: 어떻게든 걔네는 말을 못하니까 네. 표현을 하는 것 같아.
1: 나 방치하라 하지 말라고.
0: 어, 걔들은 뭐 화난 거 표현하는 게 배설물 외에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아무데나 이제 똥 싸고 아무데나 이제 막
1: 그냥 하는 거 정도랑.
0: 네. 어, 반려묘 같은 그쵸. 경우는 그치. 근데 아. 고양이는 쉬 냄새가 되게 독해요.
1: 아, 그래요?
0: 네. 이게 완전 너무 그러네. 독해가지고. 와, 이건 일이 큰데? 그냥 강아지랑 또 달라요.
1: 이불을 빨아야 되겠다, 그죠?
0: 아는 거야? 와. 일이 커진다는 거.
1: 크, 똑똑하다. 그래서 묘인가의 묘.
0: 그러니까.
1: 8620님. 택배기사인데요. 배송 갔다가 집에서 키우는 오리떼가 달려들어서.
0: 와.
1: 그날 그 집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0: 와, 와, 와.
1: 오리도요, 강아지처럼 막 집을 지켜내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게 있어요.
0: 네, 반려 오리들 있고, 반려 거위도 있거든요.
1: 아, 그러면서?
0: 거위도 그래. 우리 동물 프로그램에 그 거위가 아주머니 네 마리가 거위가 기사처럼 아주머니를 지키는 프로를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1: 우와.
0: 근데 나중에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는데 부감으로 드론을 띄워서 잡는데 거위가 네. 동서남북으로 포진해서 아주머니 그 산책로를 다 철통 수비를 하는
1: 경원처럼?
0: 응! 완전
1: 걔 회사 차려야 되겠다. 강한 오리들 경험 차려요.
0: 예전에 있었죠. 그분들 네. 어디 가셨나?
1: 그러니까.
0: 강한 녀석들인가?
1: 예. 네. 네. 친구들인가 있었어요.
0: 강한 친구들인가 네. 계셨는데 요즘 안 계시더라고요. 그 경호하는 업체.
1: 맞아요, 맞아요.
0: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소개할까요? 네. 아이돌입니다. 바와우. Ladies and gentlemen, from the radio to the stage, get blacklisted. It's Trey.

0: 오늘 주제가 동물과의 신경전인데요. 네. 0337님 사연 볼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까먹지도 않습니다. 시골집에 올라가는 길 한가운데 요 친구가 반겨준답니다. 뱀이요.
1: 뱀이다.
0: 맞아요. 길 한가운데서 또아리를 딱 틀고 있으면 등줄기가 서늘해져요. 눈싸움 한참 하다가 갓길로 슬금슬금 피해서 간 기억이 있어요.
1: 아, 뱀은 다 무서운데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어떤 뱀은 위험하지 않다, 어떤 뱀은 위험하다를 좀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0: 그래도 뱀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또 5학년 때니까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1: 난 뱀은 희한하게 무서워. 정이 잘 안 가.
0: 한번 여쭤볼까요?
1: 뱀 통신원?
2: 안녕하세요. 대구에 있는 뱀 통신원 김은진입니다. 어릴 때 시골집이 산에 있어서 바닥을 보듬고 가다가 뱀이 나오면 깜짝 놀라서 몸이 얼어버려요. 짧게는 10초에서 길게는 5분 정도까지 그 자리에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지금까지 뱀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은진 씨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니, 지금도 무섭지만 어린이 때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2: 정말 무서워요.
1: 그러니까 네. 주로 계절로 치면 어느 계절에 좀 뱀이 많이 보여요?
2: 지금
1: 겨울잠 자고 이제 나오지만
0: 5월에 나와서.
2: 네.
1: 그러니까 아니 길 한가운데 또아리면 그야말로 이렇게 꼬불랑꼬불랑꼬불랑 말아가지고 머리만 딱 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1: 난 그게 제일 무서워.
0: 어린 김은진 양이 막 얼음처럼 얼어붙은 거잖아요, 그죠?
1: 그러니까.
2: 네.
1: 진짜로 왜 뱀이 이렇게 해요?
2: 스프링에서 그 정도는 아닌데요. 네. 뱀딸을 딱 들고서는 거기가 꼭 자기 집인 것처럼
1: 뭘 지키려는데
2: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앞에 인기척이 있으니까 머리만 이렇게 딱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1: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렸을 때 봐서 더할 것 같고, 혹시 김은진님 그래도 어릴 때 많이 봐서 이제는 뭐 나는 별로 무섭지 않다 싶은 곤충이나 동물들 있나요? 시골에서 자주 봤던?
2: 시골에서 자주 봤던? 있죠.
1: 어떤 거예요? 뱀 말고?
2: 뱀 말고는
1: 왜 시골은 공기가 좋으니까 탁하잖아요.
2: 곤충도 많죠. 뭐 오프닝 때 아까 말씀하신 고추담다리 같은 것도 있고. 저는 또 시골에서 부모님이 양봉하셨거든요. 벌하고 벌의 천적인 대추 벌이라. 또 뭐 있지? 벌을 좀 많이 천적이라고 해야 되나? 개미 같은 것도 많이 있었어요.
1: 그러니까 왜 공기가 좋을수록 또 그런 게 나오는 거야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곤충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0: 그렇죠.
2: 네 맞아요.
0: 지금은 도시에 사세요, 은진 씨?
2: 네. 지금은 도시에 살아요.
1: 지금은 좀처럼 뱀 볼 일은 없겠다.
2: 네 맞아요.
0: 자, 전국 방송인도 혹시 소중한 분들께 한 말씀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2: 최근에 부모님을 좀 많이 속상하게 한 적이 있는데, 좀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잘 지내보겠다고. 힘내서 씩씩하게 잘 지내보겠습니다.
1: 그러셨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은진 씨도 그만큼 가슴앓이 하고 계셨을 테니.
0: 속상하죠.
1: 예, 힘내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세상 사는 퀴즈 또 준비해 주셨죠?
2: 네.
0: 네, 퀴즈 주세요.
2: 제가 뱀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사마귀, 2번 개미, 3번 닭.
0: 사마귀, 개미, 닭 중에 무서워하는 것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간편식 세트, 원두 커피 세트 함께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애청자니까 저희 부모님도 40년 넘게 40년 가까이 애청자시거든요. 지금도 아마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까지 계속 들었는 것처럼 계속 듣겠습니다.
1: 너무 감사해요. 진짜 사랑합니다.
2: 사랑합니다.
0: 네,
1: 행복하세요.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아이에스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8: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9: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8: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9: 혹시 TBX 멤버십?
8: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9: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8: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1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1: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1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2: 역시 키움.
11: 키움 증권.
1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면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더위에 지친 작업 편집.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네, 뱀 통신원. 이 뱀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동물은요?
3: 1번 사마귀였습니다. 네. 박영주님, 2098님, 2820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동물과의 신경전 문자 좀 더 볼게요. 9898님, 베트남 동물원에서 낙타한테 풀을 주는데 좀 쭈뼛쭈뼛 했거든요 제가. 네. 근데 걔가 나한테 갑자기 가래침을 뱉었어요.
3: 그 자기보다 조금 기가 약한 사람들 귀신같이 아는구나 낙타도.
2: 아, 낙타도 그 줬다 뺏는 걸 싫어나 봐요, 그죠?
3: 근데 낙타도 침을, 라마 정도는 침 뱉던데 낙타도 구조가 비슷하니까 어물어물하다 딱 뱉었나 보다. 걔들이 이렇게 침을 뱉더라고.
2: 그래요? 그렇게 생긴 애들이 잘 뱉나 보다. 낙타, 그러니까. 라마 쪽 애들이
3: 좀 맛있게 뱉게 생겼잖아요. 한영애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뭐 동물 얘기 간 김에 코뿔소 이 노래 들으시고
2: 뉴스까지 듣고 5시 5분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0: 에세이.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부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2: 네 어제 또 달렸나?
3: 와 진짜 죽겠다.
2: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3: 어디? 진사골 감자탕?
2: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3: 속이 확 풀리네.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4: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5: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어제 8% 넘게 폭등했던 코스피가 오늘 하루 종일 변동성을 보이다 4.52% 내린 7,730.82에 마감했습니다. 오후 들어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급락세로 장을 마쳤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1%, 7.5%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1.67% 하락한 951.63에 장을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2.1원 오른 1524.2원의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등을 살펴보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며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 중립적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선거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 더 이상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의 개혁을 재현하고 권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감금과 조롱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집행 시위 현장은 인원이 많고 대립구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해지는 멸시의 포화가 가장 심각하다며 우리는 그것에 상처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은 어제 오후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며 기동대원 개개인 역시 한 명이고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 도발 욕설 앞에서는 감정을 추스르기가 많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집회는 지금까지 당국의 제지를 거의 받고 있지 않다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불법과 일탈 행위는 대부분 교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과급 지급제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창사 이래 처음 부분 파업에 나선 카카오 노조가 오는 29일 추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겠습니다. 비가 내릴 땐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민담과 만담 사이.
1: 194번째 이야기, 프랑스의 민담, 악마에게 영혼을 판 선언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2: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3: Bonjour, merci beaucoup, mademoiselle. Je ne veux pas travailler.
2: 아는 거 나왔다 진짜.
3: 다 나왔어. 옛날에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장이 살았어요. 장은 영리하고 용감한 청년으로 자라났지요. 그러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외항선의 선장이 되었고, 아우 잘 돌아가네 혀가. 자신이 모는 배에 선주인 외동딸인 자네트와 깊은 사랑에 빠져버렸지요. 장은 선주에게 자네트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했어요.
4: 아, 무슈, 딸인과의 결혼을 허락해서 떨어지는?
3: 이보게, 너가 저는 아들처럼 아껴진 봉달. 자네트는 하나뿐인 내 외동딸 보수와 결혼하고 싶다면 위험한 선장 말고 보수와 나처럼 돈 많은 선주는 돼야 가능 봉수.
4: 아? 아, 나 아직 가난한 선장이 언제 돈을 모아 선주가 될 수 있겠어, 봉프? 아니야, 방법이 아예 없진 않겠더루. 일확천금할 방법이 하나 있을걸라.
3: 그건 바로 선원들 사이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악마가 지키고 있는 섬, 황금섬으로 떠나겠다는 무모한 결심이었지요.
4: 오, 나의 아모르 자넷, 나 황금섬 다녀오겠어, 봉.
5: 올랄라, 장, 악마라고 스켜보면 안 돼, 버르. 그러다 죽을 수도 있을걸라.
4: 자넷, 날 믿어해 뚜엉?
5: 응, 믿었어 봉.
4: 그럼 드 마스모 끝으로 때문 작별해서 다녀오게 팍.
2: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야.
3: 장은 선원들을 가파리로 소집해서 황금섬을 찾아 떠나자고 설득했지요.
4: 나랑 같이 메르치

0: 말고 금붙이 가득 실어 들어와서 여기 붙어면 오세요. 옳지 옳지 옳지 옳지.
1: 그렇게 시작된 항해는 길고도 험난했답니다. 1년 동안이나 황금섬을 찾아 망망대해를 떠도느라 식량은 다 떨어졌고 선원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지요. 절망에 빠진 장은 바다를 향해 울부짖습니다.
0: 아, 지옥의 왕자 악마요! 내 목소리 들렸으봉! 그렇다면 황금섬을 보여주겠소!
2: 널 불렀으봉! 내가 바로 악마 데브스! 황금섬을 원하스봉!
0: 우리 맞아요!
2: 그한 나와 거래해보십구.
0: 거래?
2: 만약 자네의 영혼을 내게 줘봐, 황금섬은 모두 수두두와 그네조스 부르.
0: 아니 뭐 황금섬만 준다면요 내 영혼을 악마에게 당연히 넘겼으면서.
1: 난리 났다 난리 나. 그렇게 장은 악마랑 위대한 위험한 계약을 하고 말았어요. 오호. 장은 황금섬의 모든 황금을 배에 싣고 고향에 도착하면 항구에 닻을 내리자마자 자신의 영혼을 그만 악마에게 넘기겠노라 약속을 한 거죠. 악마도 약속대로 선원들의 눈앞에 황금섬을 보여줍니다. 신이 난 선원들은 섬에 널린 모든 황금을 싹 쓸어 모아 배에 싣고 다시 고향으로 향했어요. 모두가 금이 환영할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장은 영혼을 뺏길 생각에 깊은 시름에 잠겼지요.
0: 아, 벌써 도착했으봉. 이제 나는 어쩌셔도 어쩌봉봉.
2: 나 어쩌긴 뭘 어쩌쩌로와. 자네 고향에 다와두어. 이젠 약속을 지킬 차례죠. 어서 그대의 피로 계약서에 사인해보호와.
0: 아,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었으봉. 황금도 구했으봉봉. 하지만 결과가 죽음이라니. 오 마이 갓 뚜레저로봉.
1: 내가 좋아하는데 나왔다. 바로 그 순간 장이 걱정돼서 선장실로 달려온 자네트가 울부짖고 있는 장을 찾아냈어요.
0: 오 나의 아무르 자네트, 보고 싶어 또.
3: 오 나의 아무르 장, 나도 보고 싶어 또. 환영의 키스.
0: 자네트, 사실 내겐 시간이 얼마 없이라.
3: 올라라.
0: 다시 한번 키스해줘 또.
3: 잠깐.
0: 왜?
3: 지금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시버그. 우리 빤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분은 누구소?
0: 여기 그러니까 이자는 나랑 그 좀 무시무시한 약속을 한 악마주로.
3: 악마주로?
1: 자네뜨는 직감적으로 장과 악마가 위험한 거래를 했단 걸 알 수 있었지요. 그리고 이런 기지를 발휘합니다.
3: 장. 약속은 약속이니까 또 지켜야 할까 하디. 안 그러면 당신을 더 이상 존경 못했소.
0: 알겠어. 그러면 약속을 지키겠다.
3: 그런데 잠깐, 올라라. 그대로 멈춰라, 올라라.

0: 없을 것. 내 뭐든 주기로 약속. 그 약속.
1: 어 약속 매스버그. 어, 자네트 자네트 이제 원하는 걸 다 말해 준수로.
2: 그러자 자네트가 확신의 미소를 띠며 말합니다.
3: 지금 한 말 잘 기억해둬. 사실 난 이 총이 한 장면 되어둬. 바로 나의 아무 후장과 목숨이 걸린 이 계약서봉.
1: 아 세봉 세시봉 자네트. 그대는 나의 모나리자 엔젤 비너스.
0: 아, 이런 젠장.
2: 니아가씨가 날리겠어 봉. 하지만 선장 자네한테 경규하시 복구.
4: 뭐를 뭐를.
2: 앞으로 바자에 바라에 한 발자국이라도 떼면 그땐 가차없이 없애버리겠습니다. 가만 안 두겠습니다.
1: 돈 많이 버는데 바다를 왜 나가. 야구로 좀 봐봐. 자네트 계약서 어서 찢어버리시다.
3: 오이
1: 오 샹젤리제.
3: 오 샹젤리제.
1: 부자 됐어.
2: 아우 이렇게 피곤하냐. 장과 자네트가 기뻐하는 동안 악마가 떠난 자리에 뿌연 연기만 남습니다. 장은 현명한 자네트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식을 올렸고 두 사람은 죽는 날까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더랬습니다. 아, 그 뒤로 장은 선장 일을 그만두었냐고요?
5: 당연한 일 아니겠어, 버그? 황금 숨에서 가져온 그 황금 부치들로 나는 이미 큰 부자, 부르자!
2: 큰 부자가 된 장은 다시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지 않아도 됐고 결국 악마는 자신의 불길한 경고를 실행할 기회를 영영 잡지 못해 분통이 터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0: 네, 민담과 만담새에 들으신 노래 헤이의 주댐무였습니다.
1: 네. 뭐 우리 매길라고 이 곡 튼 거예요?
0: 저분이 이 가수가 실제로 불어 전공이실 거야. 아마.
1: 그러니까. 네. 진짜 불어는 이런 느낌이다 이것들아. 뭐 이런 건가? 어? 지금 봐요. 7766님도 오 이상하다. 민담 만담인데 어쩐지 싸구려 설명했는데.
0: 그래요?
1: 네. 빵집 이름 나오고 뭐 오늘 다 나왔어요. 네. 네. 지금 세시봉도 나왔는데 뭐. 또 스봉 파티다 하시면 사이오사님. 그럼요.
0: 네. 쟁반 아니고요. 불어입니다 여러분. 불어예요. 네.
1: 스봉. 아, 옛날에 엄마들은 바지라 그랬지.
0: 바지죠. 바지. 바지. 네.
1: 아 근데 이 와중에 또 교훈을 챙긴 분들이 계시니까.
0: 그렇죠. 네. 7407님. 계약서에 서명은 늦게 할수록 좋다 하셨고요.
1: 네. 8091님. 오늘의 교훈. 아내 말 잘 들으면 목숨을 건진다. 아, 옆에 다들 이제 아내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0: 유준영님 오늘의 교훈 소원은 소원으로 돌려막기 하면 된다. 크크크.
1: 김영수님이 위기와 절박함은 판단력을 흐리기 쉬우므로 선택을 내리기 전 한 걸음 물러서서 무엇을 이룰지 생각해야 합니다.
0: 와 굉장히 진지하시고 현명하시네요. 와 근데 영수님.
1: 오 굉장히 진짜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0: 그러니까요.
1: 자 지금 소개된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네. 코너 마치기 전에 퀴즈 풀까요?
0: 네, 내릴게요. 미만사 퀴즈. 오늘은 프랑스. 민담 들어봤으니까 프랑스 관련된 퀴즈 드릴게요.
1: 이번 주부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 활약하며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선 해트트릭이라는 대기록을 남겼던 세계적인 공격수인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0: 보기 드립니다. 1번 음바페, 2번 아가페, 3번 까나페. 부끄럽네요. 네, 정답 맞추실 것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 미니는 무료입니다. 맞힌 분들 중에 5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1: 해트트릭이 뭐예요?
0: 세 골 넣는 거. 원, 투, 쓰리.
1: 아, 난 예. 머리로 넣는 해트트릭인 줄 알았어.
0: 네네. 자 그러면
1: 내가 창피해?
0: 아니 정선 씨 오답 두 개 빼면 정답 남는 거 아시죠?
1: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0: 아니 축구 모르신다고 하셔서 농담인가 진담인가 싶어서
1: 어이가 없네.
0: 네.
1: 자, 모른다고요.
0: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그렇습니다. 나름 힌트송이네요 그죠?
1: 네 프랑스 민담 들어봤으니까 프랑스 관련 퀴즈에 또 프랑스 약간 그 네. 느낌으로 그렇죠.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슨입니다. 밥.

0: 민만사 퀴즈. 이번 월드컵에서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주장은요?
1: 1번 음바페였습니다.
0: 그 노래를 음박 틀어드렸고요.
1: 함성재님, 7153님, 3343님 정답 맞힌 분들 중 5분께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계속 들을까요?
0: 네.

0: 니 어제 또 달렸나?
1: 와 진짜 죽겠다.
0: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1: 어디? 진사골 감자탕?
0: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1: 속이 확 풀리네.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2: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4: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복잡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2: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1: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0: 법조계의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아, 변호사님이 기뻐할 소식이 있네요. 어? 네.
2: 뭐죠?
1: 바로 북중미 월드컵.
0: 그렇습니다. 축구 매니아시니까.
1: 6월 10일 예. 우리나라 예. 첫 경기가 맞습니다. 열린다고 하는데 본방으로 네. 보세요.
2: 봤죠. 어제 오전이잖아요.
1: 네. 눈빛 봐, 눈빛 봐.
0: 오전 11시 체코랑 하죠.
2: 예. 예. 봐야 되는데 어디서 볼까 고민하다가 네. 제가 또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축구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보자. 왜냐하면 아, 이게 근무 시간입니다.
1: 네네.
2: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걸 보기에도 다른 직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뭔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 더 안 좋아할 것 같고
1: 아, 그렇죠.
2: 네,
1: 그렇죠.
2: 차라리 자리를 피해준 게 낫다.
1: 네네.
2: 네, 그래서 약간 좀 회사를 좀 피해서 갈 쓰려고 합니다.
1: 그 11시에 보신다고요?
2: 네.
1: 집엔 안 들어가실 거예요?
0: 네? 오전 11시.
1: 아, 오전 11시.
2: 오전이에요. 오전입니다.
1: 오전입니다. 다행이다.
2: 네네네.
1: 다행.
2: 네네.
1: 아, 이게 그렇죠. 이렇게 축구를 열광적으로 좀 응원하는 걸 집에서는 좀 이해해 주세요.
2: 그나마 이게 제일 네. 돈이 안 들어갑니다.
1: 아, 네. 집에서는 가성비만 좋으면 무조건
2: 콜. 아,
0: 그리고 변호사님이 취미가 또 딱히 없으시기 때문에
2: 그렇죠. 예.
0: 이런 거라도 봐야죠.
2: 예.
0: 그리고 축구. 국가 이거 월드컵이잖아요. 월드컵.
1: 그냥 물어본 건데 왜 쉴드를 쳐요? 그냥 물어본 건데.
0: 변호사님 일중독이라 내 네, 쉴드 좀 사드리고 싶었어요.
1: 아, 쉴드가 설정값이야 아주 그냥.
2: 감사합니다.
0: 네.
1: 자, 법률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시작할까요?
0: 문자나 스마트라도 미니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문앤정 게시판에 구체적인 상황 써주셔도 됩니다.
1: 자, 첫 번째로 나는 볼 얘기는 홈페이지로 익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제 이거는 그 제 와이프 얘기입니다.
1: 아, 네.
0: 그 와이프가 친구들과 모임을 하는데요. 6개월 전에 한 명이 탈퇴를 요청했대요.
3: 얘들아 미안해.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나 더 이상 모임을 못 나올 것 같아.
1: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아쉽네. 다음에 기회 되면 그때 다시 우리가.
3: 근데 써니야. 네가 총무 맞지?
1: 그치. 왜?
3: 그래. 그동안 내가 납부한 회비 있잖아. 다시 돌려줘야 될 것 같아. 내 돈이잖아.
1: 그렇지. 근데 저희 규칙상 우리가 본인 탈퇴 시 기존 회비를 돌려줄 수가 없어. 그거 몰랐어?
3: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총무 되더니 변했다.
1: 총무가 뭐라고 되고 변한 거야?
3: 야, 우리 친구 아니니?
1: 친구지.
3: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재수.
1: 뭐라고?
3: 아니야.
1: 재수라고 아니니?
3: 그냥 실망이라고 너.
1: 아니, 참. 알았어. 일단 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내가 애들이랑 상의해볼게.
0: 그래서 아내와 친구들이 정규 모임 날 회의를 통해서 이 친구의 몫의 그 회비를 돌려주기로 하고 총무인 아내가 계좌로 회비를 입금했답니다. 그럼 6개월이 지나 최근에 모임을 가졌는데 한 친구가 이 얘기를 꺼낸 거죠.
3: 야, 써니야.
1: 어?
3: 너 돈 관리 잘하고 있는 거야?
1: 아, 그럼. 야, 니네한테 꼬박꼬박 정상 내역 내가 보내주잖아.
3: 근데 여기 내가 생각해보니까 6개월 전 있잖아. 그 천순이 걔 탈퇴할 때 회비 돌려준 거. 야,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
1: 아, 그래?
3: 응.
1: 아니, 근데 그때 같이 돌려주기로 했잖아,
3: 그때
1: 우리가.
3: 그때 그랬지. 근데 회칙상 돌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 나중에 너도 나도 탈퇴하고 막 그럼 돈 달라고 다 그러면 어떡해. 그때 안 되겠어. 야, 네가 책임 좀 회수해.
1: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6개월이나 지났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
3: 야, 그냥 회수해.
1: 뭐?
3: 네가 총무 맡았잖아. 총무 책임지고 전화 걸어 빨리. 돈 받아내.
1: 아니, 해. 우리가 같이
3: 안 의견을... 되겠어. 아니야 받아내. 너 야, 못 받아내면 내가 법적으로 갈 거야.
1: 뭐? 야,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데 왜?
3: 야,
1: 뭐?
3: 너 나 무시해?
1: 아니, 무시한 게 아니라 들어보자.
3: 방법 있어 너.
1: 뭐?
3: 뭐가?
1: 야, 어디가?
3: 그런
1: 어디 가냐고. 야, 왜 뒷걸음질 쳐. 야.
0: 그래서 총무인 아내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됐답니다. 진짜 법적으로 따지게 된다면 아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 아우, 여기서 탈퇴하시면 안 돼요?
0: 여기 모임이 좀 이상한
1: 여기 거. 나간 사람도 이상하고 남아있는 사람 친구도 좀 이상하고.
0: 그죠.
1: 애매하다. 아니, 총무는 사실 제일 예민한 직책이긴 해. 왜냐하면 구멍이 나고 뭐 이럴 때 재정이나 총무를 맡으신 분들이 좀 사비로 채워놔야 될 때도 있잖아요, 가끔.
0: 맞아요. 제가 총무를 많이 봤는데
1: 그죠?
0: 손해를 봐야 겨우 할 수 있는 게 총무고요.
1: 그러니까. 네. 또 해도 좋은 소리 못 듣는
0: 좋은
1: 게
0: 좋은 소리 못 들어요.
1: 다 당연한 듯 누리다가 뭐 구멍 하나 나면 그걸 막 질책의 대상으로 하니까.
0: 손해를 보면서 해도 그 모임에서는 사람들이 야, 걔 총무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총무라는 게 원래 콩고물이 있어요.
1: 그런 식으로. 네. 아, 뭐 꼬치가 또 콩고물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 막 이러면서.
0: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2: 예전에 네. 한 동문회에서 네. 다 총무를 안 하려고 하니까요. 네. 그 방을 써보셨습니다. 그 대학교 때 고등학교 동문회였는데 안 나오면 총무.
1: 맞다. 나 기억날 것 같아. 네. 대자보에 네. 약간 협박성. 예.
2: 모임 안 나오면 다음부터 너 총무다.
1: 야. 그만큼 맡기 꺼려하는 네. 직책이잖아.
0: 서로 아는 거예요.
2: 그렇죠. 예.
0: 그러잖아요. 모임은 변호사님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2: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상해요. 저희가 10년 거의 10년 동안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했잖아요.
1: 네.
2: 네. 이제 한 주에 두 사건씩.
0: 맞아요.
2: 와, 엄청 많은 사건인데 아무리 간단해 보여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좀 쪼개고 나누고 저희가 깊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 네.
2: 근데 이 사건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은 할 말이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모임이 법적으로 좀 어렵습니다만 뭐 비법인 사단이냐 민법상의 조합이냐 거기에 따져가지고 뭐 업무집행 조합원이냐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네. 그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0: 네.
2: 왜냐? 그걸 다 따져도 결론은 다 합의해서 한 거다. 다 동의해서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
0: 그쵸.
2: 그때 누군가 반발을 하고 반박을 했는데 그냥 강행했다면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회의했잖아요. 다
1: 네,
2: 동의해서
1: 그렇죠.
2: 처리했잖아요.
0: 합의했죠.
2: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와서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한다? 이거는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 네, 맞아요.
0: 명쾌하네요.
2: 저는 약간 좀 화가 났어요.
1: 더 웃긴 게 법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대서 뭐 어떻게 네. 할 건데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일단 그냥 협박성으로 네. 질러놓은 거지 뭐.
0: 뭐 무슨 권한으로 총무한테 야 받아내 너 그 돈
1: 그러니까.
0: 받아내.
1: 자기 돈도 아니고.
2: 야 이게 뭔가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 그날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총무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또는 총무가 뭔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뭐 셈이 났거나 뭔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1: 그런 특수한 이유가 없고서. 늘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총무를 대접한다면 저는 탈퇴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2: 그럴 땐 강퇴를 또 예, 그 친구를 강퇴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1: 맞아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 보세요.
0: 문제 일으킨 사람 있으면 강퇴도 괜찮고.
1: 맞아. 네. 분위기 보시고 네. 이거는 내가 같이 갈 팀이다 아니다를 좀 한 번 더 재정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문제는 정선호 씨가 늘 말씀하시던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분의 리액션인데요. 아우 당신이 고생이 많네 해야 되는데 그러게 그 쓸데없이 뭐 그런 거 들어가지고
1: 나가. 나가. 그게 나오시나 봐. 그래서
2: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투가 이렇진 않지만 네. 좀 젊은 사람 말투로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네.
1: 맞아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주거나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관포청천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려고 하는데
0: 예.
1: 늘 공감입니다. 공감. 예. 공감 우선.
0: 맞습니다. 네.
1: 우리 8517님. 아니 지금 우리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는 N분의 1에서 주기로 했는데.
2: 예, 이것도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1: 그렇죠.
2: 그렇다면 합의에 따라서 하면 끝나는 겁니다.
1: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건 번복했잖아요.
2: 예, 그러니까요.
0: 그러면 합의와 약속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2: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예. 단체 사무 처리할 때 있어서도 정말 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액수 자체가 뭐 크진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엄청 큰 액수다, 상당하다 이럴 경우에는 회의록도 만들어놔야 돼요.
1: 맞아요.
0: 회의록이나 녹음이라도.
2: 네. 네, 그럼요. 네.
0: 이거 무르기 없기 네. 결정했어.
2: 단톡방에 공지라도.
0: 단톡방에.
1: 네. 증빙 자료는 늘 필요한 것 같아.
0: 그러네요,
1: 네.
0: 진짜.
1: 어쨌든 단체니까.
2: 네.
0: 맞아요.
1: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우리가 또 다음 사연 넘어갈 텐데요. 네. 어떤 네. 노래 추천해 주시겠어요?
2: 지금 아까 그 표독스러운 말투의 그 친구가
1: 네네.
2: 사실은 입장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겁니다.
0: 맞아요.
2: 그치. 네 원래는 동의했다가 네. 갑자기 돈 받아내라고.
0: 6개월 만에 네.
2: 마음이 바뀌고 네. 말이 변하고.
1: 네네.
2: 이 변한 사람들을 볼 때는 또 이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약간 좀 치유를 좀 해야 됩니다.
0: 아 동물원 동물원 네,
2: 동물원에 변해 가네 다 변해 가요.
0: 맞아요.
2: 변하지 맙시다.
0: 좋게 나쁘게든 변해 네. 갑니다.
1: N분의 1로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동물원 노래를
0: 네.
1: 알겠습니다. 동물원이에요. 변해 가네.

0: 잠깐 시공을 초월해서 다녀온 느낌.
1: 맞아요.
0: 예, 좀 휴식이 됐어요. 문현정 두 번째 사연 이제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도 홈페이지로 익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 3일 신차로 중형 SUV를 구매한 사람입니다. 네. 손주들 태우고 여기저기 놀러 다닐 생각에 설렘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한 달 뒤인 3월 29일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더니 5월 25일 손주 4명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런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2: 하이브리드 시스템 점검. 하이브리드 시스템 점검.
0: 그리고 1분 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췄어요.
1: 네?
0: 주변에 차량이 거의 없어서 망정이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주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어요. 참고로 이 당시 주행거리는 약 2832km 정도였습니다.
1: 거의 새 차인데요.
0: 그렇죠. 그 후 내가 서비스 센터에 가봤어요.
3: 아, 이거는 저 엔진 상부 부품을 교체해야 됩니다.
0: 아, 그래요? 에이, 아니, 내가 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왜 이렇게...
3: 이거 엔진?
0: 아니, 그러니까 내가 차 산 지 얼마 안 됐다. 내 얘기 들려요?
3: 예. 왜? 뭐요?
0: 내가 차 산 지 얼마 안 됐다고요.
3: 네, 그 알겠고, 이거 이 사모님, 부품을 교체하고 이거 장기간 저희가 시운전을 한 다음에 그때 다시 이거 차량 한번 출고를 한번 구매해 보면 되겠습니다.
0: 그리하여 예, 아주 찝찝하게 5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수리 중인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차를 고쳐도 나중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할까 봐 내가 불안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조사에 차량 교환을 요청을 했습니다.
4: 고객님, 이 부분은 그 차를 교환하지 않아도 수리를 통해서 충분히 정상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0: 아, 그러면 혹시 레몬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4: 레몬법이 뭐예요?
0: 내 몸이 아니고요. 사람 참 레몬법이요.
4: 레몬법이요?
0: 신차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제조사에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걸 모르세요?
4: 아, 잠깐만 기다려 봐요. 야, 혹시 그 레몬법 뭐냐? 레몬법. 오케이. 아, 그러면 오케이. 고객님 거기 계세요? 여보세요.
0: 예.
4: 그 레몬법은요. 그 이제 그 동일한 중대 하자가 일정 요건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여보세요?
0: 네, 듣고 있어요.
4: 그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적용이 가능하시다고 봐야 돼요. 이건.
0: 아니, 초반에 시동 안 걸린 거랑 그 고속도로 주행 중에 차가 멈춘 거 이거 동일 계통의 결함 아닌가요?
4: 잠시만요. 야야, 그 뭐 시동 불량 문제라.
0: 됐습니다.
4: 여보세요?
0: 내가 너무 답답해서 손수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고속도로 주행 중에 차량이 정지한 사고가 레몬법상 중대한 안전하자에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안전연구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레몬법을 적용할 수 없더라도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1: 와, 사연자분 너무너무 현명한 대처.
0: 진짜 굉장히... 완전히 뭐랄까 무시할 수 없는 소비자예요.
1: 그죠.
0: 이런 분들은
1: 아마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네. 대처를
0: 빈틈이 없으시네.
1: 맞아요.
0: 자, 일단 그래도 손수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정지한 신차 레몬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5: 아직은 안 된다.
1: 아, 그래요?
0: 그러면 레몬법을 좀 짚고 넘어갈까요?
1: 레몬이 상했을 경우에 새로 고쳐주는 바꿔주는
5: 맞습니다. 그래도 자동차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죠.
1: 뭐 이게 뭐예요?
0: 레몬법 좋았어. 레몬법.
5: 레몬 그 정말 레몬. 우리가 먹는 그 레몬이에요. 그 레몬에다가 법을 붙인 건데
0: 상큼하다.
5: 이게 도대체 뭔가 상큼하죠. 저도 레몬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레몬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있거나 결함이 있는 하자 있는 것을 속어로 이제 레몬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어원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오렌지인 줄 알고 먹었는데 레몬 너무 쉬어가지고 아유 잘못 먹었네.
1: 그런
0: 레몬이 약간
1: 있군요.
0: 약간 구박받고 있죠.
5: 네, 저는 엄청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 유래가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5: 그래서 미국에서 하자품을 레몬이라고 하고요. 네. 그럼 레몬 법은 뭐냐? 원래 법상 하자가 있을 때 무조건 다 교환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0: 그렇죠.
5: 네,
0: 그렇죠.
5: 무조건 다 원칙적으로 다 교환은 아니에요.
1: 네.
5: 수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1: 네.
5: 그런데 수리를 계속 받아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땐 바꿔줘야죠.
0: 그렇죠.
5: 그런데 법상 이거는 수리하면 됩니다. 또 고장났네요? 아니, 또 수리하면 됩니다. 또 고장났네요? 이러다가 화가 나서 때려 부수는 경우도 있거든요.
1: 맞아요.
5: 예, 비싼 자동차도.
0: 네네.
5: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심각하면은 이거 바꿔주자. 교환해주자. 신차로 바꿔주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이른바 레몬법이고요. 이건 자동차 관리법에 있는 이제 조항 47조의 2에 있는 자동차 교환 또는 환불 요건을 우리가 레몬법이라고 지칭하죠.
1: 근데 그래서 저도 차를 참 좋아합니다만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 잘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5: 맞아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요건이 꽤 엄격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먼저 어떤 그 서면 계약서나 이런 것만 당연히 했을 테니까 넘어가더라도 중요한 게 중대한 하자여야 합니다. 그럼 중대한 하자가 뭐냐? 뭐 원동기, 엔진이겠죠?
1: 엔진.
5: 예. 또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네. 네. 뭐 제동 장치 이런 곳에 하자가 있어야 돼요. 중대한 하자여야 한다.
1: 가고 서는 것, 목숨과 관련된 안전과 맞습니다. 지켜야 되는 것들.
5: 네네.
1: 뭐 트렁크가 안 열려 이 정도는
5: 아, 그건 안 돼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 중대한
0: 하자. 기분이 되게
1: 안 좋은데. 어? 기분이 나쁘지만 그렇게 중대하자.
0: 몹시 중대한데 나한테.
5: 네. 네네. 아니 근데 그것도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도 뭔가 있어요. 네, 뭔가 있긴 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중대한 하자여야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요건이 있습니다. 인도 받은 다음에 1년 이내 그리고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초과하지 않은 경우.
1: 네.
5: 그러니까 1년이 넘으면 안 되고요. 또 2만 킬로 넘게 탔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네, 이런 것들 요건이 있고요. 또 수리도 이게 중대한 하자 관련해서 두 번 이상 수리를 받아야 돼요.
0: 아. 네,
5: 근데 또 재발해야 됩니다. 네. 아니면 한 번 이상 수리 받았지만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레몬법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거죠.
1: 그러네요.
5: 네.
1: 물론 지금 20일째 교체 아직 수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0: 네.
1: 아, 7780님. 맞아요. 저는 신차 핸들에서 서류가 나 가지고 세 번째에 새 핸들로 교체 받았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요.
0: 그럴 수도 있군요. 네.
5: 근데 이것도 핸들의 소리잖아요.
0: 네.
5: 이게 중대한 하자냐. 여부를 엄격히 보면은 이거는
0: 아니, 중대하죠. 좌회전 우회전 할 때마다 이런 소리 나면은 신경 거슬려가지고 운전 못하는데
1: 여긴 다행히 그래도 교체를 해줬는데 이게 핸들이 얼마 안 하거든 생각보다 그래서 해주는데 차 교체는 정전에서 잘 안 됩니다.
0: 아, 그래.
1: 이상하게 잘 안 해주더라고요.
5: 전체를 해차로 준다 이거는 제조 판매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정 안 되겠으면 소송을 걸어라 이렇게 나오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예전보다는 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만 엄청 크게 확장됐다 신장됐다 이렇게 보긴 또 어려워요.
1: 맞아요.
5: 아직은 네.
0: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진짜 중요한 공부가 됐네요.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손수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5: 네.
0: 광고 듣고 와서 이 시간 저희는 마무리하고 변호사님 네.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5: 네 고맙습니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절세왕 절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8: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증가요 30다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4: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라남도 곡성에서 초벌로 논을 메며 부르는 방개타령입니다. 아예 철도. 무더운 여름 뙤약볕 아래서 논을 메는 농부들에게 노래는 고통을 이기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5: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6: 예, 요야시비 수요일 끝곡으로 4708님 신청곡을 준비해봤습니다.
7: 라붐의 상상 더하기, 이 노래 끝으로 인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6: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SBC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0: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경제성장에 약 0.12%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경제적 효과평가 자료를 통해 2025년 성장 재고 효과는 약 0.12%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적용하면 약 0.07에서 0.15% 범위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이 가계의 소비 진작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 쿠폰 10만 원을 지급받은 가계가 신규 소비를 평균 2만 원가량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 쿠폰이 사용된 가계 한 곳당 월 평균 매출액은 사용되지 않은 곳보다 2.91% 증가했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은 인터뷰 프로그램 녹화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지만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 목표에 대해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합의 시점은 다음 주가 될 수도 몇 달 뒤가 될 수도 있다며 유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오는 12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인 형사합의 36부가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녹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중계를 허가해왔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판결 이유와 주문 부분의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차기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해 지역 해외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니케이 포럼에서 취재진에게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어딘가 가지 않을 수는 없고 준비가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해외라도 줘야 하는 상황 아니냐, 무조건 한국에만 짓겠다는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춘천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8도 등 23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헬스장에서 애용하는 러닝머신의 정식 이름은 트레드밀이죠. 디딜방아란 단어의 뜻처럼 원래는 빙빙 돌아가는 원통 계단을 끊임없이 밟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서 곡식을 받거나 동력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영국에서 처음 만든 죄수들의 형벌 도구였죠. 힘들게 하는 건 여전히 똑같지만 지금은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훌륭한 목적으로 바뀌었으니 올 여름도 애증의 기구 러닝머신 힘차게 달려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오늘 하루 햇살은 좀 뜨거웠습니다만 살랑살랑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오후였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이고요.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울산 뮤직 페스티벌 쇼 음악 중심 티켓 이벤트 오늘도 어김없이 진행합니다. 요즘 핫한 아이돌에서부터 또 트로트계 아이돌까지 굉장한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죠. 티켓 필요한 분들 울산이라고 말머리를 달아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티켓은 본인 직접 수령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이신 분에 한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티켓은 금, 토, 일, 14일부터 16일 일요일까지 울산 MBC 1층 정문 로비에서 찾아가실 수가 있고요. 로비 운영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성인이라면 주민등록증, 미성년자라면 주민등록 등본 꼭 챙겨서 오셔야 수령이 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공연 일자가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장소는 태화강 남구 둔치고요. 행사 당일에는 남구 둔치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차 이용하시면 굉장히 못 들어오고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울산 뮤직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6월 14일, 15일, 일요일, 월요일 이틀 동안은 공항버스 정류장이 남구 둔치 입구 도로 건너편으로 일시적으로 변동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특히 필요하신 분들 울산이라고 말머리 달아서 샵 284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톡톡 울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0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출발한 HMM 소속 원유 운반선 유니버셜 위너호가 3주 만인 내일 오후 울산항에 무사히 입항합니다. 선원 21명과 원유 200만 배럴 모두 안전한 상태고요. 이란의 공격을 받은 남우호 등 해협에 남은 선박 4척에 조속한 귀환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 돌봄시설 다시봄센터가 울산에서도 문을 열었는데요. 다시봄센터는 1대1 전담 인력에 낮 활동과 주거 돌봄을 제공합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소로 울산의 24시간 돌봄 거점이 두 곳으로 됐고요. 올 하반기에 한 곳이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오늘 퇴근길 톡톡에서 준비한 순서도 안내할게요. 친절한 경제 이야기에서는 일부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톡톡클리어에서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무료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전화.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 시각이 6시 9분 35초 막 지났습니다. 최강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소통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뮤직 페스티벌 쇼 음악 중심 티켓 필요하신 분들 울산이라고 말머리를 달아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티켓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실 수 있는 분들 특히 주소지가 울산인 분들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퀴즈도 드릴게요.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어요. 울산시가 시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10일부터 14일까지 이곳에서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 9곳의 이곳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는데요.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갖가지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정겨운 공간이기도 하죠.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되는 곳 어디일까요? 1번 전통시장, 2번 문구점.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좋을곳 기름오일 구도일 SO1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의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드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타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21년 이상의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 초밥 스시 전문점 지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사거리 퀸즈앤아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소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친절한 경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달 17일부터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바뀐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1: 네.
0: 그동안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이 됐었어요?
1: 네, 연금이 일부 깎여서 나왔습니다.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원래 노후의 소득 보장 목적의 제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은 연금을 일부 감액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 이때 이제 소득 기준이 되는 건 A값이라는 건데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소득, 이걸 이제 A값이라고 합니다.
0: 네.
1: 올해 기준으로는 이 A값이 약 319만 원 수준인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일을 해서 이 319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350만 원이면 A값보다 한 30만 원 정도 더 버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 30만 원, 초과한 30만 원의 5%인 한 15,000 원 정도의 연금이 깎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득이 많아질수록 감액도 5%포인트씩 올라가서 초과 구간에 따라 뭐 5%에서 25%까지 차등해서 감액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0: 아니 그런데 국민연금이 애초에 내가 보험료를 내고 적립했다가 받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근데 왜 일을 한다고 연금이 깎이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의 입장은 이게 소득보장이다 보니까 소득이 있으면 조금 덜 받는 게 맞지 않느냐였는데, 이게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뭐 납득이 될 만한 해명이었죠. 은퇴 후에 소득이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니까 조금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양보하셔라라는 시각이 강했었는데요.
0: 네.
1: 돈 벌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연금을 좀 덜 주자. 그거에 이제 국민적인 합의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이렇게 길지 않았다 보니까, 짧다 보니까 60세 이후에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0: 네.
1: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기대수명도 늘어나게 되고 의료비라든가 생활비 부담 때문에 뭐 60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아졌고요.
0: 네.
1: 실제로 이번에 정부가 낸 보도자료에서도 이 초고령 사회 진입 이후에 많은 고령층이 생계비와 가족의 부양 때문에 계속 일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보험료를 수십 년간 납부해서 만든 연금인데 일을 한다는 이유로 깎이는 건 좀 불합리하다. 지금 아나운서님,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적이 계속 제기가 되어왔었습니다.
0: 네.
1: 뭐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긴 하지만 환경도 바뀌고 시각도 과거와는 달라져서 이제는 소득이 있어도 더 이상 연금을 깎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0: 그럼 앞으로는 소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연금 자체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건가요?
1: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부 완화되는 건데요.

0: 9만 8천 명이 이제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1: 보통 이런 발표가 나면요. 바로 네. 전년도 해당했던 사람이 그럼 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0: 그렇죠.
1: 이건 어떻게 해요?
0: 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시점이 작년 11월 27일이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렇게 개정된 법이 공포되고 나서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날짜가 6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법이 시행되는데 뭐 1일도 아니고 이게 왜 애매하게 17일이야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이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에 그 적용 대상을 2025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행은 6월 17일날 시행을 하기는 하지만 시행이 되게 되면 작년 소득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까지 모두 소급해서 돌려드립니다.
1: 아.
0: 작년에 국민연금 A값은 약 309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509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었던 분들은 연금을 좀 깎아서 받으셨겠죠.
1: 네.
0: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연금을 지금 소급해서 다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때 소득은 각종 필요 경비를 차감한 뒤의 소득이기 때문에 세전 소득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차감한 금액이고 이제 사업소득은 각종 이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 그걸 따져가지고 319만 원이 넘냐 안 넘냐를 보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세전소득이 뭐 509만 원보다 얼등히 높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적용하면 감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돈을 많이 벌어도 뭐 감액에 영향이 안 미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1: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연금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소식이잖아요.
0: 네네.
1: 물론 요 최근에 국민연금이 굉장히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긴
0: 그렇죠.
1: 합니다만 그래도
0: 네.
1: 늘 따라다니는 게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여기는 부담이 없는 걸까요?
0: 부담이 생길 수밖에는 없죠. 사실 깎았던 걸 안 깎으니까요. 그래서 정부 추산으로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감액되지 않는 금액이 연간 한 496억 원 정도, 500억 조금 안 되죠. 요 정도가 이제 돈이 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다만 이제 전체 국민연금 규모하고 비교하면 사실 500억 원 정도는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뭐 정부에서는 이제 감액 제도로 인해서 기존에 생겼던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동 의욕 저하를 좀 완화하는 편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개편이 뭐 감액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일부 고소득 구간에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일부 저소득이라고 하기에도 좀 많죠. 일부 이제 1, 2 구간 하위 구간 소득 감액만 좀 유지를 저 없애는 거다 보니까
1: 네.
0: 연금을 받으면서 뭐 고소득 활동까지 하는 경우에는 뭐 조정은 하되. 그렇지 않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크지 않은 고령층 부담만 좀 줄여주겠다 이런 절충안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소장님 저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고소득이라고
0: 네.
1: 얘기하시는 노령층은요.
0: 예.
1: 국민연금을 그러면은 굉장히 제대로 받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분들은 나는 국민연금 없어도 살만해요라고 해서 안 내도 되는 거예요?
0: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18세 이상이 되면 무조건 이제 납부를 할 의무가 있고 60세 미만까지는 반드시 소득에 따라서 내야 되는데요. 6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어딘가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든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번든지 간에 이때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보험료를 내는 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1: 이외에도 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0: 네, 크게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 18세가 도래한 사람에게 1개월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납부를 해주는 건데 내년 1월 1일에 18세가 되는 사람들은 2009년 출생자고요. 보험료는 4만 2천 원 정도를 내줍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 18세 이상 그리고 만 60세 미만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소득이 없으면 가입 대상이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1: 예.
0: 뭐 전업주부라든가 학생, 뭐 군인들 이런 대상이 되겠죠. 마치 이제 회비는 안 내는 무료 회원인데 딱히 뭐 혜택도 없는 무늬만 회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예.
0: 그런데 국민연금에는 추후 납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안 낸 보험료 그런 기간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선택적으로 납부를 하고 그 납부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 추후 납부의 조건이 단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공백 기간 이때만 메꿀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18세 가입 대상이 됐을 때 한번 납부를 해주기만 하면 이후에 발생하는 공백 기간은 나중에 이 개인이 가서 선택에 따라서 납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납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 납부하는 거 4만 2천 원 이

0: 자체는 연금 수령액에 거의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금액이긴 하겠지만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선택지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그러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계속 쭉쭉쭉쭉 매해 18세에 도래하는 사람한테 정부에서 이렇게 1회 보험료를 내주는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존에는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었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꿀팁인데 대부분 이제 조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거를 이용을 했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분들은 나중에 가서 돈이 있으면 국민연금 좋은데 그러면 내가 여윳돈으로 좀 추후 납부를 할까? 이거를 이제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정보에 취약하거나 금전적인 여유가 없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공적제도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내년부터 이렇게 제도가 시행되긴 되는데 2008년 이전 출생하신 분들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으니까 이미 뭐 만 18세가 지났는데 국민연금을 안 내고 계신 분들 그중에서 나중에 나도 추후 납부를 한번 선택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임의가입을 지금이라도 하셔가지고 1회분의 보험료를 납부를 해두시는 게 선택지 좀 확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진짜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친구들은 학부모가 좀 챙겨봐야 하는 거군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0: 이거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걸 아는 학부모님들은 챙겨줬었는데
1: 네.
0: 이제부터는 알든 모르든 챙겨주지 않아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8세만 되면 2009년 이후 출생자라면 다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변화되는 이야기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C빨간 불길로 뒤덮인 도로.
3: 한 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4: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5: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 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6: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7: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97.5. 네, 지금 시각이 6시 25분 45초 막 지났습니다. 울산 뮤직 페스티벌 음악 중심 티켓 이벤트 내일까지 진행합니다. 샵 2848번으로 울산이라는 말머리를 달아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작가님께서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사연을 다 보고 있으시고요. 또 052-290으로 시작하는 유선전화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0: 됩니다. 모르는 번호라고 또 스팸 전화겠거니 하고 안 받지 마시고요. 꼭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퀴즈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어요. 울산시가 시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10일부터 14일까지 이곳에서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울산 지역 9곳의 이곳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갖가지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정겨운 공간이죠.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되는 곳 어디일까요? 1번 전통시장, 2번 문구점.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한 분들이라면 할 수 있는 흔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톡톡클리어 시작하고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김동훈, 박정훈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박정훈 전문가께서는 처음 나오셨어요.
2: 네.
0: 네. 유용한 정보 잘 부탁드립니다.
2: 예. 아무래도 알고 있는 정보는 아낌없이 다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0: 예. 오늘 주제가 보험료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는 무료 특약 숨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주제 이외에 또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댓글창이나 샵 2848번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무료 특약 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게 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이 무료로 그야말로 이용할 수 있는 거라 이게 어떤 개념이고 보통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1: 예, 우선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이는 위급한 상황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와 보험사가 마련한 제도인데요. 대표적으로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과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특약 그리고 연금 전환 특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납부하는 보험료를 줄여주는 할인 특약인데요. 이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나 환경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고마운 특약입니다.
0: 네.
1: 보장성 보험 중 비흡연, 정상 혈압, 정상 체중 등의 건강 기준을 통과하면 매달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체 할인 특약이 있고요. 자동차의 특정 지도 앱의 안전 점수가 높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안전운전 특약과 주행 거리가 짧으면 돈을 환급해주는 마일리지 특약. 태아나 어린 자녀가 있으면 할인해주는 자녀 할인 특약 등이 있습니다.
0: 네.
1: 세 번째로는 대형 보험사 중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기본으로 탑재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인데요. 주요 혜택은 24시간 전화로 건강 관련해서 상담이 가능하고 큰 병에 걸렸을 때 상급종합병원 등의 예약을 대행해주는 등의 실생활에서 정말 유용한 혜택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0: 예, 여러 특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세세한 것들은 제가 좀 이따 좀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보험사가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그런 회사인 거잖아요. 민간 회사인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매번 뭐 보험료가 오른다 아니다 했었을 때도 손해율을 따진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특약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왜일까요?
2: 아무래도 손익을 계산하는 보험회사가 무료 서비스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특약 보험료를 안 받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보험회사에 훨씬 더 큰 이득이 되기 때문인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이제 보험금으로 나갈 큰 돈을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보험회사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고객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줄이는 것인데요. 이 목적과 건강체 할인 또는 헬스케어 서비스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2: 즉 고객에게 운동을 장려하고 의사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이유는 고객이 안 아파야지만 수천만 원의 암 진단비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에 고객은 건강해져서 좋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출을 줄일 수 있어서 이득이 되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생길 복잡한 행정비용과 민원 또한 줄여줍니다. 특히 앞서서 동훈 전문가님이 이야기한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는
0: 예.
2: 가입자가 치매나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가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후견인 신청을 하는 등의 복잡한

0: 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1: 네.
0: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당연히 고객 민원이 들어오고 서류 검토에 인력 또한 많이 들어가요.
1: 네.
0: 그래서 미리 대리인을 지정을 해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민원 처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안내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할인되는 특약들을 가입하는 고객들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우량 고객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안전점수 할인과 마일리지 할인을 받으시는 분들은 운행 시간이라든지 운행 거리가 작기 때문에 사고를 안 낼 점잖은 운전자들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1: 아, 사고 가능성이 좀 낮은
0: 그렇죠.
1: 운전자라고 보는 거군요.
0: 아무래도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도 예. 어린 자녀가 있으면 운전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아.
0: 그러다 보니 그런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압박과 권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가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끊임없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감시하거든요.
1: 네.
0: 가장 대표적으로 치매 걸린 노인들이 보험금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지정 대리 청구인 서비스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무료 특약은 보험회사의 자선 사업이 아니라 사고 확률을 낮추고 행정 비용을 아끼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착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아주 잘 짜여진 비즈니스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런 서비스들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더니 우리가 크게 한번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낫더라라는 통계가 반영된 결과인 거군요.
0: 어, 그렇죠. 통계
1: 만약에 예. 보험금 생각보다 적게 지출했는데 우리가 서비스로 나가는 게 더 크네? 금액이 크네? 이런 판단이 든다면 이건 또 없어지겠네요.
0: 없어진다기보다는 지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홍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 아는 사람만 제대로 챙길 수 있게.
0: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뭐 미리 선 탑재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고객이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진행되는 무료 특약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1: 그러면은 무료라고 하면 나중에 이거 이용하셨는데 사실은 딱 여기까지만 무료고요. 실제로 추가하는 거 좀 더 있습니다. 이러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2: 예, 실제로 이제 무료라고 하니 왠지 가입 조건 자체가 엄청 복잡하거나 막상 이용하려고 하면은 뭐 거절당할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데요. 특약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귀찮은 절차가 존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난이도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쉬운 난이도는 보험 가입 당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있고요.
1: 네.
2: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의 경우는 나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 예.
2: 건강체 할인의 경우는 보통은 최근 1년간 담배를 피우지 않고 정상 혈압과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간호사의 방문 진단을 해야 합니다.
1: 오.
2: 즉 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예.
2: 자동차 보험에서는 안전운전 할인 특약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주행 거리를 주행해야 되고 안전점수가 70에서 80점이 확보가 돼야지만 할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1: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까다롭거나 그렇진 않아요.
2: 네, 이제 내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거나 관리를 한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1: 이게 할인 정도가 좀 많습니까?
2: 등급별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
1: 네.
2: 근데 건강체 할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 많이 이루어졌던 특약인데 그 서비스인데요. 지금은 현재 많이 줄어들어 있고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내 운전 습관과 아까 운행 점수에 따라서
1: 네.
2: 할인율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별로 달라요.
1: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무료 특약이라는 게 말씀하신 운전자 특약 이런 게 있는 걸까요?
0: 아무래도 운전자라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갱신해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서 가입하는 마일리지, 즉 주행거리 할인 특약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이게 가장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차를 적게 타면 대부분 15,000km 이하를 타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요.
1: 1년에 15,000원이요.
0: 예, 대부분 적게 탄 만큼 계산해서 이미 낸 보험료 중에서 일부를 환급해 주거나
1: 예.
0: 갱신되는 내년에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특약은 기준보다 많이 운행하더라도 페널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1: 신청만 해놓으면 되는 거군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이렉트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대부분 인터넷이라든가 앱상에서 기본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1: 예.
0: 하지만 이제 자동차 보험을 직접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차량 계기판 사진이라든가 첨부하는 절차가 조금 있어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좀 누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서 꼭 체크해서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신차들은 차량 출고 시에 안전 관련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할인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보험 가입 시에는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만 좀 오래된 중고차 같은 경우도 블랙박스 할인이 미적용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면 이런 무료 특약 같은 경우는 모든 가입자한테 동일하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입 시기에 따라서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생겼다가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2: 네, 아쉽게도 모든 가입자에게 100% 똑같이 제공되진 않습니다. 무료 혜택이긴 하지만 보험사마다 그리고 상품마다 가입자의 또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1: 그러면 만약에 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시기가 다르면 그 무료 특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2: 맞습니다.
1: 와,
2: 이게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최근 보험의 근데 경우에는 지정 대리 청구 같은 특약은 필수 안내사항이라 가입할 때 자동으로 들어가거나 쉽게 넣을 수 있으나 20여 년 전에 가입한 오래된 보험은 특약 제도 자체가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다행히도 대다수의 보험에서는 중간에 무료로 추가해서 중도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진행이 되는데요. 시스템상 아예 추가가 불가능한 아주 오래된 상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는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를 해보고.
1: 그러면 지정 대리 청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도 이런 게 생겼다면서요. 나 원래 가입할 땐 없었는데 끼워주세요는 가능한 거네요.
2: 맞습니다.
1: 아, 딱 그 특약만요. 다른 거는 끼워주세요라는 게 안 되는 거죠?
2: 경우에 따라 다른데 지정 그 대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정훈 전문가가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네네.
2: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보험
1: 난감한
2: 청구를
1: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2: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지정 청구 대리 서비스 특약이라는 게 생겼고 그런 또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 보험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전달해서 추가를 해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저는요 그 건강 관리와 연계된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일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에요?
0: 보험회사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예. 보통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실속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가장 고객들이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가요. 대형 병원의 명의를 추천하거나 예약을 대행해주는 점입니다.
1: 그래서 이거 큰 병원에 진짜 힘들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저희가 항상 병원을 알아볼 때 병원에 일하는 의사를 알면 좋겠다. 병원에 일하는 지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근데 큰 병에 걸렸을 때 어느 병원과 어떤 의사가 유명한지도 알아봐주고요. 진료 예약까지 대신 잡아줍니다.
1: 보험회사에서요?
0: 예. 그래서 대학병원의 예약 대기 시간을 크게 줄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간호사 진료 동행 서비스도 있어요. 큰 병원에 사실 혼자 가기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만 병원에 이제 가게 될 때 전문 간호사가 병원에 동행하면서 진료 과정을 돕고 의사 소견까지 정리해가지고 가족에게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1: 아, 자녀가 혹시 뭐 일이나 다른 사정 때문에 모시고 가지 못할 경우에는
0: 그렇죠.
1: 전문 간호사가 동행도 해주기도 하고
0: 그리고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동안 의료 전문 상담 또한 가능해서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네. 보통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1: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0: 너무
1: 많죠.
0: 너무 많아요.
1: 예.
0: 그래서 간호사랑 전문의와 직접 전화로 실시간 상담 또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건강에 대해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요즘 젊은 분들이 건강검진 많이 하세요. 건강검진 또한 보험사와 제외된 병원과 검진센터를 통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빠르게 예약도 가능합니다.
1: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대형 병원의 명의 추천하고 예약은 일반적으로 정말로 병원을 가고 싶어서 그냥 예약을 해도 몇 달이 걸린다고 몇 달도 빠른 거라고 들었거든요. 뭐 거의 1년 가까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다.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0: 네.
1: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0: 그래서 저도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제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인 중에서는 이제 따님이

0: 쌍성어암 진단을 받고 네. 이제 부산 쪽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도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느 병원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유명하다는 뭐. 정보를 알게 그렇죠. 되는데 저희가 사실 어떤 특정 회사에다가 신청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의사 선생님 예약이 바로
1: 보험회사에서요?
0: 예.
1: 와, 그게 모든 그런 특약이 어느 보험 상품에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2: 네, 헬스케어 서비스는 모든 가입자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 대형 병원 예약이나 간호사 동행 같은 고급 서비스는 보통 월 보험료가 10만 원 이상.
1: 아.
2: 네, 또는 주계약 금액이 5천이나 1억 원 이상이 되는 건강보험, 종신보험 가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1: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보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2: 맞습니다.
1: 와.
2: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나
1: 네.
2: 내 보장 중에 내 보장성 보험 중에 매달 내는 금액이 제법 큰 보험이 있다고 한다면 고객센터나 전화해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헬스케어 서비스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없는 분은 신청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내가 없었다면
2: 추가적으로 중도 부과가 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1: 한번 그러면은 월 한 상품에만 1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내고 계신다 하는 분들은 고객센터 같은 데 확인해 보셔도 좋겠군요.
0: 네,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1: 심지어 매력적인데요.
0: 심지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네. 가족까지도 예약이 가능한 특약이다 보니까 가족마다 뭐 개개인마다 가입할 필요도 없고요.
1: 네.
0: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이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무료로 사설 비서나 개인 주치의를 두는 것과 다름없는 정말 좋은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게 지금 24시간 의료 전문 상담 이거 또한 전문의이신 거예요? 정말 의료 전문가와
0: 그렇죠.
1: 통화를 할 수 있는
0: 회사에
1: 거예요?
0: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전문 간호사랑 전문의가 24시간 동안 상주에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끔
1: 네.
0: 특히 이제 대형 보험사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실제로 그렇게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이재호님께서요 긴급 교통 제보를 주셨습니다. 남부 순환도로에서 옥동 경주 방향 2회로 진입 오르막 구간에 화물차에서 주류병 술병이 지금 쏟아지는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현재 이 부근으로 진입이 안 되니까 옥동 쪽에서 2회로를 진입해 달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남부 순환도로에서 옥동 경주 방향 2회로 진입하는 구간에 화물차가 주류 술병이 쏟아지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이 진입이 안 되니까 옥동에서 2회로로 진입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이재호님 저희 그 샵 2848번으로 이재호입니다 라고 한 번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주유권 선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런 특약 같은 것들은 사실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어?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미리 얘기는 잘 안 해준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앞서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이런 게 있는지 가입이 가능한지 사실은 얘기 안 해주면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0: 사실 보험 증권에서 직접 오늘 설명해드린 무료 특약들이 첫 페이지가 아닌 좀 끝에 보면 대부분 다 기록은 돼 있어요.
1: 근데 끝에요.
0: 대부분 보험 증권들 많은 분들이 네.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이제 책장이라든지
1: 네.
0: 직접 볼 수 있는 구조가 좀 아니다 보니까요. 제 생각에는 보험사 고객센터나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하면 가장 빨리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제일 빠른 거군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큰 병이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정대리 청구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랑 건강체 할인이랑 무료 헬스케어 정도까지는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는 확인해 보시는 네. 것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가입할 때 신청을 놓쳤더라도 상담원에게 말하면 즉시 중도 부과가 되거나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겠죠? 사실은 전화하면
0: 네.
1: 좀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일까?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이게 그러면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좀 클릭하는 형태로 무료 특약을 챙겨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2: 사실은 뭐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경험상 봤을 때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전달을 받고 그걸 모르면 담당 관리자에게 요청하는 게 가장 편하고 정확하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무료 특약이나 서비스 이거 있으면 한 번만 더 짚어주십시오.
0: 예, 제가 일해 보니까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우선 해외 체류 시에 실손보험료가 환급된다는 사실을 가장 많이 놓치고 있고요.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병원을 전혀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 기간만큼의 실손의료비는 안 내는 것이 정당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자동으로 돌려주지는 않고요. 유학, 어학연수, 주재원 근무 혹은 긴 해외여행 등으로 해외 3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지난 3년까지 소급해서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청구는 간단하거든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만 있으면 네. 청구도 간단한 편이니까 꼭 챙기길 바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암이라든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에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많으세요. 이것도 큰 병에 걸리는 경우에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장은 만기까지 해주는 무료 특약인데도 고객이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비싼 보험료가
1: 해야 되는 거군요.
0: 자동으로 출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면
1: 네.
0: 보험금 청구 시에 꼭 상담원에게 납입 면제가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미 모르고 낸 돈이 있다면 이 또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럼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선 심근경색을 진단받았을 때는 납입 면제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 거군요.
0: 네.
1: 예. 그리고 무료 특약 활용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점이나 보험 활용 팁이 있다면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의 무료 특약은 우는 아이 젖준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정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1: 미리 잘 챙겨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0: 예, 내가 먼저 권리를 주장하고 이거 신청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으니 귀찮더라도 꼭 먼저 고객 선택 센터의 문을 두드리거나 담당하는 보험 설계사에게 문의하시는 걸 꼭 권해드리고 싶네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동훈 전문가, 박정훈 전문가와 보험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특약. 특히 소비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회사에서 네. 잘 알려주지도 않고 챙겨주지도 않는 서비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 번만 더 챙겨봐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정보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6: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3: 닥터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8: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7: 성원에드피아.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10: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철새의 왕 철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라.

0: 특히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네, 저희가 음악 티켓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문자 너무 소중하게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그런 사연들도 있고요. 덕질하는 사람으로서 그 덕질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잘 보면서 저희 작가님께서 선정하고 전화를 드리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고요. 또 한 번 공지를 좀 드릴게요. 6월 14일, 15일 이틀 동안은 남구 둔치 주차장을 전혀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틀 동안 공항버스 정류장이 남구 둔치 입구 도로 건너편으로 일시적으로 변동된다는 것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바로 1번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 가운데 선물 받아가실 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9829번님께 비비푸드에서 드리는 맛간장 세트 보내드리고요. 유튜브로 교통제보 해주신 이재호님께 SOIL에서 드리는 주유권 선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32번님께 바른사진관 촬영권도 역시 챙겨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작가님께서 한 7시 30분경까지는 전화를 드릴 예정이니까 유선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에스파의 곡으로 골랐습니다. 레모네이드 들으시고요. 내일도 생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1588 9376.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저녁엔 뉴스 시작합니다. 6.3 전국동시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오늘 투표소 한 곳을 현장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내부가 모두 치워져 있어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2: 법원이 오늘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사용됐던 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가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담당 법관이 직접 현장을 찾은 겁니다. 법원이 지정한 보전 대상은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지 보관 상자 등 모두 4건입니다. 본 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아침 8시부터 투표함이 반출됐던 지난 5일 밤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 등을 촬영한 CCTV 영상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지 부족 사태로 2박 3일 봉쇄 시위가 벌어졌고 투표함이 반출된 직후 일부 시위대가 몰려들어가 선관위 기물에 손을 댔습니다.
3: 현장 지금 이미 다 치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었고 그거를 선관위에서도 그것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1: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입니다.
2: 김 후보는 사라진 투표지 보관 상자와 관련해 선관위에 문의했고 보관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개표소에 대해 추가로 증거 보전을 신청할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유효한지 판단해달라는 선거 소청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 없이 내부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김민전 의원이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선거관리 지침을 수정해 인쇄 기준을 축소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똑같이 고쳤는데 이 과정에서도 공식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곳은 전국 91곳의 투표소로 집계됐으며 부족한 투표용지 규모는 7,194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보다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X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국정 지지율이 6.3 지방선거 직전 조사 대비 9%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한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나흘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내 거취 표명 요구에 선을 긋는 가운데 정점식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4: 어제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출국 환송에 불참해 여러 해석을 낳았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지방선거 이후 열린 첫 공개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5: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4: 지난 8일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할 곳을 졌다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정 대표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민심을 살피겠다며 일단 호응한 겁니다. 대통령 순방 환송 불참이 시선을 끈 가운데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번 유럽 순방에서도 국익 외교, 실용 외교의 지평을 열고 금이 환영하기를 바란다고 덕담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3선의 정점식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정 의원은 김도읍 의원과의 결선 투표를 거친 끝에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6: 우리 국민의힘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어 당의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와 연계된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도 맡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1: 청와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추국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배웅에 나선 데 대한 정치적 의미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선관위 운영 상황 등 국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송 인원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의 참석은 장기간 순방 일정 수행에 따른 내각 차원의 업무 지시 및 당부 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빗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대변인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위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당에 부담을 줬다면 그것 자체로 대변인으로서의 역량 부족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어제 이 대변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를 찍어 당대표를 시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욕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방부가 12.3 계엄에 연루된 국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 보안, 안보수사 기능을 모두 분산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고강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방첩사 고유의 방첩 및 방산 사이버 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게 되며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어갑니다. 국방부는 또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이란이 미국과 무력 충돌한 뒤 주변 걸프 지역 국가들의 미군 지원을 중단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재 시간 10일 미국이 이란 남부 지역 여러 곳에 대해 야만적인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는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이란 침략 행위 수행에 사용되는 기지들 및 군수시설을 목표로 삼고 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6도, 춘천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8도 등 23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0: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벌.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로티바 서지우,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곶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7: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8: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9: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10: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민주당은 차기 당권 경쟁이 벌써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오늘 공개 최고위원회에서는 지선 책임론을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 3부에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변동성이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4부의 증시 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진단해보겠습니다.
1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3: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4: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15: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6: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17: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10: 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정치구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8: 안녕하지 못합니다.
10: 그러시군요. 왜 안녕하지 못하십니까?
18: 이게 민주당이 예. 하는 꼴이 뭐예요?
10: 예.
18: 우리가 내란 척결하고
10: 예.
18: 1년간
10: 예.
18: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잘해가지고
10: 예.
18: 여기까지 왔는데 예. 지방선거 패배할 수 있어요.
10: 예.
18: 그리고 나면은 빨리 전화해보고 계기로 삼아서 예. 제 길로 가야지.
10: 예.
18: 이게 싸움길로 가면은 예. 망하는 거죠.
10: 예.
18: 결국 저는 선거 전부터
10: 예.
18: 이거 조심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2년 차, 3년 차가 가고
10: 예.
18: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다.
10: 예.
18: 그렇다면은 우리는 서민경제 예. 어렵잖아요.
10: 예.
18: 코스피는 좋아도 서민경제는 어려워요.
10: 예.
18: 살리고 내란 청산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지 않으면
10: 예.
18: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 윤어게인이 나오는 세상이 된다라고
10: 예.
18: 했는데 딱 그 길로 우리 민주당이 아스팔트 깔아주네요.
10: 예. 왜 그러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권 경쟁이죠 지금 보시기에 본질은.
18: 당권 경쟁이.
10: 예.
18: 당권 경쟁은 필연코.
10: 예.
18: 대권가도로 연결됩니다.
10: 예.
18: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1년 보내고
10: 예.
18: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0: 예.
18: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서
10: 예.
18: 성공시켜야 돼요.
19: 예.
18: 그러려면은 저는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번 선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예. 하는 건 알고 있고 서울 서울시장 같은 거 이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산술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예. 정치적 패배를 해가지고 허탈한데 예. 그렇게 말씀했으면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예. 대통령의 벽오동 심은 뜻을 알아야죠.
19: 벽오동 심은 뜻이 의원님 해석하시기엔 뭔가요?
18: 나가라요.
19: 아, 나가라.
18: 책임지고 나가라.
19: 예.
18: 그리고 호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지.
19: 예.
18: 호동잎은 떨어졌는데 예. 지금도 이런 생각하는 건 아주 나빠요. 그래서 저는 예.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물론 정청래 대표가 탄핵
19: 예.
18: 내란 청산 예. 3대 개혁 업적이 많습니다.
19: 예.
18: 잘했어도 백공일과예요.
19: 예.
18: 정치인은 한 가지 잘못하면은 국민은 책임을 물는 거예요.
19: 예.
18: 그래서 저는

0: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도와 네. 국민의힘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가 1.8%가 더 높아요.
1: 예.
0: 이런 사태를 보고도 민주당 지도부가 함구하고 있다?
1: 예.
0: 도대체 의원총회 한번 안 열리고? 이건 민주당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1: 예.
0: 총사퇴하고
1: 예.
0: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을 해라.
1: 예.
0: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1: 의원님 지금 생각하시는데 동감을 하는 의원들이 많습니까 보시기에?
0: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1: 그래요.
0: 오늘 뭐 저한테도 많이 전화 오고.
1: 아, 그래요.
0: 예. 그 제가 예. 몇 가지 한 2, 3일간 예. 언론에 나가서 얘기한 걸 보도가 되니까 예. 내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 예.
0: 라고 하는데 물론 내일 11시에 예. 선관위 때문에 의총이 본회의가 있으니까 예. 10시에 의총한다는데 예. 그게 말이 돼요?
1: 예.
0: 이 중체대한 문제를 놓고 1시간에 본회의 설명하다 나면 끝나는 건지
1: 예.
0: 도대체
1: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감각이 의원님, 없어요.
1: 예.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0: 저는
1: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의원총회를 그래. 소집해서 예. 무한정 토론을 예. 하면은 예. 거기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1: 예.
0: 여기다가 예. 진짜 우리가 억울한 것은 예. 선관위는 헌법기관 아니에요.
1: 예.
0: 헌법기관. 예. 저 뻘짓을 해가지고
1: 예.
0: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니까 우리 책임으로 왔어요.
1: 예.
0: 이것도 막 나왔을 때 예. 국회를 소집해서 어떻게 하겠다
1: 예.
0: 하고 치고 나가고 예. 강한 모습을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예. 좀 화라도 덜 나죠.
1: 예.
0: 이게 말이 됩니까?
1: 예. 의원님 보시기에는요.
0: 예.
1: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의원님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억울하도.
1: 예. 억울해도 물러나야 된다.
0: 그리고 지금 보세요.
1: 예. 그 절차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
0: 아 거기서 발표하든지 예. 일방적 예. 선언을 하든지.
1: 예.
0: 아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하나 보고 있었는데
1: 예.
0: 70%에 가깝던 지지도가
1: 예.
0: 아니 데드크로스 부정평가가 더 많아지는
1: 예.
0: 일부 여론조사를 보고도 아무 소리 않고 있다?
1: 예.
0: 또 20% 내외로 앞장서던 우리 민주당의 지지도가
1: 예.
0: 내란 정당
1: 예.
0: 국민의힘과 떨어져도
1: 예.
0: 아무 소리 않고 있다?
1: 예.
0: 이건요 강 건너 불난 게 아니라
1: 예.
0: 지금 우리 민주당사에 핵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1: 예.
0: 이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1: 예.
0: 저는 양심에 틀렸다고 봐요.
1: 예. 당권 경쟁은 양상은 어떻게 전개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0: 당권 경쟁은 예. 이러한 파동이 지나면서
1: 예.
0: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갈 거예요.
1: 예.
0: 서로 자제하고.
1: 예. 예.
0: 내가 해서 당을 어떻게 살리겠다.
1: 예.
0: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예.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최대의 개혁은
1: 예.
0: 총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입니다.
1: 예. 그렇겠죠. 예.
0: 저는
1: 예.
0: 네 분의 대통령을 직접 모셔본
1: 예.
0: 사람이고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도 했고
1: 예.
0: 정권 재창출도 해봤고 정권 뺏겨가지고
1: 예.
0: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1: 예.
0: 제 자신도 감옥 가보고
1: 예.
0: 다 겪어봤어요.
1: 네.
0: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하세요.
1: 예.
0: 저도 섭섭한 게 있습니다.
1: 예.
0: 왜 대통령한테 섭섭한 게 없겠어요.
1: 예.
0: 개별적으로.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 나라의 운명이 지금 결정되는데
1: 네.
0: 할 때가 아니에요.
1: 그래서
0: 지금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1: 네.
0: 저부터 책임이 있어요.
1: 네.
0: 그렇지만은 저는 상징적인 지도부가 억울하더라도
1: 네.
0: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1: 네.
0: 국민이 나가라 하니까 나가야 한다.
1: 네.
0: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평가했으면은 네. 울림이 있어야 된다. 저는
1: 네.
0: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국민이 나가라 한다고 평가했다고 판단하시는군요.
0: 그렇죠.
1: 예.
0: 지금 이미 선전.
1: 예.
0: 아니 그러니까 지지도가 내려가죠.
1: 예.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도 그냥 예. 아니 부정평가가 많아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지지도가 그래 내란당보다도 네. 윤어게인 그 세력들보다도 더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진짜 하늘에 무너지는 일이에요. 예.
1: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 상황의 어떤 이 위기 상황에 대한 평가 이것이 또 일반적으로 어떤 다른 의원님들보다 다른 의원님보다 굉장히 한가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0: 물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예.
1: 그러나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대단히 비상 상황이라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0: 그렇죠. 이 판국에 예. 분열을 위해서 뭐 예. 문저 텔레 이 탐탐 채찬 채채채 예. 이따위 소리나는 하는 민세다 어쩌다 예. 이게 분열의 길로 가서 되겠냐 이거죠. 예. 우리가 분열하면은 예. 누구 좋아요? 내란 세력 좋죠.
1: 네.
0: 아니 이번 선거 때도 보세요. 이 나라가 얼마나 한심하면은 박근혜 이명박이 활보합니까?
1: 예.
0: 그리고 오늘 보세요. 제가 특정인에 대해서 호불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 그런 세력이 미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냐고요.
1: 예. 야당 말씀이시죠. 예.
0: 그렇죠.
1: 예.
0: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예.
0: 나라가 진짜 이러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신 차려서 1년간 이끌었고
1: 예.
0: 민주당도 잘했는데 아 이거 두고 이렇게 서로 분열의 길로 가고 예. 싸우고 사태질하고
1: 예.
0: 이건 아닙니다.
1: 대통령은 분명한 어떤 심중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0: 그렇죠.
1: 예. 예. 해법도 심중에 있는 해법은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는
0: 제시했죠.
1: 거. 제시했고.
0: 알아들어야죠.
1: 예.
0: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동잎 떨어졌는데
1: 예.
0: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지.
1: 예.
0: 아직도 봄으로 생각하면 이건 안 되죠.
1: 예. 정청래 대표는 가을이 온 걸 모르고 있나요? 보면 보시기에.
0: 본인도 아시겠죠.
1: 예. 예,
0: 그렇지만은 공도 있다니까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예. 며칠 전에 백광일과다 정치는
1: 예.
0: 아무리 잘해도 예. 한 가지 잘못하면 가는 거예요.
1: 예.
0: 진짜 이번에 보니까는 우리 정치권에서 흔히 하잖아요.
1: 예.
0: 까불지 마라. 한 방에 간다.
1: 예.
0: 이게 사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도 보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일 좀 잘한다고
1: 예.
0: 너희들 까불지 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 예.
0: 그거 안 되죠.
1: 예. 지금 상황에서의 해법은 다 나와 있는데 이 어떤 정치적 충돌 과정에서 정치 투쟁 과정에서 그 해법대로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0: 안 할 수가 없죠.
1: 예.
0: 안 할 수가 없죠.
1: 예. 그렇게 합니까?
0: 그렇게 해야 살고 예. 더 견딜 수 없어요.
1: 예.
0: 하루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선언하면은 내일부터 건설적인 방향이 제시되는 거예요.
1: 예.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선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0: 저는 빠르면 빠를 수
1: 대단히 급하다.
0: 예.
1: 예.
0: 우리 민주당도 저도 내일 원청에 가서 그 얘기 하려고
1: 예.
0: 해요.
1: 하시.
0: 초선들이 개혁적이어야지.
1: 예.
0: 중진도 말하지 않고.
1: 예.
0: 누가 말하지 않는.
1: 예.
0: 이래 가지고. 생명력 있는 정당이냐 예. 이건 아니다.
1: 아까 정청래 대표에게 백공일과란 말씀하셨다고 했나요?
0: 네.
1: 예. 뭐 반응은 뭐였나요?
0: 아 예. 직접 말하지는 않았어요.
1: 아, 그래요.
0: 예.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1: 예.
0: 했고
1: 예.
0: 그 측근들에게도 의견 제시를 했고.
1: 뭐 그쪽에서 어떤 반응이 좀 오는 게 있습니까? 그쪽에서.
0: 그것은 예. 아직 뭐
1: 그래요.
0: 예. 어떻게 갈 수밖에 없다.
1: 예.
0: 자기들 또 모색하려고 하겠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라도
1: 예.
0: 그 당장이라도 즉시 사퇴를 했으면은
1: 예.
0: 국민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보겠다.
1: 예.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1: 예. 근데 당내 의원님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다수라고 판단하십니까?
0: 저는 다수라고
1: 봅니다. 그래요.
0: 예.
1: 왜냐하면 당내 다른 의견. 오늘 예를 들면 이지은 대변인 사퇴하는 어떤 그 과정을 보면요. 전혀 반대 의견을 가진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0: 아, 이지은
1: 예.
0: 대변인은요.
1: 예.
0: 정치 신인 아니에요.
1: 예.
0: 존경 출신
1: 예.
0: 변호인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계산을 하고 한 건 아니에요.
1: 예. 예.
0: 단순하게 표현의 실수다.
1: 예.
0: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
1: 단순한 표현 실수다.
0: 예. 예. 그렇죠. 그런 예. 그런 그 맥락까지 예. 잘 뭐 제가 했다 가면은 그건 뭐 잘못이죠. 그렇지만은 예. 이지은 대변인이 한 것은 예. 그래도 예.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물러나가는 예. 그 이진 대변인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지만은 예. 그것이 그렇게 제가 했다가면 딱 그런 거예요.
1: 예. 자, 그럼 만약에라도 말입니다. 의원님 요구대로 혹은 판단대로 정청래 지도부가 물러난다면 당권경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0: 당권경쟁은 예. 물론 이제 뭐 나오겠죠. 정청래 예. 대표도 나올 수 있고.
1: 아, 예.
0: 뭐
1: 물러난 다음에 다시 나올 수도 예. 있다는 말씀이시죠.
0: 아니 그러니까 예. 나는 예. 물러나고 예.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 더 깨끗하다.
1: 예.
0: 이렇게 하지만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아,
1: 제 신임을 받겠다고 나올 수도
0: 그렇죠.
1: 있다.
0: 그렇죠.
1: 예. 그러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야 된다. 일단
0: 물러나야
1: 예.
0: 일단은 물러나야 예. 돼요. 그렇지만은
1: 예.
0: 이제 뭐 김민석,
1: 예.
0: 송,
1: 예.
0: 정 이런 예. 분들이 나오시겠죠.
1: 예. 예. 예. 아, 그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0: 아니 글쎄 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 지금 늦었다.
1: 예.
0: 국민이 당원이 너무 화나가지고 있으니까 예. 사퇴하고 예. 깨끗하게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
1: 아, 거기까지 오가시는 거예요.
0: 가야 된다라고 예. 하지만은 본인은 예. 사퇴하고 국민과 당원한테 의사를 묻겠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1: 예.
0: 나오는 것을 못 나오게 할 수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1: 예.
0: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이 준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1: 여러 가지 어떤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은 벌어질 수 있지만 지금은 책임을 질 때다. 이 그렇죠? 말씀으로 정리할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1: 지금 선관위 사태는 어떻게 정리돼야 됩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0: 선관위 사태는 예. 저거 진짜요.
1: 예.
0: 능지 처참해도
1: 예.
0: 저 뻘짓을 해가지고 예.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대통령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 시작됐잖아요.
1: 예.
0: 진상조사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건 특검이건 해서 예.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선관위를 뿌리채
1: 예.
0: 파헤쳐서 개혁해야 된다.
1: 예.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예.
0: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1: 예.
0: 나쁜 조직이에요.
1: 예. 잠깐 여론조사 소개 좀 하고 가겠습니다.
0: 예. 예.
1: 방금 박지원 의원이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들은 지난 26일과 27일 그리고 이달 8일과 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의 자체 실시한 조사고요. 정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지난달 19일에서 21일까지 한국갤럽 자체 실시한 조사입니다. 지난달 6일부터 8일까지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에 의뢰로 실시한 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국제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중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0: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예. 평양 방문은
1: 예.
0: 김정은 위원장의 대단한
1: 예.
0: 외교적 승리이고
1: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0: 예. 존재감을 세계에 확인시켰다.
1: 예.
0: 사실 제가 북한에 여러 번 다니면서 예. 많은 일을 해보았지만
1: 예.
0: 북한의 핵 보유를 미국 못지않게 중국도 반대합니다.
1: 예.
0: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은 우리 한국도
1: 도미노요. 예.
0: 일본도
1: 예.
0: 대만도 갔는데
1: 예.
0: 핵 도미노 현상으로 예. 동북아시아가 핵 창고가
1: 예.
0: 절대 반대예요.
1: 예.
0: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사실상
1: 허용했다.
0: 핵 보유를 인정한 예. 거예요. 한마디 없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사이 말씀하셨던 모라토리움
1: 예. 예.
0: 동결로 가서 북한 핵이 그 이상 증산 기술 향상 안 되고
1: 네.
0: 세계가 가장 염려하는 확산이 되지 않는 길로
1: 예.
0: 가는 것이
1: 현실이다.
0: 해결의 방법이다.
1: 예.
0: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미국도 그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0: 그건 트럼프 1기
1: 예.
0: 때 모라토리움
1: 예.
0: 동결로 갔었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사실상 미국 정부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승인하지는 않았습니다.

0: 않았지만은 예. 핵 보유를
1: 사실상 인정해, 예, 사실상
0: 인정했죠. 예. 이제 거기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정동영 통일부 예. 장관이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김정은이 그런다고 우리 한국과 대화는 선뜻 안 났을
1: 예.
0: 겁니다.
1: 예.
0: 김정은은요. 박정희 대통령 때 월남 파병에서 경제 중흥을 일으키던 예. 그 시대를 지금 막고 가장 예. 행복하게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1: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1: 예. 예,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2: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5: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4: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7: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내륙에 최대 40mm, 수도권과 충청에는 최대 30mm, 전북과 영남에는 5에서 20mm 정도 예상되고요. 돌풍이 불거나 우방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 내리지 않을 때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16도로 시작을 해서 한낮에는 서울, 대전 26도, 대구 29도로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주말에 다시 한여름 더위는 나타나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월드컵 대교 앞둔 곳 3차로에 지금 추돌을 사고 있고요. 같은 방향으로 올림픽대로도 양화대교 지나서 사고 때문에 3개 차로가 차단돼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8: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1: 네, 예고해드린 대로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1: 자, 증시요. 정말 널뛰기가 이 정도 있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9: 저도 제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1: 아, 그죠?
9: 예. 예. 사이드카가 뭐 하루 걸러 하루 예. 나온 수준이니까요. 이런 변동성은 과거에는 없었다.
1: 예.
9: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원인이 뭔가요?
9: 일단 그 투자 규모가 전반적으로
1: 예.
9: 커졌고
1: 예.
9: 최근에 나타난 레버리지 ETF, 단기 예. 정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집중화. 예. 그러니까 삼성 자이닉스로 대.

0: 주변되는 주식의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이 두 종목의 향방에 따라서 예. 시장 전체의 향방이 결정되니까 예. 원래 보통 하루에 뭐 시장이 1% 내외 보통 그 정도 움직이는 게 적당하거든요. 그런데 예. 예. 예. 절반이 넘어가니까 한 종목이 5% 7% 빠지면은 시장 전체가 그 정도 빠지죠.
1: 예, 그렇죠.
0: 예. 예, 그러니까는 삼성자이닉스가 너무 잘해줬지만 예. 반대로 떨어질 때는 또 그만큼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그러면 앞으로 전망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뭐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한 1, 2주 전에 하신 거랑 어떻습니까?
0: 제가 계속 드리고 예. 싶은 말은 그래서 B2는 좀 하지 마라.
1: 예, B2는 위험하다.
0: 예, 레버리지는 예. 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예. 게 내용은 너무 좋은데 네. 투자 심리는 과열인 건 분명히 맞거든요. 네. 지금.
1: 예.
0: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던 게 99년, 2000년 예. 아주 어렸을 때 예. 경험하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 20몇 년 만에 나타나는 한국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 과열입니다.
1: 예.
0: 그래서 요거 잠잠해질 때까지는 크게 흔들릴 수는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문제면은 뭐 이렇게 요 정도 많이 빠졌으면 다 빠졌어요.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이 좀 문제예요.
1: 예.
0: 그리고 항상 이 금융에서 문제가 뭐냐면 제 경험상 문제는 모르는 데서 터지는 거거든요.
1: 예.
0: 여기서 모르는 거라면 뭐냐면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1: 예.
0: 어떤 지수가 10% 넘게 빠진다는 건 너무 큰
1: 네.
0: 사건이고요.
1: 예.
0: 도대체 왜 10% 빠졌느냐.
1: 예.
0: 그러면 사람 심리라는 게 똑같아서 예. 계속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거든요.
1: 예.
0: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으면은 예. 조금 더 써도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자기 확신 속에서 비투가 생기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사실은 뭐 너무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가격이 뭐 지금의 10분의 1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회사가 멀쩡하다면 그때는 감히 신용이나 빚을 써도 되겠죠.
1: 예.
0: 근데 그럴 때는 사람들 절대 안 써요.
1: 예.
0: 왜냐하면 실패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1: 예.
0: 반대로 최근처럼 계속해서 연속해서 상승을 하면 내가 그동안에 성공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성공할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1: 네.
0: 기존의 방향성이 계속 진행될 거다.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보편적 심리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 네.
0: 그래서 지수가 하루에 10% 빠졌던 건 미국 시장이라는 큰 자본시장에서 그렇게 빠졌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비투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1: 네.
0: 그 이게 그냥 단일 어떤 주식 투자에만 비투를 했을 거냐
1: 네.
0: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그 어떤 한 회사가 그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한다고 투자를 일부 좀 줄인다고 했는데요.
1: 예.
0: 이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 40기가와트였어요.
1: 네. 네.
0: 40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40개입니다.
1: 예.
0: 한 회사가.
1: 네.
0: 그리고 1기가와트 정도면 한 70만 가구가 쓰는
1: 네.
0: 양이에요. 그런데
1: 네.
0: 그런 게 40개나 더 있다? 엄청난 양이잖아요.
1: 네.
0: 과거에 이렇게 그 우리가 대규모로 투자한 데서 한국에서 네. 그런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1: 네.
0: 물류센터 기억하시죠?
1: 네.
0: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뭐 백화점이나 가게 같은 데 가서 직접 물건을 샀다면 코로나 이후로 대부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
1: 예.
0: 그런 행태로 바뀌었는데 그때 그래서 대대적으로 증설을 했던 게 바로 물류센터.
1: 예. 예.
0: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물류센터도 어마무시한 과잉이 있었어요. 지으면 무조건 팔린다라는 확신이
1: 예.
0: 있어서 막 지어놨거든요.
1: 예.
0: 근데 뭐 물류센터라는 게 물류를 직접 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전략이 있는데 전략 포지션에 따라서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데
1: 예.
0: 지어놓으면 팔리는 줄 알았어요.
1: 예.
0: 지금 AI도 지금 약간 그런
1: 데이터 센터 말씀하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예. 데이터 센터도 약간 그럴 수도 있다라는
1: 아.
0: 것이죠.
1: 남아둘 수 있다 한마디로. 과잉 공급일 수도 있다?
0: 그럴 수도 있죠.
1: 아, 예.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0: 만약 그렇게 되면 심각하지만
1: 예.
0: 뭐 또 버티면
1: 예.
0: 또 쓸 사람이 다 생기긴
1: 예.
0: 합니다.
1: 그런데 일단은 가격이 확 떨어지겠죠. 그런 거 아닌가요?
0: 맞죠.
1: 예. 예.
0: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1: 예.
0: 있죠. 네.
1: 아, 그런데 또 걱정은요. 스페이스X 등.
0: 네.
1: 그 공룡 IPO.
0: 네.
1: 이것도 되게 불안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0: 이게
1: 네.
0: 예전에 이거보다 더 큰 상장이 있었는데
1: 네.
0: 사우디의
1: 아람코.
0: 네, 아람코.
1: 예, 아람코. 예.
0: 이거는 뭐 회사라기보다도 국가 자체예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사우디의 대표적인
1: 그거보다 이번에 더 크지 않습니까?
0: 훨씬
1: 스페이스X가 그죠?
0: 훨씬
1: 예,
0: 커요.
1: 예.
0: 그러니까는 요 IPO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가총액도 있지만
1: 예.
0: 그 시가총액 을 통해서 땡기고자 하는 현금 예. 수량이 있어요. 예. 이번에 땡기고자 하는 돈의 양이 750억 달러예요. 예. 예. 돈이 천조입니다. 예. 이 세상에 천조가 넘는 회사는 몇 개 안 돼요. 예. 그런데 스페이스X가 천조짜리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 천조의 현금을 땡기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어마무시한 예. 규모거든요. 아 100조 죄송합니다. 100조. 네, 100조. 아, 예, 100조 예, 죄송해요. 예, 100조를 땡기는 예. 거예요. 100조 이상 되는 회사도 그렇게 많지는 예, 않아요. 예. 세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아셔야 되는데 예. 주식이라는 건 호가 제도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이렇게 그 주가가 10% 오른다고 예. 오르는 만큼 예를 들어 100조가 올랐으면 예. 100조의 현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호가만 오르면 100조 예. 시가총액이 늘 수 예. 있거든요. 근데 IPO는 실제로 IPO를 하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실제 현금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지금 스페이스X에서 100조를 땡기고 싶은 거예요. 예. 시중에서 100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100조를 그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현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쪽 경쟁률이 높으면 더 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시중에서 지금 몇백조가 스페이스X 상장 그 IPO 참여하겠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럼 잠시 잠깐 세상에 있었던 돈이
1: 말라버다
0: 예, 돈이 스페이스X로 쭉 빨려들면서 예. 다른 시장이 말라질 예.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예. 이번 주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니 그것 때문에 돈이 빠져나갔다가 예. 그거 끝나면 다시 바로 나오니까 예. 다음 주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하면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예. 뭐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걱정하는 건 여기 들어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한국도 많이 빠졌지만 일본의 시가총액 1위였던 소프트뱅크가 오늘 폭락을 했어요. 예. 왜 그런가 봤더니 스페이스X가 그 여러 가지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크게 갖고 있는 건 ARM이라는 회사를 예. 가지고 있고 또 하나 크게 투자한 회사가 뭐냐면 OpenAI예요. 예. OpenAI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예. 여기에서 자금을 한 100억 달러 조달을 하려고 했어요. 예. 주식 담보로. 예. 근데 이게 좀 여의치 않자 예. 60억 달러라도 대출을 받으려고 예. 했어요. 오늘 나왔던 뉴스는 대출을 못 받는다니 무효화했다. 예, 예, 예. 백지화했다. 이런 예. 소식입니다. 이건 좀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그 칩 주식의 흐름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고 예. 데이터 센터의 고객은 AI 회사들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엔트로픽, 오픈 AI, 예. 뭐 제미나이 이런 예. 회사들이죠. 예. 근데 그 중에 그 데이터 센터를 쓰고 있는 예. 이 AI 기업 중에 하나가 자금 조달에 살짝 문제가 생긴다는 뉴스가 나온 거죠. 예. 이건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예. 데이터 센터의 가격이 오른 사용료가 오른 핵심적인 이유는 까놓고 보면 오픈AI와 엔트로픽의 서로 경쟁이었어요. 예.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해서 더 좋은 품질의 AI를 만들겠다. 네. 이것 때문에 그 엄청나게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선점하고 예. 계약하고 예.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예. 한 회사가 흔들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회사가 그걸 굉장히 공격적으로 선점할 필요가 없게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천천히 해도 되고 이들이 천천히 하면 데이터 센터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데이터 센터 입장에선 장사가 조금 덜 되니까 급하게 또는 비싸게 칩을 사가지고 올 수는 없는 예. 올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1: 또 우리 칩들
0: 내 집이요?
1: 아니 우리 삼성
0: 네. 아 예, 하이닉스 칩들 예. 네네네
1: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0: 아 근데 여기서 예. 이렇게 근데 그 한번 또
1: 그런 말씀을... 일이 발생한다면요
0: 네 그렇긴 예. 하고요 예. 투자 심리라는 건 불길처럼 불 막 불타오르기도 하지만 예. 정반대로 얼음처럼 차가지기도 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하락의 종점을 말씀드리면 예. 아마 지금 제가 이 말씀드렸던 요 이야기가 예. 보편화되고 회자되면서 예. AI 끝났다 예. 이런 얘기 나올 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때는 사시면 돼요.
1: 예, 그렇죠. 근데 예, 지금 다 들어가서 예를 들어 이른바 다 들어가서 물려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그때는 들어갈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또?
0: 그럼 버티셔야죠.
1: 예, 그렇죠.
0: 예, 그럼 뭐 그때
1: 그러면 지금 투자자 입장에는 네. 지금 빠져서 좀 어느 정도 현금화해서 감망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판단이 쉽지 않으시죠?
0: 아, 네, 아니 판단이 쉽지는 예. 않지는 예. 않지만 뭐 욕먹을 게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죠. 예. 네, 뭐 일부 현금 들고 있을 예. 필요가 있죠. 다 하실 필요는 없고.
1: 다 하실 필요 없고.
0: 네, 일부 현금 조금 들고 예. 가시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1: 그거는 일단 곽 대표님 입장에서 권장하는 건 일부 현금은 좀 들고 가라.
0: 네, 일부 현금은 네. 좀 가지고 계셔도 뭐 나쁠 건 없다.
1: 나쁠 건 없다. 네네. 미래가 지금 굉장히 유동적이니까요.
0: 네, 그 뭐 근데 또 네. 이러다가도 네. 뭐 일정 부분 지나면 네. 상황이 또

0: 금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진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보다 네. 더 많이 흔들리는 게 투자 심리예요. 네. 그래서 투자 심리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낭패를 막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 회사가 진짜 괜찮냐. 네. 전망이 괜찮은 거 말고. 네. 전망은
1: 실적이 실적. 네.
0: 그렇죠. 네. 지금 진짜 괜찮은 회사냐. 지금 진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 네. 내가 갖고 있으면 나한테도 돈을 벌어줄 회사냐. 예. 이거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투자에서는.
1: 그게 쉽지 예. 않아서 문제죠. 예.
0: 아니 욕심을 비우셔야 돼요. 아, 예. 욕심을 비우셔야 되는데 예. 이 욕심이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 욕심이 차고 넘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레버리지 쓰지 마라 예. 강조했던
1: 레버리지 위험하죠 지금 분명히.
0: 레버리지는 빨리 청산하셔야 됩니다.
1: 예, 레버리지는.
0: 네, 어떤 예. 분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예. 많이 경험했던 예.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예. 레버리지를 키우면 갑자기 뭐 20% 손실이면 두 배 레버리지 쓰면 40% 손실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진짜 신용융자 같은 걸 쓰는 예. 겁니다. 돈을 빌려서. 예.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마진콜이라는 게 나와요. 예. 돈을 더 갖다 넣지 않으면 당신 주식을 팔아버리겠다. 예. 이렇게 마진콜이 나오거든요.
1: 그걸 통장이 녹는다고 표현하는 건가요?
0: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예.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마진콜이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 아 이거 이제 엄청 떨어졌으니 예. 지금이 마지막인 것 같으니 돈을 메꿔 넣어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하고 돈을 메꿔 넣어요. 예. 근데 제가 그 20몇 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니까 첫날 반대매매 맞은 사람들이 제일 운 좋은 사람인 경우들이 있어요.
1: 예.
0: 무슨 말이냐? 예. 첫날 딱 떨어졌는데 벌써 너무 많이 네. 신용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반대매매에 딱 맞잖아요. 네. 그러면 잔돈 얼마는 남습니다.
1: 예.
0: 그걸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저기 돈 땡겨가지고 신용 반대매매 이런 거 맞겠다고 마진콜 맞겠다고 네. 돈을 다 땡겨놓으면 나중에 더 이상 갖다 넣을 수 없을 때까지 빠진 경우가 종종 있어요.
1: 아, 예.
0: 그렇게 한번 당하시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1: 예.
0: 몇 년짜리
1: 무서운 얘기네요.
0: 몇 년짜리 내 인생이 예. 그냥 확 날아가 버릴 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너무 걱정돼서 예. 절대 신용 쓰지 마라. 예. 이렇게 그거는 이론적인 게 아니고 저 현장에서 20몇 년, 아니 30년 예. 가까이 있어 보니까 너무 많이 목격된 거예요. 예. 그런 흐름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신용을 쓰지 마십시오.
1: 예.
0: 아무리 좋아 보여도.
1: 예.
0: 아무리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F1 자동차에 초보 운전사가 네. 운전하러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예.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예.
1: 그런데 아까 그 스페이스X 말씀하셨지만요.
0: 네.
1: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IPO가요. 예정된. 엔스로픽도 마찬가지고요.
0: 맞습니다.
1: 오픈 AI도 마찬가지고요.
0: 맞습니다.
1: 다 그게 어떤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건데 돈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0: 그래서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 제가 어디 강연 가서도 꼭 얘기드리는 예. 건데 한국 시장이 그동안에 왜 안 좋았냐 지난 예. 20년간. 한국은 매년 3%씩 신규 주식이나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이 들어옵니다.
1: 예.
0: 주식이 흔해지는 거죠.
1: 예.
0: 모든 것은 물건이 흔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예.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제대로 한국 시장에 못 간 거고요. 예. 매년 들어왔기 예. 때문에 반면에 돈이 그 주식이 자꾸 줄어들면 예.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짠물이 되는 거죠.
1: 예.
0: 근데 그 미국에서 대표적인 흐름이 뭐였냐면 자사주 매입 소각.
1: 예.
0: 어마무시한 규모였어요. 예. 근데 지금부터 이런 그 AI 그 설비 대전 때문에 주식시장을 좀 거시적인 눈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조금 과거하고 달라지는 게 예. 옛날엔 자사 소각으로 실제로 주식 양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단위당 주가는 올라가는 예. 거예요. 근데 이번처럼 IPO로 초고대 IPO가 예. 뭐 지금 1조 7천억 예. 스페이스X 그다음에 엔트로피 1조 달러 예. 달러입니다.
1: 예.
0: 그리고 뭐 오픈 AI도 뭐 거의 1조 달러 육박 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시장에 주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1: 예.
0: 그럼 이걸 일컬어 물타는 거죠.
1: 예.
0: 싱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질 수 있고
1: 예.
0: 또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어마무시한 그 자금을 들여서 그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니까 예. 얘네들도 돈이 없으니까 채권 발행을 잡고
1: 예.
0: 채권 발행을 하면 어떤 돈이 없어지냐면 자사주 소각할 돈이
1: 예.
0: 그쪽으로 빨려나가면서 예. 없어지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 투자가 5년 또는 10년 후에는 엄청나게 꽃을 피워서 미국을 새로운 또 강자로 만들 수 있지만
1: 예.
0: 이게 돈이 들어 이렇게 저기 자꾸 주식이 물타게 되게 되면 예. 시장에는 거시적으로는 좋지 않다.
1: 예.
0: 예. 그리고 게다가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은 역사적으로 조금 비싼 편이에요.
1: 예.
0: 저는
1: 예.
0: 한국은 체질이 달라지니까
1: 예.
0: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1: 예.
0: 좋아지고 있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미국은 네 역사적으로 조금 비싸서 네. 그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인플레이션 전망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0: 내일 CPI 나옵니다. 네. 내일까지는 분명히 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달까지도 전쟁이 안 끝나면
1: 예. 근데 지금 끝날 기미는 잘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0: 네. 근데 재미나죠? 예. 헬리콥터 아파체 예. 헬기가 저기 격추를 당했는데 예. 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1: 예.
0: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 현재 금리 상황에서는 예.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1: 예.
0: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고 예. 즉 인플레이션이 잘못 건드려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오늘 보시면 사실은 주식값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예. 금값, 은값, 비철금속, 예. 비트코인, 채권 예. 다 빠졌어요.
1: 예.
0: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시장에서 굉장히 예. 많이 느낀다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이번 수치까지는 나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주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고 예. 뭐 이런 것들이 돼야만 인플레이션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1: 근데 전쟁이 거. 끝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이게 확전도 안 되지만 그러면 저 비축유가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0: 이란이 그 미국의 아킬레스가 어딘지를 예. 아는 것 같아요.
1: 예.
0: 크게 전쟁은 안 일으키고 자꾸 뭔가
1: 시간 털고
0: 터트리잖아요. 예. 그럼 미국 불리하다는 걸 아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빨리 끝난다 계속 예. 얘기하잖아요. 예. 양측이 소년처럼 계속.
1: 그렇습니다.
0: 예. 예. 예. 지금 그래서 뭐 그 미국 거시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예. 건 아닙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6: 회색 늑대는 무리 지어 이동합니다. 보통 우두머리가 앞장설 것 같지만 회색 늑대의 세계에서 우두머리는 가장 뒤에 섭니다. 앞에 서는 건 늙고 병든 늑대들입니다. 무리의 속도를 가장 느리게 걷는 늑대에게 맞추려는 거죠. 우두머리는 맨 뒤에서 나고자가 없는지 살핍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8: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9: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이동영 작가, 허민 국가유산청장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1: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2: 날이 덥다 보니 창문을 연 채로 운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벌에 쏘이는 사고입니다. 지난달 한 운전자가 주행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추돌 사고를 냈는데요. 차량 내부로 들어온 벌에 쏘여서 쇼크 증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본인의 생명은 물론이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죠. 따라서 즉시 갓길에 차를 세운 다음 구조대를 불러야 합니다. 해마다 2만 명에 달하는 벌쏘임 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절반이 여름에 피해를 당합니다. 경계심을 높여

0: 가서 안전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 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 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KBC.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3: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다수 탄핵되거나 구속된 전례에 대해 본인도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온라인에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취임 전 받고 있던 본인의 재판 5건에 대해 이런 기소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재판들은 재임하는 동안 유예됐지만 퇴임하면 다시 불거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이 대통령의 유산은 부분적으로 청와대의 저주를 깨뜨릴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6.3 지방선거로 중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한 달 반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선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동 피고인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증인으로 나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며 명태균 일당이 제공한 여론조사는 모두 가짜임이 밝혀졌고 수사기관에서 이들을 사기죄로 조속히 수사해 기소해야 하는데 아직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사기범들을 기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전체 회의를 열고 핵잠특별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특히 핵잠특별법에 들어갈 주요 내용,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의 정립 방안, 그리고 핵 비확산 관련 국제 원자력 기구와의 협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내년까지 핵잠 도입 사업에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완전히 갖추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 시간 10일 바르셀로나 대표 명소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신의 건축가로 불리는 안토니오 가우디 추모 미사를 집전하고 성당의 중앙 첩탑인 예수 그리스도의 탑도 축복할 예정입니다. 1882년 착공해 145년째 건설 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로 15기 추진 중인 가우디 100주기를 맞아 성당의 핵심 외관과 구성이 완성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6도, 춘천 14도 등이 예상됩니다. 강다은입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도배, 필름 조공, 타일 시공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여성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확산하면서 사무직, 서비스직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기술직에 도전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눈에 바로 보이고 연차가 쌓일수록 실력이 곧 경쟁력이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거칠고 힘든 기술직이라는 인식도 자기관리에 철저한 전문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든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 여성 기술자의 도전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6: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 연구팀이 1989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과 영국, 캐나다 대학생 8만여 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35년 동안 젊은 층의 완벽주의 성향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세대일수록 실수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압박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실패를 걱정하는 완벽주의적 불안이 정말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실패가 그렇게 나쁜 걸까요? 농구계의 전설 마이클 조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농구 경력에서 9,000개 이상의 골을 넣지 못했다. 나는 거의 300경기에서 졌다. 나는 내 인생에서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마이클 조던도 9,000번을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걸음이 되고 교훈이 돼서 결국엔 성공으로 이어질 실패의 힘을 믿어보기로 하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윤상의 한 걸음 더 전해드렸습니다. 정찬원님이 실패는 성공하기 위한 연습이다. 7190님 실패가 있어야 더 큰 성공이 있지 않을까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7732님도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잖아요. 제가 즐기는 실패는 바느질인데 요즘은 꿰맬 게 없네요. 하셨어요. 그렇구나. 실 감아놓는, 실 감아놓는 패를 지금 실패라고 말씀하신 거야. 아,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이해가 늦어가지고. 아, 그걸 말씀하신 거구나. 센스 있는 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님, 젠디, 실패가 없으면 실이 엉키고 꼬여버리잖아요. 실패를 통한 경험으로 우리는 조금씩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 거겠죠? 경수님도 역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프닝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실패가 결국에는 걸음이 되고 교훈이 돼서 성공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 했고, 마이클 조던도 9천 개 이상의 골을 넣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또 300경기에서 졌다. 이 농구계에서 빠질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전설 레전드인 마이클 조던도 이렇게 많은 실패를 겪은 끝에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완벽주의적인 불안도 얘기했는데 저도 약간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뭔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까 봐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걱정은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막 망설이거나 너무 완벽한 순간만을 기다리거나 그러지 말고 그래도 도전

0: 하고 그 도전 자체 의미를 두고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자세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6365님이 실패 없는 성공은 없는데 우리나라는 실패에 대한 평가가 가혹해요. 그럼에도 도전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런 성향들이 생겨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신은희님은 사람은 실패를 한 번이라도 해봐야 진정으로 성공의 맛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실패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에 만족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중요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오늘을 보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오프닝 내용이었고요. 오당재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 주제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많이들 들어보셨죠? 트라우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오당재 청취자분들 중에도 반복해서 떠오르는 어떤 기억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괴로운 시간 보내고 있는 분 계시다면 문자 미니로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3부에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우리 E&L 하루틴,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L 하루틴 건강기능식.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동해안 일대에는 참다랑어가 어획량을 초과해서 그냥 버려야 할 정도로 많이 잡히고 있는데요. 참다랑어는 고급 횟감과 초밥 재료로 활용되고 있고요. 개체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민들 사이에서는 바다의 복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제 강릉 중흥진항에서는 대형 참다랑어 170여 마리가 한꺼번에 위탁 판매돼서 어민들과 수산업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참다랑어는 어종 보호를 위해서 어획량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올해 강원도에 배정된 할당량 어획 쿼터는 92톤이었는데요. 개체수가 늘면서 해양수산부는 오늘 강원도에 어획 쿼터를 200톤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참다랑어 증가 현상은 해를 거듭하면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동해 수온 상승과 먹이 생물 증가 등 해양 환경 변화로 과거 남해안과 제주 해역 중심이던 참다랑어 회유 경로가 동해안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올해 8월 새학기부터 전국 의무교육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학생은 등교를 할 때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하교할 때 돌려받게 되는데요.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쉬는 시간과 방과 후 수업까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휴대전화를 걷도록 법을 강제했습니다. 스웨덴은 교실에 디지털 교육을 비교적 일찍 받아들인 나라였는데요. 이번 조치는 화면으로 채웠던 교실을 다시 책 중심으로 되돌리는 국제 흐름에 합류한 것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튼 배경에는 학생들의 읽기, 쓰기 능력 저하가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22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스웨덴 9학년 학생 24.3%가 기초 독해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멀리하려는 움직임

0: 없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주최 기관이 공연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부당한 개입으로 판단했는데요. 이번 소송은 2022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공연 예정이었던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행안부 측이 문제 삼은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 노래는 저항하는 약자들이 늑대나 마녀로 치부되는 현실을 짚은 노래인데요. 원고 측은 이 늑대가 VIP, 즉 대통령을 상징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행안부에서 교체 지시를 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는 노래를 곡해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행안부와 재단이 공동으로 300만 원을 배상하고 업체는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1: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 듣고 왔습니다. 범진호님이 아, 이 노래가 뉴스 나온 곡인가 봐요 하셨고, 최하영님도 이 노래를 오당자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동현님, 기사 보고 노래가 궁금했는데 오당자에서 나오다니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랑 씨의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곡이고 2022년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반상을 받은 곡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2022년 부마민주항쟁 그 국가기념식에서 이 노래

노래를 부를 예정이었는데 행안부 측에서 이 노래를 빼달라, 다른 노래를 불러달라 이런 의견을 전하면서 공연이 무산됐고, 이랑 씨 그리고 당시에 총연출 맡았던 강상우 감독이 이제 사실상 이걸 검열로 보고 당시에 공연에서 빠지고 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는데 오늘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정찬원님은 헙 참다라고 맛있는데 그 버리는 참다라고 제가 갖고 싶네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참다라고 저도 좋아하는데 한때는 이제 버렸는데 어획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동해에서 참다라고, 그러니까 참치라고 부르죠. 우리가 예년보다 훨씬 많이 잡히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민들 입장에서 반갑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현실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게 정해져 있는 물량을 초과하면 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참 골칫거리가 된 셈인데, 어쨌든 우리 정찬원님처럼 우리한테 주면 잘 먹을 텐데, 이게 기후변화랑 수온 상승이 주된 요인이라고 하잖아요. 기후변화가 이런 영향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김경주님은 제7의 장기인 휴대전화, 장기인, 제7의 장기인 휴대전화, 포년일체라고도 하죠. 조금 자제하는 게 맞는데 쉽지는 않네요. 학생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아, 이게 제7의 장기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우리 몸에서 떼놓을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휴대전화가 되어버렸죠. 근데 스웨덴이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등교를 하면 휴대전화를 학교에 맡겨야 된대요. 그리고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방과 후 돌봄 시간에도 사용할 수가 없고 하교할 때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건강상 이유나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거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참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쵸? 네, 오늘의 뉴스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존 바티스트의 It's Alright.

존 바티스트 It's Alright 영화 소울 OST 전해드렸습니다. 영화 소울 재밌게 봤었는데 이게 그 굉장히 감동적인 애니메이션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남지혜님이 오늘 전해주신 소식들이 다 흥미로워요. 오당제 늘 즐겁게 듣습니다 하셨고 박보현님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무조건 찬성이요. 정은상님도 무조건 찬성합니다. 찬성 의견이 일단 지금 조금 많은 것 같고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혹시 이제 폰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면 좀 찬성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드셨는지 누구 만나셨는지 좋습니다. 문자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다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폰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저희가 스마트폰 이야기,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광고를 듣고 왔는데 다른 의견도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6365님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용법을 교육하는 데서 끝내야지 소지까지 제한을 하면 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또 반대 의견 또 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하는 문제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교육 이슈인 것 같아요. 스웨덴뿐 아니라 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정책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곳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찬성 의견 내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수업 중에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죠.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알림도 오게 되고 학생들이 뭐 SNS나 문자 뭐 톡 이런 거 주고 받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막기 위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디지털 중독 같은 것도 요즘 많잖아요. 그런 거 좀 방지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고. 반대 의견 내주시는 우리 6365님 같은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성, 기본권 침해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학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연락을 할 일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될 때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디지털이 요즘에 뭐 AI뿐만 아니라 그런 디지털 기술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걸 무조건 금지하는 거는 좀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교육을 해야 되겠죠. 사용법.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아이들한테 잘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좀 균형을 잘 맞추면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여러분의 의견들 만나봤고요. 5694님, 성공한 하루는 아니었지만 실패한 하루도 아니었기에 퇴근길 가벼운 마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면서 출석 인사 나눕니다. 그쵸. 뭐 성공한 하루가 아니었을지라도 실패한 하루는 아니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하루였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좋은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이따 오동훈 선생님 나오시는데 항상 그 말씀 해주신 게 저는 늘 생각나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100점일 수가 없다. 우리는 70점이기 때문에 애초에 70점만 맞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아서 늘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00점이 아니었어도 실패한 하루는 아니었다. 2847님, 젠디 저는 어제 며느리랑 대전 야구장 다녀왔어요. 아들은 공부하느라 못 가고 기아가 이겨서 내가 치킨 샀어요. 끝나고 며느리 데려다 줬는데 아들이 냉제육을 해서 주네요. 지금 저녁으로 맛나게 먹고 있어요. 오, 야구장도 다녀오시고 또 아들이 해준 맛있는 냉제육도 드시고 너무나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2847님의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홍희진님은 제주도 도착했어요. 이번에 렌트 안 하고 뚜벅이 컨셉으로 올레길과 곶자왈 투어 할 겁니다 하셨는데 오 진짜요? 렌트 안 하고 제주도 저는 렌트를 항상 했었어가지고 제주도에 렌트를 안 하고 가면은 차 없이 가면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까 저도 항상 궁금했거든요. 뭐 근데 다 방법이 있겠죠?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그렇다 보면은 제주도는 뭐 워낙 어딜 가든 예쁘고 걷기도 좋고 하니까 좋은 컨셉을 가지고 이번에 여행하신 것 같아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방수영님, 젠디 감기약 먹고 이불 속에서 들어요. 누군가가 그랬죠? 난 실패한 게 아니라 안 되는 방법을 배운 거라고. 에디슨이었나? 저도 조금 용기 내보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글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도 저도 위로도 되고 참 좋네요. 6537님, 젠디, 어제 내일에게 소개해 주신 부산의 정운군입니다. 서울로 오늘 떠나시는 생산부장님 송별회식 잘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 운동으로 자전거 라이딩하면서 오당제 함께합니다. 기억나죠? 어제 이제 송별회 한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회식 잘 마치시고 또 오늘 라이딩하면서 듣고 계신가 봐요. 항상 자전거 열심히 타시는 우리 웅군님 오늘도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항상 안전 신경 쓰시면서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네요. 5732님, 젠디 오늘의 저녁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김밥에 쫄면을 돌돌 말아서 먹으니까 꿀맛이네요. 쫄면이 더 쫄깃쫄깃하게 맛있어요. 아, 그렇구나. 요즘 야근이 많아서 저녁다운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오늘 저녁은 대만족 성공입니다. 또 야근하면서 오당제 잘 들을게요. 딱딱한 복숭아가 먹고 싶은데 남편이 꼭 사오길 텔레파시 보냈어요. 김밥에 쫄면을 돌돌 말아서 드셨대요. 와, 그러면 쫄면이 더 쫄깃쫄깃하게 맛있다고 하는 우리 5732님. 꿀팁 주셔서 감사드리고 맛있겠네요, 진짜. 또 남편분이 꼭 딱딱한 복숭아를 사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되는데 텔레파시만으로 가능할까요? 전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딱한 복숭아 먹고 싶어. 이렇게 딱복파가 있고 물복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 5732님은 딱복파이신 것 같아요. 딱딱한 복숭아. 저는 개인적으로 물복파입니다. 물이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물렁물렁한 복숭아 좋아하는데 맛있겠네요. 이제 복숭아 철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맛있는 과일 맛있게 드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112님이 신청해 주신 적재의 별 보러 가자.
2: 찬 바람이 조금씩

적재 별보러 가자 0112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혜원님이 젠디 물복 파라니 갑자기 한 걸음 멀어지네요. 점점점 복숭아는 딱복이죠 하셨고 윤상원님은 전 치아가 안 좋아서 물복 하셨는데 그래요? 물복이 훨씬 달고 맛있지 않나요? 딱복은 그 단 맛이 온전히 느껴지지가 않는데 너무 그 딱딱해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그럼 혜원 씨가 약간 좀 화내시려나?

떡볶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궁금하네. 맛있는 떡볶을 제가 못 먹어봐서 그런가. 저는 그 물복에 그 달고 막 그 육즙이 가득한 그 맛있는 그 시원해지는 그 느낌, 그게 너무 좋은데. 임채영님은 옆에서 딸이 당연히 떡볶이지 하네요. 저희 집은 떡볶파입니다. 와, 떡볶파가 이렇게 많으시구나. 너무 신기한데요. 저는 물복밖에 안 먹어가지고. 와, 그렇군요. 저는 떡볶은 아예 안 먹어요. 논란의 발언. 논란 되겠는데 오늘. 네, 전 물복만 먹습니다. 아무튼 맛있는 떡볶은 맛있나 봐요, 진짜. 5798님이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요. 낮엔 너무 더워서 이 밤에 불 켜두고 감자 캐면서 들어요. 힘이 납니다. 힘든 줄 모르고 캐고 있답니다. 응원해주세요 하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오, 진짜 그 밭에 감자들이 아주 여기저기 이렇게 모여있네요. 감자들을 다 캐신 흔적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밖이 되게 캄캄한데 그 캐고 계신 그곳에만 이렇게 조명이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아, 낮에는 이제 더워가지고 주로 밤에 이렇게 감자를 캐시는구나. 맞아요. 요즘 낮 기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리고 해도 또 너무 세고 그래가지고 밤에 이렇게 또 새벽에 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가 다가오니까 감자 캐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네요. 라디오 들으시면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캐셨으면 좋겠고. 1830님은 저는 오늘 삼천포에서 대전 서구 갈마동으로 이사 왔어요. 정리할 게 산더미네요. 삼천포에서 대전 서구 갈마동은 어느 정도일까? 그래, 삼천포. 경남 사천에서 대전으로 가신 거군요. 그렇군요. 진짜 멀리 가신 거네요. 경남에서 이제 충청 쪽으로 오신 거니까. 와, 이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 또 이제 정리할 것들이 또 많이 있어서 오늘 또 잠을 일찍 주무시기는 힘드시겠네요. 천천히 뭐 오늘 한 번에 다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며칠에 걸쳐서 차근차근 정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씩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202님, 일주일 중에 수요일은 늦은 퇴근이라 이제 막 차에 올라타서 오당제 들으면서 집으로 출발. 저도 무사무탈한 하루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퇴근하면서 듣고 계신 4202님이었고요. 9566님은 저는 이 시간에 운전 중이라 문자는 못 보내는데 어제부터 문자 보내고 출발합니다. 전라도 나주에서 배농사 짓고 있어요. 집은 광주. 퇴근할 때 들으면서 가요. 나주 배가 또 유명하죠. 맛있겠다. 그 배도 진짜 달고 그 물이 많이 나오는, 저는 주로 그런 과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배 아니면 수박 그리고 물복 이렇게 좀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 시원해지는 과일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좋아해서 아마 제가 물복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명아님은 오늘 남편이 회식한다고 하길래 혼자 밥해 먹기도 귀찮고 해서 미숫가루 한잔하고 누워서 오당제 듣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한다. 보상받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것 같아요. 남편분이 마침 또 회식도 하시고 또 시원한 미숫가루 드시면서 오당제 들으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겠네요. 명아님. 0112님, 떡볶은 치아 나가고 물복은 과즙이 흐르고 중간인 중복이 최고요 하셨는데, 중복. 중복 괜찮죠.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 괜찮을 것 같아요. 7732님, 저는 황복. 아, 황도 말하시는 건가? 그쵸. 황도 있고 백도 있잖아요. 아, 맞아. 그것도 약간 갈리죠. 황도 좋아하시는 분. 그 다음에 백도 좋아하시는 분. 저는 물렁만 하다면 황도든 백도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8519님, 떡볶이 먹고 그리고 천도 복숭아 한번 맛보며 헤어나지 못할 텐데 하셨습니다. 떡볶은 딱딱한 복숭아를 말하고 물복은 물렁물렁한 복숭아 말하는 거고요. 천도 복숭아 맛있죠. 그쵸. 천도 복숭아도 약간 딱딱한 경우도 있고 좀 익으면 물렁해지는 경우도 있고. 재밌네요. 떡볶 물복 얘기하다 보니까 노래를 들을 시간이 돼가지고 이 노래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장혜진의 네 개로.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경기도 과천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주민의 초기 대응과 주택용 소방시설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진화됐다는 소식입니다. 불은 정전이 발생한 직후 집안 전기 차단기 주변에서 불꽃이 튀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다행히 이걸 발견한 거주자가 비치된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해서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만약 불이 난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불길이 주변으로 번져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이것 덕분에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주건한 과천소방서장은 이번 사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실제 화재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가정마다 이것과 화재 경보기를 꼭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큰 불이 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거주자분이 이것을 사용해서 불을 껐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1번 소화기, 2번 줄넘기, 3번 청소기. 자, 보기 중에 불을 끌 때 사용하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소화기, 2번 줄넘기, 3번 청소기.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로이킴의 노래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어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간의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1688-4596.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시달된 배경 및 원인, 이 지침이 시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표소별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보고 체계, 위기 대응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현지 시간 10일 예멘 바르 아프 남서쪽 88해리 해역에서 6명의 무장대원이 탄 소형 보트가 화물선에 접근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사기구는 화물선 보안팀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무장보트가 현장을 떠났다며 자세한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자 아덴만에서 홍해로 들어가는 해역에서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의 호황 등으로 인한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온라인에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며 인공지능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한국인 빅리거 연속 경기 안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워싱턴전의 선발 출전에 3회 말 두 번째 타석에서 우전 안타를 때려 자신의 연속 경기 안타 기록을 17경기로 늘리며 추신수와 김하성을 넘어 한국인 타자 최장 연속 경기 안타 기록을

0: 새로 썼습니다. 5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한 이정우는 시즌 타율을 3할 3푼 5리로 끌어올렸고 타율 부문 메이저리그 전체 2위를 유지했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 많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등 23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법은 간단합니다.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면 인기를 끌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상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곳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입니다. 가격은 비싼데 음식의 질이 떨어져서 비판을 받곤 했는데요. 정부가 조사를 해보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로공사와 입점업체 사이에 중간 운영사가 끼어서 수수료를 챙긴 건데요. 심한 곳은 음식 가격의 40%가 수수료였다고 합니다. 거품이 묻어있는 휴게소 물가, 운영 구조를 개혁해서 바로잡으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7: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정전 직후 전기 차단기 주변에서 시작된 불을 거주자가 빠르게 진압해서 큰 피해를 막았는데요. 이때 사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임현정님, 정답 1번 소화기. 늘 비치하고 있답니다. 내 마음의 불은 뭘로 끌까요? 정답 오늘도 당신 편. 우리 현정님이 정답을 제대로 맞춰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5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고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천소방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소방차 한 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소화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한 대피, 또 초기 진압을 위해서 설치하는 안전장비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말하는데요.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삼성증권, 웰템,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워킥과 함께합니다.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9: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0: 네.
9: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0: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9: 맥스 안 터져요.
11: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9: 맥스 안 터져요.

0: 절세의 왕 절정.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의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도 오당제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0: 김지훈님이 오동훈 선생님 2주 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지난주 내 마음 보고서가 많이 그리웠습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1: 아우, 제가 다 감사하네요.
0: 지난주에 안 그래도 선거특집 방송 때문에 오당제가 하루 쉬어서 못 뵙고 2주 만에 오늘 뵙는 건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저는 이제 저번주에 가족들과 휴가를 한 주 동안 다녀왔어요.
0: 휴가 다녀오셨어요?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1: 아, 일본으로 다녀왔습니다.
0: 오, 그러셨구나. 예.
1: 그래서 덕분에 좀 쉬고 네. 네, 충전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0: 근데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 입술도 좀 트신 것 같고.
1: 돌아오니까 또 밀린 일들이.
0: 그러니까. 예,
1: 어쩔 수 없죠.
0: 건강 잘 챙기셔야 될 텐데 우리 선생님. 그 꽃 중에서 수국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6월 수국인데 6월 수국이 제철인데 혹시 일본 다녀오시긴 했지만 수국 보러 뭐 어딘가 떠날 계획은 없으신가요?
1: 예, 그러니까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디든 한번 가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제주도가 수국 명소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0: 네.
1: 한번 또 계획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 마음 보고서 1부에 예고해드린 대로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트라우마라는 말을 참 흔하게 쓰잖아요.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뜻하는 PTSD. 이 말도 PTSD를 유발한다. PTSD가 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유행어처럼 많이들 쓰는데 어때요? 이게 그렇게 가볍게 다룬 얘기는 아닌 거죠.
1: 맞아요. 이런 표현도 요즘에 진짜 많이들 쓰시는데
0: 네.
1: 실제로 이 질병을 앓고 계신 분한테는 본인의 고통이 좀 희화화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겠네요.
1: 예, 트라우마. 그리고 PTSD를 이제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다른 개념이죠. 이 트라우마는 충격적인 사건 자체를 얘기를 하고요. 이제 사고, 폭력, 상실 같은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0: 네.
1: PTSD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우리말로는 표현하는데
0: 네.
1: 이 트라우마가 발생한 후에 지속적으로 그 기억이 심리적인 증상을 만들어낼 때 붙는 진단입니다.
0: 네.
1: 이 트라우마를 겪은 모든 사람이 PTSD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트라우마는 씨앗이고 PTSD는 이거 씨앗이 자라서 일상을 침범하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트라우마가 그럼 지속되면 PTSD로 발전을 한다는 건데 PTSD가 생기면 대체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1: 네. 크게는 세 가지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는데요.
0: 네.
1: 첫 번째는 재경험입니다.
0: 재경험.
1: 네. 사건이 끝났는데도 그 장면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악몽을 반복적으로 꾸거나 비슷한 그때를 연상시키는 어떤 소리,
0: 네.
1: 냄새 이런 것들만 맡아도 그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에 얼어붙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두 번째는 회피이고요.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 사람 그리고 그 주제의 어떤 대화 자체를 피하게 돼요. 관련된 뉴스도 못 보고 어떤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근처의 길들은 아예 피해서 가는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 과각성입니다. 사소한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항상 경계하고 잠을 못 자고 예민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재경험, 회피, 과각성 이런 증상들이 있군요. 그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혼자서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단계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1: 맞아요. 특히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좀 지속적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0: 네.
1: 혼자 버티시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이 트라우마 반응을 이제 의지력의 문제로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를 다잡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꼭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그 사실 오늘 트라우마를 주제로 한 이유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소소문 고가차고 붕괴 사고라든지
1: 네, 맞아요.
0: 이런 사고를 통해서 뭐 인근 상인들이라든지 공사 관계자분들 또 여러 가지 신체 반응, 뭐 수면 장애라든지 두통, 신장 박동 증가 이런 재난에 따른 신체 반응을 보였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뉴스를 접하면서도 너무 충격적인데 현장에 계셨던 분들 되게 얼마나 놀라셨을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심리적 응급처치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신체적인 응급처치가 몸의 골든타임을 다루는 것처럼 이 심리적인 응급처치가 또 마음의 골든타임을 다루는 조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0: 네.
1: 첫 번째 번째 단계는 이제 현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고 직후에는 뇌가 여전히 위험 모드에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지금 나는 그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안전한 곳에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0: 네.
1: 익숙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좀 안정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혼자 있지 않는 겁니다. 네, 누군가랑 이제 내가 믿을 만하고 편안한 누군가와 같이 있자라는 거고요.
0: 네.
1: 말을 굳이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과 있는 것 자체가 뇌에 나는 지금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줘서 안정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고 장면이나 뉴스를 반복적으로 접하지 않는 거죠. 특히 이제 이번 사건 같이 이런 도심에서 있는 사고는 뉴스랑 SNS에서 영상이 또 계속 돌고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오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0: 네.
1: 이미 한번 충격을 받은 분들의 거기에 계속해서 좀 노출이 되게 되면은 트라우마가 더 깊게 각인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의식적으로 조금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0: 이 재난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골든 타임이 있다고 하던데 그 치료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인가요?
1: 사실은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하면은 사건 직후에 한 72시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0: 네.
1: 이 시기에 적절한 지지 그리고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은 PTSD로 발전하는 거를 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골든 타임을 놓쳤다라고 해서 이미 PTSD가 됐다라고 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사건 후에 뭐 몇 달이나 몇 년이 지나서 또 치료를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도 도움을 적절히 받으신다면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0: 근데 보통 중년 남성들의 경우에 상담소를 찾는 걸 좀 어려워한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1: 이 중년 남자들이 이제 상담을 찾지 않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0: 네.
1: 하나는 이제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들 수 있겠죠. 남자는 강해야 된다. 힘든 티를 내면 안 된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예스러운 어떤 생각들이지만 이제 60대 이상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평생 동안 받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제 고통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이제 나약함으로 여기도록 학습이 된 측면이 있죠.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표현의 언어가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재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 자체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신체적인 증상으로 어떤 마음의 힘든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적절히 배출되지 못한 스트레스가 이런 뭐 두통이라든지 두근거림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재난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한 말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1: 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지금 느끼시는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것들이 절대 이상한 게 아니고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안정화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내가 현실에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 네.
1: 5-4-3-1 그라운딩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 다섯 가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네 가지, 들리는 소리 세 가지, 맡을 수 있는 냄새 두 가지, 그리고 입에서 느껴지는 맛 한 가지, 이렇게 오감을 이용해가지고 나의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를 순차적으로 찾아서 거기에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이 감각이라는 거는 내가 현재 지금 실재하고 있고 그 트라우마 상황에 있지 않다라는 거를 자각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좀 안정이 될 수 있죠.
0: 그렇군요. 또 이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소방관 분들 같은 경우에 화재 현장, 교통사고 현장, 참사 현장 정말 많은 곳들을 이제 다니시면서 여러 장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하죠.
1: 맞아요. 이 소방관 분들은 다들 모두 이제 피하고 싶은 두려워하는 순간에 오히려 거기 뛰어들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굉장히 심리적 무게가 클 수밖에 없겠고요. 연구 결과로 보면은 실제로 이 소방관의 PTSD 유병률이 일반 인구보다 현저히 높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그 소방관 분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많거든요. 혹시나 이 직업 의식 때문에 고통을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실지도 모를 소방관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변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걸 보고 너무 많은 걸 감당한 뇌가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다. 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리지원센터를 찾으시는 거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지 현장에서 또 잘 버틸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보는 게 뭔가 직무를 유기하는 게 아니라 네, 더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선생님 PTSD에도 시차가 있어서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곧바로 이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6개월 후에 또 길게는 몇십 년이 지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0: 네. 이런 경우들 생각보다 좀 많은데요. 트라우마를 겪은 직후에는 뇌가 고통스러운 감정을 억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1: 네.
0: 일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가족도 챙기고 생계도 이어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감정과 기억을 뇌가 의도적으로 의식에서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시점이 지나서 뭐 자녀가 독립을 한다든지 내가 은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삶의 전환의 시점에서
1: 네.
0: 이 봉인을 유지하던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면은 다시 증상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젊었을 때 조금 이렇게 힘든 뭐 전쟁을 경험했다든지 사고를 겪으셨다든지 이런 경우에 갑자기 노년기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트라우마도 빅 트라우마가 있고 스몰 트라우마가 있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0: 네네. 빅 트라우마가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큰 사고들 혹은 이제 뭐 자연재해들
1: 네.
0: 재난들 이런 것들이라면은 스몰 트라우마는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쌓이는 작은 상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0: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뭐 반복적으로 비교를 당하면서 지적을 당한 경험이라든지
1: 네.
0: 선생님에게 공개적으로 뭔가 혼나서 망신을 당한 경험 뭐 이런 것들 이제 트라우마가 될 수 있겠죠.
1: 네.
0: 이런 것들이 이제 스몰 트라우마인데 스몰이라는 이름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1: 그러니까.
0: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
1: 네.
0: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어린 시절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일어난 스몰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빅 트라우마 이상으로 깊게 심리적인 상처를 남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어쨌든 스몰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묻어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것도 얼마든지 PTSD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0: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빅 트라우마로 인해 생기는 전형적인 PTSD랑 스몰 트라우마가 쌓여서 생기는 PTSD는 좀 이상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1: 아, 그래요?
0: 스몰 트라우마가 쌓여서 생기는 거는 이제 복합성 PTSD다라고 부르거든요. 이 복합성 PTSD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뭐 재경험이나 회피 이런 것들보다는 본인에 대한 깊은 수치심,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만성적으로 좀 공허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제 안정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쉽게 상처를 받는 성향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나요. 그래서
1: 네.
0: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서 성격 문제로 치부되기가 쉬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복합성 트라우마 PTSD의 증상이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1: 그러면 이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 스스로 이제 노력도 필요할 텐데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0: 네. 일단은 이제 힘들었던 그 기억들에 대해서
1: 네.
0: 마냥 눌러둘 게 아니라 말이나 글로 좀 꺼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는 언어화되지 않고 그냥 감각, 감정으로만 뇌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이거를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이 기억을 처리해야 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읽기도 좋고 믿을 만한 누군가한테 털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이 감정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했듯이 아 내가 왜 자꾸 이 기억에 매여 있을까? 나 왜 이럴까? 나 약할까? 이런 종류의 어떤 판단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1: 네.
0: 그냥 나 지금 힘들구나. 많이 힘들었나 보다라고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을 좀 움직이다라는 건데요. 걷기나 수영 그리고 좀 근육을 이완시키는 요가처럼 이런 신체 활동들을 가볍게 해주는 건 역시 트라우마로 인해서 과긴장된 신체 상태를 좀 이완시켜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1: 네. 자, 우리 오당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트라우마 때문에 때때로 힘든 순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해서 궁금한 점 보내주셔도 좋아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적의 반대편.

0: 이적의 반대편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이재은입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우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8915님이 저는 잦은 이석증으로 고개를 마음 놓고 못 돌리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너무 무섭고 긴장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1: 네. 이석증 정말 힘들죠. 네. 증상이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네. 많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이렇게 질환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는 거군요.
1: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빅트라우마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충분히 누군가한테는 트라우마에 준하는 힘든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일상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정신과 치료가 좀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4894님 저는 집단 따돌림 피해자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왕따, 중고등학생 때는 은따. 그 시기를 지나고 보니 대인관계에서 그

0: 때 트라우마가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 좋은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제가 잘 못해주면 주변 사람들이 떠날까봐 전전긍긍하곤 합니다.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이들과 갑자기 멀어지는 것도 저에게는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는 언제쯤이면 이런 트라우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1: 아이고, 네. 이 학교에서 참 힘든 경험들을 겪으신 분들의 기억이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0: 네.
1: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스로를 피해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 버텨내서 여기까지 온 이겨낸 생존자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억이 사라지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보다는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은 멀어지고 있다.
0: 네.
1: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경험들을 쌓음으로써 편안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0: 네. 그럼 저희 광고 듣고 4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2: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4894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어렸을 때 겪었던 따돌림의 기억 때문에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 지낼 때도 혹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잘 못해주면 떠나갈까 봐 그리고 갑자기 멀어지는 것이 좀 두렵고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떠나가거나 이제 누군가랑 멀어졌을 때 이제 예전에 배척받고 뭔가 좀 버림받았던 그 기억들이 연상이 되면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도 이제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 힘든 경험들이 내면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은 채로 그냥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주는 어떤 감정들이 이제 고스란히 살아나면서 더 좀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1: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이 상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정리할 수 있는 더 상담의 기회들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다가왔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뭐 단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안타깝게 여겨서 다가온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처를 딛고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인 만큼 내가 느끼기에 또 좋은 사람인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다. 나의 가치가 충분히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부분들도 한 번 더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변수연님은 사람을 좋아하던 사람이 사기를 연이어 당하면서 사람을 못 믿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이런 부분도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1: 이것도 뭐 일종의 트라우마죠. 부정 넓게 봤을 때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켜서 깊게 각인이 되는 어떤 기억들을 다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0: 사람에게 받은 상처.
1: 그렇죠. 이것도 쉽게 좀 잊혀지지 않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새로운 기억들을 받아들여야지 지만 예전의 기억들을 희석시킬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PTSD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자라는 거거든요. 이미 머릿속을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된 기억들이 잠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새로운 자극들을 계속 받아들여서 이것들을 좀 덮어야지만 기억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요. 같은 관점에서는 어쨌든 내가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조금 다른 방향의 경험들을 해야지만 이 상처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0: 3330님, 위생에 대해서 예민한 제가 말 안 듣는 5살 아들이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것 가지고 자주 혼내는데 그것도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이따금

0: 무섭게 혼내는데 걱정이에요 하셨어요.
1: 네네. 사실은 이제 훈육하는 이제 이런 하나의 하나의 이벤트가 다 상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쨌든 조금 이렇게 삐거덕거리는 상황이 네. 있더라도 그거를 잘 봉합만 하면은 상처가 남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화를 내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엄마가 너무 좀 세게 말을 했던 것 같아. 사실은 이런 마음이었는데 땡땡이가 좀 속상했을까 봐 걱정이 되네. 땡땡이 마음은 어땠어? 이런 식으로 감정을 좀 표현하고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면은 그 네. 상처들이 크게 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엄마가 지나치게 이렇게 예민하게 보면은 아이가 좀 강박적인 성향이 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느슨해지실 필요는 있어요.
0: 5201님 문자도 소개해드릴게요. 선생님, 기차나 비행기 화장실 이용이 두려운데요. 문이 둔탁해서 꼭 갇힐 것 같아요. 20대 때 직장 생활 중에 급식소 검수하다가 대형 냉장고에 갇힌 적이 있는데 그 일과 연관이 있을까요? 물어보셨네요.
1: 예, 명확하게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좁은 네. 공간에 대해서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제 본능적인 거부감이 이제 생긴 상태시다라고 보여집니다.
0: 그렇군요.
1: 네, 이런 것들이 일상에 또 영향을 많이 준다면은 또 치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죠.
0: 8203님, 중2 아들이 작년 추석에 학교 폭력을 당해서 그 장소를 지나칠 때마다 그때 기억으로 힘들어하고 잠들기 전에 생각난다고 힘들어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1: 아이고.
0: 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학교 폭력이 참 되게. 이 민감한 시기잖아요. 네. 중고등학교도 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0: 그러니까.
1: 예, 이때 만들어진 트라우마가 되게 오랫동안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네. 일단은 아이를 이제 다 잊어야지, 뭐 빨리 딛고 일어나야지라고 네. 너무 다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충분히 힘들 수 있는 상황이고 엄마 아빠가 옆에서 네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반복적으로 주시는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런 상황들은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네. 조금 더 치료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셔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트라우마 또 PTSD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선생님?
1: 네, 오늘 주제가 좀 무거워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게 조금 의외이기도 했어요.
0: 네.
1: 근데 다들 이제 저마다의 트라우마를 좀 꺼내놓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0: 그렇죠.
1: 네,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공감을 받는 경험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네. 좀 트라우마를 엿게 만들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들으 시면서 나도 해당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 분이 계신다면은 이 느낌 자체를 무시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절대 나약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사연을 더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때문에 오늘 소개를 다 못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김현철의 노래 듣고 올게요. 러빙 유.

김경준님, 선생님 말씀 처방 듣고 현디 선곡 들으니까 기분이 한결 편해졌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김현철의 러빙뉴 듣고 왔고요. 진짜 경준님 말씀처럼 현디 목소리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 것 같네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러분이 문자 또 미니 메시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 이렇게 상담을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도 드네요. 그래도 다음 주가 또 있으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3968님, 오랜만에 퇴근길에 머리도 식힐 겸 두류 공원 한 바퀴 돌고 갑니다. 많이 초록초록해져서 눈이 시원하니 좋았어요. 오, 맞아요. 요즘에 공원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나무들이 푸릇푸릇 하잖아요. 그래서 초록빛만 봐도 뭔가 눈이 시원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대구에 있는 공원이군요. 이 두류 공원이. 이름도 오, 예쁘네요.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걸으면서 머리 식히는 시간이 힐링이 되죠. 그리고 6771님, 젠디 우리 집 TV가 망가져서 이번 북중미 월드컵 못 보는데 젠디 방송에서 북중미 월드컵 중계 보도 해줍니까?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북중미 월드컵 특집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종훈 작가님, 김원일 대표님과 함께 또 오랜만에 월드컵 소식 전해드릴게요. 체코전 보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체코전 중계는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 금요일이잖아요. 저 안 그래도 그 금요일 오전 11시 경기인데 직장인들 어떻게 경기를 볼까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 포털 그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직장 생활을 하는 도중에는 보기 어렵겠지만 뭐 다시 보기라든지 이런 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그런 걸로라도 좀 보시고 월요일에 저희가 후기 이야기를 또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또 중계도 해주고 그 이 야외에서 응원전 같은 것도 많이 이벤트 하더라고요.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 잘 할 수 있도록. 7265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친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오늘 오당제 라디오 처음 듣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휴대폰 걷는 것에 대한 작은 토론도 딱복 물복의 기싸움도 유쾌하게 들었습니다. 재미있어서 퀴즈 참여 문자도 보내봐요. 오, 선생님이 또 추천해 주셔서 오당제를 듣게 된 고등학교 1학년 7265님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하는 문제, 휴대폰을 사용을 금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해봤고 또 더욱더 진지하게 딱복이냐 물복이냐 하는 취향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들, 다른 생각들 나누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얘기 더 자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답을 막 가리기보다는 각자의 의견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더 흥미로운 것 같고요. 앞으로도 혹시 우리 7265님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연숙님이 저는 오늘 중고마켓에서 만난 분하고 전화번호도 교환하고요. 커피도 마시고 이제부터 언니 동생 하기로 했네요. 와 진짜 인싸 중 인싸이실 것 같아요. 연숙님 중고마켓을 하러 만났는데 뭔가 마음이 잘 통하셨나 봐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커피까지 마시시고 언니 동생까지 하면서 지내기로 하셨다는 게 요즘 같은 세상에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1789님, 내일 괌으로 신혼여행 갑니다. 준비 다 마치고 풋살하러 가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설레는 오늘이네요. 내일 신혼여행 가시는데 풋살을 하러 가신다고요? 와, 에너지가 진짜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뭐 때문에 설레시는 거예요? 풋살이 설레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혼여행이 설레시는 거예요? 둘 다 설레신 거죠? 괌, 아, 너무 좋죠. 가서 바다도 보시고 또 수영도 많이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이번 주도 절반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목요일 어떻게 보내실 건지 여러분의 내일 계획 오당제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렌 파슨스 프로젝트의 Days Are Numbers,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7397님이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데요. 동네 보건소에 운동 프로그램이 생겨서 내일 운동하려고요. 그저께가 첫날인데 스쿼트랑 런지 가볍게 했는데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리네요. 천천히 개선시켜 보려고 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 보건소 운동 프로그램이 있군요. 뭔가 그 심장이 그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운동 효과가 확실히 있었나 봐요. 스쿼트 런지는 가볍게 해도 그 안 하다가 하다 보면은 이 다리가 이틀 정도는 후들거리고 그렇잖아요. 평소에 이제 잘 쓰지 않던 근육을 열심히 썼다 이런 뜻이겠죠. 며칠은 좀 힘들고 그 고비만 넘기면 또 몸이 조금씩 적응해 나가니까 천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수진님은 내일은 아파트 정전으로 탈출 예정입니다. 아, 내일 뭔가 단전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정전을 앞두고 탈출 예정이라는 우리 수진님. 근데 크크크 이렇게 보내신 거 보니까 뭔가 좀 신나게 탈출을 하실 예정인가 봐요. 무사히 탈출하시고 그 시간에 또 뭐 하실 건지 내일 또 와서 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염지은님은 내일 아침에 삼겹살을 구워 먹을 계획이에요. 원래 오늘 먹으려고 해동시켜뒀는데 여차저차 하다 보니 오늘 못 먹었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아침 삼겹살 맛있죠. 저도 좋아합니다. 삼겹살 구워가지고 밥이랑 이렇게 김치랑 해서 먹으면 최고의 아침밥 맛있게 드시고요. 3116님 내일은 외국에 살고 있는 아들이 2년 만에 집에 오는 날입니다. 매운 갈비도 먹고 싶고 회도 먹고 싶다고 하는데 일찍 퇴근해서 아니 조퇴라도 해서 준비

해야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즐거워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아, 또 오랜만에 외국에 사는 아들이 또 집에 오니까 어머님 마음에 또 부모님 마음에 뭐든 해서 먹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매운 갈비 또 회 잔치상이 차려질 것 같은데 아드님이랑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임현정님 과연 어떤 끝곡을 골라주셨을지 만나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끝곡으로 10cm의 스토커 듣고 싶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더없이 좋은 날 오늘 밤 마무리할 때까지 행복합시다 하트 하고 보내주셨네요.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증거 보전 대상이 된 서울 송파 잠실 7동 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에 대해 투표 마감 후 회수했으며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보도 자료를 내고 6월 5일 개표소로 이송된 이후 잠실 7동 주민센터에서 상자를 회수해 보관하다 6월 9일 송파구 선관위로 반납됐고 송파구 선관위는 예정된 대로 9일 폐기업체에 인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가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어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르트 더 벨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에서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아 양국 간의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의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올해로 발표 15년 차를 맞는 한EU FTA를 바탕으로 배터리, 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 벨기에 간 직항 재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교육 프로그램에서 6.25 전쟁이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나란히 소개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전쟁기념관이 해당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6.25 전쟁 서로 다른 해석 교육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물 제작, 검토 절차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도 6.25 전쟁의 역사적 사실과 호국 보훈의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이언트 판다 아이바오가 세 번째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오늘 지난 3일 엄마 판다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암컷 아기 판다 한 마리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며 아기 판다 몸무게는 171g으로 건강하며 산모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였지만 지역별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0.3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김나진입니다.

0: MBC 라디오 고체 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도배, 필름 조공, 타일 시공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여성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확산하면서 사무직, 서비스직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기술직에 도전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눈에 바로 보이고 연차가 쌓일수록 실력이 곧 경쟁력이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거칠고 힘든 기술직이라는 인식도 자기관리에 철저한 전문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든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 여성 기술자의 도전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북중미 월드컵에 막이 오릅니다. 참가국은 무려 48개국,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만큼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몰릴 거란 기대도 큰데요. 하지만 정작 미국의 정책이 흥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국 안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북중미 월드컵을 둘러싼 쩐의 전쟁, 잠시 후 업되는 기업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2일 스페이스X 상장이 사상 최대 규모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공모 금액의 4배에 가까운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몸값이 워낙 높게 책정되다 보니 시장에선 고평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장성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스페이스X의 가치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잠시 후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드디어 FIFA 북중미 월드컵 곧 개막이 됩니다.
4: 네.
3: 오늘은 그래서 월드컵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월드컵 개막이요. 11일 이더라고요. 한국 시간으로 하면 모레 12일입니다.
3: 네.
4: 그 월드컵과 관련된 경제 이슈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3: 네.
4: 올해는 그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세 개국이 동시에 개최하는 그 최초의 월드컵이고 참가팀도 48개 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3: 예.
4: 전 세계 최고의 축구 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데 지금 개최국 중에 한 곳인 미국에서는 좀 대체적으로 축제 분위기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해요. 현지 경기장의 주변에서는 관광객들 불평불만도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살인적인 물가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3: 네.
4: 그 사이먼 피치라는 그 영국의 축구 기자가 SNS에 올린 사진이에요.
3: 예.
4: 이제 미국 플로리다주의 월드컵 평가전을 했던 스타디움에 있는 음료 메뉴판입니다.
3: 예.
4: 칵테일 한 잔, 그게 $26.5. 그러면 우리 돈으로는 뭐 4만 원
3: 우와.
4: 정도 하는 거예요.
3: 예.
4: 그 오른쪽에 보면은 도메스틱 라지비어라고 써 있잖아요. 맥주 큰 컵 한
3: 예.
4: 잔에 $16.75, 2만 5천 원. 밑에 보면은 생수 한 병이 $7.5, 11,000원.
3: 이거 잔도 네. 주는 거죠?
4: 잔을 아주 비싼 걸로 주면 이해가 가겠는데.
3: 야,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4: 네, 그리고 밑에 아주 조그맣게 작은 글씨로 세금 별도라고 써있어요.
3: 예, 세금은 또 별도예요? 거기다 또 팁 달라고 하겠네. 와.
4: 그러게요. 여기가 이제 플로리다주거든요.
3: 네.
4: 그 기준으로 세금 7.5% 더 붙는다 치면은 생수 한 병에 $8가 넘는다는 거예요. 12,000원. 이라는 거잖아요.
3: 예.
4: 마트 가면은 뭐 한 병에 뭐 $1, $2 하니까 사실상 경기장 물값이 뭐 바가지 요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3: 아니, 나머지는 네. 또 어떤 수준입니까?
4: 매점에서 핫도그 하나 주문하면요. 세금에
3: 네.
4: 팁까지 붙어서 3만 원 넘게 나온다고 하고요. 경기장 주차비가 하루에 뭐 $100 이상 $300까지 붙는다고 해요.
3: 야.
4: 주차비만 몇십만 원 내는 거예요.
3: 예.
4: 근데 무엇보다 이제 경기 티켓 가격 때문에 축구 팬들 원성이 지금 자자하다고 합니다.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의 결승전 티켓을 예로 들잖아요. 지금 안표가 아니라요. 공식 판매 사이트 가격이 무려 $4,000에서 $10,000. 그러니까 63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에요.
3: 야.
4: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 때보다 무려 7배나 폭등한 가격입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 이 티켓 가격 두고 나라도 그 돈은 못 내겠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검찰이요. FIFA에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티켓 가격 산정 방식하고 좌석 배정 등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3: 예, 이건 진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FIFA에서는 티켓 가격 산정할 때 무슨 불법적인 일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4: 아, FIFA가 올해 티켓 가격을 산정할 때요. 다이내믹 프라이싱, 수요 연동 가격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3: 예.
4: 이거는 뭐냐면 이제 수요가 몰리잖아요. 그럼 실시간으로 가격을 높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티켓 수요가 엄청나게 그럼 몰리는 거냐 하면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격이 치솟은 거는 이번에 변경된 가격 제도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좀 불리하고 축구협회에만 유리하게 설계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희소성을 조장해서 가격을 올리는 그런 방식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인데요. 네. 그러니까 피파는 8만석 규모의 경기장 티켓을 한 번에 시장에 공급하지는 않는 거예요.
3: 네.
4: 그러니까 이른바 티켓 드롭 방식으로 찔끔찔끔 푼다는 거죠.
3: 네.
4: 그러면 대기열에 수십만 명의 접속자가 몰리게 되니까 전체 좌석 수가 아니라 현재 풀린 그 소량의 표 대비해서 대기열 인원을 계산해서 가격이 책정됐을 것이라는 가정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피파가 이제 알고리즘을 핑계로 바가지를 씌운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겁니다.
3: 예.
4: 게다가 이제 좌석 위치별로 가격이 매겨질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좋은 자리에 더 비싼 좌석을 또 새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미 티켓팅한 고객들한테는 불리하게 좌석 정책 변경을 했다. 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번 월드컵이 예상보다 흥행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지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4: 네, 피파 측에서는 우리 표 다 매진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3: 네.
4: 실제 이제 티켓 판매 사이트에는 80% 이상의 경기에서 여전히 판매되지 않은 좌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3: 예.
4: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막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긴 한데 아직도 표를 구할 수는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번 월드컵 주최 3개국 중에서 미국이 메인이거든요.
3: 네.
4: 전체 경기의 75%, 그러니까 경기가 총 104개가 있는데 그중에 78경기가 미국 영토에서 열립니다.
3: 네.
4: 그런데 그저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보면은 이 호텔 예약 상황을 보면 미국은 이미 월드컵에서 지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 호텔들의 객실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제목의 보도가 났습니다.
3: 그래요?
4: 그래서 제가 저거를 캡처를 좀 해왔어요.
3: 예.
4: 그러니까 미국 도시의 그 평균 호텔 예약률이 월드컵 개최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샌프란시스코만 한 44%로 유일하게 40%를 넘었고요. 나머지 도시는 이제 평균 예약률이 4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반면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보다 이제 상황이 더 나았는데 밴쿠버 같은 경우는 48%로 나왔고 뭐 토론토, 멕시코 시티, 멕시코 몬테레이 같은 경우는 40% 이상의 호텔 예약률을 보였습니다.
3: 그렇군요. 그런데 왜 미국 호텔 예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까?
4: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을 보면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보다 이제 체류비가 상대적으로 더 싸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비자 정책에 대한 반발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가 워낙 높은 것도 이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그리고 강한 비자 정책 때문에 미국 월드컵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3: 네.
4: 우선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국 48개 중에서 4분의 1, 그러니까 12개국 이상이
3: 네.
4: 미국 입국이 금지되거나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3: 예.
4: 세네갈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빨간 막대가 길잖아요.
3: 그렇네요.
4: 네, 여기가 이제 그 국가별로 이제 미국 비자 발급 거부 비율을 봤을 때 세네갈이 70%가 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가나, 콩고 민주공화국, 이란 여기도 이제 60%가 넘게 이제 비자 발급 거부 비율이 나왔어요.
3: 예.
4: 그런데요, 이 국가들이 미국에 지금 다 본선 진출한 국가들이에요, 월드컵에.
3: 네.
4: 그럼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상당 부분 막히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 그리고 이란, 이라크,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3: 예.
4: 아이티 이런 국가들은 이제 단순히 비자를 받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 외교 단절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로 일반인들의 그 입국이 차단된 그런 국가들입니다.
3: 아니 미국이 이렇게 외교 단절한 국가가 많았군요.
4: 네, 그래서 이런 곳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를 뛰어야 하는 그런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필수 코칭 스텝 이런 이제 최소한의 필수 인력만 까다로운 그런 심사를 거쳐서 예외적으로 입국을 하고요. 뭐 나머지 일반 축구 팬이라든지 응원단이 라든지 심지어 언론인들도 이제 입국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소말리아 국적이라는 이유로 이 심판이요 이제 미국 입국을 거절당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어요.
3: 예.
4: 그 저 사진에 보시는 그 오마르 아르탄 심판이 소말리아 출신 1호 월드컵 심판이거든요.
3: 예.
4: 근데 미국 비자를 취득하고 대사관에서 외교관 그 여권까지 발급을 받았는데 이제 7일 날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0: 그 북중미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를 피파가 예측해 놓은 수치들이 쫙 이렇게 브로셔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로스 아웃풋, 그러니까 전체 월드컵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그 경제적 효과가 글로벌하게는 800억 달러다. 그러니까 122조 원에 달한다. 또 국내 총 생산 GDP는 미국 172억 달러를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409억 달러가 창출된다. 그리고 인플로이먼트 고용 효과는 82만 4천 명에 이른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홍보 브로셔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의 참가국 수가 이제 역대 최대인 만큼 경제 효과도 역대 최대일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이제 경제 분석 기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월드컵 경기 후에 과거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해 보잖아요. 그러면 예. 애초 전망치에 한참 못 미치거나 아예 적자를 본 사례도 있었다는 겁니다.
1: 그래요.
0: 이 바로 이제 직전 월드컵이었던 2022년 카타르 대회 같은 경우는
1: 예.
0: 이제 지하철, 공항, 신도시 이런 국가 인프라를 새로 까는데 무려 2,2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이제 국가가 쏟아 부었는데 정작 이제 관광객 지출 뭐 이런 걸로 이제 카타르 경제 GDP에 실제로 기여한 그 월드컵의 순수 그 경제 효과가 20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수백조 원의 적자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월드컵마다 꼬박꼬박 돈을 챙기는 거는요. 사실 이제 피파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피파가 티켓 판매료, 중계권, 스폰서십, 라이선스까지 이제 이번 월드컵에서 벌어들일 돈이 15조 원을 넘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1: 그런데 일단 뭐 어떤 지자체나 국가에서 돈을 쓰긴 쓰더라도 네. 이렇게 큰 잔치를 벌리면 많은 관광객이나 선수들도 오니까 그들이 와서 밥도 먹고 기념품도 소소하게 사고 돈도 네. 쓰면 그게 지역경제는 이득으로 가지 않을까요?
0: 네. 월드컵의 그 경제 효과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닙니다.
1: 예.
0: 하지만 효과가 반감되는 그 요인을 경제학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첫째는 대체 소비 효과입니다.
1: 네.
0: 그래서 월드컵 기간에 경기장 티켓을 사면 이제 아무래도 주말에 놀이공원이나 영화관에서 쓰는 소비를 이제 좀 줄인다, 대체한다 이런
1: 예.
0: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교통 체증하고 뭐 몰리는 인파, 바가지 요금을 피해서 아예 이제 다른 곳으로 휴가를 가는 일도 발생한다는 거죠.
1: 네.
0: 그 이제 대체 소비 효과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본의 누수 현상을 꼽는데요.
1: 네.
0: 팬들이 쓴 그 천문학적인 돈은 그 월드컵 개최 도시, 그러니까 보스턴이나 댈러스 상인들의 지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 예.
0: 이 돈의 종착지는 다국적 거대 호텔 체인의 본사, 그리고 모빌리티의 플랫폼,
1: 예.
0: 그리고 공식 스폰서인 글로벌 기업들의 통장이 가져가서 이제 지역의 GDP 증가 효과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1: 네.
0: 특히나 지금 미국처럼 반이민 정책으로 관광객 유입을 막으면은 월드컵 경제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1: 우리나라도 간간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고 월드컵이니 올림픽이니 이런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 개최하려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0: 네.
1: 방금 말씀 주신 대목은 우리도 굉장히 고민해봐야 될 부분 이네요.
0: 네.
1: 자, 그러면 이번엔 입장을 좀 바꿔서 기업들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0: 네.
1: 기업들도 월드컵 때 엄청난 홍보 예산 쏟아붓지 않습니까?
0: 네.
1: 그 영향과 효과는 어떻습니까?
0: 네, 월드컵 기간에 이제 TV와 디지털 매체에 이제 광고가 쏟아지면 겉보기에는 이제 광고 시장이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1: 네.
0: 하지만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의 연간 마케팅 예산이요. 대부분 이제 연초에 고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0: 월드컵 기간 간의 예산을 투입하면 다른 스포츠 이벤트는 예산을 줄이는 그런 예산의 재배치일 확률이 높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케팅 자본이 창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매체나 다른 분기에 광고 시장이 위축되는 그런 기회 비용을 치르는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는 이제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월드컵이라는 메가 이벤트는 공식 스폰서, 그러니까 피파 파트너가 되는 데만 뭐 수백억 원씩, 많게는 또 뭐 천억 원씩 이제 쓰게 되잖아요.
1: 예.
0: 그러면 기업들은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기대하면서 돈을 쏟아붓지만
1: 예.
0: 수많은 브랜드가 동시에 이제 광고 폭격을 막 퍼붓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억에 남는 기업은 사실 이제 소수.

0: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매출 증가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랍니다.
1: 네.
0: 나이키 있잖아요. 네.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요. 공식 스폰서가 아니에요.
1: 이야, 그럼 누가 스폰서입니까?
0: 라이벌 브랜드인 아디다스가 50년 넘게 피파와 독점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스폰서예요.
1: 네.
0: 경기장 광고판하고 축구공에 아디다스 로고가 이제 찍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나이키가 월드컵 공식 후원사 아니야? 이렇게 이제 떠올려지잖아요.
1: 네.
0: 그 이유는 이제 나이키가 영리한 마케팅 전략을 썼기 때문인데요.
1: 네.
0: 피파에 돈을 내지 않는 대신에 그 예산을 그 유력 국가 대표팀하고 축구 스타 개인한테 쏟아부어서 개인 스폰서십을 맺고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1: 예.
0: 이번에도 이제 개최국인 미국하고 우승 후보인 프랑스, 브라질, 잉글랜드 뭐 이런 데를 후원하고 있고요. 한국 선수단도 이제 나이키가 공식 스폰서입니다.
1: 네.
0: 선수 중에서는 뭐 호날두라든지 음바페 이런 이제 세계 정상의 선수들한테 나이키 축구화를 신기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월드컵 마케팅하면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게 버드와이저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 전 세계 1위 맥주 기업 AB 인베브의 주력 브랜드 버드와이저가 그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엄청난 돈을 이제 피파에 내고 광고권을 따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의 중소 맥주 브랜드인 바바리아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자기 회사를 상징하는 오렌지색 미니 원피스를 입은
1: 네.
0: 미인 36명을요. 관중석에 우르르 들여보내가지고 막 응원을 하게 한 거예요.
1: 예.
0: 여기는 뭐 이제 피파에 돈을 낸 게 없는 곳인 거죠.
1: 네.
0: 그런데도 카메라에 잡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 사진에서 보면은 미녀들이 저렇게 오렌지색으로 막 이제 응원을 하는
1: 카메라를 계속 잡은 거군요.
0: 네. 예. 이걸 보고 이제 분노한 피파하고 버드와이저가 아 이거 불법 마케팅 아니야?
1: 네.
0: 이러면서 이 여성들을 경기장에서 쫓아냈고요. 두 명을 체포하기까지 했어요.
1: 이야.
0: 그런데 이 체포 사건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해버리면서 바바리아 맥주가요.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바바리아 맥주는 스폰서십 돈 한 푼 안 쓰고 당시에 AB 인베브를 완벽하게 이겼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이제 그 버드와이저가 이제 공식 스폰서로 7,500만 달러, 그러니까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개막 이틀 전에요.
1: 네.
0: 주최국인 카타르가 경기장 맥주 판매를 전격 금지해버려요.
1: 아.
0: 카타르는 이제 음주를 엄격히 규제하는 그 이슬람 국가인데 대회 직전에 이제 왕실하고 당국이 아, 경기장에서 술 안 되겠다. 라면서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안 팔린 맥주 재고를 이제 우승국인 아르헨티나에 통째로 보내는 캠페인을 그 버드와이저가 벌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돈만 쓰고 매출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한 그런 마케팅이다. 그나마 이제 축구 팬들의 지지는 받았다. 이런 소득은 있었습니다.
1: 네. 그러면 올해 월드컵에선 어떤 기업들이 스폰서십을 제공하게 됩니까?
0: 네. 아디다스하고 코카콜라가 최상위 글로벌 공식 후원사에 이름을 올렸고요. 한국 기업은 현대차,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사실상 단독 플레이어예요.
1: 아, 그래요?
0: 네. 1999년부터 유일한 그 한국 피파 공식 후원사고 올해는 이제 로봇하고 휴머노이드를 앞세워가지고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변신을 좀 각인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설적인 월드컵 마케팅의 실패작인 이제 버드와이저
1: 예.
0: 그 AB 인베브가 올해도 들어왔습니다.
1: 예.
0: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라는 게 AB 인베브 기대입니다.
1: 그러니까
0: 이번 월드컵은 가뜩이나 폭염이 예상되거든요.
1: 네.
0: 현지 시간으로 그 음주 피크 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 오후 5시에서 11시 사이에 경기가 주로 편성이 돼 있어요.
1: 예.
0: 그런데 이제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오전이라서 맥주 기업들은 재미를 못 보겠지만 어쨌든 그 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럽 등지에서는 그래도 맥주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 축구 축제가 개최국 지역 경제에 진정한 낙수 효과를 가져다 줄지 아니면은 이제 피파의 알고리즘 장사로 끝날지 또 그라운드 밖에서 펼쳐지는 기업들 간의 쩐의 전쟁에서는 누가 이길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이번 월드컵을 즐기는

0: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 우리 하수정 기자님 덕분에 이번 월드컵 아주 풍성하게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 그 가치를 가름해 보겠습니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3: 드디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4: 네, 이제 드디어.
3: 예, 스페이스X 상장. 뭐 당연히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것은 거의 확정된 사실인 것 같은 느낌이고요.
4: 네.
3: 회사가 근데 돈을 버는 것에 비해 그러다 보니까 몸값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4: 네.
3: 우리 연구원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4: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네. 이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예.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시가총액만 놓고 보면 지금 공모가가 확정된 걸 기준으로 보면 1.75조 달러입니다.
3: 네.
4: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
3: 예.
4: 지금 1.75조 달러가 물론 공모가랑 시초가랑은 다른 건 네. 청취자분들께서 아실 건데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예요. 메타랑 테슬라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3: 공모가가.
4: 네. 공모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초가가 많이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훨씬 더 랭킹이 올라갈 수 있는 예. 숫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기존에 아람코 대비해서는 조금 더 적은 숫자긴 해요. 아람코가 거의 1.9조 달러의 네. 상장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공모 물량이라고 하죠.
3: 네.
4: 그러니까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예. 역대 최고예요. 그러니까 아람코는 290억 달러 정도를 공모 자금을 물량이 나왔는데
3: 네.
4: 이번 스페이스X는 750억 달러입니다.
3: 그럼 몇 배가 더 커진 거예요? 한 3배 되나요?
4: 거의 2배,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보다 네. 2배 정도 넘는 수치가 이제 공모 물량으로 풀리게 되다 보니까
3: 이야.
4: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3: 예.
4: 그만큼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예.
4: 말씀 주신 대로 그만큼의 기업 가치가 큰 기업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제일 큰 지적을 받는 게 S1 보고서라고 해서 이제
3: 네.
4: 얼마 전에 보고서가 오픈이 됐어요.
3: 네.
4: 스페이스X와 관련된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 거의 300페이지에 달하는 이제 보고서인데 재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니 네.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3: 네.
4: 지난해 기준으로.
3: 네.
4: 1분기에도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영업 적자라고? 이게 말이 돼? 거품 아니야? 매출액 기준으로 보는 PSR 지표라고
3: 네.
4: 하죠.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9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은 이거 거품이다. 실제로
3: 네.
4: 외국에서 감론을 박이 많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스페이스X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좀 비싸다라는 의견도 실제로 있는 상황인데
3: 네.
4: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왜 적자가 나는지예요.
3: 네.
4: 우리가 흔히들 우주라고 생각하면 우주 산업에 돈이 많이 투입되니까 적자가 나는 거 아니야?
3: 네.
4: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3: 예.
4: 전혀 아니었어요.
3: 그럼 뭐 때문에 적자인 거예요?
4: AI 때문입니다.
3: XAI요?
4: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스페이스X가 상장을 앞두고 올해 연초에
3: 예.
4: XAI와 합병을 해요.
3: 예.
4: XAI는 무슨 회사냐면 우리가 투자분들이 이제 X 플랫폼, 그러니까 예전에 트위터를
3: 네.
4: 인수한 이제 회사인데 이 회사에는 그록 서비스도 있고 X 플랫폼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3: 네.
4: 이 회사와 연초에 합병을 하거든요.
3: 예.
4: 그런데 이 전체 실적에서 영업 적자의 비용의 거의 대부분이 AI 부분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AI에서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 사업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마진율이 상당히 높아요.
3: 네.
4: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좀 의견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3: 그렇군요. 그럼 이걸 좀 쪼개서 한번
4: 네.
3: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가 상장한다고 했었을 때 그게 적정한 가격이냐를 이제 가름하는 게 유사한 상장한 회사들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4: 네.
3: 근데 이번 스페이스X는 유사한 회사가 없단 말이에요.
4: 그쵸.
3: 이렇게 우주 발사체를 재활용하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하겠다, 스타링크를 하겠다. 사실 사실 유사 군집이 없다 보니까 그거 자체로도 가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XAI라는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를 또 합병했는데 네. 그러면 XAI 자체는 다른 유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픈 AI나 엔트로피.
4: 그렇죠.
3: 그거에 비해서 지금 높이 평가가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4: 우리가 보통 XAI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여러 이제 피어 그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비교 가능한 네. 기업들을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오픈 AI와 엔트로픽 같은 네. 기업들이 될 텐데 이 XAI에 보통 우리가 몇 배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좀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네. 지금 XAI 사업 부문이 예. 얼마를 버는지
3: 그렇죠.
4: 그리고 네. 내년에 얼마를 벌 건지
3: 예.
4: 지금은 XAI가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보다도 비용이 몇 배가 더 많아요. 그러면 하잖아요.
3: 그렇죠. 갸우뚱하죠. 네. 예.
4: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간과된 사실이 예. XAI가 올해 5월부터 어떤 매출이 발생이 되냐면
3: 네.
4: 엔트로픽의 데이터 센터 AI 컴퓨팅을 대여해주고
3: 예.
4: 거기에 따른 매출이 발생됩니다. 근데 그 매출의 규모가 월에 12.5억 달러예요.
3: 네.
4: 근데 이 12.5억 달러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거냐면
3: 네.
4: 작년 한 해 동안 네. XAI가 32억 달러 매출이 있어요.
3: 예.
4: 근데 월에
3: 12억.
4: 네. 그러면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는 150억 달러입니다.
3: 그렇네요.
4: 그러니까 매출액이 몇 배가 더 커지는 걸 앞두고 있는 거예요.
3: 예.
4: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우리가 PSR을 높게 준다라고 했을 때 물론 스페이스X가 상장되는 과정에서 XAI의 가치는 얼마입니다 라고 지금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3: 네.
4: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는 약 3천억 달러 정도가 전체 가치에서는 좀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IPO를 할 때는 주주들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사업 목표라든가 앞으로 뭐 할 건지를 다 공표하지 않습니까?
4: 그렇죠.
3: 그러면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적자이고 부실한 거를 그냥 같이 껴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성품의 일론 형님이 아니시잖아요.
4: 네.
3: 그러면 XAI가 앞으로 이제 AI 분야에 우리 주구장창 투자 더 들어가는 것은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들도 다 아시는 얘기고 그러면 혹시 스페이스X가 한다는 우주 데이터 센터
4: 네.
3: 이것 때문에 다른 유사 피어 리뷰할 수 있는 회사들에 비해서 투자가 효율적으로 전개돼서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 투자할 게 효율적으로 전개돼서 흑자 전환이 빠르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좀 더 성과를 빨리 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없습니까?
4: 우선은 제가 추정을 했을 때는 이번 2분기까지는 아마 영업 적자가 지속될 것 같은데
3: 네.
4: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3: XAI도요?
4: XAI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3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3: 네.
4: 이제는 분기에 40억 달러가 넘게 신규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3: 네.
4: 그러다 보니 영업 적자는 3분기에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3: 예.
4: 이제 다만 여기서 짚어봐야 될 거는 AI 투자의 가속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해요.
3: 그렇죠.
4: 만약에 1분기가 엄청나게 많이 집행이 됐는데
3: 네.
4: 이 정도 수준이 눈높이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3분기에는 바로 흑자 전환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3: 네.
4: 근데 이게 가속화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3: 네.
4: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3: 아, 그렇군요. 그건 사실 가름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4: 맞습니다.
3: 자, 그다음에 이제 XAI는 조금은 이해한 것 같고요.
4: 네.
3: 스페이스 X의 또 다른 축인 우주 관련한 거.
4: 네.
3: 스타링크하고 그다음에 우주 발사체 재활용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큰 사업들로 보이는데
4: 네.
3: 여긴 문제가 없는 거 맞습니까?
4: 스타링크 사업 부문이 사실 네. 지금 먹여 살리고 있어요. 회사를.
3: 예.
4: 스타링크가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 네.
4: 지난해 기준으로 스페이스X 전체 매출액 비중 중에 60%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3: 네.
4: 그런데 스타링크의 사업 부문 마진율이 얼마냐면
3: 네.
4: 40%에 가까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스타링크는 그냥 통신 서비스 업체이거든요.
3: 네.
4: 그러다 보니 국내에 있는 통신 3사가 영업이익률이 연간으로 한 10%대가 나와요.
3: 예.
4: 미국에 있는 통신사들은 20%대가 나오는데 스타링크는 사업 부문 마진율이 40%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3: 네.
4: 그러다 보니 이 사업 부문의 매출 성장률이 제일 높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익에 기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스타링크의 성장성에 따라서
3: 네.
4: 추후에 영업 흑자 전환도 좀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이유

0: 중 또 하나입니다.
1: 그렇군요. 지금 연구원이 말씀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0: 네.
1: 정작 해외에서는 정반대 평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목표가의 절반도 안 된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도 있고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가 뭡니까?
0: 제일 중요한 게 시장에서 예. 우주산업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확립을 안 된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산업이라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반도체 하면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투자자분들도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반도체가 연초부터 엄청난 상승세를 오르면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펀더멘탈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실적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실적이 오르면 거기에 따른 밸류에이션을 적정 밸류에이션을 곱한 게 기업 가치인데 그 실적이 계속해서 추정치가 오르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오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는 추정이 가능해요.
1: 네.
0: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야 대충 어느 정도일 거라고 가능한데
1: 네.
0: 이걸 몇 배를 줘야 돼?
1: 아.
0: 라는 측면에서 정립이 안 됐어요.
1: 예. 예.
0: 이게 제가 유사하다라고 느낀 게 언제냐면 전기차 시장이 처음 커질 때예요.
1: 네.
0: 그때 기억하시나요? 테슬라가
1: 네.
0: 완성차 업체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시가총액 1위를 달성을 하고 나서
1: 네.
0: 그 1위보다 몇 배가 뛴 어떤 게 전기차 시장이 맨 처음 개화할 때였어요.
1: 예.
0: 그때도 전 지금과 좀 유사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게 많이 싸웠어요.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 회사를 그 정도 시가총액을 주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갑론을박들이 많았거든요.
1: 그랬죠.
0: 근데 제가 그때를 돌이켜보면 정답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네.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이 정립된 것이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 우주산업도 지금 네. 명확하게 이 밸류에이션이 맞아요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좀 위험 선호 심리가 덜하다 그런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손이 안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연구원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페이스X는 구조가 스타링크에서 돈 벌고 그 돈 번 걸로 스타쉽 개발하고 또 AI 인프라 투자하면서 적자도 메꾸고 신규 사업을 계속 육성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시 XAI로 돌아와서요.
0: 네.
1: 만약에요. 지금 이 시나리오가 잘 워킹해서 XAI도 반석에 올랐다라고 한다면
0: 네.
1: 그러면 XAI는 유사한 사업 모델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오픈 AI니 엔트로픽이니 유사 회사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유사 회사들도 조만간 IPO를 앞두고 있는데
0: 그쵸.
1: 그러면 그 IPO 규모를 생각했을 땐
0: 네.
1: XAI도 제대로 잘 굴러간다면
0: 네.
1: 스페이스X를 더 멀티플도 더 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도 충분하기도 하네요.
0: 그게 갑론을박이 많은 이유예요.
1: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0: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껴버렸냐면 우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정립도 제대로 안 돼 있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좀 찾아가는 과정인데 AI도 같이 껴 있어요.
1: 네.
0: 그럼 우리가 AI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올해 청취자분들도 이걸 좀 유념 있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페이스X에 대한 얘기가 쭉 있었잖아요.
1: 네.
0: 하반기는 AI에 대한 본격적인 담화가 시작될 것 같아요. 오픈 AI 엔트로픽이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고
1: 있죠.
0: 아마 가시성이 저는 꽤 높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그 회사들의 재무 구조가 물론 정확하게 아직까지 공개된 바는 없지만
1: 네.
0: 상당 부분 시장에서 의구심을 자아해낼 만한 저는 수준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이 시장에 대한 얼마를 줘야 되느냐. 물론 XAI와 엔트로픽과 그 오픈 AI를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우리가 XAI에 대한 매출액을 분석을 할 때
1: 네.
0: 지금은 뭐가 껴있냐면 X 플랫폼에 대한 광고 수익이 껴있어요.
1: 아, 예, 예.
0: 그리고 AI 수익이 껴있고
1: 네.
0: 아직까지는 수익이 아예 없는 게 AI 아까 제가 컴퓨팅
1: 네.
0: 그 데이터 센터를 대여해주고 컴퓨팅 자원을 대여해주고 버는 수익은 아예 없는데 이게 나중에 엄청 커질 거랍니다. 그러면 엔트로픽과 오픈 AI는 각각의 수익 비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디테일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1: 그렇네요.
0: 근데 확실한 거는 예. AI 부문에 대한 하반기에는 좀 밸류에이션도 좀 정립되는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래서 스페이스X 구조 중에 스타링크에서 돈을 벌고 스타식 개발과 AI 투자 인프라 이 중에서 AI 투자 인프라는 옆에 유사 회사와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0: 네.
1: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려면 스타링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0: 네.
1: 이제는 좀 부정적인 걱정이 되는 게
0: 네.
1: 스타링크가 앞으로 하겠다는 걸 가만히 봤더니
0: 네.
1: 지금 같은 경우 네모 반듯한 그 위성 같은 거 어디다 설치해서 그걸로 위성을 와이파이 와이파이로 잡고 내 휴대폰에 갖다 쓰는 건데
0: 맞습니다.
1: 앞으로는 직접 내 휴대폰에다가 통신을 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화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그

0: 뛰고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그거를 많은 국가의 통신 인프라라는 건 인허가 사업인데 네. 미국의 의존적인 구조로 그걸 놔둘까요?
1: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화두가 될 것이에요.
0: 예. 그러니까
1: 스타링크 가입자 숫자에 대한 뭐랄까요? 좀 긍정적인 뷰는 다들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지난해만 하더라도 스타링크 가입자 숫자가 두 배 늘었고요. 올해 연초에도 성장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을 버는 성장률 자체는
0: 네.
1: 저는 좀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0: 예.
1: 그런데 향후엔 너희가 어느 방향으로 갈래라고 했을 때 모바일 쪽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1: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는 모바일 사업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0: 예.
1: 수익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인허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실 모바일에 대한 진입 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0: 예.
1: 물론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모바일을 쓴다라는 말은 뭐냐면 LTE 주파수 대역을 쓴다라는 말이에요.
0: 네.
1: 우리 스마트폰 주파수 대역.
0: 네.
1: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LTE 주파수 대역이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0: 예.
1: 통신 3사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0: 예.
1: 몇 년에 한 번씩 그거를 이제
0: 경매하잖아요.
1: 경매를 해가지고 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링크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접시형 주파수 대역은
0: 예.
1: 널널하게 많이 빈집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에 들어가서 우리 요거 좀 쓸게요 하고 승인을 받으면
0: 네.
1: 쓸 수가 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에 있는 통신사와 협업을 맺어야 됩니다.
0: 그렇네요.
1: 주파수 대역대를 빌려와야
0: 예,
1: 돼요.
0: 예.
1: 그러면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의 쿠션을 맞고 쓴다고 해야 될까요?
0: 그렇죠.
1: 그런 방식으로 이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예.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가 스타링크 이용하려면 뭐 통신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입하는 경로 비슷하게
1: 네.
0: 나중에는 진짜 모바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 대해서 가야 될 길은 많지만
0: 예.
1: 어쨌든 전체 시장 파이를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는
0: 예.
1: 모바일 쪽 진출이 가속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이 우세하죠.
0: 네.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뭐 사업 계획도 있고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1: 네.
0: 상황인데 이번에는 꼭 수익성 관점이 아니라 좀 관점을 달리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 네.
0: 바로 우주발사체 사업이에요. 지금 가장 큰 고객들 중에 하나가 미 정부예요.
1: 네.
0: 나사를 비롯해서 국방부. 그런데 이 나사와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국가의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지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러다 보니 이게 수익성을 떠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더 좋은 것들을 개발하는 네. 것들을 붐업을 시켜야 될 이유가 미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1: 네.
0: 누가 봐도요.
1: 네.
0: 그러다 보니 뭔가 우리 개인들이 뭔가 이거 좀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수익성을 꼭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그 방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도
0: 네.
1: 할 수 있는데
0: 예.
1: 그 부분이 스페이스X가 가지는 가장 큰 강점도 하나인 것 같아요.
0: 오히려.
1: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전쟁들을 살펴보면 저는 과거와 다르게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드론의 발견입니다.
0: 네.
1: 드론을 통한 이제 전쟁이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두 번째가 위성이에요. 특히 통신 쪽도 그렇고 관측 쪽도 그렇고 위성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 없이는 자국의 우주산업을 제대로 영위를 하지 못해요.
0: 네.
1: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0: 네.
1: 나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나사가 우주산업에서 굉장히 활발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업 프로젝트를 민간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구상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0: 네.
1: 민간이 실질적인 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0: 예.
1: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스페이스X 없이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스페이스X에 대한 갑을의 위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스페이스X도 이 방산 쪽에서의 저는 역할이 더욱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공언하는 골든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거라고 최근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0: 네.
1: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수익성 향상에 기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어찌됐든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효과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1: 네.
0: 하긴 하지만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 돈 넣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이 잘 굴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건 역시 스타링크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 되는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면 지금 스타링크 서비스한 지도 벌써 몇 년이 됐으니
1: 네.
0: 가입자가 다 늘어서
1: 네.
0: 이미 가입자 증가율은 이제 한계점에 점점 다다른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아, 지금 현재 가입자 숫자가 얼마냐면
0: 예.
1: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난해 두 배가 늘었다라고 했잖아요.
0: 네.
1: 지난해 연초 기준으로 440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연말 기준으로는 890만 명이 됩니다.
0: 오.
1: 그리고 올해

0: 그러니까 두 달 만에 연초 두 달 만에 거의 1,030만 명을 찍어요.
1: 야.
0: 그러니까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연말 기준으로는 거의 1,600만 명까지도 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1: 예.
0: 그런데 스페이스X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전체 타겟 가능한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라고 얘네가 발표를 했어요.
1: 아, 본인들이 목표한 거에 1%밖에 안 된다.
0: 맞습니다.
1: 이야.
0: 그래서 물론 그건 스페이스X가 이제 발표한 바에 예. 따른 거니까 좀 공격적으로 추정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1: 예.
0: 저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기존의 통신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니즈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몰라요.
1: 우리는 모르죠.
0: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해외여행 가시면 체감이 확 돼요.
1: 알죠. 야, 고비 상황만 가도 휴대폰 안 터져요.
0: 휴대폰이 안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통신 자체가 안 터지니까.
1: 그러니까요.
0: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이 엄청 크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 통신 음영 지역이 없어진다라는 메리트가 엄청 큰데 스타링크가 왜 이렇게 최근에 많은 가입자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냐.
1: 네.
0: 최근에 지역이 어디로 확장이 되고 있냐면
1: 예.
0: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1: 아.
0: 그 세 지역의 공통점이 통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안 깔려 있다라는
1: 그렇죠.
0: 거죠. 그래서 그 국가에는 승인이 탁탁탁 날 때마다 가입자 숫자가 팍팍팍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성장률 증대를 보는 것이 하나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정리하자면 이번에 보고서에서 나온 게 우리 아직 1%밖에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 그냥 통신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역하고 경합하는 걸 뺀
0: 네.
1: 그러니까 통신 음영 지역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만 해도 1%밖에 안 된다. 그 내용입니까?
0: 맞습니다.
1: 오.
0: 그리고 두 번째는
1: 네.
0: B2B 시장이 있어요.
1: B2B.
0: 이거는 없는 수요를 창출해요.
1: 그건 뭐예요?
0: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건 우리나라 국민분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아니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와닿을 수 있는 건데
1: 예.
0: 비행기 통신이에요.
1: 비행기 안에서?
0: 맞습니다.
1: 아~
0: 우리 지금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뭐 유료로 와이파이 같은 거 잡아주잖아요.
0: 비행기 모드를 일단 해야 되죠.
1: 예, 예.
0: 근데 제가 한번 안 해봤는데 안 해도 어차피 통신 끊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거 어차피 통신이 지상통신이기 때문에 닿을 수가 없어요.
1: 네.
0: 고도 10km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1: 네.
0: 그래서 우리는 보통 통신을 못 쓰는데 기존에 있던 기내 와이파이는 스타링크와 다르게
1: 네.
0: 저 멀리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와이파이 서비스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네.
0: 끽해봤자 문자가 겨우 가거나
1: 맞아요.
0: 메일 확인도 겨우겨우 되는 수준이에요.
1: 너무 느리죠.
0: 그런데 스타링크가 이제 곧 기내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항공사들에게 도입이 될 예정이거든요.
1: 예.
0: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1: 예.
0: 라이브로 유튜브를 보거나
1: 비행기 안에서요?
0: 네.
1: 이야.
0: 카톡을 하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하는 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1: 이야.
0: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대한항공에서 그런 서비스를 한번 즐겨보면
1: 예.
0: 다른 항공사에서 이거를 못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없는 시장이 새로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신규 서비스 시장이 전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
1: 네.
0: 이미 지금 해상용 시장에서는
1: 네.
0: 선원분들 얘기를 실제로 들어보면 센세이션하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해상에 계신 분들도 지상통신을 못 쓰니까 속도가 느린
1: 네.
0: 그 기존에 있던 정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1: 예.
0: 쓰는데 스타링크로 바뀌니까 이게 그냥 삶의 질이 확 달라지는
1: 거예요. 그렇겠죠.
0: 그 시장에서의 수요도 상당 부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에서는 풍성한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0: 네.
1: 자, 그런데 과연 그럼 XAI에 쏟아붓는 돈 이거 자체에 대한 의구심들만 해소돼도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잘 나가겠네 이런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 주셨던 엔트로픽의 컴퓨팅 계약 엔트로픽은 XAI 경쟁사인데 이러다가 이것도 끊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이 얘기를 하려면
1: 네.
0: 반도체 얘기를 또 해야 돼요.
1: 아, 예.
0: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젠슨 황이 이제 국내에 방한을 하기도 했고
1: 네.
0: 얼마 전에 GTC에서도 언급한 바를 보면 우선 AI에 대한 투자 수요는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견조합니다.
1: 네.
0: 그런데 최근에 어떤 지적들이 있냐면 공급망에서 오히려 삐걱거리는 거 아니야?
1: 아.
0: 그러니까 공급이
1: 예.
0: 수요를 너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 공급망에 대한 우려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
1: 네.
0: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AI 칩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한테 가서 우리 GPU 좀 줘 약간 이렇게 했는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전력망
1: 네.
0: 그리고 뭐 부지 선정
1: 예.
0: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에서의 어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방금 질문 주신 부분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엔트로픽이 일방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약을 끊을 수는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끊으려고 할 니즈가 없을 거예요.
1: 아, 대안이 없군요.
0: 대안이 없어요.
1: 예.
0: 그럼 여기에서 대안을 더욱더욱 찾을 건데
1: 네.
0: 제가 감히 일론 머스크 형님의 좀 생각을 추측을 해보자면 네,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AI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1: 네.
0: 사실 그록 서비스 전 주변에 쓰는 사람 못 봤거든요.
1: 그러니까
0: 네. 투입되는 비용 대비 네. 그록 서비스가 그 정도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 AI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은 맞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건 두 가지 방향성일 거 아니에요. AI의 그록 서비스를 엄청나게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1: 예.
0: 그게 아니면
1: 예.
0: AI 인프라를 많이 지어서
1: 아.
0: 이 컴퓨팅을 통한 돈을 버는 거 아니야?
1: 네.
0: 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1: 예.
0: 그럴 경우에는 단기 수익성 자체가 확 늘어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XAI의 지난해 2025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32억 달러인데 내년도에 그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했을 때도 200억 달러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 컴퓨팅 인프라를 대여해주는 매출만 더해졌을 때 그
1: 네.
0: 정도로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얼마 전에 젠슨왕이 네. 국내에 들어왔을 때 네이버와의 협업 내용이 뭐였냐면 AI 인프라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인프라를 대여해 주겠다라는
1: 맞아요. 예.
0: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아.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느냐가 향후에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확 달라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요. 이거를 약간 달리 해석하면요.
0: 네.
1: 다른 유사 경쟁 회사들은 지금 인프라가 없어서 문제인데
0: 네.
1: XAI는 자기는 인프라가 있는데 그걸 남에게 빌려준다는 건
0: 네.
1: 그만큼 그룹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성과가 없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잖아요.
0: 그래서 제가 그 의심을 했던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만약에
1: 예.
0: 일론 머스크가 그 막대한 AI 투자금을
1: 네.
0: 그룹에게 만약에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했었으면
1: 아.
0: 애초에 엔트로픽에게 이
1: 계약을 안 했겠죠.
0: 안 했겠죠.
1: 아, 예, 예.
0: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거 아니냐.
1: 아.
0: 물론 그룹을 등한시하진 않겠지만
1: 네.
0: 이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나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훨씬 더 자각을 한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조금 뭐 그 그림도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에 없었던 아주 독특하고 아주 뭐랄까요 다양한 이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회사 하다 보니까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도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0: 네.
1: 자주 좀 나와주세요.
0: 네.
1: 지금까지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가나.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헬스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정원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MB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미시 11시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증거 보전 대상이 된 서울 송파 잠실 7동 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에 대해 투표 마감 후 회수했으며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구선관위가 선거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송부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투표 마감 후에 투표소를 정리할 때 자체 폐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잠실 7동 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에 대해서는 6월 5일 개표소로 이송된 이후 잠실 7동 주민센터에서 상자를 회수해 보관하다가 6월 9일 송파구 선관위로 반납됐고 송파구 선관위는 예정된 대로 9일 폐기업체에 인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절된 남북관계 속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온라인으로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의 독특한 성격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정세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통에 따라 북한의 손을 내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비핵화 목표가 의제에서 빠질 경우에만 트럼프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무역, 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들을 점검해 4,154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한 외환 검사를 진행 중인데 지난달까지 38개 업체를 검사해 4,154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도 최근 고객사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외화를 반출하고 현지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우리나라로 들여와 이를 원화로 현금화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등 23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연안시 뉴스를 마칩니다. 김나진입니다.
3: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내 남동생은 요즘 보기 힘든 재원이다 라는 표현은 바르지 않은데요. 재원이 재주가 뛰어난 젊은 여자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5: 이처럼 여성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 또 있는데요. 묘령입니다. 묘령은 20살 안팎의 여자 나이를 뜻하는 말로 그는 묘령의 여인과 걷고 있었다는 맞지만 그녀는 묘령의 남성과 걷고 있었다처럼 표현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1970년대가 시작될 무렵 작곡된 이 노래. 이 곡은 원래 여성 소울 그룹 라벨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여러 사정에 의해서 녹음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이 곡을 1972년에 필라델피아 소울 그룹 해롤드 멜빈 앤 더 블루 노츠가 본인들의 목소리로 발표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 13살이었던 한 소년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음악에 취해 춤을 추곤 했다네요. 그 사람은 바로 훗날 영국의 소울그룹 심플리 레드에서 보컬을 맡았던 믹 헝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89년에 심플리 레드의 이름으로 이 노래를 리메이크하는데요. 이 곡을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려놓으면서 본인의 추억은 물론 듣는 사람들의 추억까지 자극했죠.

6월 10일 수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Simply Red입니다. If you don't know me by now.

0: 6월 10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Simply Red, If You Don't Know Me By Now였습니다. 이상권님 신청곡이었어요. 지금 노래를 한 이 목소리, 이 Simply Red의 리드 보컬이었던 믹 헝널이 10대 때 본인이 좋아했던 노래 들으면서 그냥 정말 그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췄었던 그 노래를 내가 한번 다시 불러야겠다. 그렇게 해서 리메이크를 하고 또 차트 1위까지 올려놓은 그런 노래였는데요. 순수하게 내가 좋아했던 음악을 내 목소리로 불러보고 싶다. 이거는 가수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욕망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음악 흥얼거리듯이.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흥얼거리던 음악을 자기 목소리로 다시 녹음을 해서 전 세계에 히트를 시켰다면 그거는 진짜로 본인이 직접 쓴 노래가 세상에 알려진 것 그 이상의 뭔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Simply Red에게는 이 노래가 유명한 대표곡이기도 하지만 유난히 조금 더 남다른 감정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음악들, 내가 흥얼거리던 노래들, 그래서 가끔은 내 목소리로 다시 한번 입혀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들었었던 그런 음악들, 어떤 곡이 있으신가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도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있는 사연과 신청곡들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자와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 방송 시간과 상관없이 그냥 골든디스크가 생각나서 나 여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사이먼 앤 가펑클 The Sound of Silence였습니다. 8812님, 혜림씨 부산 사는 아저씨입니다. 급신청합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 곡, 그 중에 Sound of Silence 듣고 싶어요. 라디오에서 하셨는데요. 네, 라디오에서 지금 전해드렸고요. 덕분에 급신청해 주셔서 저희도 급 들었는데 급 들어도 언제나 좋은 명곡이어서 또 즐겁게 들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8812님. 공영환님, 안녕하세요. 광주의 공영환입니다. 선곡이 차분하니 너무 좋네요. 오늘은 전라도 보성에서 부산을 가고 있는데요. 창문 열고 운행하니까 밤꽃 향이 너무 좋습니다. 좀만 신나는 곡 부탁드립니다. 아바의 김미 김미 김미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아이 그럼요. 얼마든지 전해드릴 수 있죠. 아 창문을 열고 운행하니까 밤꽃 향이 너무 좋다. 그러네요. 이제는 또 밤꽃의 시기가 왔나요? 한동안 장미가 진짜 엄청 피어있더니 요즘에는 능소화도 많이 보이고 아, 향으로는 예, 라일락 가고 나서 밤꽃이 왔군요. 그래도 이렇게 깊은 시간에 운행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이런 좋은 음악들 또 향기가 영화님의 그 피로를 조금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잠시 뒤에 들려드릴 거고요. 윤현교님, 영국 밴드 The 1975의 About You를 군대 전역하고 올해 튀르키예 여행 갔을 때 라디오 통해서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여기서도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면 전역하신 지 얼마 안 됐네요. 전역하시고 튀르키예 여행 간 게 올해라고 하셨으니까 올해 상반기가 아직 안 지났잖아요. 자유를 좀 만끽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윤현규님께 아주 의미 있게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아있을 법한 음악일 것 같아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45년생 캐나다의 컨트리 팝 가수 에머레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머레이는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했고요. 대학생 때 학교 프로젝트 같은 걸로 두 곡의 노래를 녹음한 적이 있었대요. 정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일찍이 녹음을 경험을 한 거죠. 가수를 데뷔하기 전부터. 그래서 이제 종종 공연도 하고 그러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가수로서의 어떤 커리어가 바로 풀린 건 아니어서 대학 졸업하고 체육교사로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에 싱얼롱 주빌리라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와가지고 몇몇이 같이 노래도 하고 그걸 녹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나 본데 거기에 캐스팅이 돼서 사운드 트랙에 참여를 했다가 그 방송 음악 감독이 솔로 데뷔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8년에 캐나다의 한 레이블을 통해서 이제 에머레이가 데뷔 앨범을 발표를 하는데 이때 나온 데뷔곡이 It's All Over라는 곡이었어요. 전형적인 컨트리 음악이고요. 그래서 에머레이가 초반에는 특히나 컨트리 가수로서 이름을 좀 많이 알리게 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면서 뭐 좋은 발라드 또 싱어송라이터로서 좋은 음악들을 많이 쓰면서 You Needed Me나 I Just Fall in Love Again 같은 노래로 세계 시장에 알려지게 됐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앨범을 제외하고 2007년까지 32장의 정규 앨범을 냅니다. 특히나 이 32번째 앨범, 이 앨범은 본인의 히트곡을 다른 가수들하고 같이 리메이크한 듀엣 앨범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에머레이의 대표곡이죠. You Needed Me를 슈나이어 트웨인하고 같이 불렀거든요. 본인 목소리도 굉장히 좀 처음 You Needed Me를 녹음할 때보다 훨씬 더 성숙해지기도 했고 거기에 이제 슈나이어 트웨인이 들어오니까 원곡하고 또 좀 다른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에머레이의 데뷔곡 It's All Over. 여기에 가장 최근 싱글이라고 할 수도 있는 2007년 현재까지 마지막 앨범에서 You Needed Me를 슈나이어 트웨인과 함께 부른 그 버전으로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캐나다 가수 에머리의 데뷔곡 It's All Over 그리고 2007년에 발표한 듀엣 앨범 현재까지 마지막 정규 앨범에서 슈나이어 트웨인과 함께한 You Needed Me 였습니다. 이 두 곡 사이에 약 40년 정도의 세월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음색으로도 충분히 느껴지죠. 훨씬 더 좀 더 내공이 있어지고 깊어진 그런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 또 그에 반해서 정말 신인 티가 나는 그 맑은 느낌도 예, 그때 그 나름의 감성으로 또 좋고요. 7070님, 안녕하세요. 6월 11일 목요일은 저의 생일이라 듣고 싶은 음악이 있어 신청해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일이다 하면 어린아이처럼 마냥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은 기분이 좋긴 해도 한편으로는 시간이 흘러가는 게 확 와닿아서 그런지 조금 씁쓸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주 목요일은 주제 특집이라 신청곡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언젠가 시간이 남을 때 틀어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의 Working on Sunshine 신청해봅니다 하셨는데요. 아이, 생일 축하곡인데 이게 막 시간 남을 때 들려드리고 이러면 안 되죠.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들려드려야죠. 7070님, 6월 11일 목요일이 생일이시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내일은 주제 특집이어가지고 그래서 잠깐 땡겨서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목요일. 예, 좀만 있으면은 자정 지나면 바로 목요일이니까 7070님의 올해 생일은 제가 가장 먼저 축하해드리는 걸로 하고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전에는 생일이면 그냥 마냥 기분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와닿아서 조금 씁쓸하기도 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 생일 축하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1년에 한 번씩 생일 축하를 받아도 100번을 채 못 채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알차게 챙겨서 생일 축하 받고 그리고 그동안 나 잘 살아왔다 스스로 한번 자화자찬도 해주고 그런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7070님, 지금 딱 이 시간부터 이제 진짜 생일인 목요일까지 완벽하게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 Working on Sunshine.

0: Katrina and the Waves의 Walking on Sunshine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은 정소연님 신청곡 Cool and the Gang의 Joanna 그리고 유윤서님이 골라주신 웸의 The Edge of Heaven이었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6월 10일 수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지금 흐르고 있는 U2 With or Without You입니다. 최정실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

0: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They'll check out the wicked.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Kayo 9299. Here is Kayo 92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Radio 99. Here is Radio 99.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썩어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레.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았다는 말에서 골다를 리을 히읗받침으로 잘못 표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리을 히읗받침의 골타는 리을 받침의 골다와는 다른 건데요. 속이 물크러져 상했을 때 참외가 골아서 물컹거린다처럼 쓰거나 은근히 해를 입어 골병이 든 것을 비유적으로 몸이 많이 골았다처럼 씁니다. 코를 곤다 할 때 골다와는 다른 우리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7: 법원이 보존을 명령했던 서울 잠실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선관위가 이미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를 선관위수의 절반으로 낮추는 과정에선 선관위가 공식 회의 없이 내부 정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 엿새째를 맞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어젯밤 부정선거 주장 인사들이 총집결해 재선거와 사전투표 폐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봉쇄 장기화로 경기장 출입이 통제된 체육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진입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7: 종전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무력 공세에 나서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 역시 저항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8: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정 지지도 하락과 관련해 국민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6월 1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8: 투표지 보관 상자 등을 확보해 지침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 한 건데 정작 상자는 이미 전날 폐기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9: 어제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법원 관계자들이 들어섭니다.
10: 선관위 직원분 어디 계세요? 선관위 직원분 어디 계세요?
11: 선관위 직원분!
9: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12: 지금부터 검증 시작합니다. 기자님들 여기까지만 촬영하시고.
9: 하지만 20여 분 만에 나온 법원 관계자들은 빈손이었습니다. 현장은 이미 모두 치워진 뒤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확보하려 했던 건 당초 이 투표소에 배달됐던 투표용지 1900장을 보관하던 상자입니다. 이 투표소의 전체 선거인수는 3,856명. 처음부터 1,900장만 준비했던 게 맞다면 최소 50%는 인쇄해야 한다는 선관위 내부 지침을 위반했던 셈입니다. 법원은 상자에 적힌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상자는 이미 폐기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현장 검증 전날이었던 지난 9일 낮 12시쯤 해당 상자를 폐기물 업체에 넘겼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를 마친 뒤에 더는 쓰지 않는 선거 물품들을 통상적인 절차대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법적 의무 보관 대상도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상 투표지와 투표함 등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반드시 보관해야 하지만 투표지 보관 상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문이 폐기업체가 다녀간 이후에 전달돼 보존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증거보전 신청을 했던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개표소로 옮겨진 투표함에 대한 보전 신청을 추가로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0: 뉴스 조건입니다.
1: 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결정이 단 한 번의 회의도 없이 내려졌습니다. 그나마 그 50% 하한선조차 지키지 못한 투표소가 전국에서 1,300여 곳에 달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폐기 과정에서 낭비되는 투표용지를 줄이려 인쇄 기준을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공식 회의 한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추면서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의 결재만 거쳤던 겁니다. 결정뿐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소 50% 기준마저 지켜지지 않은 투표소는 전국 1,300여 곳. 전국 투표소가 14,288곳이니까 10곳 중 한 곳에서 안 지킨 셈입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투표용지 인쇄량은 각 지역 선관위가 내부 의결을 거쳐 선거인수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정하는데 100 미만 수량을 벌이는 절사 관행이 있어 실제 인쇄된 용지 수는 50%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아진 최저 기준에 절사까지 하면서 투표용지가 더 부족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100매 가까이 절사되는 투표소도 생겼습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일동 제4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999명. 50% 기준에 따르면 1,999.5매가 되지만 99장을 절사해 1,900장만 인쇄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97분간 투표가 중단됐던 송파구 가락이동 제3투표소에선 선거인 수가 4,178명으로 50%인 2,089매를 준비해야 했지만 89장을 절사해 2,000장만 인쇄했습니다. 6월 3일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는 전국 26곳. 이 중 15곳에선 절사로 투표용지 인쇄량이 하한선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초유의 참정권 침해, 선관위의 관행이 한몫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1: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엔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부정선거가 증명됐다며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3: 잠실 개표소 봉쇄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른바 부정선거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도로 위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황교안 자유화 혁신 대표는 가장 먼저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있는 젊은이들을 치하했습니다.
4: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깨워서 아는 우리들이 계속 외치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20대, 30대 청년들이 목을 놓고 목 터져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3: 이들은 반드시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부실 투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일단 적으로 보면 됩니다. 선거가 뭐였기 때문에?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재선거를 하는 겁니다.
3: 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부정선거가 증명된 셈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6: 오랫동안 욕먹고 손가락질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사오신 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그분들께서 오랫동안 싸우신 덕분에 바로 이번 6.3 선거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3: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탄 교수도 연단에 올랐습니다. 모스탄 교수는 이번에도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7: 한국은 바로 중국 옆에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총성으로 이기지 못해서 이제는 투표와 선거로 이기려 합니다. 모스탄 교수의 말입니다.
3: 경찰은 이 자리에 약 3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운영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1: 지지부진한 협상 국면에서 미국과 이란이 보복의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이란 역시 저항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0: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이란을 아주 강하게 공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 이란의 드론 공격에 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격추되자 즉각 이란의 방공기지 등을 타격했지만 추가 보복에 나서겠다고 한 겁니다.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선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지시할 일이 가까워졌다고 위협했습니다. 합의문에 서명할 일만 남은 이란이 협상을 질질 끈다며 거친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7: 우리는 정말로 합의에 거의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우리를 계속 질질 끕니다. 우리를 혹으로 보는 거죠. 그들은 계속 멍청한 미국의 대통령들만 상대했습니다.
0: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호위하는 비밀 작전을 수행한 결과 1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시장에 공급됐다고 공개했습니다.
7: 오늘 여기서 처음 발표합니다. 우리는 매일 밤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빼내왔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배럴당 $250가 아니라 85, $90 수준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지난달 초 하루 만에 중단을 선언했던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가 사실상 은밀히 진행됐음을 밝히며 이란의 해협 봉쇄가 무위에 그쳤다고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핵심 기반 시설을 겨냥한 협박이 미국의 절박함을 드러낼 뿐이라며 굳건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7: 그들이 우리의 존엄과 우리의 영토, 우리의 조국을 침해하기로 해서 우리가 항복하거나 물러선다는 건 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입니다.
0: 고물가 압박이 계속되는 데다 내일 북중미 월드컵까지 개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전쟁 재개에 나설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7: 계속해서 단신입니다.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오늘 이란의 핵심 시설들을 폭격할 것이라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속보로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53.33포인트 1.87% 내린 49,918.7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도 119.66포인트 1.62% 하락한 7,266.99로 마감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09.32포인트 1.98% 내린 25,169.50을 기록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대전 서구 만년동의 한 사거리에서 주행 중이던 경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남성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조명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충남 서산시 예천동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남성을 달리던 승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가 술을 마신 정황 등은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에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경기와 강원, 충청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8: 절세의 왕 절정.
9: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0: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9: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8: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캠핑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뉴스 류수민입니다. 1년 동안 폐지를 모아서 번 돈 1,168만 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탁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바로 충남 서산시에 살고 계신 80대 윤충식 씨인데요. 어르신은 지난 삶을 돌아보고는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돈을 모아왔다. 힘든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윤충식 어르신의 기분은 처음이 아닌데요. 2020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도 하셔서 그동안 총 2,788만 원을 시에 기탁하셨다고 합니다. 고령에다가 넉넉지 않은 형편임에도 남몰래 온정을 보태우신 어르신 정말 존경스럽네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훈훈한 소식으로 6월 11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16도, 부산 20도, 대구 17도, 대전 16도고요. 광주 19도, 강릉 19도, 제주 21도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서늘합니다. 낮에도 크게 덥지는 않겠고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겠고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도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이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6: 6월 11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벨기에에서 안토니오 코스타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조속히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의무와 국제 원자력 기구 안전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또한 디지털, 첨단 기술 등 중요 경제 분야에 있어 한국과 EU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공동 성명에 담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선거 조작을 언급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LA시장 예비선거를 언급하며 제3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선거 조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자신이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 프렛이 2위를 달리다가 우편 투표 개표 이후 역전을 당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도 부정선거 탓으로 돌려 2021년 1월 강성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기도 했었죠. 최근 미국 NBC 방송과의 사전 녹화 인터뷰 도중에 캘리포니아에서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다가 진행자가 이를 반박하자 인터뷰를 중단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곡을 변경하라는 요청을 받고 공연에서 하차한 가수 이랑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가수 이랑 등이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는데요. 이랑은 2022년 10월 열린 제43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행안부로부터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바꾸거나 아니면 가수를 교체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랑과 공연감독은 이를 거부했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공연에서 빠졌는데요. 재판부는 처음부터 해당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전제로 섭외됐다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77년 보안사령부로 출범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한 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방첩사는 해체하고 방첩 기능은 신설 국방방첩본부로,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이관됩니다. 또한 방첩사가 권력기관으로 군림한 토대가 된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 등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하는데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령관을 맡았던 보안사령부 이후에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 등으로 이름을 바꿔온 군정보기관은 이번 해체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6: 네, 지금 코스피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7: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8%, 뭐 5% 오르내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6: 네.
7: 어제만 4.5%가 빠졌는데요. 7,730선까지 밀렸습니다. 4월 연속 사이드카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23번째가
6: 네.
7: 발동을 했고요.
6: 네.
7: 20분간 거래를 아예 중단시킨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 세 번째인데 역대 최다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6: 네.
7: 코로나 때보다도 9.11 테러 때보다도 변동성이 더 커졌습니다.
6: 네.
7: 지금 어제는 특히 이제 두 가지 악재가 겹쳤는데요. 중동전, 다시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미군 헬기 추락한 걸 두고 미국과 이란이 서로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군사적 긴장

0: 3조 원 넘게 팔았는데 23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만 6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데요.
1: 예.
0: 물론 뭐 AI 산업의 성장세가 꺾인 건 아니지만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는 것은 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1: 네.
0: 안타까운 건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또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한 2% 가까이 빠졌는데요.
1: 네.
0: 중동의 긴장감 고조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또 스페이스X IPO 앞두고 AI 반도체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지수는 3%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1: 네. 이렇게 코스피가 크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이 이 반대 매매로 강제 처분된 규모가 1조 원대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비즐에서 투자하고는 B2가 사상 최대에 육박했는데요.
1: 네.
0: 증시가 이렇게 출렁이자 개인 투자자들이 테즐의 계좌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강제 청산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금융투자 통계를 보니까 지난달 이제 1일부터 한 달 남짓 동안 발생한 반대 매매 규모가 1조 2,570억 원이 넘었습니다.
1: 네.
0: 최근 3거래일 동안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주식이 강제 처분됐는데요. 이 반대 매매라는 건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뒤에 네. 정해진 기간 내에 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유한 주식을 거의 하한가에 매도하는 강제에 매도하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이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손실이 커지고
1: 네.
0: 또 반대 매매로 또 매도 물량이 또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빚을 내면 한마디로 이제 버티기나 기다리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0: 맞습니다.
1: 네.
0: 이게 증거금을 그만큼 더 넣어야 되는데요. 증거금을 네. 쌓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반대 매매가 들어갑니다.
1: 네.
0: 현재 신용거래 융자잔고 B2가 38조 원. 사상 최우순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흔들릴 경우 반대 매매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네, 지금 거래량도 급감했다고 하던데 이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0: 맞습니다.
1: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0: 지금 변동성 지수, 한국형 공포 지수라고 불리우는 변동성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로 지금 치솟았는데요.
1: 네.
0: 이 3거래일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유례 없는 혼돈이 이어지자 지금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은 커졌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급감했다라는 얘기인데요.
1: 네.
0: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량이 한 5억 주 안팎으로 뚝 떨어져서 연중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상반기 하루 평균 거래량이 한 8억 7천만 주와 비교하게 되면 무려 40%가 넘게 거래량이 줄었는데요.
1: 네.
0: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매에 나서기보다는 관망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1: 네.
0: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1: 네.
0: 투자자들이 방향성보다 불확실성을 더 크게 느끼면서 거래 자체를 좀 줄이고 있다라는 것 이게 높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임을 좀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1: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레버리지 ETF 투자 열기가 과열이 되면서 주가는 하락했는데도 또 레버리지 수익률은 급등을 했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맞지 않는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1: 네.
0: 지금 이 포모 심리가 한 배가 아니라 두 배짜리 상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1: 네.
0: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이 실제로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가 7%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를 두 배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은 구조상 15%가량 폭락해야 정상인데요. 그런데
1: 예.
0: 이 상품 마감 직전에 50% 가까이 폭등을 합니다. 실제 펀드 가치가 16,000원인데 시장에서는 두 배 가까이 비싼 3만 원에 거래돼서 괴리율이 한 85% 이상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 네.
0: 이런 황당한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 장마감 직전 10분까지는 동시호가 시간대인데요.
1: 예.
0: 이때는 ETF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유동성 공급자 가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되니까 이런 틈을 타서 매수 물량이 갑자기 몰렸고 네. 그게 오히려 주가를 거꾸로 치솟게 만든 겁니다.
1: 아, 네.
0: 실제 가치보다도 훨씬 비싸게 산 개인 투자자들은 향후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변동성에만 이 베팅하는 묻지마 레버리지 투자는 시장 왜곡은 물론이고 개인의 이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투자하기 전

0: 순자산 가치와 시장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괴리율이 형성되고 있는지 반드시 네. 비교해보고 투자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그렇겠네요. 당분간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지 앞으로 증시 방향을 좌우할 핵심이 뭔지 꼽아본다면 어떨까요?
0: 글쎄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빅테크 기업들의 AI 이 폭락입니다. 최근에 이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회의론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오는 24일 장마감 이후에 발표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촉발됐던 이제 AI 반도체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판가름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좀 불안합니다.
1: 네.
0: 이게 전면전으로 확산되느냐 혹은 소강상태로 접어드느냐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지금 배럴당 $90대인데요.
1: 네.
0: 국제유가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요동칠 경우 이게 곧바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가 미국의 물가 금리인데요. 오늘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1: 네.
0: 5월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4.2%가 뛰었습니다. 2023년 4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데 예상치 수준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다음 주 연준의 이제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주재하고 있는 첫 FOMC 회의 금리 동결이 이번에는 우세하지만 점도표가 과연 어떻게 바뀔지가 변수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좀 따져봐야 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카카오 노조가 어제부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달 말에 또 2차 파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0: 그렇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어제 전격적으로 4시간 동안 첫 부분 파업을 벌인 데 이어서 29일에도 2차 파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이 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이번 파업에는 카카오 본사, 카카오 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주요 계열사 직원이 참여하고요. 카카오 본사 직원 4명 가운데 1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1: 네.
0: 노조는 약 7% 수준의 임금 인상률, 영업이익률 13%를 성과급의 제분으로 배분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런 이제 성과급 산정 기준과 보상체계 투명성 이외에도 경영진은 좀 성장 둔화와 AI 경쟁력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카카오가 시장과 직원들한테 명확한 성장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이번 사태가 임금 협상을 넘어서 성장 전략과 조직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AI 기대감으로 달리는 동안
1: 네.
0: 카카오는 지금 사법 리스크 내용의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인데요.
1: 네.
0: 경영진이 납득할 만한 보상 원칙 명확한 AI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번 갈등이 봉합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1: 그러면 이번 파업이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뭐 주요 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국민 SNS 카카오톡 네. 카카오페이 주요 서비스 차질 생기지 않느냐 지금 우려가 큰데요.
1: 네.
0: 현재로서는 서비스 이용에는 큰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1: 네.
0: IT 업계 특성상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은 유지하고 있고요. 카카오 측도 서비스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1: 네.
0: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다만 이제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파업 규모가 확대될 경우 일부 개발 일정, 업데이트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부가 산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 기업의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해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0: 맞습니다. 정부가 과도한 주주이익 침해를 막기 위해서 법적 방호벽을 세우겠다라는 얘기인데요.
1: 네.
0: 삼성전자처럼 영업이익의 N%를 달라라고 지급할 경우 주총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1: 네.
0: 물론 노동계는 자율적인 노사 협상권 침해다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법제 과정에서 거센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1: 네. 아침엔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

0: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도대체 그 뉴스는 왜? 아침의 뉴스가 알려드립니다.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늘은 MBC 김희용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오랜만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5: 네.
3: 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 사태 관련해서 선관위의 부실한 준비와 대응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네. 본투표 당일에 이미 정오 전부터 현장 투표소에 이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전해졌다고 하더라고요.
5: 네, 투표는 오전 11시 40분에 이미 송파투표소에서 그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의가 서울시 선관위에 왔다고 합니다.
3: 네.
5: 또 18분 뒤에는 오금동 투표소에서 송파구 선관위에 비슷한 내용의 문의가 들어왔다 그랬고 2시, 3시 이런 언저리에도 또 관련 문의가 서울시 선관위로 왔습니다.
3: 네.
5: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이를 인지한 게 오후 4시 25분 민원인의 항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이런 사실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3: 예.
5: 그 조치에 나선 건 오후 5시가 다 돼서였고 그러니까 현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중앙으로 전달하는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3: 네.
5: 여기는 물론 이유가 있었고요.
3: 예.
5: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3: 네. 너무 늦었네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부터 이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 대비 절반으로 낮췄다고 이제 전해졌는데 네. 그런데 이 50% 하한선을 또 지키지 못한 투표소가 전국에서 정말 놀랍게도 1,300여 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5: 네, 그 용지 인쇄를 아끼기 위해서 줄였다고 했는데
3: 네.
5: 그 50% 결정하는 과정에 공식 회의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말씀하신 대로 1,300여 곳이 50% 기준마저 또 지키지 않았는데
3: 네.
5: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이런 관행을 말했습니다. 100장 미만은 이제 버린다는 거죠. 반올림 저희가 반올림 반내림하고 할 때 하듯이. 그런데
3: 네.
5: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됐냐 그러면 한 예를 보시면요.
3: 예.
5: 서울 송파구 송파 1동 제4투표소에서 선거인수가 3,999명이었고
3: 네.
5: 50% 절반 기준에 따르면 1,999.5매가 돼야 되는데
3: 네.
5: 그 100장 미만은 버릴 수 있으니까
3: 네.
5: 거의 99장, 100장 가까이를 버려서 1,900장만 인수가 된 겁니다. 그 최저 기준이 이미 낮아졌는데 여기에 또 절사까지 100장 가까이 하면서 투표용지가 더 부족해진 사태가 났습니다.
3: 네.
5: 그 투표 당일에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가 전국에 26곳인데요. 이 중에 15곳에서 투표용지 인쇄가 또 절반이 안 됐습니다.
3: 네.
5: 그런데 또 서울 송파구 전체에서 그 투표용지가 남은 장이 4만 2천 장이라고 했죠.
3: 참, 네.
5: 그러니까 구에서는 남았는데 네. 동에서는 모자랐다는 겁니다.
3: 네.
5: 소위 배분의 실패. 이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3: 네, 네. 네. 네, 좀 이따 말씀해 주실 건가요?
5: 네. 네. 너무 간단했어요.
3: 예. 네. 어제는 이제 법원에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송파구 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 확보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5: 네, 그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증거물로 확보하려고 갔는데
3: 네.
5: 현장에서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 어디로 갔는지 행방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3: 네.
5: 아마 개표를 마치고 그 개표를 위해서 투표함을 가져간 뒤에
3: 네.
5: 시위대가 들어갔는데
3: 네네.
5: 그 시위대가 가져가서 뭐 정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3: 어제 이제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번 일은 뭐 예고된 사고였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5: 네, 이건 이제 수사를 하기 전에 선관위 자체에서 만든 진상규명위원회인데
3: 네.
5: 그 진상규명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 용지가 부족할 때 선관위의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3: 아,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
5: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이 모든 부실의 직접적 이유입니다.
3: 네.
5: 그 대응 매뉴얼이 없으니까 우왕좌왕 했겠고 또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연락을 어디에 어떻게 할지 모자란 곳이 있었지만 투표지는 또 어떻게 배송할지도 몰랐던 겁니다.
3: 네.
5: 이번 일을 보면 그래서 아마 그간에도 이런 사태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예.
5: 그때는 아마 크게 부족하지 않아서 좀 기다려서 투표를 했거나
3: 네.
5: 그럴 수 있었겠는데 이번에는 투표 인쇄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었잖아요.
3: 네.
5: 거기에다가 대응 매뉴얼이 없었고 이런 구멍이 함께 작용하면서 크게 사태가 난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네,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 뿐이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이번 사태가 이렇게 크게 불거지니까 어제 전국의 18개 대학 총학생회에서 공동시국선언까지 했습니다.
5: 네.
3: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선관위의 개혁까지 요구했네요.
5: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조사 요구했고요. 책임자 네. 처벌하라. 또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선관위 구조개혁하라. 이렇게 네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총학생의 성명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네.
5: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서 멈춰선 순간이었다. 연세대 총학이었고요.
3: 네.
5: 서울대 총학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가 방해받는 지금 상황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정쟁의 도구로서 사용되어도 안 된다.
3: 네.
5: 이렇게 했고요. 성균관대 총학은 두텁게 쌓아 올려진 민주주의 위에서 자라난 우리 세대는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1인 1표라는 공정성이 훼손된 작금의 사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3: 네.
5: 이거 관련해서 어제 연세대학교 총학 시국 선언을 다룬 연합뉴스 기사가 있는데
3: 네.
5: 요거 좀 들어보시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3: 네.
5: 그 정치 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김모 씨는 부실한 선거 관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반등의 기회를 제공했다. 선관위가 네 그런 것 같죠. 그
3: 예.
5: 계속 읽어드리면 그 선관위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 네.
5: 김 씨의 이런 발언에 지금 계속 기사 내용이에요.
3: 예.
5: 김 씨가 이렇게 발언하자 이 자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일부 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3: 네.
5: 위원장은 특정 발언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느낄 수 있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3: 네.
5: 여기까지가 기사입니다.
3: 예.
5: 그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 그 말씀하신 대로 틀린 말이 아닌 것으로 보이죠.
3: 네.
5: 그런데 이런 발언도 이들에게는 일부에게는 또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굳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3: 네.
5: 그건 거부하고자 하는 거. 또 이런 것 같습니다.
3: 예.
5: 그래서 관련 기사들을 쭉 봤는데 시국 선언을 다룬 기사들에서 어떤 공약수를 뽑아보면요.
3: 네.
5: 일단 기본권 훼손에 분노한다. 분노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반대한다.
3: 네.
5: 공정이 훼손됐다. 이런 게 이제 공약수로 정리가 됩니다.
3: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위 현장에 뭐 이른바 부정선거론자로 불리는 뭐 전환길 씨라든지 아니면 뭐 이준석 의원까지도 갔다가 막 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시위대들한테 이제 반대도 받고 했었는데 그 또한 정치적으로도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대학생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5: 네.
3: 일단 나한테 주어진 권리가 훼손된 것에 대한 분노가 있고 또 이번 사태에 대한 나의 어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5: 예,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정이란 게 절차와 시스템을 중시하는 건데요.
3: 예.
5: 그 선거 제도는 가장 공정한 시스템의 의무와 기본, 뭐 상징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 네.
5: 이제 그게 망가졌다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온 겁니다. 이들의 그 성명에 담긴 요구를 보면 공정을 회복해라. 이 사회의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5: 우리가 이제 2030 세대를 말할 때 이들 현상으로 뭐 기성세대의 성공 방식이 따라가기 어렵게 됐다. 자산 증식에 대한 박탈감 같은 게 있고요. 양극화가 심해졌고
3: 네.
5: 또 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소위 말해 이제 AI 등으로 인해서 취직할 곳이 없다는 그런 불만,
3: 네.
5: 그런 좌절 이런 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3: 예.
5: 이런 당장의 어떤 급박한 현실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방법이나 수단은 이들이 잘 모르겠고 실제로 이런 해결 자체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 이것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선관위 사태가 닥쳤는데 이걸 보면 이건 이들

0: 이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원칙적이고 기본적이면서 약간 최소한의 저항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소극적 저항이지만 가장 최대의 저항 같은 겁니다.
1: 네.
0: 내 한 표, 내 예. 기본권을 행사하게 해달라. 우리가 흔히 2030 투표 양태를 말할 때 이들이 네. 보수화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아마도 반기득권화, 반4050화, 어떻게 보면 또 반민주당화.
1: 네.
0: 이렇게 됐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2030 세대는 또 학생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정치 세력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 네.
0: 그래서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이들 주장에 담긴 요구, 성명에 담긴 요구요. 어떻게 보면 그 담겨있지 않은 이면의 진짜 요구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1: 네.
0: 이게 우리 정치권 또 사회의 숙제라고 보입니다.
1: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목소리하고는 또 좀 다르게 지금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여전히 좀 시위대가 있습니다. 그 시위대는 또 주말과 평일이 좀 다르다고 얘기는 하는데
0: 네.
1: 어쨌든 봉쇄가 길어지면서 이 올림픽 공원 안에 체육단체들 사무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0: 네.
1: 지금 이 관계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0: 그렇죠. 다른 양상이 이쪽에서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예.
0: 윤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이제 그곳엔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1: 네.
0: 그 경기장 내부에 이제 펜싱, 핸드볼 이런 여러 체육단체들이 있는데
1: 네.
0: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해야 일상적 업무를 해야지 월급 주고 또 세금 내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못하게
1: 예.
0: 됐고요. 당장 다음 주부터 국제대회가 열리는데 준비도 못하고 펜싱 대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칼이 없다.
1: 네.
0: 칼을 좀 찾아가게 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나오는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1: 네. 네, 지금 국제대회 가려면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되는데 지금 아시아 선수권도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금메달 따야 되는데
0: 네, 네.
1: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군요. 자, 그리고 뭐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0: 네.
1: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선출이 됐네요. 지금 정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윤석열계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이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가 사임을 해서 다시 원내대표를 뽑았는데 또
0: 네.
1: 친윤이었다. 뭐 일단 쇄신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죠.
0: 그렇죠. 세 명이 출마했는데 그 김도읍 의원이 쇄신파로 분리가 됐는데
1: 네.
0: 둘이 결선 투표를 했고요.
1: 예.
0: 7표를 더 많이 받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권파고 또 친윤 성향이기 때문에 이른바 도로 친윤당 친윤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제기가 됐죠.
1: 네.
0: 그 정 대표는 정 원내대표는 장동혁 지도부의 정책위원장을 맡았었고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패배 책임이 있는 지도부인데 또다시 원내 사령탑에 오르는 게 맞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1: 네.
0: 그리고 좀 더 핵심적으로는 윤핵관의 원내대표 취임으로 지금 당장 요구받고 있는 쇄신이 가능하겠냐 이런 자조 같은 것도 나옵니다.
1: 예.
0: 그 당내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우리에게 그나마 기회를 좀 줬는데 이걸
1: 네.
0: 박차버린 것이다. 약간 자조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죠.
1: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장동혁 대표의 거취하고도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당장 관심은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인데요.
0: 네.
1: 정정식 원내대표가 기자들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0: 네. 의원들의 중의를 모아서 집단이성을 발휘하겠다. 중진 의원들 말씀도 소중히 듣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예.
0: 일단 본인은 유보적이라는 거죠. 당의
1: 예.
0: 의견을 좀 보겠다는 겁니다.
1: 예.
0: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소위 말하면 좀 더 나가고 있죠.
1: 네.
0: 그 부정선거 음모론에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싣고 있고요. 그 안팎에서는 본인의 대표직 유지를 위해서 음모론에 편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는데
1: 네.
0: 그 장 대표가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걸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고요.
1: 예.
0: 어떤 장 대표에 대한 인내가 임계점에 달하지 않았는가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1: 네.
0: 그 장 대표 체제로 있는 한 국민의힘 쇄신은 사실상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누가 주동해서 목소리를 모아야 되는데 결국
1: 네.
0: 뭐 당의 쇄신의 필요성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느냐 여기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나 어쨌든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선거의 후폭풍이 민주당에서 오히려 좀 더 세게 드러나고 있는
0: 네.
1: 분위기인데 개파 간의 신경전이 아주 거세죠.
0: 네. 그리고 어제 정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다음 날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큰 승리다 이렇게 했는데요.
1: 네네.
0: 그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길 거를 졌다.
1: 네.
0: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는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1: 네.
0: 어제
1: 네.
0: 그 평가가 달랐는데 정 대표가 일단 그 대통령의 그 입장에 동조한 것처럼 자세를 낮춘 겁니다.
1: 예.
0: 그런데 기자들이 주목한 건 회의 끝날 무렵

0: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1: 예.
0: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뭔가 좀 이제 뒤끝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본 거죠.
1: 정권은 짧습니다가 무슨 뜻이냐는 거죠.
0: 그러네요. 그래서 당장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거 여당 대표 발언 부적절하다. 국민의힘에서 할 법한 발언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 네.
0: 정 대표는 어제 좀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당원 주권을 강조하면서 의원총회를 생중계하겠다. 이렇게 또 했습니다.
1: 네.
0: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대표가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를 생중계하면 당원들이 보고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정 대표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발언이 좀 위축되지 않겠는가. 이런 해석을 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MBC 김용 논설위원과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6: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3: 키 성장에 날뛸 타임.
4: 키가 크고 싶다면
5: 키 성장에 날뛸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0: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3: 저축은행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전해주세요.
6: 네, 아침 저녁으로 산책 즐기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대체로 16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대기 상층에 머물고 있는 찬 공기 덕에 낮에도 더위가 심하진 않은데요. 오늘 한낮 기온도 서울과 광주, 부산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신 오늘도 낮부터 밤사이 중부와 경상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에 한때 시간당 2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소나기 내리지 않는 곳은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강한 햇볕 잘 피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 1110 쓰시는 분이요. 블루베리 수확철이네요. 더워지기 전에 부모님께서 수확하고 계십니다. 블루베리 많이 드셔주세요 하시면서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신청하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바닷가에서 테트라포드라는 방파제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산발이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쌓아서 거센 파도를 막는데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낚시나 사진 촬영을 하려고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는 거죠. 만약 미끄러져서 물에 빠질 경우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붙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가 없고요. 큰 목소리로 구조를 요청해도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죠. 최근 9년 사이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트라포드.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며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7시 7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틀째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남부지역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여러 목표물을 겨냥한 추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이날 이란 공격을 예고하자 이란도 공격을 받으면 중동 지역 내 새로운 미국 관련 표적을 타격할 것이고 가혹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있던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이 국내 선박으로는 두 번째로 해협을 빠져나와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LNG 운반선이 외국 용선주와의 협의에 따라 안전 운항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운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8명이 타고 있으나 외국 회사가 빌린 선박이라 목적지는 우리나라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인 한국 선박은 24척, 한국인 선원은 139명으로 줄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을 지원하는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를 통해 1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시장에 공급됐고 200척 이상의 상선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아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덕분이라며 이란군은 패했고 이란 경제는 무너졌다. 이란은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3.10로 전장 대비 1.8% 올랐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0.03로 2.07% 상승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증거 보전 대상이 된 서울 송파 잠실 7동 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에 대해 투표 마감 후 회수했으며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6월 5일 개표소로 이송된 이후 잠실 7동 주민센터에서 상자를 회수해 보관하다 6월 9일 선관위로 반납됐고 송파구 선관위는 예정대로 9일 폐기업체에 인계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5: 안녕하세요. 악바리 정군입니다. 야구를 하다 보면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선수들이 우르르 뛰어나오잖아요. 실제로 자기 팀 선수 지키려고 나가는 건데 다툼이 생기기도 하죠. 선수 시절에 한 번은 공에 맞은 적이 있는데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이건 우르르 나올 일이 아니다, 괜찮다 하는 신호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살다 보면 화를 내서 이길 수 있는 일보다 참아서 이기는 일이 더 많거든요. 실제로 그날 한 번 참고 8대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미묘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2부 블루캠프 시간에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 대표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부산 세계로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문제를 다뤘는데요. 오늘 3부에서 소년보 목사의 반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0: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11: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안 좋은 상황님께서 너무 정치에 빠져 살았던 것 같아서 좀 쉬어가려고 했는데 JB는 쉴 수가 없네요. 우리 형 JB. 형.
11: 네, 맞습니다. 네.
12: 네, 그리고 김택중님은 JB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JB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11: 네, 제가 넘어가고요.
12: 네, 네. 유재필님. 제 별명이 까치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선 집중 청취 후에 상황에 대한 분석력이 높아지고 사회생활에 까치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1: 네.
12: JB 때문에 얻은 별명인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튼 어떤 능력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선 집중 멤버들께 감사드립니다.
11: 뭐 분석력 높아진 것은 그러니까 축하드리고요. 까칠해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네, 네, 좀 힘드실 겁니다.
12: 아, 네, 뭐 뉴스에만 까칠하시면 됩니다. 인간관계, 네. 사회관계에서 까칠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11: 그게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12: 네, 지금 이 순간 누군 또 까칠하죠? 자, JB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11: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무선 가상전화를 활용한 AR에서 자동응답 방식으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50.4%로 직전 조사보다 9.4%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10.5%포인트가 오른 45.7%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 지지율 조사 결과 나온 것도 있는데요.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6일부터 8일까지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40.4%로 이전 조사보다 4.2%포인트 빠졌고 국민의힘은 41.6%로 이전 조사보다 3.7%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지율이 역전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두 조사 결과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시고요.
12: 네, 읽어야 할 점은 어떤 겁니까?
11: 자, 먼저 확인할 점 짚고 가겠습니다. 전국 단위 큰 선거가 치러진 직후 실시되는 정치인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는 통상 선거 결과를 따라가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다수의 국민이 민주당의 사실상 패배로 평가한다는 점을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간접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처음으로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점,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변곡점에서 어떻게 추스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의 앞날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주목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반응입니다. 지금부터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12: 어떤가요?
11: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를 접하곤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런 말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13: 저는 평소 스윙 보터는 있어도 고정불변한 중도층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 네, 정청래 대표 이 말과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한다는 말을 한번 비교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될까요?
12: 네, 어떻게 되는데요?
11: 자, 정 대표의 진단대로 고정불변한 중도층은 없고 스윙보터만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더 넓게 벌려서 더 많이 포용하는 전략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진단으로 이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스윙보터는 메뚜기 같은 존재여서 두 팔 벌려서 포용하려고 해봤자 언제 폴짝 뛰어나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정 지지층을 단단히 다지면서 국면과 사안에 따라서 스윙보터를

0: 없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뭐 이게 ABC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상당히 익숙한 장면이 여기서 지금 오버랩 되는데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통합 논의부터 김용남 후보를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까지 이어져온 여권 내 논란과 매우 흡사한 그런 입장차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입장차가. 간단히 말해서 여권 내 스피커 또는 지지층 선에서 이루어지던 논쟁이 최고위층에서 본격화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점. 이게 특이할 점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이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는 건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논쟁이고 공방이라면 차라리 전당대회 국면에서 확실하게 하는 게 비온 뒤에 땅을 굳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단서가 따릅니다. 그 논쟁과 공방이 생산적 토론의 틀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인데 과연 이게 될 수 있겠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지방선거로 형성된 중대 변곡점의 방향을 좌우할 그 문제, 이 상황 관리가 근데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 왜요?
0: 몇 가지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저께 유튜브 채널 박시영 TV에 나가서 했던 말이 지지자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인데요. 그 발언 들어보시죠.
2: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뭐 이 발언의 적절성을 여기서 뭐 평가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사안에서 주목할 점은 파문을 다루는 지도부의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걸렸는데 여기서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지은 대변인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한 반면에 정청래 대표는 이지은 대변인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본인의 취지와 다르게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이지은 대변인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성 발언과 이 발언에 대한 지도부 내의 공방이 오갔다라는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점. 이게 첫 번째 사례가 되겠고 두 번째 어제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의제가 있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과 전국위원장 선출 방식도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로 바꾸는 당규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 언론에 의해서 이른바 반청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점을 하나 추가 사례로 넣고요. 또 하나의 사례.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장한 게 있었습니다. 의원총회 생중계 문제 이걸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세 사례를 통해서 추출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지층에 대한 호소, 정청래 대표의 얘기입니다. 지지층에 대한 호소 내지 지지층 동원을 마다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새 대결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얼마든지 해석 가능한 그런 사례들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토론의 범주를 넘어서 대결의 양상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점.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그래서 명청대전이라는 말이 어제부터 다시 언론에 좀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정청래 대표의 말 지금 JB가 쭉 살펴주셨는데 어제 많은 언론이 주목한 또 한 문장도 있잖아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말도 있었죠. 촌철님들의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JB 근데 봉합은 안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막 오고 있었는데 JB가 마지막에 전해주신 걸 보니까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0: 봉합으로 가는 국면이 아니라 지금 확대로 가는 국면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네. 반면에 이런 의견들도 또 많이 오시네요. UHA님 그리고 ALC님 9039님 등 많은 분들이 JB 근데 국민의힘은 뭘 잘해서 오른 겁니까?
0: 제가 지금 뭐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민 전체를 대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제가 그 말씀 경향성 패턴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큰 선거가 나오면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응답이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 이제 그 점을 강조한 게 간접적인 대답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당내에서 어떤 논의들이 오갈지 좀 궁금한데 어제 저녁에 박지원 의원이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했던 얘기가 또 밤새도록 화제가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책임지고 불출마 선언해야 한다 이런 촉구를 했는데 과연 이어서 또 어떤 주장들이 오고 갈지 궁금하네요.
0: 간단히 얘기 다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단순화시키면 이런 그러니까 탕에 깔려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갈등의 축은 노선 투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중도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좀 더 나가서 좀 더 넓게 벌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오히려 어떤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떤 그 고정 지지층을 확실하게 다지면서 개혁의 방향성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 더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하다. 이걸로 지금 대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노선 투쟁이죠. 그러면 어떤 노선이 옳으냐, 그다음에 어떤 노선을 채택할 것이냐, 그건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거죠. 또 정당이 그런 토론합니다. 조직이 정당이라는 조직이.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토론의 범주를 넘어서 대결로 가고 대결이 감정을 어떤 끌어올리고 감정이 끌어올려지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토론이 아니라 삿대질이 되어버리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갈등상은 심각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1: 그쵸,
0: 것이죠.
1: 그게 문제인 거죠. 적토마님은 역시 지금까지 큰 그릇은 정부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1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간 끝에 103표 가운데 55표를 얻어서 48표를 얻은 김도읍 의원을 제치고 선출이 된 건데 정점식 새 원내대표는 기자들로부터 자신의 당선이 도로 친윤당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2: 그런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친윤이라는 개파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0: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친이와 친박이 정말 살벌하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때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친이 친박은 없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아, 개파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치는 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없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주목할 점은 숫자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얻은 55표는 전임 송원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선출될 때 얻었던 60표에 비해서 5표가 줄어든 숫자인데 이 5표 감소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기는 좀 힘듭니다. 오히려 친윤의 지배 질서는 여전하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는 문제 2차 포인트는 이게 됩니다. 첫째, 장동혁 대표의 직위 유지가 주류 친윤 손에 달려 있는데 전면적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 대표의 저런 오바 행보가 어느 정도로까지 치달아서 당내 역학구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느냐를 보고 주류 친윤이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쓰임새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집단지성을 통해서 수기를 거쳐 판단할 문제라고 했는데 뭐 지성은 모르겠고 집단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친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윤은 수기를 할 생각이 별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당 기간 복당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2차 전망에 도달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한 비당권파 의원이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선 후에도 주류 교체에 실패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다. 변화보다 안정을 택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쇄신보다 수구를 택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아직은 극소수란 얘기잖아요.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잊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계속 전해드리는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묘 앞 고층 빌딩 기억나시죠?
1: 기억하죠.
0: 네, 서울시장 선거 있기 전에 엄청난 논란이 됐는데 또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 또 그렇다고 그렇게 뭐 불붙는 어떤 또 그 선거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선거 끝나고 나서 나온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틀 뒤 지난 5일에 이 세운 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건축물 안전 영향평가 확정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의 결과를 종로구청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의 심의 절차는 모두 끝난 거라고 합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 종로구청이 마지막으로 도장 찍어서 지금부터 하세요. 하느냐 마느냐.
1: 어허.
0: 요 이제 마지막 절차만 남아있는데 종로구청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달 중에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밑줄 쳐야 되는 게 이달 중입니다. 네. 왜 여기에 밑줄 쳐야 되느냐. 지금 종로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0: 은 종로구청이 인허가를 내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인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뭐 이것대로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나 종로구청 차원에서는 못 받기를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청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전해드리고요.
1: 네.
0: 자, 저희 촌철님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수 이랑 씨와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2022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가수 이랑 씨가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노래를 부를 예정이었는데 이게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이 공연을 약 3주일 앞둔 시점에 공연 총연출을 맡았던 강상우 감독에게 행정안전부 윗선에서 노래 교체를 원한다. 늑대가 나타났다를 공연 목록에서 빼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고 가수 이랑 씨와 이 강 감독이 소송을 냈습니다. 2023년 11월에 행안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와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재단의 행위로 인해서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서 소송을 냈었는데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정부와 재단이 곡 변경을 요청한 행위는 예술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 예술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라는 제가 좀 지식이 짧아서 아주 주목할 만한 인격적 이익 침해라고 하는 아주 눈에 띄는 지금 판결을 내렸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부는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술을 보호하고 장려할 책무가 있는데 이걸 어겼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두 사람에게 3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한 소식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을 중학교 교사라고 밝힌 사람이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 하나를 올렸는데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조를 짜가지고 니네들끼리 조별로 이제 이동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한 학생이 출발 시각까지 이 그 같은 조 친구들한테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친구들이 그냥 먼저 떠났는데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이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를 하더랍니다. 자기 자녀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를 앓고 있는데도 담임교사가 학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지하철역까지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을 했으니까 택시비를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학부모에게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사와 가정교사를 좀 제발 구분하면서 좀 살아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네, 라디오헤드님이 요즘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우리가 가수 이랑 씨 얘기 잠깐 했는데 22년에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 많이 화나고 불편하다 왜 나를 지우려고 하지? 라고 좀 심정을 토로했었는데 이 판결을 받고 좀 마음이 풀리셨길 바라겠습니다.
0: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1588 9376.
1: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곶.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롯 디바 서지호,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곶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0: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캠프 출발합니다.
6: 네, 블루캠프 오늘은 민주당 원내운영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7: 네, 안녕하십니까.
6: 지금 그 의정 관련 현안이 좀 여러 가지 있어서 네. 일단 그거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조세기소 특검법 있잖아요.
7: 네.
6: 4월 30일에 발의는 했고
7: 네.
6: 지금 이제 그 처리는 이제 지방선거 뒤로 미뤘는데 네. 언제 처리할 계획이세요?
7: 일단 논의가 되려면 국회 원구성이 먼저 좀 진행이 돼야 그렇죠. 되는 상황입니다.
6: 그렇죠,
7: 그래서 지금은 어저께 국민의힘 지도부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원구성 논의를 먼저 진행을 해서 그게 체계가 만들어지면 그 기초하에 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6: 그러면 원구성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7: 네.
6: 일단 그 상임위 그 위원장 배분 비율은 네. 전반기하고 똑같이 가져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7: 일단 상임위원장 구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6월 첫째 주에 이제 원내 대표 아니 그 국회의장단 선출을 먼저 했고
6: 네.
7: 그리고 이번 주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저희 목표는 다음 주까지는 원구성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이고
6: 다음 주까지
7: 네, 그렇게 국민의힘 쪽에도 일정을 좀 진행하면서 미리 좀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6: 예.
7: 그래서 최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텐데 가급적이면 여야가 협의해서 이제 구성을 논의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6: 네.
7: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무리하게 발목 잡기를 하거나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논의를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6: 네.
7: 국민의힘하고 좀 더 강도 높은 협상을 좀 진행해야 될 텐데요. 구성 비율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양당이 서로 논의가 아직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보다는 뭐 기본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위에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 나갈 상황입니다.
6: 그러니까 이제 배분 비율 이제 그 상임위원장제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도 중요하지만
7: 네.
6: 어떤 상임위원회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위원장 자리를
7: 네네.
6: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7: 그렇습니다.
6: 변경할 계획이 좀 있으신 겁니까?
7: 일단 그 협의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단정적으로 저희 생각은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상대가 있는 이제 논의이기 때문에 논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좀 나온 보도로 보면 어쩐 이제 국정 뒷받침을 위해서 이제 경제 관련 상임위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이제 민주당이 맡아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7: 일단 저희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법사위원회는 민주당이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저희가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6: 예.
7: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의힘과 논의를 좀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상견례부터 가지고 일단 좀 먼저일 것 같으니까.
7: 네, 그렇습니다.
6: 아직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국민의힘 결정 아직 안 돼.
7: 아직 안 된 거죠. 네.
6: 언제 원내 대표 선출이 어제였으니까.
7: 네.
6: 그럼 저작권 특검법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다시 돌아가서.
7: 네. 네.
6: 그 이 특검법 발의가 지방선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좀 있습니다. 혹시 이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7: 저희가 이전에 뭐 검찰개혁이라든지 또 사법개혁 법안 같은 경우도 이제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내의 치열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수정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당시에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네.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서 조작적인 상황들을 저희가 많이 포착을 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하고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6: 네.
7: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법률 내용들이 있는 건데요.
6: 네.
7: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이 심사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내부적인 또는 이제 뭐 언론에서의 문제제기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수렴을 하면서 좋다 그러면 그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 시기 그리고 이제 특검의 내용까지를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그때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만약에 선거에 미칠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아예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6: 제한적이었다.
7: 실제로 뭐 부산에서도 그 저희가 부산시장 선거를 전재수 후보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한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평가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법이 추진됐는지를 국민이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2년 반 동안 기간에 검찰이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무려 6번이나 기소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한 정치인을 대상으로 국가공권력이 한 사람을 한 번 또는 두 번 기소한 사례들은 있을 것 같은데 6차례 더 다른 건으로 기소한 사례는 이게 거의 유일할 겁니다. 이제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 잡는 게 이 특검법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먼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그런데 좀 하나 궁금한 게 어제 법무부가 이제 검찰 미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출범시켰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걸 좀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거고 특검은 특검인 이유가 뭐 어디에 있는 걸까요?
7: 어쨌든 그 이 조작 기소라고 하는 국가 공권력이 동원된 주체가 법무부나 검찰이었습니다. 당시 법무장관 한동훈 뭐 의원이고 당장 되신 분이시고 검찰도 여전히 그 조직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을 통해서 그걸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조사하는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6: 그래요.
7: 물론 자정 노력도 필요합니다.
6: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조작기소 특검법 질문을 받고는 이제 중립적 특검의 어떤 그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특검의 중립성을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가 사실 가장 어떤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안을 보면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잖아요. 네. 이게 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천 절차 방식이라고 보세요?
7: 어쨌든 어느 당에서 추천하느냐만 갖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를 갖고 사회적인 평가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6: 혹시
7: 생각을 하고.
6: 특검을 할 거면 그럼 차라리 그냥 정당 추천 아예 배제해버리고 대한변협에 맡긴다. 혹시 이런 방안 혹시 한번
7: 뭐 그런 의견도 좀 나오면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 검토할 수 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는 넘어갈 텐데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 생중계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총회 주관 주체는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 아닌가요?
7: 네, 맞습니다.
6: 혹시 그럼 한병대 원내대표하고 사전 상의를 하고 이걸 던진 건가요? 어떤 건가요?
7: 아, 뭐 정청래 대표가 의총을 공개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이전에도 한두 번 얘기하신 바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6: 예, 예, 예.
7: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의원총회를 진행하는 또 주관하는 뭐 이제 단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원내대표와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있지는 않으셨던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6: 원내대표단 차원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죠.
7: 그 그러면. 취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좀 더 충분하게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6: 그런데 그 취지에는 동의하세요 그러면?
7: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까지는 그런 취지가 더 우선했기 때문에
6: 생중계 취지
7: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시도들이 아이디어들이 이제 실현화되지는 않았던 상황인데
6: 그렇죠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생중계는 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7: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내 여러 회의가 있는데요. 여러 회의들이 다 공개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6: 그렇죠 그렇죠.
7: 공개되는 회의는 공개되는 회의에 맞는 사전에 준비된 메시지를 하게 되는 거고 네네네. 비공개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6: 그렇죠. 좀 더 자유롭게
7: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예를 들면 목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당내 진행되는 여러 회의를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 볼 수는 없고 그 회의의 성격에 맞게끔 공개 방식도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6: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거.
7: 뭐 어쨌든 필요한 의총도 다 비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뭐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6: 일부 공개하고 이후는 비공개를 하는 이런 방식?
7: 네네네.
6: 국무회의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 보안수사권 문제 있잖아요. 검찰. 이 문제는 지금 그 국회에 맡기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자회견에서. 어떤 계획이십니까?
7: 뭐 역시 그 부분도 국회 대통령의 뜻은 국회가 좀 논의해 달라 뭐 이런 취지이시고 그렇죠. 실제로 법안에 대해서 국회가 이전에도 논의를 하는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많이 존중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은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뭐 재수사권이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 것이 그 검찰의 그동안 행태를 놓고 봤을 때 기존의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6: 그렇죠.
7: 있습니다.
6: 그럼 처리 시점을 언제쯤으로 잡고 계세요?
7: 역시 이것도 사실은 원구성이 좀 마무리돼야 예. 그런 논의가 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6: 원래는 예. 9월 뭐 이쯤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닌가요? 그쯤으로 그러니까 처리한다는.
7: 그 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6: 아, 그 전까지는? 네네네. 아, 그래요?
7: 네. 왜냐하면 9월 달에 중수청 공수청이 이제 출범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6: 그렇죠.
7: 고 훨씬 전까지는 좀 마무리가
6: 어차피
7: 돼서
6: 데드라인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7: 네네네. 그 조직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재기능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6: 알겠습니다.
7: 당이 저는 지혜롭게 잘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 또 하나 선거제도 개혁 테이프를 지금 출범시켰어요 어제. 이게 네. 이제 선관위 문제 때문인 거죠?
7: 그렇습니다. 네네.
6: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7: 그 어쨌든 국민들이 지금 선거 용지 부족 사태를 예. 단순한 뭐 행정 실수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국민 참정권이 제한된 상황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6: 그렇죠.
7: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투표용지는 국민들이 갖고 계신 주권이 표현되는 공문서라는 성격이 갖고 있기 때문에
6: 네.
7: 이 사안 자체를 이제 굉장히 무겁게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선관위가 현재 헌법상으로는 독립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고
6: 네.
7: 그런 그만한 또 역사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관권선거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독립성과 중립성을 중심으로 그 헌법을 통해서 보장하는 그런 체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가 견제받지 않고 사실은 태만한 조직으로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관위를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조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트랙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현재 나타난 이 상황에 대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걸 하는 데 필요한 게 국정조사나 특검이 그런 그렇지, 역할을 할 그렇지, 것으로 생각을 그렇지. 하고 두 번째 트랙이 있다면 그것은 이 법령으로서 현재 공선법을 통해서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이제 선관위가 좀 더 이 뭐랄까 효율성 능률을 좀 높이고 그리고 이제 감시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가 좀 더 이제 구조적이고 이제 중요한 문제일 텐데 헌법상의 이제 한계를 극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 감사원이 감사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예를 들어 유언이라고 하는 판단을 올해 이제 하기도 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예를 들면 선관위를 이렇게 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좀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헌법도 사실은 바꿔서 독립성도 보장하면서 제3자에 의한 견제나 감시가 가능한 헌법적 구조를 만드는 작업을 함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6: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그러니까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상근직으로 바꾸자. 그다음에 선관위 내부에 상설 어떤 그 감사 조직을 두자 이런 네. 것들은 헌법 개정사항입니까 법률 개정사항입니까?
7: 그게 이제 그 법령상이 일단 있고요.
6: 예.
7: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사항도 같이 좀 있는
6: 걸려 것 있습니까?
7: 예. 그 앞에서 말한 부분들은 이제 법령상의 상임화를 하는 부분은 약간 법령적 요소가
6: 법률 개정으로 가능한데
7: 네,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6: 예.
7: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 내부에 어쨌든 그것은 이 기구를 상임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렇죠. 문제이고 내부의 사람들을 자체적인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문제인데 그건 그대로 법령으로서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3자나
6: 그렇죠.
7: 타 기관에 의해서
6: 외부의 로봇에
7: 네, 일정하게는 견제도 받고 업무도 그러니까 분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그 헌법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6: 그러면 관련해서 외부에는 이제 국회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7: 네네.
6: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희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그 국회의 이제 국정감사는 중앙선관위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선관위까지 하는 걸 좀 넓히자.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7: 글쎄요.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일단 사실관계에 조금 오해가 있으십니다.
6: 그래요?
7: 그 법령을 그 민주당이 뭉갰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6: 네.
7: 그거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국회 운영위에서만 논의가 되었어야 될 법안인데 법안이 발의가 되면 양당 간사가 네. 어떤 법을 논의할 건지를 서로 이제 협의를 하게 됐는데 예. 국민의힘 간사가 그 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가 없었습니다.
6: 아, 한 번도 없었어요?
7: 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6: 아, 그래요?
7: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뭉갠 게 아니라 오히려 작년에 이제 발의하시고 그 법안이 상정된 게 작년 여름 가을쯤 여름께쯤인데 네. 그 뒤에 그 국민의힘에서 별도로 그 논의를 좀 집중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 자체가 좀 사실을 좀 왜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게 정쟁적 요소로 이걸 좀 자꾸 다루려고 하는 시도가 국민의힘 안에서 있는 것 같아요.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고 국민 참정권을 지키자는 관점에서 그 뜻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좀 의도는 있어서 안 된다고 봅니다.
6: 네.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원내대표단이 의원총회를 주관을 하니까 한번 여쭤보는 건데 네. 의원총회 의제로 네. 그래서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분석 내지 더 나아가서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 왜냐하면 지금 지지층 안에서 막 논란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네. 이걸 한번 의총에서 한번 자유롭게 의원 간 토론을 좀 조직할 의향은 없으세요?
7: 논의를 저는 당연히 자유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논의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좀 조직적으로 좀 되기 위해서는 예. 의총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6: 물론 있어요. 네,
7: 그건 예. 한 부분일 거라고
6: 어찌 보면
7: 생각이...
6: 전당원도 토론 필요하죠.
7: 네네 그렇기도 하고 뭐 실제로 유권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툴들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왜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했는지 그래. 예. FGI 같은 걸 통해서 할 필요도 있고 그런 객관적인 조사 기법들을 동원한 것까지를 종합해서 또 제3적인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종합돼야 제대로 평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일종의 백서 작업 이런 거 말씀하시는
7: 네네네네.
6: 건가요?
7: 네네네.
6: 그럼 아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네. 그거대로 하고 네네. 의총에서도 한번 논의해볼.
7: 의총에서도 다른 의원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논의될 수가 있겠죠.
6: 그래요? 네네. 그렇게 보죠. 정점식 그 이제 새 원내대표 어떻게 합의 좀 잘 맞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7: 어저께 새로 구성이 되셨고 아직 뵙지는 못했습니다.
6: 그러니까. 네.
7: 근데 뭐 평소 저희가 배면 상당히 좀 합리적인 신분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논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6: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7: 네, 네. 네.
6: 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7: 네.
8: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9: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6: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0: 안녕하세요.
6: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10: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서울올림픽공원 일대 시위 현장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시위 참가자들이 개표소가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6일째 봉쇄 중인데요. 문제는 그 안에 대한체육회 산하 핸드볼협회라든지 뭐 펜싱협회, 수중핀 수영협회 등 총 9개 단체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입주 단체들 업무도 일주일 가까이 마비가 된 상태인데요. 어제 진입을 시도하려다가 불발이 됐는데 그 현장에 있던 한 체육단체 관계자 이야기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11: 처음에는 2명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상황까지 다 나왔어요. 직원이고 국가대표 선수들이고 어쨌든 간에 월급은 줘야 되니까 OTP, 뭐 USB 정도까지 된다. 노트북 이런 건 안 된다. 그쪽도 오케이 하고 있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들보다 조금 더 심하게 데모하시는 분들이 와서 다 막아버린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런 반응인 거예요. 도대체 그 허락을 받아야 돼 누군가가 누구라는 거죠 지금.
6: 그러니까 진짜 누구예요?
10: 이게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불통이 있는 상태인 건데요. 어제 현장에서도 그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와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보니까 일부 강경 참가자들이 대한체육회가 들어가려면 선관위 허락을 받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 네.
10: 현재에도 좀 밤낮 가리지 않고 이제 경기장 출입구마다 돗자리를 깔고 이 참가자들이 상주를 하면서 단체방으로 실시간 상황을 또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입주 단체들이 지난 9일부터 이 참가자들을 좀 설득을 하고 총 3차례에 걸쳐서 진입을 시도해봤지만 불발이 돼서 오늘 또다시 시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2: 저희 사무실인데 그분들한테 요청을 드리고 읍소를 해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사정하고 심지어 그분들 저희가 동행해서 저희 물건 다 뒤지게 해주겠다. 그래도 일단 못 들어가게 안 되신대요. 아예 뭐 진입을 못하게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시고요. 아주 답답한 상황이죠 저희 단체들은. 피해가 엄청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10: 네, 이 관계자가 말하고 있는 피해라는 게 단순히 출근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해야 되는 기한이 어제까지였는데 납부를 못해서 오늘부터 당장 연체료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또 일부 국가대표의 월급과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이 막힌 상태인데요. 더 큰 문제가 이제 당장 다음 주 16일부터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아 펜싱 선수권 대회 참가비 납부 기간도 이제 어제까지였는데 이 참가비도 내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6: 그럼 참가 못해요?
10: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이제 아시아 연맹에 좀 읍소를 해서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받아들여질지가 불투명한 게 국제 대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국계 사정 편의를 봐줘서 이제 봐줄 수 있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연습용 혹은 경기용 펜싱 칼도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급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아시아 선수권 같은 큰 대회는 이제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열리는데 출전이 무산될 경우에는 국가대표팀 세계 랭킹 선정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 아니 선수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선수들 도대체 무슨 죄예요?
10: 그렇죠.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데요. 또 게다가 열흘 뒤에는 이제 인천에서 세계 핀 수영 선수권 대회 국제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런 국제 대회 같은 경우도 어떤 한국의 사정을 고려해서 뭐 일정을 늦춘다던가 취소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총 37개국 선수단이 참가를 하는데 선수들 명단이나 항공편, 뭐 숙소 배정, 뭐 장비, 운영 계획까지 필요한 정보가 모두 사무실 그 시스템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칫하면 한국이 이런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좀 신뢰를 잃는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수중핀수영협회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3: 나라마다 그 입국하는 날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월드컵 때 뭐 일찍 가는 국가도 있고 늦게 가는 국가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오는지 정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막말로 만약에 그 선수들은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스케줄을 모른다. 일단은 진짜 큰 망신이죠. 이런 말들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좀 속상해요.
6: 네.
10: 경찰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중재에 나서고는 있는데 사실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어제 서울청에 문의를 했을 때도 당사자 간의 협의를 유도하고 있다라는 대답만 이제 나왔고요. 사실 그 거기에만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피해는 점점 날갈수록 부러지고 있는 거죠.
6: 아니 그러니까 이 시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참정권 침해당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서는 얼마든지 그거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네. 기본권과 기본권이 침해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근데 충돌한다면 이제 그때 법적 판단이 필요한데 이거는 충돌을 안 해도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냐라는 거예요.
10: 그렇죠.
6: 이거는 명백한 침해죠. 일방적 침해죠.
10: 일방적 침해죠.
6: 왜 이거를 고려를 안 하는지 그게 좀 답답하네요. 그렇죠. 선수들이 네. 정말 발을 동동 구를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생각을 좀 고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0: 고맙습니다.
1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16: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17: 기대세요
1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8: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9: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5: 저축은행
2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5: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6: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7: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는 세계로 교회 소년보 목사와의 반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1: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0: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1: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2: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연민주 리포터.
2: 네, 요즘 초여름이라는 계절에 딱 맞는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대체로 17도 안팎에서 시작하면 선선하고요. 대기 상층에 머물고 있는 찬 공기 덕분에 한낮 기온도 서울과 광주, 부산 모두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면서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중부와 경상 내륙에는 낮부터 밤사이 소나기 구름 지나는 곳 있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와 내륙에 한때 시간당 2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소나기 내리지 않는 곳은 한낮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저희가 그저께 6분 집중을 통해서 그리고 어제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인터뷰를 통해서 부산 세계로 교회가 만든 세계로 운암 기독 아카데미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 반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4: 네, 손현보입니다.
1: 네네. 일단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네. 이 아카데미 첫 신입생을 받은 입학식이 작년 3월 4일에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 시점에서 이게 이제 미인가 교육시설, 인가를 받지 못했는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미인가 상태에서 입학식을 열어야 됐었을까요?
4: 아,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 밖 학생들은 17만 명이고 1년에 5만 명씩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1: 네.
4: 이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국가가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50%나 되는데 국가가 책임을 다 못 지니까 이런 아이들을 기독교적 정신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18년 전부터 준비해서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1: 저는 지금 그 준비 과정을 여쭤본 게 아니라 미인가 상태에서 왜 학교를 먼저 열었느냐를 질문드린 겁니다.
4: 네. 미인가 상태로 학교를 왜 열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27년 동안에 우리 교육정책에서는 이미 미인가 학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리고 3년이나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인가를 해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미인가로 있으면서 학교 허가를 제출한 겁니다.
1: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교육기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법과 제도가 규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어찌 본다면 상식이고 도리일 것 같아서 그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4: 의무 교육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학생 한 명당 1,7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1: 네네.
4: 그런데 대안학교는 지원이 전무하고 100% 학부모 부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에서 부모님들이 자기 세금도 내면서 또 자기 학비를 또 내면서도 보내는 것은 공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또 학교를 다른 학교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1: 아무튼 이 입학식에 참석한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토탈에서 188명인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네네.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을 한 겁니까?
4: 학생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고도 한 거고 또 아름아름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부 다 입학을 지원한 거죠.
1: 그러니까 조금 전에 목사님이 학교 밖 학생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학교 밖 학생이라는 것은 학교를 다니다가 적응이 좀 잘 안 돼가지고 학교에서 네네. 이탈한 학생들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네네. 이 188명의 학생들은 모두 그런 학생들이었습니까?
4: 모두는 아니지만 작년에는 60% 이상이 학교 밖 학생들이었습니다.
1: 학교 그러면 나머지 40%는요?
4: 나머지 40%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1: 그러니까 속칭 어떤 학교를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학생을 유치한 케이스도 있는 거죠, 여기에는.
4: 학교가 있는 걸 알아야만 그 사람들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1: 그래요. 그러면 그 이 학생들을 이 학교에 보낸 그 학부모들은 주로 신도분들인가요, 그러면?
4: 우리가 그 학원이 교회에서 하는 거고 또 많은 교회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1: 네네네.
4: 기독교인들이 많죠.
1: 그래요. 어제 저희가 이제 부산시 교육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부산시 교육감은 이제 이거는 법률 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정 권고를 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설 폐쇄와 고소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4: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교육청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뭐 폐쇄를 하고 학부모들에게 100만 원씩 과태료를 물겠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히는 그런 문제고요. 지금까지 우리 아카데미는 모든 부분을 교육청의 시정 보완 요청에 따라 수정을 했습니다.
1: 네네.
4: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그래서 교명에서 운암도 제외하라고 했을 때 제외했고 교육과정도 교육청에서 보완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1: 네.
4: 국가과정도 국가교육과정을 따르라고 해서 따랐더니 대안교육과정을 하라고 해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수정하여서 국가교육과정을 또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래놓고 난 다음에 우리를 시정조치를 한다고요? 교원 구성이나 학기제 전일제 운영 이런 시정 요청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앵커님한테도 사실 좀 우리 솔직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네네.
4: 학교 기공을 시작할 때는 교육감이 현장에 와서 축사까지 해주고 환경영향평가나 학원 설립 허가를 법적으로 다 내주고 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경향신문에서도 밝혔고 교육청 자기들도 우리들한테 공문으로 보낸 것처럼 정치적 편향 때문이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정치적 편향으로 만약에 따진다면은 북한을 추종해서 해산된 총진당의 부산 공동대표 출신인 김석중 교육감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을 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정치적 중립 운운을 하고 학교 설립을 불허한다면은 이거야말로 저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1: 목사님 잠깐만요. 여기서 네. 지금 끊겠는데요. 김석중 교육감의 이력과 지금 교육 행정을 연결을 시키는 것은 논점 일탈이니까 그걸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좀 먼저 드리겠고요. 목사님.
4: 논점 이탈이 아니고.
1: 아니 그거는 인과 인신공격에 해당이 될 수 있고 인신공격을 통해서 교육 행정의 부당성을 간접 그러니까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로도 읽힐 수가 있어요.
4: 그것이 그러니까. 사실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러면은 모든 교육청에서 환경영향평가나 학원 설립을 다 받았는데 같은 교육청에서 달라진 것 하나도 없는데 교육감이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 거잖아요.
1: 네.
4: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저를 보고 정치 편향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것을 결정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정치 편향이라고
1: 그러면
4: 볼 수밖에
1: 없다는 질문을 요거를 드릴게요. 이제 그 저를 보고 정치 편향이라고 했다기보다는 내용을 보고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입학식에서 목사님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대상으로 이승만과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좌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라는 요지에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4: 학교가 운암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승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1: 네.
4: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을 사실은 존경을 합니다.
1: 네네.
4: 우리 학교에 이승만이 들어간 것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학교가 수십 개가 전부 다 사람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1: 네네.
4: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람을 존경하는 이런 우리의 우상, 우리의 영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세종이나 이순신이나 율곡이나 도산이나 송광이나 뭐 수많은 인재들의 학교 이름이 있고 심지어 링컨이나 간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이승만 학교, 박정희 학교, 김대중 학교, 노무현 학교 이런 학교가 많이 들어간다면은 정말 우리는 좋은 것은 비우고 나쁜 것은 버린다면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1: 목사님,
4: 그리고 여기, 이승만은
1: 목사님 여기서 또 이제 논점을 좀 그 확인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교육 기관에서의 문제인데요. 자, 네네.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실존한 인물을 학교명에 담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자, 하나하나 말씀 뭐 세종학교라든지 율곡학교는 세종대왕과 율곡을 넣었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노무현 학교나 김대중 학교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예요. 다시 말해서 성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체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와서 그 듣는 국민 교육 과정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서 벗어나 있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걸 섞어버리면 안 되시죠.
4: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1: 그러니까
4: 그렇게 반박을 해서는 안 되죠. 어떤 점에 대한 반박을 지금 하는 건데.
1: 어떤 점에서 안 되는 걸까요?
4: 아니, 링컨이나 간디는 되고 유승만은 왜 안 되죠? 아니,
1: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논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 왜 유승만 이야기하면은 교육의 그 뭐 평등이나 그런 것들이 뭐 안 됩니까?
1: 그러면 좀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혹시 이승만 네. 대통령의 공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과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가르치십니까?
4: 당연히 가르치죠.
1: 어떤 점입니까? 과를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가르치셨습니까? 그동안?
4: 그분이 예를 들면은 3선을 하고 4선에 이미 당선된 것과 똑같은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이기붕의 부통령 거기에 3.15 부정선거를 방관하든지 그 사실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한 것. 그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독재라든지 그다음에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한테 또 이렇게 총부를 겨는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분이 하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1: 지금 그 이기붕의 3.15 부정선거를 방기했다는 표현을 주셨는데 그러면 3.15 부정선거의 주체는 이기붕이지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다 이런
4: 판단이신 그럼 이승만 건? 지금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지시했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것 아닙니까?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궁극적인 책임이었죠.
1: 그럼 두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교육만큼 다른 대통령에 대한 교육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까?
4: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개교 시기 때에 우남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네. 존경하느냐고 물어본 거고 우리는 역사 그대로 교육과정 그대로 가르치는 거지 학교 안에서 특별한 이승만에 관한 학과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1: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그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교육 철학을 그 밝힌 부분이 있더라고요.
4: 네네.
1: 그 교육 철학을 밝힌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인정하고 실천하는 성경적 가치관과 네네. 균형 잡힌 역사관 기반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4: 맞습니다.
1: 자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가르치려면 이승만 네네. 대통령에 대한 공뿐만 아니라 과도 가르쳐야 되고
4: 당연합니다.
1: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언급하는 똑같은 양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다른 대통령들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4: 그런 거는 역사 교과 과정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호를 따가온 것은 조선시대에 왕조시대에 민주주의를 외치고 그래서 사형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평생을 독립운동하고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율곡이나 백범이나 세종이나 많은 공과가 있겠지만 좋은 걸 가지고 딴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호를 딴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죠?
1: 저는 지금 진짜 그 명이 아니라 교육 내용을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입학식에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는 초등학생들도 있었는데 이승만과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좌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라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네네. 초등학생들이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4: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좌파 우파를 모른단 말입니까? 그 정도의 수준은 저는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일각에서는 이거는 초등학생의 가스라이팅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좀 있던데요. 거기는 동의를 안 하십니까?
4: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네네.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렇게 그런 한 문장 한 어구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을 하거나 폄하하거나 문제를 삼으면 안 되죠.
1: 아니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지금 천명하는 게 학교명에도 우남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교육 내용의 사회교육. 그러니까 한국사, 세계사 네. 이 내용에도 보면 이승만 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 내용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 및 국가관, 신앙, 독립정신을 계승한다. 교육 내용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교육 내용 소개해 보면은 근데 이게 어떻게 한마디만 한 걸 가지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4: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김구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율곡이라든지 어느 학교 이름을 다 딴 학교에 다 들어가 보셨습니까? 다 들어가 보면은 그분들이 좋은 점을 따서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문제죠?
1: 근데 계속 이제 이게 좀 쳇바퀴인 것 같은데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균형 잡힌 그 정보 전달과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편향되게 만약에 학생들에게 이거를 교육을 하면은 잘못된 정치관, 역사관이 형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4: 저희들은 전혀 편향적으로 하지를 않고 앞에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교과 과정이나 모든 면에서 네. 그런 이성만에 대한 특별한 시간이나 강좌 자체가 없고 이건 이미 교육청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입학식에서 했던 이 좌파 발언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지금 자평을 하시는 거겠네요, 목사님?
4: 일반적으로 좌파들이 볼 때에 왜 이승만을 싫어하고 왜 미국을 싫어하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지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미 국무부 인사 등등을 좀 만나신 적이 있잖아요.
4: 네, 그렇습니다.
1: 그 자리에서 이 그 아카데미 이야기도 좀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목사님?
4: 네, 맞습니다. 이미 네. 한 달 전에 우리가 연락을 받았고 의제가 조율되었기 때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 깊이 다뤘습니다.
1: 그러면 목사님은 이 아카데미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미국 정부 관계자들한테 하신 거예요?
4: 제가 그분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현안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네네. 이게 아카데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바로 종교 자유라든지 그다음에 인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또 대안학교에 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바꾸고 또 정치 편향이라고 하는 명분을 붙여서 학교를 폐쇄시키고 불금을 물겠다 한 이런 것들은 단순히 학교의 문제만 아니고 종교 자유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제들도 논의가 된 거죠.
1: 그럼 혹시 그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법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이나 대안학교 관련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미국 정부 관계자들한테 혹시 정보 제공이나 설명을 하셨나요?
4: 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교육에 있어서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서 차별이 없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 37조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 부모가 학교를 선택하고 학생이 학부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준 학교에 가서 정해준 내용을 정해준 시간에 정해준 교과서들만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밖에 있는 학생들 수많은 사정들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밖에 나와 있는데 그 청소년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벌금을 때리고 학부모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게 맞습니까?
1: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하긴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목사님의 문제의식이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기초한 교육체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목사님 맞습니까?
4: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법인 허가서를 낼 때는 네네. 모든 것들을 몇백 페이지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것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법인 허가를 내준 겁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27년 동안 민가 대안학교를 운영을 하다가 그러면서 신청을 하면은 또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런 걸 싹 없애버리고 민가 학교니까 폐교해버리겠다.
1: 알겠습니다.
4: 가치를 부하겠다. 이거는 아니죠.
1: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4: 네, 감사합니다. 네,
1: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였습니다.
3: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BTS 부산 공연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부산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바가지 상소리 판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관광공사에도 관련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관광공사 관광서비스 개선팀 김현주 수석매니저 연결해서 잠깐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5: 네.
1: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5: 아, 저희가 올해 네. 1월부터 어제 6월 12일까지 부산 지역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총 네. 50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숙박 관련이 76%로 가장 많았고 음흠. 쇼핑 7%, 그다음 택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근데 이 민원을 그 제기한 사람들 중에 외국인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5: 공사로 신고하시는 분들 10분 중에서 7분 또는 8분이 외국인인데요.
1: 예.
5: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해외 여행이잖아요.
1: 그렇죠.
5: 예, 몇 개월 전에 항공권 구입하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감천에 들렀다, 송도 갈까 이렇게 일정을 짜고 있는데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임박해서 취소되는 경우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1: 그러면 숙박 관련 민원의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일방적 취소.
5: 네.
1: 이거에 대한 어떤 민원입니까 그러면?
5: 예, 숙박 관련 민원이 좀 제일 많고요. 일방 취소가 다수인데요. 제가 사례 두 가지 좀 드려볼까요?
1: 예.
5: 일본 관광객 K씨가 1월에 이제 플랫폼으로 숙박을 예약하고 하루 뒤에 이제 방이 없다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1: 네네.
5: 플랫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가격이 올려진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고 신고하셨고.
1: 얼마나 올랐대요? 그 얘기도 혹시 있었어요?
5: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1: 네.
5: 아, 저희가 다른 사례로 1월에 1박 10만 원으로 예약을 했는데 취소 받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확인해 보니까 52만 원.
1: 어이구.
5: 5배 이상 올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 예, 예.
5: 근데 숙박비는 업소에 따라서 그리고 시점에 따라서 좀 변동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요?
5: 필리핀 관광객 A씨가 1월에 예약했는데 4개월이 지나서 5월에 이제 방이 다 찼다고 방이 없다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1: 네네네. 그것도 혹시 그럼 취소 후에 가보니까 또 가격이 올라있던가요? 혹시 그런 사연도 있었습니까? 이것도?
5: 이분은 아니지만 예, 다른 분들이 실제로 플랫폼 모니터링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사례가
1: 알겠습니다.
5: 예, 저희한테 접수되고 있습니다.
1: 숙박 관련해서는 뭐 보도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또 다른 민원까지서 그 택시 관련 민원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이거는?
5: 택시의 경우에는 이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요금을 조금 더 올린다던가 이런 내용이 있고요. 택시는 다행스럽게도 예, 외국인도 호출 플랫폼 사용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는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5: 그리고 공항이 저희가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1: 네.
5: 줄을 서서 워낙 많이 오시다 보니까 줄을 서서 대기하는 심사 시간이 좀 길다. 그런 내용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1: 입국 심사가?
5: 예.
1: 아, 그렇고.
5: 공항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렇게 그 관광공사가 민원을 접수를 하면 이 접수된 민원은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5: 공사에서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그리고 전화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1: 네네.
5: 예, 접수된 민원은 저희가 내용 그 유형에 따라서 지자체나 이렇게 관련 현장 점검이나 청문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대로 보내서 위법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수록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한국인에게 감사를 전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사인입니까?
5: 예. 저희가 좀 두 가지 사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좀 짧게 시간이
5: BTS. BTS 거는 이제 실제로 리모델링이나 화재가 나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고.
1: 아 실제로.
5: 예,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한테 약속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요, 한국에 꼭 다시 오겠다는 약속인데요. 지하철을 타려고 길을 물어봤는데 역까지 그냥 데려다준 이름 모르는 그분. 그리고 시내버스 타기가 겁이 났는데 말이 안 통해도 기사님이 도와주려고 정말 했었고 한국어와 외국어가 적힌 인쇄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정말 빠르게 잘 소통했다.
1: 그렇죠.
5: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1: 그런 게 일상 홍보죠.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매니저님.
5: 네. 감사합니다.
1: 네, 김현주 관광공사 관광서비스개선팀 수석매니저였습니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6: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7: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8: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4: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3: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 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 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정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률이 3년 만에 4%대를 넘어섰는데, 이게 다음 주 미국의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밤에 스페이스X가 미국 증시에 상장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IPO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들이 좀 있는데, 주식을 받아서 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보다 좀 길어지는 사정이 있다고 하네요. 어쩐 일인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 은행채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1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은행 예금이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어쩔 수 없이 조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은행들의 이 부담이 소비자들의 대출금리 상승으로도 번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아시아 경제 이승현 기자,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 그리고 하수정 경제 전문 기자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뭐 미국의 물가 오르는 거 그 자체야 우리한테 별 영향 안 주지만,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오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3: 네,
1: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영향이 우리한테 많이 오니까 미국에는 또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이걸 우리가 들여다보는 건데,
3: 네,
1: 지난달 물가가 간밤에 발표가 됐어요.
3: 네, 결국 4% 벽이 뚫렸습니다. 그 미국 노동통계국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승률이요, 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5% 올랐습니다.
1: 예. 그러니까
3: 최근에 그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요, 전쟁 이전인 지난 2월에 2.4%였는데 전쟁의 영향이 시작된 3월에는 3.3%, 4월에 3.8%, 그리고 5월에 4.2%로 매월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1: 1년 전에 비해서.
3: 네.
1: 전쟁 때문에 기름값 오르니까 이게 뭐 다 여파가 퍼지는 거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맞겠죠?
3: 네. 그러니까 항목별로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 에너지 가격이요, 1년 새 23%나 뛰었어요. 그중에 이제 휘발유는 40% 올랐습니다.
1: 1년 전에 비해서?
3: 1년 전에 비해서. 근데 한 달 전하고 비교하면 휘발유 값이 7%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꽤 오른 겁니다.
1: 근데 힘들겠네요.
3: 네. 5월 CPI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그 에너지 부분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근데 이제 셰일 오일이 나는 산유국인데 왜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올랐냐 하면은 뭐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일단 유가가 국제 가격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두바이 유가 급등하다 보니까,
1: 예,
3: 그 여파가 브렌트 유 가격 그리고 미국산 원유에도 반영이 된 겁니다.
1: 미국 업자들 입장에서는 수출하면 비싸게 받는데 미국인이라고 싸게 받을 수는 없다.
3: 네,
1: 그
3: 맞습니다.
1: 예.
3: 네. 그리고 다른 항목을 좀 봤더니 식품 가격은 그나마 오름폭이 좀 덜했어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3.1%, 그러니까 3자 유지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1: 보통은 그런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는 이렇게 유가나 아니면,
3: 네,
1: 뭐 식품 가격처럼 널뛰기 하는 품목들은 일단 빼고,
3: 네,
1: 좀 그 기저에 흐르는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들의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 이걸 보고, 그거마저 오르면 야 진짜 많이 오르나 보다, 보통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거 빼고 기저에 흐르는 물가는 어땠습니까?
3: 네, 그거를 이제 근원 CPI, 그러니까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거를 이제 근원 CPI라고 부르는데, 다행히 이제 상승 속도가 가파르지는 않았어요. 전년 대비 2.9%, 전월 대비로는 0.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이제 부합하거나 오히려 조금 안정된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5월 CPI 상승률이 4자를 보이면은 시장이 발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려할 수는 있겠는데.
1: 예.
3: 일단 근원 CPI 상승률이 좀 안정됐다라는 점 때문에 그나마 이제 채권 시장 충격이 덜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그 미국 국채 금리가 강보합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 예.
3: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은 좀 크게 출렁이는 모습

0: 보였어요. 나스닥이 2% 이제 급락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경고하고 또 중동 긴장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그런 영향이 컸습니다.
1: 그렇군요. 뭐 전쟁 끝내야 되겠고 전쟁 끝나면 되겠네요.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 물가는 전쟁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 얘기고.
0: 네.
1: 전쟁 여파 빼고 나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니까.
0: 네.
1: 얼른 트럼프가 결단을 내리든 네타냐후가 결단을 내리든 이란이 뭘 좀 양보를 하든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간밤에 또 더 전쟁이 커지는 것 같기는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0: 네, 이코노미스트들 예. 전망을 보면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5월이 물가 정점일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물가를 폭등시킨 주범인 기름값이 이제 6월 들어서는 고점 대비 좀 지금 하락하고 있고 전쟁이 예. 끝나면 유가는 더 안정될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반면에 에너지 충격의 여파가 다른 물가로 번지기 시작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제 바로 운송비. 그 운송비가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운송비 상승은 식료품이나 외식 가격 같은 그런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가 폭등이 진정돼도 2차 전이가 이제 본격화하면 안심할 수만은 없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실질 시간당 임금이 하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이게 0.7% 감소해서 이제 3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거든요. 근데 실질 임금이라는 거는 물가를 감안한 임금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월급 봉투보다 장바구니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살 수 있는 양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질 임금 지표는 바로 이제 소비하고 직결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1: 내가 받은 월급을 물가로 물가를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안 올랐다 그 얘기니까 결국 물가 올랐다는 말에 두 번 물가 올랐다는 말을 두 번 한 거긴 한데.
0: 네.
1: 그래도 그 물가 오르는
0: 순차적으로
1: 영향이
0: 이게 점점 더 반영이 되면 이제 그 소비를 좀 줄일 것이다.
1: 글쎄, 네. 전쟁이 먼저 끝나냐 물가의 번짐이 먼저 있겠느냐 그 얘기겠군요.
0: 네.
1: 이게 자꾸 관심 갖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미국 금리가 움직이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긴장해야 되니까.
0: 맞습니다.
1: 어떨 것 같다는 거예요?
0: 16일, 17일에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의 데뷔 무대잖아요.
1: 예.
0: CPI가 3년 만에 최고치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아 이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완전히 희박해졌다 이렇게 보고 동결을 넘어서 이제 인상으로까지 방향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BNP 파리바가 이제 12월을 시작으로 최대 3차례 인상 가능성을 전망을 했고요. 골드만삭스 는 최근에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철회를 하면서 인상 확률을 20%로 올렸습니다. 근데 경제학자들은 이제 연준이 과열된 파티 분위기를 식히기 위한 그 칵테일 담은 펀치볼을 치울 때가 왔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케빈 워시 의장한테 이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요새 언론 인터뷰에 이제 등장을 해서 아, 국가가 잘 되고 있을 때 금리 인상해서 벌 주면 안 된다.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5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나오거든요.
1: 예.
0: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물건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자재, 부품, 뭐 인건비 이런 도매 가격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게 또 향후 소비자 물가 압력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준 금리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그렇게요. 뭐 경기가 아주 좋아서 뜨거워서 물가가 오르는 거라면 논란의 여지는 없을 텐데.
0: 네.
1: 전쟁 때문에 오르는 물가니까 이거를 금리를 올려서 잡는 게 맞아 하는 이제 그 얘기는 계속 또 이렇게 나오는 거겠네요. 박수익 기자가 준비해 오신 네. 스페이스X 상장 얘기 좀 해봅시다.
2: 네.
1: 이게 예.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도 공모주 받은 투자자가 있네요.
2: 예, 있습니다. 우선 그 스페이스X가 새로 이번 IPO 과정에서 발행하는 그 물량 공모주가 예. 우리 돈으로 110조 원 규모이고요. 이 중에 일부가 스페이스X 상장 인수단에 들어간 미래스 증권을 통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익히 알려졌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공모주를 국내 일반에게 일반 투자자에게 청약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제도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1: 예.
2: 전문 투자자라고 하는 기관 또는 일부 개인들만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요.
1: 여기서 일부 개인이 누구예요?
2: 예를 들어 개인 전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대략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좀 기준이 있습니다. 뭐 월말 평균 뭐 잔고라든지 소득 뭐 또 금융 투자 경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하는 기준이 있고요.
1: 그 동네 VIP 분들.
2: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규모가 대략 우리 돈은 한 7,500억 원 정도, 5억 달러 정도 됐고 이미 청약 신청을 완료했고.
1: 예.
2: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돌발 변수가 하나 터진 것인데 이렇게 해서 청약 공모주라는 것이 보통 상장 전에 받아가지고 상장 당일 주가 흐름을 보고 팔지 말지 뭐 그렇게 결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이 전문 투자자들이 받은 공모주는 상장 당일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런 안내가 어제
1: 왜요?
2: 나갔습니다.
1: 언제 된다는 거예요 일단?
2: 스페이스X가 이번 주 내일 금요일 밤부터 이제 상장을 예, 예.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에서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들은 다음 주 화요일 16일 밤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고 난 뒤부터 거래가 가능한데요.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주식 예탁 절차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공모주를 받더라도 다시 우리나라 한국의 예탁 결제원으로 이제 주식이 입고되어야지 되는 그런 절차가 걸린다 뭐 이런 것인데 다만 조금 이제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은 예컨대 일본은 공모주 받아서 당일날 바로 매매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예. 합니다.
1: 어째 비슷할 텐데 일본이랑 우리랑 시스템은
2: 예. 기본 어째,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어떤 예탁 절차의 시스템 비슷하긴 한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해외 주식이 한국 예탁 결제를 거쳐서 주식이 입고 완료가 되어야지 매매가 가능하고
1: 들어와야 매도 버튼 누를 네. 수 있는 게 우리나라고.
2: 네 맞습니다.
1: 일본은 어차피 내일 모레 들어올 거니까 그냥 들어왔다 치고 매도 버튼 누르셔도 사고는 안 나겠습니다.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나 보군요.
2: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달리 증권사의 책임하에 뭐 미국 현지부문과 연계해서 예. 당일 매매가 바로 가능하다든지 증권사의 북을 활용해서 미리 이제 선주문을 받아서 매매를 가능하다든지 이런 한마디로 우리는 좀 지침을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일본은 좀 유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우리도 예전에 유연하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매도가 네. 이제 공적이 되면서 엄격하게 하는 걸로 규정이 바꾸다 보니까 분명히 계좌에 들어온 거 확인하고 나서 버튼 누르는 쪽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됐나 보네요.
2: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 이게 뭐 어떤 제도라는 것은 어떤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제도를 유예하거나 한시적으로 예. 비조치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금융당국의 스탠스를 보면은 사실 이 스페이스X 공모 청약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부정적인 기류도 많았습니다. 환율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이 약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게 대규모 달러 매수세 스페이스X 공모 청약을 하든 주식을 매수하면 달러로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이게 더 환율을 좀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환율이 위태로운데 눈치 없이 지금 미국 주식 사러 가는 게 말이 되냐는.
2: 네. 그래서 일부에서 당국이 이제 스페이스X 공모 청약 물량 배정도 좀 줄여라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줄였겠죠?
2: 예, 그런데 아무리 당국이라도 투자자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매매하는 걸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 이런 스탠스가 좀 조사모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예, 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오늘 금요일날 밤에 받아서 금요일날 밤에 팔아보자 일단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틀을 깜깜이로 넘기고 화요일날 팔아야 되면
2: 네.
1: 뭐 급락이 하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세상 모르는 일이니까
2: 맞습니다.
1: 약간 불안해질 수는 있겠네요.
2: 예, 그래서 이제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을 철회할 수도 있다. 오늘 정오까지 이런 안내도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런데 일반 대부분의 투자자들한테는 사는 기회조차도 안 주고.
2: 네.
1: 그럼 이제 우리는 비전문 투자자라는 말이군요.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자들만
2: 예, 일반 투자자.
1: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이 이 상장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워낙 덩치 큰 친구가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나면 뭐 시가총액이 7위가 된다나 뭐 8위가 된다나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다 보니 각종 이른바 인덱스 펀드들 뭐 ETF들은 이 회사가 좋든 나쁘든 다 담아야 되는데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디서 돈이 나서 담는 게 아니라 기존 주식 팔라서 생긴 돈을 담아야 돼서
2: 맞습니다.
1: 그래서 기존 주식들 중에 시총 큰 주식들은 괜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2: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상장 전에도 공모청약 대기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갔다 이런 분석이 있었지만 이거는 뭐 어차피 다시

0: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상장 이후에 이제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 각종 글로벌 지수들이 우리 빨리 좀 편입시켜줄게 패스트트랙으로 편입시켜줄게 이러한 일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상장 당일 날은 당연히 바로 우주항공 관련 ETF들. 액티브 ETF들이 바로 담고 19일이 되면은 미국 대형주 1000개를 담고 있는 러셀 1000 지수 편입 그리고 이제 규모가 커지는데 26일에는 MSCI 그리고 다음 달 3일 7월 3일에는 대망의 그 나스닥 100 지수 편입이 예상되는데 네. 이렇게 편입을 하면은 지금 이제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대략 한 5% 정도 되는데 초기에는 이제 물론 유통 물량이 없어서 5%를 다 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 5% 정도 담는다 그러면 뭐 우리 사학개미들이 알고 있는 QQQ 뭐 QQQM 이런 쪽으로 다 의무적으로 이제 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패시브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스페이스X를 사들이게 되면 그만큼 다른 데 투자했던 걸 팔아서 비중 조절할 가능성이 있고
1: 알겠어요. 그러면 나스닥 지수 7월 3일에 편입되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네. 보호 예수는 그때까지는 안 풀리지 않겠습니까?
0: 예, 예, 보호 예수는 순차적으로 계속 풀리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1: 주식이 뭐, 모자랄 텐데 그러면
0: 예, 맞습니다. 근데 보호 예수가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풀리는 흐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이제 비중이 조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면 이제 5%를 담아야 되는 인덱스 펀드가 있는데 네. 보호 예수가 안 풀려서 시장에 물량이 부족해서 5%를 못 담으면 네. 그래도 상한가에 필사적으로 담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됐어. 뭐 천천히 담지 뭐 하고 가도 되는 걸까요? 그게 수급에 미치는 영향 매우 클 텐데요.
0: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의 시총 한 5% 되지만 이걸 시총 비중을 기계적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을 때는 유통 주식 수를 감안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때 유통 주식 수에 따라서 조금 이게 비중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대충 그렇게 그냥 네. 천천히 담아가도 된다.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스페이스X 이야기로 좀 들어보고 스페이스X 때문에 또 그동안 환율도 또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이거 청약하러 외국인들 나가는 바람에 네. 또 우리나라 주식 잘 팔리니까 또 그거 팔고 나갔다는 얘기도 네. 있고 아무튼 상장을 하는데 요란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괜히 불똥도 튀고 있는 것 같고 이승영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네. 요즘 은행들이 은행채 채권 발행을 열심히 한다.
2: 네.
1: 왜들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별로 기분들이 안 좋으시다 요즘. 네. 은행 예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맞습니다. 세우는 바람에 네. 비싼 이자 주는 은행채를 자꾸 발행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2: 네.
1: 예.
2: 말씀하신 대로 은행들의 예금이 빠져나가니까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국내 증시가 뜨거웠죠. 그러다 보니 은행 예금에 있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무브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은행은 고객이 맡긴 예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금이 빠져나가면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겠죠. 쉽게 말해서 예금이라는 곳간이 비니까 채권시장에서 돈을 빌려와서 채우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올해 들어 발행된 은행채는 어제까지 약 110조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채 발행이 늘어난 게 대출금리를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소비자들의 대출금리?
2: 네.
1: 그건 왜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요?
2: 네. 은행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그 영향이 결국 대출금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은행채는 은행이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죠. 채권 공급이 많아지면 은행은 시장에 우리 채권 사달라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바로 더 높은 금리인 겁니다.
1: 시중금리 올라간다는 거죠. 은행들이 돈 빌리러 다니면.
2: 네.
1: 네.
2: 이렇게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채권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늘어나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오는 비용이 커지는 셈인데 금융권에서는 이런 비용을 조달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1: 예.
2: 그런데 자금을 마련하는 비용이 올라갔음에도 대출 금리를 은행들이 그대로 유지하면 수익성이 떨어질 겁니다. 결국 그렇겠죠. 높아진 조달 비용이 대출 금리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1: 과수원에서 과일 비싸게 사오면 과일 가게도 가격표 올려야 되는 뭐 그 똑같은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네네. 그거겠죠? 예. 네.
2: 그래서 실제 대출 금리가 이미 오르고 있어요.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신용 대출 금리는 6% 수준까지.

0: 높아졌고 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도 최근 7.5%까지 오르면서 2022년 고금리 시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세대출도 금리 상단이 6% 후반대로 올라와 있어서 신용대출, 주담대, 전세대출 모두 동시에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1: 사실 돈 흘러다니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시중에 예금으로 묶여 있었던 돈이 주식을 사러 가면 누군가 주식을 사기는 하겠지만 그 주식 판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그 주식 판 사람은 주식 대신 돈이 생겼을 거고 그 돈은 결국은 이제 예탁금 계좌로 들어갔고 그 돈은 증권금융이 그 결국은 은행에다 넣고 있긴 할 텐데 그래서 은행 예금 자체가 이제 줄어들거나 빠져나가지는 않을 텐데 이제 입장에서 보면 정기예금 깨다가 이제 주식을 사신 거고 결국 주식 판 돈은 항상 언제 또 주식 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수시 입출금으로 묶이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진드감치 계속 남아있는 돈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비싼 이자 주고 은행채 사러 가고 있는 걸 텐데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가 또 기준금리 조만간 올릴 거라는 예상이 많다 보니 그것도 시중금리 올리는데 또 영향을 주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전망까지 겹치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시장은 실제 금리 인상 전에 먼저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거죠.
1: 은행이 돈 빌려서 다니면 시중에서는 비싼 금리 안 제시하면 안 빌려주려고 하겠죠. 그 영향 때문에.
0: 네.
1: 곧 시중금리 오를 것 같은데 난 저금리 받고는 은행 차 안 사. 이럴 테니까.
0: 네. 그래서 최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죠.
1: 예.
0: 이게 사실상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1: 네.
0: 이렇게 금리 인상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배경에는 물가 문제가 있었고요. 물가가 계속 오르면 기준금리를 통해서 이를 억제할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해보면 은행채 공급 증가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1: 그러게요. 이게 은행채 금리가 결국은 은행들이 돈 빌린 원가고 그게 은행에 고정금리 대출 받으러 가면 바로 이제 그거랑 연동해서 손님 고정금리로 빌리시면 이자 얼마 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은행채 금리하고 연동이 된다고 하더군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은행 가면 제시받는 금리가 또 이제 올라간다는 바로 그런 얘기이기도 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코픽스에도 물론 영향을 주니까 이미 대출 받은 분들도 영향을 받겠죠.
0: 네.
1: 예,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야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3: 예,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하버드대 스티븐 핑커 교수는 스타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죠. 그의 인터뷰 집에 인상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산 것 중에 제일 유익했던 건 무엇이었나? 스티븐 핑커는 문서와 이메일을 순식간에 검색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꼽았는데 핵심은 가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요즘 산 것 중에 참 유용하고 행복했던 건 뭔가? 현대인은 뭔가를 계속 살 수밖에 없지만 진짜 후회 없이 행복한 소비는 흔치 않다. 나는 뭘 샀을 때 참 좋은가? 요걸 알 필요가 있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